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친구들이 멋진 마술을 보여준대.

뽑아드립니다. 3, 3, 마!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높이 높이 높이.

건강한데?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0: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익,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1: 먹어볼까요?

아니 고마, 이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타버모드 작동. 틱.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너 아구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겁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고마워요.
1: 봐봐.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만세!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데일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엄마!
1: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0: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1: 비밀.
0: 말해주세요.
1: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0: 뭘까?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지미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1: 안 돼.
2: 지미 진짜 웃기다.
3: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0: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4: 완성이다.
2: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0: 당연하지. 맞다, 선물. 어떡해.
1: 왜 그래?
0: 아빠 선물을 잃어버렸어. 까먹고 여기 두고 갔거든. 어쩌지? 엄마가 아빠 줄 선물인데.
1: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2: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5: 콩순아. 콩순아.
0: 아빠다.
1: 어떡해.
2: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0: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줄래?
2: 에? 내가?
0: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올게. 어? 대박.
2: 엄마 선물이 뭔데?
0: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2: 모르겠대.
1: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5: 고맙다 콩순아. 팀이 뿜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0: 네.
5: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0: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1: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5: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1: 어? 왜 이런 게 들어있지?

0: 콩콩아, 그러면 안 돼. 그만.
1: 꿈이잖아.
0: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2: 뭐?
0: 잠깐 집 앞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해요.
3: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2: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3: 선물 고마워요, 여봉.
0: 어떻게 된 거예요?
3: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2: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0: 난 그런 줄도 모르고.
4: 다행이다.
3: 우리 쿵순이 많이 놀랐겠다.
0: 고마워, 포미. 아빠, 빨리 촛불 보세요. 꺼지겠어요.
3: 그래.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0: 아빠, 생일 축하해요.
3: 10,000원입니다, 손님.
2: 네, 여기요.
4: 양념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0: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 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4: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범이지롱.
5: 둘이서 마트 놀이 할 거야? 나도 할래.
2: 나...
0: 뭘 팔아야 하지?
4: 오, 예쁜데? 인형 팔자.
0: 이건 안 돼.
4: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0: 그런가?
4: 그럼.

0: 건 아빠 건데.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미라클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보승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리 사세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걸려,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순이 마트.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자자, 걸려, 걸려.
5: 없는 게 없는 공순이 마트.
0: 어서 오세요.
1: 어, 저기 손님
0: 어서오세요. 콩순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는

0: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1: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0: 잠시만요.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1: 우와, 전부 다 100원이야?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삐빅, 삐빅.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곰승이 마트입니다.
2: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1: 아, 언니.
2: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3: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2: 콩순이 마트요? 저건 내 노트북인데?
1: 여기 있습니다.
2: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1: 아빠.
4: 괜찮으세요, 아저씨?
2: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1: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2: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0: 컴퓨터 아니?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2: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1: 방금 저기로 갔어요.
2: 안 돼! 기다려! 오, 팀이구나.
4: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2: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4: 네.
2: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4: 무슨 일 있으세요?
2: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4: 네.
2: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4: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딨지? 뭐?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왜?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2: 응.
1: 고마워, 티미야.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3: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르르 쿠키예요.
1: 아,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3: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1: 콩순이가?
3: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3: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3: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3: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6: 멋지대.
3: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0: 미용.
3: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3: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포밍 귀마개를 쓰자.
3: 우와.

0: 소리도 안 들려.
1: 다시 해보자.
0: 안녕하세요.
1: 와!
0: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 안 부끄러운가 봐.
0: 부끄러워.
3: 몸이 기막해도 했는데.
0: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네.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단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잔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지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잔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봉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희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1: 돌아왔다.
5: 다행이야.
8: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술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정선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조심해! 재채기 하다 넘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잘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으로 다이빙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우주를.

0: Ink Maker. He can make it.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at's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10과 1.
1: 자아를 찾.

0: 나가 보자고.
1: 자리를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리를 찾아봐요.

0: 팀이야.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2: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숫잔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밌는 십자가 구멍 네 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너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난 30일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1: 두 배?
2: 두 배?
1: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84, 85.
1: Hey, that's my sound. Stop copying me.
0: I'm not. I'm kicking my football to keep it in the air.
1: Well, can't you make a different sound?
0: No, you can't keep it for yourself.
1: 96, 97, 98, 99. Copycat. Crumbs, sorry.
0: This alphabet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1: Then there's only one way to sort this out.
0: You mean?
1: Correct. A contest. K versus K.
0: Okay. Beat this.
2: E. Key.
1: Oh. K. That's nothing. I can make...
0: K-A-G.
2: Cage.
1: Clearly, Mike is the best.
3: Lovely, but could you let us out now?
0: Lucky I've got the key, then.
1: So get us out.
0: Looks like I'm the king of the kuz. No keyhole.
1: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2: Sock.
0: Sock.
2: Oh. Oh.
0: What's that rotten smell?
4: Worry not, shipmates.
2: Oh.
0: Rock.
3: Listen, leave this to me.
2: Oh,
0: look!
1: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0: Hey, she, catch!
5: De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매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8: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순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커피 구조대와 우주에서 온 강아지.
7: 정말 잘했어, 주마. 잡아볼 친구.

0: 고마워. 푹신하고 좋다. 잘 놀다 또 어디 가는 거래?
1: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나 봐.
2: 외계인은 뭘 먹지? 맛있을까? 냠냠.
0: 어, 이거 갖고 가야지.
3: 안녕. 바이바이.
4: 한 판 더. 잡아볼 친구.
0: 저야.
1: 나.
0: 저건 내 거야.
2: 미안한데 난 좀 졸려서. 배도 고프고. 외계인은 뭘 먹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너 아직 안 갔어? 외계인아. 어?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건가? 그래, 나도 반가워. 러블 더블? 근데 우리 어디가? 우와. 뭐? 한번 떠보라고? 우와! 나도 우주에서 뜨는구나. 이거 완전 신기해. 우와! 천장에 매달려 걷긴 또 처음이네.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배고파서 웃을 기운이 없어. 간식 먹게 너희 집 가자고? 좋지. 어딘데? 여기서 40만 광년 거리라고? 우와, 멀다. 차원이 다른 거리네. 어? 이게 너네 별이야? 엄청 큰 대리석처럼 생겼다. 우와, 이렇게 비행 접시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뭐? 내가 이거 한번 몰고 날아보라고? 이런 건가? 우와, 이거 장난. 조금 덜 아플 거야.

0: 돌에 깔렸나 봐. 내려가야 해. 근데 어쩌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뭐야. 괜히 했어. 내 꼈네. 어쩌지? 어떡해? 맞아. 커피 구조대가 있었지.
1: 러블, 너 지금 어디야? 얼마나 찾았는데?
0: 그게 좀 멀리 와 있어. 한 40만 광년쯤 떨어진 별에.
1: 저 미안한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
2: 나 우주야. 어떤 별에 갇혔어. 여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1: 어, 어쩌지? 신호가 끊겼네. 로보도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커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르다.
4: 러블은 안 와? 마셜은 또 왜 안 오지?
5: 조심해! 원반을 잘못 밟아서 원망을 샀네.
6: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번엔 갈 길이 아주 멀거든. 러블이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 갇혀서 못 나오나 봐. 그래서 이번 우주

0: 구조 작전에는 제이스? 넌 야간 추시경으로 러블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1: 우주경찰 제이스 출동!
0: 좋아, 한 명 더 필요한데. 로키, 네 집게발로 러블이 어디 끼어있으면 좀 풀어줄래?
2: 와! 초록에너지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자! 좋아, 로보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볼까? 러블을 찾아야 하니까.
3: 배야, 많이 고프지? 나도 우주에서 먹는 간식 먹어보고 싶다. 우와! 비행기 본부가 왔어! 이렇게 보니 확실히 우주선 같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못 보고 가버리네.
0: 러블은 흔적도 없네. 잠깐, 저 노란색 익숙한데? 저거 러블 아니야? 제이슨, 로키! 바로 출동하자!

0: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됐어, 찾았다. 너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1: 얘들아, 러블은 괜찮아?
0: 아, 그게 겉보긴 멀쩡해.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로 짖는데?
1: 우주에서 너무 굶어서 목소리가 변했나? 밥 먹이면 괜찮아질걸?
0: 어.
2: 근데 뒷발이 바위에 끼어있어. 도와줄게. 우! 집게팔!
0: 그물! 자, 올라타!
3: 얘들아, 내 말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라이더, 얘들아, 살려줘! 뭐지?
4: 어, 봐! 저기 러블이야!
1: 어?
4: 쟤가 왜 저기 있냐? 어, 그럼 얘, 어?
1: 어, 혹시 누구세요?
5: 얘는 러블이 아닌데? 얜 우주에 사는 러블이야. 러블이 둘이었나봐.
2: 우와, 러블한테 쌍둥이가 있었네.
3: 저기, 얘들아, 아직 안 들려? 나 좀 살려줘.
5: 어, 러블은 아직 저기 끼어있었네. 얼른 러블을 구하러 가자. 스카이가 가서 비행 접시를 잡아줄래?
4: 우주를 가르는 스카이!
5: 로키랑 체이스, 주마는 러블이 저 비행 접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
0: 알았어?
3: 얘들아! 와, 진짜 그리웠어.
4: 나도 네가 진짜라 기쁘다.
3: 로키, 체이스, 주마, 와줘서 고마워.
2: 바로 구해줄게.
3: 집게팔!
0: 그물!
2: 자, 그물에 올라타.
3: 가자!
4: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위험해. 꽉 잡아 동생. 형이 이 늪에서 건져줄게.

0: 고마워 할 거 없어 동생. 우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불러. 우주 간식이네. 어떻게 된 거지?
1: 뭐야, 낮잠 잤어? 몸반짝기 더 안 해?
0: 난 됐어. 방금 꿈에서 비행 접시를 질리도록 봐서 간식은 아무리 먹어도

0: 단순이지만
1: 이런 귀염둥이
0: 우와 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잠깐 혹시 설마
2: 커피 구조대 광대를 구하다
3: 알렉스가 우리가 만든 카드 좋아할까?
0: 그러게 이제 마셜 발도장만 찍으면 되지
2: 아싸 내 차례
0: 지키긴 했다 멋져
4: 스카이는 아직 선물 준비 중인가?
2: 다들 주문
5: 알렉스가 엄청 좋아하겠다
3: 말해 뭐해 얼른 포장하자 그래야 생일 파티 가지
2: 미안 이거 내 이동장인 줄 알고 한숨 자려 했네
6: 할아버지 최고 생일 파티 진짜 멋져요
4: 정말이야 엄청 재밌어요
7: 이 정도의 감격하면 깜짝 선물 보면 기절하겠네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 왔어 인사해라 도들새야
8: 안녕 도들새
5: 어, 머리 조심!
6: 도대체 진짜 최고야!
7: 참나, 최고는 무슨? 어릴 때부터 난 보라색 조끼에 신사모자를 쓰고 다녔었지. 왜냐면 내 꿈은 언제나 광대가 되는 거였거든. 뭐야, 나도 광대하면 잘하는데 왜 그래? 다들 잘 봐. 저리 가, 어린 광대. 내가 진짜 광대쇼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하하. 남의 코를 왜 훔쳐가? 이건 내 코야! 지금 나한테 꽃냄새를 맡아보라고? 좋아, 예쁘니까 한번 맡아볼게.
6: 동료하니까 진짜 웃겨.
7: 나 안 해! 가자, 야옹이들. 자기가 광대면다야?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행사차잖아. 행사차 한번 탄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잠깐 빌려 탄다고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응. 와우! 뭐야? 아, 니들 뭔데 여기? 아우! 아, 내 말! 야, 사과해! 흥, 좀 당황했지만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차 야옹이들 걱정만 내가 구해줄게 숨 좀 고르고 난 다음에 퍼피 구조대를 불러줄게
6: 진짜를 타다
4: 덤딩어 시장님 웬일이세요?
7: 고양이들이 나 빼고 요술차를 타더니 자기들끼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4: 어 안돼 잠깐 저건 투더스 행사차인데 시장님이 왜 타세요?
7: 난 그냥 맨날 하는 행사 점검 좀 하려고 따지지 말고 좀 구해줘
4: 걱정 마세요 험딩어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2: 미안해 광대발이 대박 크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행사차에 탔다가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대.
2: 불쌍한 고양이들 무섭겠다.
1: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을 쳐서 저 행사차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체이스가 차를 멈추면 후크를 저 폐업 열쇠에 걸어서 당겨줘. 차가 또 출발하지 않게 말이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허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 누가 내 고양이들 좀 안구해 주나?
1: 저 광대문을 따라가자.
2: 우와, 할아버지 묘기 진짜 잘하신다.
3: 이렇게 잘 되다니.
0: 걱정 마, 야옹이들. 나 말고 또 누가 구하러 올 거니까.
2: 어? 하마터면 눈을 가릴 뻔했네.
1: 오르던 거니까. 자, 저 가로등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자.
2: 그물?

0: 아, 투드리스가 갈렸네.
1: 작전 변경이야. 스카이, 투드스가 걸린 김에 차 위에다 내려줄래? 투드스, 거기 열쇠를 빼.
0: 기름 같은 건 없어? 뿌리면 잘 뽑힐 텐데.
2: 위험해! 기름 때문에 지붕이 미끄럽나 봐.
1: 정말 잘했어, 초들스!
3: 우리 영희들 다친 데는 없어! 그래! 우와. 살려줘! 난 또 왜 균형을 잘 잡는 거냐?
1: 로키, 주마, 지원이 필요해!
4: 초록에너지 출동!
1: 해양구조 주마 출동!
3: 위험해! 다들 비켜! 너무 허덜덜거려. 경찰아!
1: 거의 다 왔어, 얘들아!
5: 앞이 안 보여!
1: 트렁크를 닫아야겠어. 주마, 튜브를 써볼래? 한번 해볼게.
4: 튜브! 풍선 때문에 난리네.
1: 근데 사실은 험딩어 시장님을 구할 때도 풍선을 쓸 거야. 투드스, 크고 빵빵한 풍선 있어?
5: 그냥 빵이잖아.
1: 됐다. 로키, 네 청소기를 바람을 내뿜는 모드로 바꿔줄래?
4: 어? 진공 청소기 앞으로! 풍선으로 시장님을 받쳐주려고?
1: 바로 그거야.
0: 얘들아 서둘러. 알리스 생일 파티장 쪽으로 가셔.
4: 위험해요.
3: 오, 저 생일 케이크 때문에 내 양복이 망가지겠어.
4: 범딩어 시장님

0: 정해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아니야, 고맙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릴 불러. 이렇게.
2: 마셜, 넌 저 소리 알아듣지?
0: 뭐라 했냐면 멋진 광대 노릇을 해주신 험딩어 시장님한테 이 광대 신발과 트로피를 바치고 싶대.
3: 그래, 멋진 광대인 거 이제 알았냐? 내놔. 와, 완전 딱 맞네. 이제 보니 내 트로피도 근사하고 옷깃색 꽃은 꽃까지 아주 섬세해. 웃지마, 안 웃겨.
0: 이렇게 멋진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게,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달에서 튤립 키우기.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8: 나도야 참 내가 키우는

0: 잘해서 키우기엔 조건이 아주 까다롭거든.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1: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마침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그럼 출동!

0: 집을 꼭 달에서 키워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빠.
1: 내가 잡을게. 이런, 멀리 날아가 버렸잖아.
0: 이제 어떡하죠?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거는 우리 아빠셔. 튤립고군을 찾아줘서 고마워.
1: 천만에. 난 알이야. 그리고 이쪽은
2: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튤립고군은 잡지 못했지만.
0: 내가 튤립 키우는 걸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긴 식물 키우기가 힘들어. 공기도 온기도 없거든.
2: 걱정 마, 카샤. 이게 널 도와줄 거야.
0: 당켜, 호기. 우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온실돔이네. 멋지다.
3: 그럼 이제 튤립을 심어볼까?
0: 좋아요. 너희도 같이 할래?
2: 그럼, 도와줄게.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이야!
3: 이 돔 안에는 산소가 충분한데?
2: 여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설계된 곳이니까요. 이 안에선 헬멧을 안 써도 숨 쉴 수 있어요.
1: 하지만 너무 추운걸. 튤립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10도에서 18도 사이야.
4: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둬. 태양 전지판을 작동시키면 되니까.

0: 물만 주면 쑥쑥 자라겠지. 그럼 내가 스프링클러를 켜볼게. 달에 비가 내리고 있어. 부탁해 튤립들아,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1: 봐, 어린 이파리들이 나고 있어.
2: 어떻게 된 거지? 스프링클러가 멈췄잖아.
0: 이런, 물탱크가 거의 다 비었어.
1: 그럼 비가 더 안 내린다고?
0: 튤립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봐, 벌써 이렇게 시들고 있어.
3: 그치만 여기 달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야 하지?

0: 이곳의 유일한 물은 얼어붙은 극지방에 있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데.
1: 저희가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2: 가서 얼음 덩어리를 구해올게요. 돌아와서 녹이면 물이 되니까요.
0: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은데.
2: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 같이 가도 돼요?
3: 물론이지. 슈퍼 윙스와 함께라면 안전할 테니까.

0: 얘들아, 여기가 달의 극지방이야.
1: 우와, 저기 우리가 필요한 얼음이 잔뜩 있어. 얼른 가지러 가자.
0: 그래, 내 탐지기도 얼음이 맞대.
2: 이제 튤립을 모두 꽃 피울 수 있겠다.
0: 하지만 얼음을 달기지까지 어떻게 옮기지?
1: 어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구조용 루프

0: 크레이터 안까지 얼어붙어 있나봐. 호기, 좀 도와줄래?
1: 걱정 마, 아리야.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치기!

0: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 저건 운석이야. 게다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0: 조심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어? 이 그림자는 뭐지? 운석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1: 우주 방패막 액션!
2: 안심해, 얘들아! 월드 우주 본부에서 구해주러 왔으니까 너희를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1: 가까이 붙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운석들을 막아줄게.
2: 효과가 좋은걸! 운석이 방패막에 튕겨나가고 있어!
1: 이제 튤립구근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기지로 가자.
2: 얼음 배달했습니다. 이제 얼음을 물탱크에 천천히 넣으면
1: 서서히 녹고 있어.
0: 우리가 해냈다! 어? 얼음이 다 녹았어! 이제 물을 줘볼까?
1: 응! 스프링클러 작동!
0: 우와! 쑥쑥 자라고 있어! 이거 봐! 홍차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는데?
3: 마치 네덜란드에 있는 집에 와 있는 것 같구나.
1: 당켜 호기아리
2: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밟아.
3: 해보자.

0: 슈퍼윙스 건강검진 하는 날. 다들 여기 있었네. 안녕 얘들아. 안녕 하늘이 언니.
1: 몸이 멋진데 티노.
2: 티노 고맙다.
0: 다들 주목해줘. 안녕 슈퍼윙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바로
3: 슈퍼윙스 건강검진 하는 날.
4: 오늘을 위해 크레인을 몇 달 동안 열심히 관리했지.
0: 난 로프를 깔끔하게 청소했어. 내 빛나는 방패 보이지?
2: 그리고 티노는 이빨 잘 닦았다.
0: 모두들 정말 잘 관리했네. 평소에 자기 자신과 장비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어? 잠깐, 호기는 어디지? 어? 어? 안녕.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5: 아마존에서 택배를 배달하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지 뭐야.
2: 호기 너무 더럽다. 왜 안 씻었어?
5: 오, 금방 해결할 수 있어.
0: 이제 건강검진 준비 다 됐어. 네가 그렇다면 뭐. 이제 월드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야. 모두 출동 준비!
3: 건강검진 갑시다!

출시

0: 고맙다, 은하야. 건강검진을 위한 다른 준비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요, 천만에요. 사령관님 조수로 일하는 거 재밌어요.
0: 어?
1: 안녕, 오빠.
2: 코보 사령관님, 은하도 안녕. 슈퍼윙스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연락드렸어요. 준비되셨죠?
1: 완전 다 됐어.
3: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1: 건강검진하러 잘 왔어, 슈퍼윙스들. 오늘은 파워와 기술을 확인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 알아볼 거야.
3: 난 준비됐어.
4: 나도야.
3: 완전 재밌겠다.
1: 근데 후기, 너 정말 준비된 거 맞아?
3: 그럼. 진흙이 좀 묻긴 했지만 상관없어.
0: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못해서 다음 임무를 못해.
1: 정말요?
3: 문제없어요.
1: 그럼 건강검진을 해볼까?
4: 시작!
1: 호기랑 아리, 먼저 너희들의 속도부터 측정해볼 거야.
3: 좋았어! 시작하자, 아리! 완전 쉬운데?
1: 그럼 속도를 올려볼게.
3: 러닝머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 내 건 괜찮아.
5: 은하! 진호, 은하 도움 필요하다.
1: 호기, 잠깐만 기다려. 왜 그래?
3: 이런...
1: 어? 호기, 어디 가는 거야?
3: 뭐?
0: 그거 좋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고.
3: 이 정도야 식은증 먹기죠.
0: 괜찮니, 호기?
3: 아야.
6: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0: 일어나라 초강력 타임. 초강력 크레인 들기 액션. 어때 멋지지?
1: 다시 한번 해볼게. 부탁해 보세요.

0: 부스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1: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청하다, 다른 테스트로 증명할게요. 거기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이번엔 잘할 수 있어. 풍선잡기 액션! 제발 일렉트릭 부스터!
2: 마침 새 충전 파드를 테스트해야 했는데 잘 됐네.

너희들의 새 슈퍼 일렉틱 카드야!

0: 주성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잘못이에요.
1: 맞아.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0: 다행이다.
2: 어? 어? 어? 슈퍼링 스테이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다음에 또 진흙탕에 빠지면
0: 꼭 깨끗이 씻을게요.
1: 좋은 소식이 또 있단다. 새로 생긴 급속 충전 능력 덕분에 건강검진을 모두 통과했어.
0: 잘 됐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3: 잘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그러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1: 아, 맞다. 응?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0: 응? 그런데?
1: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0: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0: 안녕하세요.
1: 응? 오, 달님이 왔구나.
2: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1: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2: 달님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0: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2: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이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0: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옌 스리스리 바나나, 옌 땅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1: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0: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심심하다.
4: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0: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자.
5: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0: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6: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4: 그림으로 그릴까?

0: 좀 사리리 매운 천사 어때요?
1: 네, 좋아요.
2: 여기 계산해주세요.
3: 네, 포인트도 적립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1: 진짜 아이스크림.

0: 갖고 싶어.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
2: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3: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4: 그렇다면?
3: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4: 시원한 거라면?
3: 에이, 다 알면서.
5: 아이스크림!
4: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3: 네, 비밀.
0: 할아버지 최고!
6: 에?
0: 안녕하세요.
6: 우리 또 와.

0: 아이, 어서 와. 아, 마침 잘 됐네.
1: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1: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0: 어?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2: 아, 네!
0: 그리고 제 조금 있다가 수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1: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0: 아,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1: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2: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3: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1: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3: 네? 아,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2: 아이스크림!
3: 아,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2: 응?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1: 우리가?
2: 네, 아기가 울잖아요.
1: 알겠네.
2: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1: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2: 신난다!
4: 자, 여기 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2: 안녕히 가세요.
3: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5: 뭐 먹지? 뭐 먹지?
6: 난 별빛 청청 레몬.
7: 난 다른 거.
8: 이것도 맛있겠다.
9: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4: 별빛 청청이.
2: 할아버지, 이거예요.
4: 그래. 여기요.
2: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저거예요, 저거.
4: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3: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2: 네. 제가

네, 그거 주세요.

0: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하나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3: 다녀왔다.
4: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이스크림.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알바?
5: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1: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3: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4: 와, 우리 달님이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님이랑

0: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1: 달림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아, 생각났다.
1: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0: 어디가 아프세요?
3: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0: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3: 젤리야, 젤리야.
1: 의사 선생님,
0: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 머리가 아파요.
0: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1: 감사합니다.
0: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1: 네? 이도 아파요.
0: 네? 어디? 아, 해보세요.
1: 아...
0: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4: 얘들아, 아빠 왔어.
0: 아빠다.
3: 아빠 왔다.
4: 우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0: 아빠, 나 멋지죠?
4: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0: 네, 내가 의사고요.
1: 우린 환자야.
4: 그럼 아빠도 진찰해 줄래?
0: 좋아요.
4: 왜요?
0: 배가
4: 많이 안 좋은가요?
0: 배가 고픈 것 같아요.
4: 정확한데요?
0: 환자분은 약 대신 밥을 드셔야 해요.
4: 네, 선생님.

0: 선생님, 선생님.
1: 아.
2: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야.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아,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2: 맞아.

0: 아, 진짜 환자 같아.
1: 어?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2: 뭐?
0: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1: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0: 그래, 서두르자.
3: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0: 네? 골절이요?
1: 왜? 그게 뭔데요?
3: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1: 뼈요?
3: 그래. 여기 보이지?
1: 그럼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3: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1: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0: 아까 달림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3: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1: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3: 그럼. 자, 됐다.
1: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3: 그럼. 대신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1: 선생님 대신요?
3: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1: 네, 알겠어요.
4: 그럼 이제 밀크는 괜찮은 거야?
1: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4: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나도 얼른 같이 놀고 싶어. 와! 벌써 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4: 놀고 싶은데.
1: 아이고. 엄마, 엄마. 밀크 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 착하지.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5: 밀크야, 왜? 어디 아파?
1: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마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0: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0: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0: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2: 맞아, 다 나았나 봐.

0: 달림아,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1: 네? 의사 선생님이요?
0: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1: 밀크야, 그만해.
0: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1: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라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3: 아침에
1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1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0: 출동.
19: 얼굴엔
20: 순한 길길.
19: 눈물엔
20: 덥덥한 말.
21: 순하게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언니가 아빠 심부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1: 자, 물병은 발라서 틱. 음료수는 탕. 요구르트 병은 어디에 놓지?
2: 보니야, 우리 놀러왔어.
1: 얘들아, 안녕.
3: 뭐하고 있었어?
1: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
3: 오래 걸려?
1: 아니야, 다 했어. 빨리 들어가서 놀자.
3: 그래.
1: 아빠, 마실 것 좀 가져갈게요.
4: 그래.
1: 컵도 가져가야 하는데. 설거지가 느는 것보단 종이컵이 더 낫지.
3: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5: 맞아.
3: 소풍 정말 기대돼.

0: 그래, 조심히 놀아. 보니 방도 청소 좀 해볼까?
1: 야, 이게 뭐야?
0: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1: 야, 분리수거도 엉망이잖아.
2: 다녀왔습니다.
1: 보니야, 이게 다 뭐야?
2: 어? 아, 그게.
1: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또 이렇게 종이랑 휴지도 낭비하면 안 돼.
2: 왜요?
1: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 환경이 오염되면 무시무시한 먼지맨이 나타나거든.
2: 먼지맨이요?
1: 그래!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2: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3: 본인은 내일 소풍 갈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4: 다들 즐겁게 놀 준비 됐겠죠?
5: 네!
2: 갑자기 바람이 부네.
1: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풍속으로 출동! 자, 모두 버스로 피해!
1: 네! 자, 어서!
0: 안 돼! 괜찮아?
1: 네, 고마워요.
2: 잘 만났구먼.
0: 너는 먼지맨?
1: 먼지맨이 진짜 있었다니.
2: 심심했는데 잘 됐구먼. 나랑 놀자구먼. 오!
0: 버티기가 힘들어.
1: 어떡하면 좋지?
0: 좋은 생각이야!

0: 그만 멈춰! 원주맨!
1: 뭐야!
2: 좋았다! 힘이 점점 빠지는
0: 또 말썽을 피울지 몰라 쫓아가자.
2: 어서 출발해요.
0: 간다. 먼지맨은 어딨지?
2: 저기요. 먼지맨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3: 야, 맛있구먼.
0: 빨리 막아야 해.
3: 다시 놀러왔구먼.
0: 기본이야,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어.
2: 보고만
3: 조심하세요.
0: 얻어라. 안 돼. 좋아, 보구멍. 같이 먼지맨의

0: 재밌구만.
1: 어떡해.
2: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1: 그래, 쓰레기.
2: 먼지 바람이 너무 강해.
1: 오구맨,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해요. 먼지맨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먹고 강해지거든요.
2: 그렇구나. 쓰레기를 없애려면...
1: 아, 청소기요! 청소기를 만들어주세요, 고구맨!
2: 좋아, 고구멍!
3: 우와! 먼지가 부족하구만!
1: 좋았어! 조금만 더! 오!
0: 장난감처럼 조그매졌구먼.
2: 이런, 방귀 파워가 다 떨어졌어.
0: 재밌구먼, 재밌어.
1: 어떡하면 좋지? 맞다, 부부맨은 고구마를 먹으면 힘이 나지. 그래, 이 부부멍, 최고의 고구마를 구하러 가자. 할아버지네 고구마 봐.
0: 가지 말고 나랑 놀자구먼.
2: 이봐, 내가 놀아주지.
1: 부부맨,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2: 덤벼라, 먼지맨.
0: 이거 안 되겠구먼. 이제 잡혔구먼.

0: 웃어라! 우물맨 처방제!
1: 너무 커졌구먼! 작아져라, 문!

0: 모두 힘을 합친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먼지맨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어.
1: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고 일회용품도 안 쓸 거예요.
0: 좋아, 약속.
1: 약속.
0: 보니야.
1: 보부맨.
0: 일어났어?
1: 아빠? 보부맨이랑 보부멍은요?
0: 보부멍? 아, 보니, 너 꿈꿨구나?
1: 꿈이었구나.
0: 오늘 소풍 날이잖아. 어? 어서 준비해야지.
1: 맞다, 소풍!
0: 도시락 완성! 자.
1: 잠깐만요. 소풍 가방 다시 잘려요. 물티슈 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물컵, 나무 젓가락 대신 집에서 쓰던 젓가락.
0: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1: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 먼지맨이 나타난다고요.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야.
2: 본인처럼 환경을 아낀다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겠죠? 편안한 저녁 시간. 본인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나요?
3: 여기는 얼음 호수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멋진 얼음 조각상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1: 우와, 보보맨 조각상도 있네. 진짜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도 얼음 호수 축제에 가요.
2: 그럴까? 어때요? 마침 내일 주말인데.
0: 나야 좋죠. 보니야, 우리 가서 신나게 놀자.
3: 속보입니다. 조금 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차 한 대가 고립되었는데요. 오래된 다리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어떡해요?
4: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0: 큰일이네. 내가 가봐야겠어.
1: 네?
0: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살려주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3: 여러분, 방금 전 보부맨의 활약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4: 정말 다행이야.
1: 역시 보부맨이야. 정말 멋져. 보부맨 출동. 보부맨이 나가신다. 나도 보부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정말 정말 멋지겠지. 보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보부맨한테 직접 물어보자. 도와줘요, 보부맨.
0: 자, 내일 가져갈 도시락 준비를 해볼까?
1: 도와줘요, 보부맨.
0: 아니, 이 소리는 보부맨 변신.

0: 보니야?
1: 부부맨!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처럼 방귀구름 끼는 법을 알고 싶어요.
0: 방귀구름? 갑자기 왜?
1: 저도 부부맨 같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네?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줘요? 나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은데.
0: 보니야, 꼭 초능력이 있어야 슈퍼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1: 네? 그럼요?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하지만 전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멋지게 끼는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 다음 날 본인의 가족은 얼음호수 축제를 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0: 얘들아, 신나게 놀 준비됐지?
3: 네.
1: 네.
2: 어? 보니 왜 그래? 그렇게 축제에 가고 싶다더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2: 어?
0: 너무 걱정 말아요. 막상 도착하면 신나게 놀 테니까. 거봐요, 신나게 놀 거라니까.
2: 그러네요.
1: 얼음으로 지었는데 안은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0: 그러게. 이제 얼음 낚시하러 갈까?
1: 저기 보세요. 부부맨이에요.
2: 그러네. 멋지다.
1: 저 부부맨 조각상 보러 갈래요. 다른 조각상도 보고 싶고요.
2: 그래, 그럼. 골디랑 같이 갔다 와.
0: 우린 저기 있을 테니까 다 보면 저쪽으로 와.
1: 네.
0: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하지만 난 될 수 없겠지. 어? 우와! 마법성이 아리잖아! 저거 좀 봐! 진짜 마법 광선을 쏘는 것 같다! 아야리 매직! 애니멜 빛을 모아 어둠어에 물리쳐라! 부부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0: 어? 왔다! 왔어!
2: 왔어요?
0: 잡았다! 예!
1: 맞아요.
0: 엄청 큰데요?
1: 도와줘요, 부부맨! 왜 안 오지? 그쪽은 위험해요!
4: 엥?
1: 저기 얼음에 금이 갔거든요.
4: 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데 걱정할 거 없어.
5: 오, 아리 조각상이다. 응? 오, 오, 엄청 잘 나왔네. 그래,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 오, 다른 조각상도 또 찍어야지.
1: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얼음에 금이 갔어요. 위험하니까. 얼음에 금이 갔다고요.
6: 오, 비켜, 비켜.
0: 괜찮아?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니까 저기서 놀아.
1: 진짜 위험한데. 안 돼,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골디, 끝까지 해보자.
2: 본인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로 했어요.
1: 얼음에 금이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3: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7: 뭐야?
3: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7: 나와주십시오.
1: 다행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두 가자, 골디.
3: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8: 조각전 시장이라면
3: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8: 요니가 있는 쪽이잖아요.
0: 우선 요니랑 같이 나가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요.
8: 조심해요.
7: 달라진다.
8: 빨리빨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골디? 응? 골디? 골디, 내가 구해줄게!
9: 잠깐, 안 돼! 빙판이 갈라지고 있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1: 하지만, 우리

0: 언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0: 정말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은 최고의 슈퍼영웅이에요.
1: 아니, 오늘의 슈퍼영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준 덕분에 늦지 않게 대피

0: 생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어떨까요?
1: 네 덕분에 살았어.
0: 외동아 정말 고마워.
1: 대단해. 그것 봐.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본인은 부부맨보다 훨씬 멋진 슈퍼 영웅이야. 물론 골디, 너도.
2: 그래, 바로 이 사진이야.
3: 오늘 오후 한 용감한 아이가 많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음 호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하고.
4: 골디, 우리가 TV 하나 왔어.
5: 세상에.
3: 작은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4: 누나, 저보고 영웅이래요. 신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눈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여기서 꺼내줘. 난 이제 캐치돼도 괜찮아, 빙글.
1: 조용히 해. 우리가 캐치되면 제니가 곤란해져 다 해.
2: 남은 상자는 이게 다야. 이 중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겠지?
1: 거기서!
3: 잔잔잔잔아! 나무 걸렸다고 숨지! 빙글빙글 풀어져 꿀에!
1: 놓칠 수 없지. 플로라 하트로 변신해서 추격하자. 열려라! 체인드링!
3: 거기서지 못해!

감사합니다.

0: 받을 것 같아 다해!
1: 서술지!
2: 얘들아! 마지막 열쇠 티니핑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다 다해!
3: 다혜생!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쭉!
2: 다 제니를 위해서야! 제니가 그걸...

0: 드디어 마지막 하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처음부터 그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안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1: 제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다 해!
2: 우린 제니의 행복을 방해한 적 없다고.
3: 다이핑! 이런 식으로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어째서? 난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운명이야? 어째서? 왜?

0: 지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해. 이런 마음에 네가 알 리가 없지. 다해. 조금만, 조금만 더. 행복은 남의 방해에서 얻는 게 아니었죠.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다해. 나도 로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로미를 위하는 내 마음을 제니를 위하는 네 마음에 잡고 지키지 않았죠.
1: 미치! 저걸 어떻게 멈추지도 않아! 절대 못 봐!

0: 내 입은 핫도잉. 마침내 내 손으로 운명을 거머쥐었어. 녀석이 결국 레이븐 하트윙을 찾아낸 건가? 상자에서 나가기 전에 부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1: 이런, 뭐야, 단독같이 생겼어.
2: 일단 저 좀 아무거나.

0: 어쩌지? 그녀는 진주가 또 늘어나나 봐. 계속해서 늘어나면 도착기 힘들어질 거야. 어떡하지? 프린세스! 저게 진짜야, 그래!
1: 정말?
0: 빙글빙은 얼음의 핑이핑이지만

0: 빙글빙 캐치!
1: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 빙글! 해냈어!
2: 드디어 15-10살 지니핑을
1: 전부 다 캐치했어!
2: 달핑. 드디어 그걸 손에 넣었어. 이제 로미는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돌아와.
1: 제니!

0: 다시 찾기?
1: 제니한테 살 로미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쭝! 이제 상자를 열 수 있게 됐어, 쭝! 이거 봐! 너희 덕분에 마스터키를 얻었어! 상자야! 이제 드디어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2: 정말 고마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아!
1: 행운핑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나?
0: 저런 상자 속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못생겼을 거야, 솔직히.
1: 혹시 실제 모습도 상자인 거 아냐, 꿀에?
0: 자, 그럼 열어보자.

0: 킹, 너 정말 아름답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한 것 같아.
1: 로미,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틀림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멋진 행운이 로미를 지켜주기를.

0: 말도 안 돼. 분명 여기에 뒀는데. 설마 로미가 열쇠 티니핀을 모두 캐치한 거야? 얼마나 더 나를 방해해야겠어. 로미, 기다려. 너한테서 반드시 마스터키를 다시 뺏어올 테니까.
1: 티니핀 패션쇼.
2: 위대한 신행운 핑님,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야 한다.
3: 저도요, 솔지. 용서해주세요, 솔지.
4: 괜찮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구로 대해주면 돼.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로미 공주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내셨군요.
1: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5: 티니핑이 모두 캐치되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도록 해뒀거든요.
1: 아참, 마스터키도 얻었어요.
4: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5: 오, 그래. 잘 지냈니? 봉인이 풀려서 천만다행이구나.
4: 네. 로미 공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1: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5: 아무튼 마스터키의 행운핀까지 있으니 미스틱 마을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 모두 아주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마을로 들어갈 순 없단다. 어떻게 된 건지 북쪽의 네모 산길 으로 가는 길이 사라져버렸거든. 저도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지요.
2: 집에 가고 싶은데, 봉다.
4: 걱정 마. 우리가 문을 만들면 돼. 마스터키의 힘으로 열쇠들을 이어서 미스틱 마을로 가는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거든. 행운의 힘이야.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해라. 지금이야, 로미. 어서 마스터키를 여기 꽂아.

0: 아직 카트로즈 컬렉션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패션
1: 컬렉션?
0: 여기서 공부한 패션 아이디어들로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패션 거의 다 됐는데.
2: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마법의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
3: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4: 뭐 같이 하면 금방이니까 솔지.
5: 나도 할래. 모델로 딱이지 나야.
3: 어? 그럼 다 같이 패션 쇼를 하는 건 어때쥬?
2: 그거 좋다. 그럼 이곳에서의 생활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3: 좋아. 화려한 파티 파티는 나도 막자 파티.
0: 무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군. 고차.
6: 패션쇼에 음악이 빠질 순 없지.
3: 맛있는 음식도 냠냠.
0: 예쁜 헤어스타일이 막 떠올라 꾸며.
3: 그래,
2: 다 같이 멋진 패션쇼를 만들어보자.
5: 좋아.

Ha ha ha!

0: 엄청난 힘에 보호하고 있어. 치, 그 방법밖에 없겠군.
1: 그럼 다들 잘 놀다가.
2: 네, 언니. 걱정 마세요.
3: 어, 곧 있으면 시작인데.
1: 어?
2: 러비!
3: 조아핑, 방글핑, 드러핑. 이게 얼마만이야. 다들 어서 와.
2: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보고 싶었어, 방글.
4: 반가워, 빌더. 이거 다른 친구들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믿어. 정말 기대된다, 믿어.
2: 패션쇼 끝나면 우리 옷도 만들어주겠지?
5: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열쇠 티니핑 패션쇼.

0: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얘들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1: 맞아, 패션쇼도 최고였어.
0: 그치, 오늘 다들 진짜 멋졌어.
2: 롱이다.
0: 뭐야?
3: 드디어 열쇠가 완성됐어.
0: 이런 건 저 엄마 같죠.
4: 멋지다, 솔지.
1: 이제 마스터키를 돌려서 문을 열면 돼.
5: 알겠어. 그럼 마을에 되돌리러 가볼까?

0: 열쇠들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지?
1: 예! 빨리빨리 가자, 빨리!
2: 레이븐 핫초잉, 모든 걸 레이븐 큐브 속으로!

0: 것 없어. 빼앗긴 내 걸 찾으러 온 것뿐이니까.
1: 쟁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0: 너랑 할 얘기 없어. 아, 저기 있군.
1: 그건 네게 아니야, 제니!
0: 소용없어.
2: 제니, 어서 변신하자.
1: 응? 어? 뭐라고?

0: 미스틱 파워의 프린세스 라비린스! 그걸 그렇게 사용할 줄은! 드디어 전설의 힘을 얻었어! 내가 진정한 프린세스야! 네 그 작은 하늘도 내 거야. 자, 이번엔 누구의 핫팀이 더 강한지 한번 볼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우리 여행 가자.
8: 환영합니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플레이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아이들을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라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친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0: 얼굴엔
4: 순한 킬킬
0: 진물엔
4: 덥덥한 말
6: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도대체 언제까지 슈퍼 제트에게 당하기만 할 거야?
1: 하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말이지, 그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선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타이탄, 네가 가진 고대의 기술을 모두 한꺼번에 나한테 넘기시지.
0: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지금처럼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를 찔끔찔끔 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고대의 기술은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잘 활용할 테니 나한테 다 넘겨.
0: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응? 안 돼.
1: 야? 뭐야 타이탄, 동굴에 사는 두더지였어? 그래 좋았어, 저 녀석이 사는 곳으로 찾으러가서 고대의 기술을 빼앗아 와야지.
2: 쟤 도대체 땅속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야?
3: 그게 말이지, 저 책의 주인공도 집 앞에 땅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대.
2: 저건 만화책이잖아.

0: 보물이다. 어이? 레이더에는 분명히 이 근처라고 나오는데. 뚱뚱 치킨, 지하에 있는 타이탄의 동굴을 빨리 찾아내. 드디어 찾았다. 얼른 가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빼앗아 와야지. 어레 어레요.
1: 어쩌지? 레오 박사가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뭐야? 이거 지진인가? 레오 박사!
0: 드디어 찾아냈다 타이탄. 그동안 날 속인 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어서 고대의 기술을 나한테 다 남겨.
1: 그럴 순 없어.
0: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어디 있을까나. 그래 여기야.
1: 안돼. 고대의 기술은 여기 없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고.
0: 아, 거기 있었군. 자, 그럼 지하로 들어가 볼까?
1: 아! 안 돼!
0: 고대 기술은 이제 내 거야!
2: 어?

0: 어머, 광장에 지진이 난 것 같아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 슈퍼젯 출동이다.

0: 조심해!
1: 고마워, 플래시런! 야!
0: 갑자기 웬 지진이 났지?
2: 설마 이게 다 레오 박사의 못된 짓은 아니겠지?
3: 도대체 고대의 기술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출입 금지? 아하! 여기가 바로 고대의 기술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군. 좋았어!
4: 거긴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이야.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3: 거짓말. 네가 그렇게 막는 걸 보니 여기 숨겨둔 게 분명해.
4: 안 돼!
2: 근데 이 구멍 속엔 뭐가 있는 거지?
0: 잠깐! 뭔가 올라오는 것 같다!
4: 안 된다고 했잖아!
2: 이게 무슨 일이지?

0: 내가 막아볼게. 플래시 파워! 완다 파워! 우와! 더 심해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1: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지하수를 막아내자!
2: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쌀이 필요하지. 쌀에 칼륨, 오이에 콜라겐,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라이스페이퍼 한 팩, 천연소염 약간, 오이 반 개. 라이스페이퍼를 차곡차곡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월남쌈.
1: 지하수의 방향을 바꿔야 해.
0: 네, 아빠. 알겠어요. 슈퍼 냠냠 파워! 아!
3: 슈퍼잭이 지하수를 막았나 봐.
4: 어?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지?
0: 기안! 야!
4: 슈퍼잭, 괜찮아?
0: 응. 그런데 나 땅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
4: 이상한 거?
0: 허이? 나 혼자서 지하수를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대한 뿔을 가진 괴물이 날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4: 괴물!
0: 장난이야, 장난.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
5: 나는 타군. 나도 왕이 되고 싶어.
0: 아유, 뭐야, 타군이었잖아. 괜히 놀랐네.
4: 그런데 타군, 왕이라니 무슨 소리야?
5: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0: 타이탄?

0: 정신 차려, 슈퍼제! 안녕, 아빠. 들으셨어요?
1: 그래. 저길 좀 보렴.
2: 저게 뭐지?
1: 지난번에 레오 박사가 파놓은 땅굴이야.
3: 우와,
4: 정말 많이 팠다.
1: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곳에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
0: 설마 레오 박사가 지하에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1: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슈퍼제트가 조사해줬으면 해.
5: 네, 슈퍼톰! 알겠어요?
1: 좋아, 슈퍼제트! 출동이다!

0: 그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1: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조사해보자.
2: 그래, 좋아! 자! 야호!
0: 여기가 어? 슈퍼톰이 말한 곳인 것 같다.
3: 뭐라고?
1: 어? 어? 무슨 소리지?
3: 레오 박사, 지난번에 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일을 다 망친 거잖아.
4: 탈탕?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대로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어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나한테 넘겨.
1: 저건 레오 박사 목소리야.
4: 얼른 넘기라니까.
0: 도대체 아저씨가 타이탄인가 봐.
5: 왜 타이탄이 레오 박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0: 얘들아!
4: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 고대의 기술을 전부 넘기라고 타이탄! 그러면 마을 녀석들과 슈퍼제트 모두 혼내줄 수 있다니까!
3: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실패 레오 박사가 더 어울리겠네.
4: 뭐라고? 감히 천재 레오 박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니?
6: 박사님 잡으세요.
4: 저 녀석 버릇을 고쳐줘야 해.
3: 에이, 시끄러워. 레오 박사에게 고대의 설계도를 준 게 실수였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군.
1: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3: 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1: 타이탄! 네가 레오 박사랑 마을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턴 우리가 널 막아주겠어.
3: 귀찮은 꼬맹이들 같으니 좋아, 그렇다면 작전상 후퇴가!
1: 박사!
5: 뭐야? 어느 쪽으로 도망친 거지?
0: 저기 발자국 찍혀있어.
1: 좋아, 어서 그쪽으로 가보자. 어? 타이탄!
3: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함정을 준비해놨지.
1: 뭐? 어? 함정? 어떡하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0: 그럼 다 같이 해보자.
1: 그래.
0: 원다.
1: 렛!

0: 야, 얘들아, 잘했어!
1: 그런데 타이탄은 어떻게 하지?
0: 벌써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거야.
2: 도망치긴 누가 도망쳐? 하하,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
0: 타이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그가 날 필요 없고, 이거나 받아!
1: 신부님! 타이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2: 레오 박사가 발명했던 모기 조정 안테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지. 슈퍼잭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슈퍼잭, 녀석들을 잡아!
1: 슈퍼잭, 정신 차려!
3: 어떡하지? 슈퍼잭을 공격할 순 없잖아.
1: 플래시론, 일단 떨어지자.
2: 어딜 도망치려고? 어? 레오 박사!
4: 타이탄,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실패 레오 박사라고? 너 오늘 혼점 나야겠어! 뭐야? 이야!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2: 역시 실패 레오 박사라니까! 슈퍼제 다시 공격이다! 와!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두뇌를 활성화시켜 타이탄의 조종을 막아내자.
6: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과가 필요하지. 사과의 펙틴, 통밀가루의 탄수화물, 계피의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사과 4개, 통밀가루 120g, 계피가루 반 숟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애플파이.

0: 저건 또 뭐야? 에이!
1: 슈퍼냠냠 요리를 안 먹잖아. 안 되겠어. 내가 먹여볼게. 슈퍼잭! 어서 이걸 먹어.
0: 그렇게는 안 되지.
1: 얘 먹일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완다, 사와! 됐어!
0: 안 돼! 빠져나와!
1: 슈퍼잭! 어서 이걸 먹고 정신 차려!
0: 안 돼! 이겼다!
1: 슈퍼냠냠!
0: 에? 이게 뭐지? 왜 조정이 안 돼?
1: 달달! 소용없어! 당장 못된 짓을 멈춰!
0: 에이, 더 강한 저파로 조정해주지! 자, 받아라!
1: 이번엔 당하지 않아!
0: 내 조정이! 어? 죽어보자, 슈퍼잭!
1: 거기 멈춰, 달달!
2: 슈퍼잭! 벌써 사라졌어!
1: 레오 박사와 같은 악당이 또 있었다니.
3: 레오 박사님, 괜찮으세요?
4: 슈퍼잭, 언제 나타난 거야? 야, 너희들 내가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야, 지금 딴짓을 해?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거 당장 내려놔.
3: 이제 안 혼내실 거죠?
4: 안 내려놓았다간 더 혼날 줄 알아.
3: 큰일 났다.
4: 안돼, 이러지 말라고.
3: 레오 박사님 미안해요.
4: 너희들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주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귀찮아. 먼지 좀 있으면 어때? 맞아. 청소는 질색이라고. 우와, 로봇이다. 로봇, 나도 좀 줘봐.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핑핑 왔어? 내 로봇.
1: 미안해 핑핑. 대신 최신형 로봇을 사줄게.
0: 필요 없어. 정말? 핑핑은 필요 없다니까. 나 사줘. 이건 아빠가 처음으로 사주신 로봇이란 말이야.
1: 핑핑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어떡하지?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가 핑핑이의 로봇을 망가뜨렸어.
1: 겨우 오래된 로봇이 망가진 거 가지고 왜 저러지?
2: 치치,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할 수도 있는 거야.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오늘의 미션 역시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7: 로라의 소중한 인형을 찾아라.
1: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리다니 너무 속상하겠는걸요.
6: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5: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인형도 찾고 미션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6: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7: 안녕!

0: 노라는 장난감 마을에 사는 소녀입니다. 장난감 마을에는 온갖 장난감들이 많지만 로라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 루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루가 너무 낡고 더러워져서 엄마가 버리고 새 인형을 사줬지만 로라는 루루를 돌려달라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너무해. 로라에겐 정말 소중한 인형이었을 텐데.
2: 로라가 얼마나 속상할까.
3: 새 인형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1: 하나도 안 좋거든.
4: 아무튼 우리가 얼른 가서 찾아주자.
2: 어디에 버렸는지만 알면 찾을 수 있을 거야.
3: 빨리 장난감 마을로 가자.

0: 인형찾기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맞아, 대장. 이번 미션을 아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만들면 아주 간단해진다고.
0: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쓰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2: 그럼 어떻게 찾아?
0: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 인형이랑 우기면 되는 거야.
1: 대단해.
0: 전속력으로 전진! 이번 미션은 반드시 성공한다.

0: 장난감 마을이구나. 왠지 입구에서부터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와, 이걸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봐.
1: 새까매 기차!
0: 우리도 타자! 완전 신기해.
2: 아, 그래?
0: 깜짝 놀랐지?
2: 또. 너도 골탕 좀 먹어보라고. 이게 뭐야?
0: 그건 거꾸로 나가는 물총이라고.
3: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노라의 집을 찾아야 한다고.
0: 그렇지.
4: 노라, 이것 좀 보렴.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인형이래. 응?
3: 아, 싫어, 싫어. 루루를 찾아줘.
4: 루루는 이미 버렸잖니.
3: 몰라. 빨리 루루! 루루!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어.
1: 생크미꺼! 생크미꺼!
5: 저희는 로라가 아끼는 인형 루루를 찾아드리러 왔어요.
4: 정말이요? 어머,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0: 네, 이젠 걱정 마세요. 혹시 루루를 언제 어디에 버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4: 사흘 전에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청소차가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찾아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6: 그럼 청소차부터 찾아야겠는데.
0: 도켓, 나랑 저쪽으로 가보자.
5: 그럼 나랑 드루콩, 생크미는 저쪽으로 가서 단서를 찾아볼게.
0: 좋아, 저희가 루루를 꼭 찾아올게요.
4: 네, 기다릴게요.
3: 꼭 찾아줘.
0: 도켓, 나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2: 무슨 생각?
0: 루루를 찾을 것 없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2: 뭐? 너 정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잖아.
0: 이 인형이면 루루라고 생각할 거야.
2: 응? 어? 저 녀석들은
7: 이것 좀 보렴. 우리가 루루를 찾아왔단다.
3: 이상해. 루루가 아닌 것 같아.
7: 아니야. 이건 루루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
3: 이걸 고른 건 대장이잖아.
8: 로라, 잘 생각해봐. 루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변한 거야. 그렇다고 로라가 못 알아보면 루루가 정말 슬플 거야.
3: 엄마, 인형이 고생을 하면 정말 변해?
4: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루야! 저 녀석들이 가져온 건 가짜라고!
7: 지치, 이 녀석!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3: 이것도 루루가 아닌 것 같아.
8: 거봐, 우리 인형이 진짜 루루라고.
2: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거든.
7: 그냥 이리 내놔봐. 진짜인지 확인해보게. 떠나 내놓으시지. 전 실패인가? 미안해. 우린 꼭 루루가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4: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로라에게 루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였어요.
3: 루루는 내 소중한 친구란 말이야.
0: 그래 알았어. 우리가 꼭 찾아올게.
7: 그래. 조금만 기다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루루를 찾아올 테니까.

0: 아무리 찾아도 청소차는 없잖아.
1: 어디로 가야 청소차를 찾을 수 있을까?
2: 생크미코! 생크미코!
1: 근데 생크미는 어디 있지?
0: 이상하다. 방금 전까진 옆에 있었는데.
1: 생크마!
0: 핑핑! 저기 청소차야! 어?
1: 저기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0: 생크마!
3: 얘들아! 왜 그래?
0: 얘들아! 큰일 났어!
1: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3: 뭐라고?
4: 저길 어떻게 탄 거야?
3: 우선 어서 따라가자!

0: 어떻게 된 거야?
1: 생쿠마!
2: 생쿠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3: 탱금! 탱금!
0: 어? 너희들은 또 누구니?
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렇게 생긴 인형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0: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형은 아니구나. 며칠 전 이런 인형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 혹시 여기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니?
5: 네!
2: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6: 구석구석 다 살펴본 것 같은데.
2: 네,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아.
0: 얘들아, 인형은 찾았니?
6: 아니요. 여기저기 다 뒤진 것 같은데 없어요.
0: 저런, 여기에 없다면 내가 소각장으로 보냈을 거야.
6: 소각장은 어디에 있나요?
0: 이곳엔 여러 개의 소각장이 있지. 몇 번 소각장이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
2: 이번 미션은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4: 어떡해. 로라한테 꼭 찾아준다고 했잖아.
1: 얘들아, 기억의 모래시계.
4: 맞아, 기억의 모래시계. 기억의 모래시계 앞에 서면 아저씨의 기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6: 오, 그런 방법이. 아저씨,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있어요.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0: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그래, 같이 가지마.
5: 고맙습니다.
4: 대장, 지친 녀석들이 기억의 모래시계로 간대. 거기서 루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6: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을 감시하고 있으면 루루의 행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지.
4: 그거 내가 말한 건데.
6: 됐고, 빨리 쫓아가자. 근데 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7: 대장 담배 어디 있었어? 나 혼자 무서웠단 말이야.
0: 굉장하구나. 이런 곳이 있었더니.
4: 여긴 잊어버린 기억들도 다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래,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장난감 마을 3번 소각장이었어.
6: 오호, 드디어 알아냈어.
0: 이틀 전이었을 거야. 유난히 귀여워서 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구나.
4: 고맙습니다, 아저씨.
0: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2: 네, 빨리 돌아가요.
6: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4: 불러도 소용없어. 이 소각장은 사람 없이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1: 그럼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2: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3: 생크미 진짜 좋아!
2: 생크미는 왜 저기 있는 거야?
4: 안 되겠어. 우리도 우선 기차를 타자. 기차가 지나가면 문이 다시 닫힐지도 몰라.
2: 기차!

0: 살았다.
1: 뭐야? 기차는 왜 안 멈추는 거야?

0: 여기 있을지 몰라.
1: 가자 얘들아.
2: 설마 벌써 저 안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
3: 꼭 찾아야 할 텐데.
0: 저기 루루가 있어.
4: 잠깐, 저 인형은 우리 찾으라고?
1: 리브리 팀, 어떻게 여기?
4: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이렇게.
1: 줄줄이 지키발.
0: 치치, 네 맘대로 난 낼걸.

달려!

안녕! 난 슈퍼생큼! 슈퍼생큼이라고 해. 하하하하하!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0: 보라, 약속대로 루루를 데려왔어.
1: 와, 루루다! 진짜 루루가 돌아왔어!
0: 정말로 고맙습니다.
2: 노라가 기뻐해서 다행이에요.
3: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데.
0: 루라, 앞으로 소중한 물건은 잘 보관해.
4: 좋아! 그럼 이번 미션도 성공!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빠, 저게 뭐야?
4: 혹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피카의 마지막 계획.
6: 파랄라 페어리즘. 스타스톤을 다 모았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최강의 흑마법을 보여줄 테니 각오해라.
5: 스피카 여왕님, 최강의 흑마법이 뭔가요?
6: 기억나비가 페어리즈의 기억을 지우고 별빛 요정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파랄라 페어리즈의 진파를 그 애들이 스타스톤을 내게 바치게 만들면 돼.
4: 스피카 여왕님, 그럼 저인
6: 너인 별빛 요정을 대신해서 파랄라 페어리즈 곁에 있다가 기회를 봐서 마법의 성으로 데리고 와라.
4: 알겠습니다.
7: 스타스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야.
5: 너무 좋다. 리나야, 갑자기 왜 그래?
8: 들 어떤 꽃바구니를 좋아하려나? 어? 물망초?
9: 뮤, 물망초의 꽃말은 영원한 추억이야.
5: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9: 웬디야, 뭔가 느껴지지 않았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뮤?
8: 선물이라면? 추억이 담긴 사진이 최고지. 다들 좋아할 거야.
5: 사진은 다 같이 완성한 건데 왜 네가 생색이야?
8: 어?
5: 어?
8: 어?
5: 시아야, 방금 너도 불빛 봤지? 내 말 듣고 있어, 시아야.
8: 스피커 요정이 내 선물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5: 선물이다.

0: 책이 왜 갑자기 떨어졌지? 아! 아, 사진이 찢어졌잖아. 스피커 요정에게 줄 선물이었다고. 같이 먹을 케이크 만들다가 망쳐버려서 사진을 선물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찢어지다니.
1: 치, 사진이 뭐 대수라고 다시 찍어.
0: 어? 그러네. 더 예쁘게 찍어서 선물해야지. 좋았어. 어? 이런, 지각하겠다. 키키, 뚜뚜, 어서 가자.

0: 선수 되겠네. 안 늦었다.
1: 어?
0: 키키 됐다. 하참,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서 축하 파티 할까? 장소를 못 정했잖아.
2: 그럼 우리의 추억 있는 장소가 좋을 것 같아. 스피카 요정이랑 마법의 성앞에서 어때?
0: 아, 시아야, 축하 선물은 준비했어?
3: 당연하지. 이거라고? 사진을 예쁘게 찍은 다음 앨범을 만들어주려고. 스피카가 좋아하겠지?
0: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3: 물론이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게. 사진 예쁘게 잘 나오네.
4: 오, 지금 아주 좋아.
0: 랄랄랄랄랄라 따라라라따. 짜잔,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
3: 우와, 예쁘다.
5: 어, 뭔데? 에이, 난 또 먹는 건 줄 알았네. 꽃은 싫어.
3: 누가 넣어준댔냐?
0: 시아야, 네 앨범에 우리 단체 사진도 넣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3: 좋아, 예쁘게 찍어줄게. 다들 포즈 취해봐. 여기 봐, 하나, 둘.
2: 왜 그래?
6: 방금 차원의 문 빛이 보인 것 같았거든.
3: 착각했나 봐. 계속 찍자.
0: 뭐야? 내 꽃바구니 망가뜨리지 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6: 꽃바구니를 다시 채웠잖아.
0: 물멍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어?
6: 대체 뭐야?
2: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3: 알 게 뭐야. 앨범에 들어갈 사진 좀 더 찍자.
0: 그래, 그래.
2: 키키, 뚜뚜, 같이 찍자.
3: 우리는 바랄라 회원이지.
0: 스피카 요정이 레나의 연주를 좋아할 거야.
3: 난 싫어.
5: 이 뚜뚜님이 나서야겠군. 내가 노래 한 곡 불러볼게.
3: 그만해.
5: 뭘 모르나 본데. 이거 스피카요 요정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3: 뚜뚜, 장난 그만해. 레나야, 계속해.
2: 아니, 뭐야?
6: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하잖아?
2: 이건 내가 만든 연주곡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곡인데.
3: 이런 신기한 일은 당연히
0: 기록으로 남기자.
3: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지. 역시 난 대단해. 이렇게 잘 찍다니.
0: 나도 볼래.
5: 나도 볼 거야. 너무 뚱뚱하게 나왔잖아. 그것 좀 보여줘.
0: 이건 내 거야.
6: 조심해야지.
0: 너희 괜찮은 거야?
2: 뭔가 있어.

0: 상해, 온실과 강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1: 어? 그래, 맞아. 이상한 일이었지만 무섭진 않았어. 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2: 이상한 말 하지 마. 선물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스피커 요정한테 가서 축하 파티를 하자.
3: 지금 바로 가자.
1: 어?
3: 또 시작이네. 내 사진 돌려줘.
2: 이런 별빛 요정들이 또 방해를 하네. 어서 잡자.
3: 잠깐, 상해 돌려줘!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1: 시아야!
3: 왜
2: 돼? 파렐라 페어리들이 데리고 갔어!
4: 어떡하지?
2: 어서 스피커 여왕님 열리자!
1: 요정이 우리를 부른 건가?
0: 잠깐, 뭔가 이상해. 키키와 뚜뚜가 없잖아.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지?
5: 이 스피커 여왕의 마지막 계획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스타스톤을 손에 넣으면 화랄라 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
4: 스피커 여왕님, 고생하셨어요.
2: 별빛 요정 녀석들이
5: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아주 잘 됐어. 기억이 왜곡된 바랄라 페어리즈들이 내 계획을 실행해줄 때가 왔다.
2: 키키, 뚜뚜,
1: 어디 있는 거야?
2: 시아야, 우리 여기 있어.
1: 우리가 곁에 있는데 왜 애들이 우리를 못 보는 거지? 또
2: 시아야, 여기를 데리고 오면 기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용없네.
6: 스피카의 흑마법이 우리와 바랄라 페어리즈를 완전히 갈라놨소며.
2: 포기할 수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1: 맞아. 방법이 있을 거야.
5: 여기 있었구나, 별빛 유전들아. 쓸데없이 힘 뺄 것 없어.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너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었어. 너희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되니 여기 얌전히 있으면서 재밌는 구경이나 하도록 해.
1: 저기 봐! 마법의 성이 정말 예쁘다!
3: 키키, 뚜뚜! 너희 왜 이제 온 거야?
2: 이제 곧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피카 요정이 올 테니까 기다려.
3: 스피카 요정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하네.
5: 너희 덕분에 마법의 성이 되돌아왔어. 하지만 스타스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 마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3: 정화 마법이라고?
5: 스타스톤을 모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타스톤의 마법을 쓸 수가 있어.
3: 어서 시작하자. 우린 준비 다 됐으니까.
1: 다 하고 나서 같이 축하 파티하자.
0: 널 위해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
5: 그럼 가볼까?
3: 우리한테 맡겨.
5: 어서 시작해.

0: 이제 뭘 하면 돼?
1: 이건 흔납이야.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서 스타스톤을 정화시키면 되지. 그럼 이제 요술봉으로 스타스톤의 어둠

0: 손에 밀려 스타스톤 안에 흑마법이 들어가기만 하면 스타스톤의 모든 힘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후에
1: 흑마법이 스타스톤을 삼켜버리면 바랄라 별빛섬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인간 세상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야, 뮤.
2: 우리 마법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보자. 바랄라 별빛섬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거야.
1: 힘을 모아! 달려라!
0: 이제 스타스톤의 힘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2: 마법 능력을 다 썼어!
0: 이런 이런, 내 마법에서 벗어나다니 내가 너희를 너무 얕봤나 보네.
1: 저들이 이대로 되지 않을 거야!
2: 시아야, 어서 멈춰!
3: 무슨 소리지?
1: 소용없어. 바랄라 페어리즈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
2: 이대로 안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 몸으로 직접 막자.
1: 네가 사라진다고 해도
0: 쓸데없이 나설 생각하지 마. 내 말에 따른다면 너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2: 시작하자.
0: 바랄라 페어리즈, 멈추지 마!
3: 하지만 저기 뭔가 닿는 느낌.

0: 넌 누구야? 괜찮아? 이상해. 마음이 너무 아파.
1: 왜냐하면 우린 약속했거든.
2: 서로 마음이 통해.
1: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0: 예쁘게 잘 찍어줘.
1: 내 앞에 가리고 서면 어떡할 뻔. 이제 됐다.

0: 디, 딸 있으면 안 돼.
1: 미미리,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잖아.
2: 리나야, 나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어.
3: 넌 항상 용감했어. 로라린!
4: 지아야, 또 늦은 거야.
1: 포포리! 안 돼, 포포리!
3: 모두 사라져버려. 못된 별빛 녀석들! 스피카, 절대로 가만 안 둬!
1: 각오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5: 기억이 돌아왔나? 하지만 늦었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스타스톤은 이 스피카 여왕의 것이 됐거든. 너희 이제 바랄라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1: 우정은 우리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 마법이 없다 해도
3: 우린 여전히 바랄라 페어리즈야.
5: 그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끝내지마, 바랄라 페어리즈.

사돈의 당해 바라.

0: 어떻게 된 거지?
1: 콧볼이? 와, 너희의 진심이 햇빛 에너지가 돼서 깨어날 수 있었어. 너희가 우리 지킨 거야.
2: 다행이다.
1: 근데 스피커의 힘이 너무 강력해.
0: 아직도 이렇게 버틴다고? 정말 대단한 우정이구나.
1: 유미링 누르링, 어서 차원의 문을 열자.
3: 힘을 모아 열려라. 차원의
4: 슈피카 여왕님 도망가는데요?
1: 지금 바로 쫓아갈까요, 키?
0: 그럴 필요 없어. 바랄라 마법이 없으니 어차피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드디어 바랄라 별빛성이 내 손에 들어온 거야.
2: 뮤뮤링?
5: 루루링, 미안해.
1: 린나야.
2: 포포링, 정신 차려봐.
1: 시아야, 난 정말 괜찮아.
2: 스타스톤이...
1: 스타스톤은 흑마법에 물들어버렸어.
5: 스피카가 스타스톤의 에너지로 더 강력해졌어.
2: 어떡하면 좋지? 이제는 바랄라 마법도 사용할 수 없을루.
1: 걱정하지 마. 우리 서로를 믿고 있잖아.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5: 우리가 다시 스타스톤을 빛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즈니까.
1: 바랄라 페어리즈 화이팅!
0: 이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스피카 여왕을 막을 수 없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따뜻한 싱싱. 그럼
5: 여기서도 싱싱.
6: 둥글둥글 날라라 시소도랄라.
5: 재밌다.
6: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놀자도 돌려볼까.
6: 데이터 놀자.
5: 안녕.
6: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래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3: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머핀맨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1: 머핀맨

0: 나를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빅맨을 알아요. 바로 여기
1: 박사님이 머핀맨이에요?
2: 네, 맞아요.
1: 와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진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8: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긴 수업 후 즐기는 휴식만큼 달콤한 게 없다니까.
17: 얘들아!
18: 왜 난 전혀 달콤한 휴식처럼 안 느껴질까? 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17: 스타인 선생님 수업 때 푹 잤거든.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 뭐 하고 놀까?
18: 수학 숙제나 할까? 알았어. 뭔가 기대될 만큼 재밌는 게 없을까?
17: 와, 그런 거 없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거. 예를 들면 파쿠르 같은.
19: 오, 파쿠르!
18: 학교에서 고양이로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17: 어? 어? 아,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따분해.
18: 알았어, 파쿠르 하고 싶어? 그럼 하자. 단 인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17: 이건 시시하다고.
7: 카메라로 보면 좀 나.
17: 이게 파쿠르인 줄 아무도 모를걸.
2: 뭐야, 응? 파쿠르 하는 거야? 나만큼 잘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스턴트맨 했다고 말했던가? 매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놀이터에서 훈련했지.
5: 아, 그건 그냥 방학 때 논 거 아니야?
2: 뭐?
17: 맞춰볼게. 수학 동아리에서 보낸 신나는 문제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18: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주겠대. 같이 갈 사람?
4: 나!
18: 좋아.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자세히 계획을 세워볼게.
17: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재밌게 놀거나.
18: 계획에 맞춰서.
8: 그런 다음 새로운 놀이공원이 지도해 뗄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17: 루카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8: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시험해보겠다. 어떻게 하겠나?
17: 먼저 메모리 로그로 들어가서 기본 알고리즘을 바꾸고 컨트롤 알트 놀이공원을 입력하고 이초안의 기존 파일 업로드를 선택.
8: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내가 더 잘했겠지만.

0: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군. 놀이공원이 사라진다면 인간들의 재미거리가 사라져버리겠지. 베라 시바! 첫 번째,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두 번째, 이 무시무시하게 불안정한 크리스탈을 가져가. 이 크리스탈로 크레센트섬 놀이공원을 파괴한다.
1: 루카님, 저희한텐 안 시키세요.
0: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들이 재밌어할 인물은 무조건 금지니까. 난 너희한테 아이스크림 가게를 파괴하라고 시켰을 때 생생히 기억해.
1: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
2: 전혀 모르겠네. 우린 인간이 재밌어하는 일에 관심이라고는 없으니까. 시몬 안 그래? 시몬.
3: 놀이공원엔 처음 가봐. 고양이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 키즈아는 정말 싫다니까.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4: 대관람차는 운행시간이 5분 30초니까 스릴 레벨은 7단계.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1: 가디언즈가 놀이공원에 나타났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놀이기구를 탈 준비됐나? 가디언즈니와 용감한 조수 공동이가.
2: 아, 미안. 짐도 데려가야 해.
3: 지미는 큰 놀이기구는 못할 텐데.
2: 아, 그럼 난 가방이나 맡아줘야겠네. 분명 더 쉽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놀이공원이 사라지면 저 웃음소리도 사라지겠지.
5: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2: 이걸 써야지.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니까.
5: 멋진데? 어디 놔두면 돼?
2: 그건 나야 모르지.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나.
5: 좋아. 그럼 흩어져서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찾아보자. 자.
6: 무서울 수도 있지.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 무서우면 말해. 놀이기구를 탈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4: 놀이동산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릴 레벨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야.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했다가.
3: 회전착장이야!
4: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줄 서며 투덜대기 할 차례이긴 한데.
3: 재밌다!
7: 솜사탕 드릴까요?
5: 아, 방금 먹었어요.
2: 생지네.
5: 설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니지?
2: 뭐?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위장한 거야.
5: 나도야.
2: 그럼 가서 좀 더 정찰해볼까?
5: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유령 열차?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할까?
4: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전차짠이 생각보다 재밌기는 했어.
3: 그야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4: 그런가? 그럼 너희 먼저 가봐. 난 계획표를 수정할게.
6: 됐자 하니 이 열차는 진짜 무섭다던데. 너인 괜찮겠어?
1: 이 가디언 지니님은 무서운 게 없어. 물론 추울 때 위지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만 빼고.
8: 봐봐, 친구들만 다.

Oh.

0: 설마 샤샤를 불러와야겠어.
1: 아까 봤어. 유령이 와 하길래 난 으아 했고 또 유령이 와 하길래 으아 했더니 그러자 유령들이 와 하길래 난
2: 맞춰볼까? 으아
1: 맞아. 와
2: 지미 괜찮아. 무서울 수 있지.
3: 안 무섭거든. 실은 너무 안 무섭길래 한 번 더 타려고 했어. 같이 탈래? 제발.
4: 난 대관람차를 탈까 했는데 같이 탈 사람?
5: 나 탈래. 응? 마일로가 아주 계획을 짜고 있으니 시간 있어.
3: 빨리 더 낮춰요.
2: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죠?
6: 혼자 다 먹고 있으면서.
7: 여기서 도넛을 연구 중이었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크리스탈을 놔둘 최적의 장소는 범퍼카가 아니야.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해봤거든. 도넛 가게도 아니고.
3: 나도 이걸 수집했지. 연구 자료로.
7: 정말 좋은데. 근데 크리스탈 반쪽은 어딨어?
2: 지미!
1: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2: 너희 먼저 타. 어? 지미, 같이 가!
8: 방금 루카의 부하를 본 것 같아.
9: 뭘 봤는데?
8: 뭘 봤냐고? 전혀.
9: 어?
4: 다샤, 안 타?
8: 아무것도 못 봤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9: 알았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지. 수상한 게 있나 찾아볼게. 대관람차 위에서 놀이공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4: 여기 어디 고양이가 있나 본데.
1: 특별 상품 받으려면 뭘 맞춰야 해요? 저 반짝이는 거요?
3: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탈이 왜 저기 있지?
8: 그럼 그렇지. 베라랑 시몬이야.
2: 여기서 뭐 하는 거지?
8: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러 왔을 거야. 샤샤한테 알려야 해.
4: 계속 재채기해서 미안해.
9: 안녕 마일로.
4: 왜 저러지?
9: 나보고 잘 살펴보랬거든. 다음에 또 뭘 타야 할지.
4: 너도 같이 탈걸. 전망이 좋아.
1: 뭐야, 전혀 못 맞히겠어. 반짝이는 돌아. 좀 맞아라. 방금 봤어요? 제가 텔레파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특별 상품 주세요.
7: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3: 공격당했다니까. 쬐끄만 가디언한테.
10: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왜 아직 놀이공원이 멀쩡히 남아있지?
3: 루카님! 안 그래도 저희가...
10: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놀이공원을 파괴시켜!
7: 가장 치명타를 입힐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놀이공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10: 그럼 어서 시작해. 설마 그거 솜사탕인가?
11: 루카님, 죄송합니다. 신호가 자꾸 끊기네요.

0: 떨어져. 크리스탈 때문에 신호가 불안정해졌어. 우리 임무를 끝내야 해. 당장. 왜 안 터지지?
1: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0: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 이 꼴보기 싫은 장소를 빨리 파괴해야 하는데. 이 달콤한 간식과 심장이 콩닥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곳을 말이야.
1: 아, 정말 최악이야.
0: 아, 휴, 천만 다행이야.
1: 그러게. 정말 끔찍한 곳이야. 없애게 돼서 다행이다.

0: 야! 난 용감하다! 난 용감하다고! 난 용감해!
1: 엘레파시로 그런 거예요.
2: 원래 이렇게 멈추는 건가? 무섭고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3: 아무 일도 없을 거야.
4: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5: 시몬과 베라가 이곳 전원장치를 건드린 게 분명해. 가디언즈가 필요해. 가서 발전기를 확인해볼게.
1: 얼른 상품 주세요. 특별 상품이요.
3: 우리가 탔을 때도 저랬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일로! 마일로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고.
6: 야!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알레르기 증상을 볼 텐데.
4: 베라랑 시몬이 뭘 어떻게 했는지 놀이기구가 다 이상해졌어.
3: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0: 어떻게 된 거죠? 샤샤는요?
1: 대피시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2: 이번엔 파크로 좀 제대로 하겠는데?
1: 오, 예! 가디언즈가 왔다! 자, 숨 쉬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꺼야 하는 거지?
3: 저기요, 도움 안 되거든요. 가서 공던지기 게임이나 하고 있어. 바로 갈게.

이거론 안 돼. 사람들을 놀이기구에서 구해냈지만 여전히 통제 불능이야.

0: 이거 먹어봤어? 꿀맛인데?
1: 집중해.
0: 아, 미안.
2: 이제 가디언즈 잡기 게임을 해볼까? 설마 쟤야? 그 조그만 가디언?
3: 대체 누구 편이야?

0: 맞죠?
1: 둘 다 똑같거든. 누나, 방금 가디언즈를 도우려다가 악당들을 도와줘 버렸는데.
0: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선들이 너무 복잡해. 이건 너무 위험해. 피해.

0: 꼬마 가디언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보네.
1: 멈추고 있어.
2: 애들이 해냈어.
1: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돼.

0: 너희 우리를 못 잡아. 어이, 크리스탈 안 가져가? 네가 나설 차례야, 가디언 지미.
1: 응.

0: 하면 놀이공원 문을 안 열겠는데.
1: 아, 아쉽다. 유령 열차가 한창 재미있었는데.
0: 가자 얘들아, 아직 한 개 더 타야 해. 집에 가는 버스.
2: 어? 뭐 루카가 회방을 놓긴 했지만 재밌었어.
0: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
2: 그 말을 할 건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0: 대관람차 탈 때부터?
3: 저 두 녀석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4: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1: 인형은 왜 가져왔어?
4: 이건 인형이 아니야. 전투를 기념하는 영광의 트로피라고.
1: 나도 기념 트로피 좋아하는데. 어?
5: 슬라임 퀴즈!
6: 가디언즈다!
7: 야옹.

0: 태워줄까?
1: 오? 가져왔나? 아, 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다시 가서 하나 더 가져와.
2: 네, 루카님, 죄송합니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스쿨버스 왔네.
11: 학교 가자.
12: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5: 빙글빙글 쌩쌩.
16: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7: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8: 내일 떠나자.
1: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래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5: 우리 모두
2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7: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엄마 닭은 파라케라테리움.
6: 안녕 렉스.
7: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5: 어? 렉스, 하트야.
7: 어, 나도 여기 하트.
5: 왜 하트 같은 거지?
7: 아, 저기 하트.
3: 어? 저게 뭐지?
7: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5: 우와!
7: 키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3: 응! 가자!
5: 야! 요호!

0: Bobby. Bobby. Boo. Boo.
1: Bibabu.
0: Shh.
1: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2: 비바보!
0: 반가워!
3: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4: 그러게.
5: 가보자.
4: 응.

0: 파라케라테륨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2: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3: 잠깐만. 파라케라테륨은 초식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1: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2: 응! 비바붐! 가자!
3: 렉스, 우린 파라케라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0: 응, 좋아.
1: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2: 어디 가려고?
1: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0: 아, 이 정도면 되겠지?
3: 이제 파라케라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0: 응, 여기로 데려오자.
1: 응?

0: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1: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2: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3: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3: 어? 루카스가.
4: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0: 늪이라고?
4: 스미르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대리움을 구해야 해.
5: 비키, 어서 출동하자.
6: 파라케라, 조금만 기다려.
5: 스밀로돈은 나한테 맡겨. 렉스, 에드퍼, 헬신.
4: 비키, 에드퍼.

0: 넣어줄게.
1: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힘을

0: 어? 스밀로돈들이 도망간다. 스밀로돈들도 깜짝 놀랐나 봐.
1: 어, 파라케라야,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2: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0: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피키!

0: 몰라.
1: 어? 왜 그러지?
2: 어?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3: 우와, 다행이다.
4: 파라케라야, 축하해.
5: 우와, 새끼 파라케라 정말 정말 귀여워.
2: 파라케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0: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2: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응, 맞아.
1: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5: 축하해, 파라케라야.
1: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3: 비비!
1: 바비!
3: 우! 비비비!
1: 비바보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0: 귀여워.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카드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1: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3: 이노가 나타났다.
1: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1: 어? 저기 좀 봐.
4: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4: 이게 무슨 소리지?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1: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4: 바다에서?
1: 그렇다면 혹시
2: 이노?
5: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이노를 말하는 거 맞지?
1: 응, 이노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2: 맞아, 전설 속 이노가 틀림없어.
4: 오, 너희도 이노 본 적 있어?
2: 어? 아니.
4: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1: 그게 누군데?
4: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5: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6: 야호, 시간다. 가자.

0: 바비, 나도 반가워.
1: 바비, 그만. 바비. 어?
0: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1: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해?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1: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3: 방금 그 소리 들었어?
4: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0: 어? 어? 가까이 오고 있어.
2: 우와!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0: 우와, 꼭 돌고래 같아.
4: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0: 아,
4: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3: 그렇구나.
0: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3: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4: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3: 아!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 스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2: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어가 아니야.
1: 와, 깨어났다.
2: 위험해.
1: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쏴.
0: 부,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3: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인어는 어디 있는 걸까?
3: 어?
2: 어? 어? 저기 봐!
3: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3: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0: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 보자.
1: 응.
2: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어? 저 안에서 들려.
0: 와,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 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바다소 소리였구나.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2: 스텔로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0: 응.
2: 엑슨, 레드포, 생신. 엑슨, 슈퍼맨.
1: 비키, 갈고리 발사.
0: 로키, 파워 갈고리.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역시 고고다이너 최고야.
0: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4: 와, 스텔로 바다소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3: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안녕. 해초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0: 정말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레슨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신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종.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드디어 연극제를 시작합니다. 올해의 이야기는 여공주.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1: 모두 오디션에 도전해봐.
2: 와, 인어공주.
3: 인어공주면 놀이잖아.
2: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3: 좋아.
2: 예.
4: 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박아.
2: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를 뽑힐까?
3: 글쎄, 제일 예쁜 나?
1: 원장님 역할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2: 안녕, 인디가.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5: 아니.
6: 우린 조명팀이야.
3: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7: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2: 우리야. 네.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지.
3: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4: 불쾌한 왕자,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2: 명나라 공주! 저요!
4: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3: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2: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면. 말을 잘 못해요.
3: 말만 잘하는구만.
4: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0: 파이팅!
8: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3: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9: 난 인어공주라니.
3: 너희들.
2: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3: 자자, 이쪽으로.
4: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0: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1: 무슨 일이야?
2: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봐요. 저 못하겠어요.
1: 난 망했어.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0: 죄송해요. 저 대신 다
2: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0: 제가 더 예뻐요. 제발.
1: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0: 내가 먼저 갈 거야.
1: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3: 잘들 싸우는군. 수호요정까지 없는 무대다.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0: 드디어. 이런, 우리 옷을 안 갈아입었어. 우리 의상 변신해야겠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질 순 없지. 버블버블 스톱 체인지. 버블버블 하트 체인지. 버블버블 블라스터.

0: 두 다리가 생겼으니 이제 육지 두 다리로 걸어 육지에 가리라.
1: 개사도 못 외우는 게.
2: 누가 주인공이야?
0: 응. 오, 운명의 장난. 저 바다 위 갈 수만 있다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해도 좋아.
1: 주인공은 나라고.
2: 대체 어쩌려는 건지. 저건 블록.
3: 우와, 특수 효과다.
0: 특수 효과.
2: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0: 다행이다. 연극인 척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니 악당과 거래할 수는 없도다. 내 힘으로 육지에 가겠노라.
4: 아, 뭐야. 너무 위험해서 진짠 줄 알았네.
0: 오, 나도 찬성이요. 영나라 인어공주여.
5: 나를 위해 위험을 자처하다니. 인기 많은 나는

마녀의 하수인이야!

0: 잘하는데.
1: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0: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2: 아, 드디어 다 끝났다.
3: 퍼플,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2: 미안, 다시 인간들 없을 거야. 그치?
4: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부렸어.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잼이야.
5: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4: 그냥 우연이겠지.
5: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3: 오늘의 스타들, 액션헤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5: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1: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2: 별밤 캠핑!
3: 당장 풀지 못해!
6: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성의 공주가 맞느냐?
3: 화이트 폴더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6: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성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1: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응?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2: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4: 우선 지금부터 좀 패자.
7: 그래, 그래.
6: 기대된다.
3: 뭐야?
2: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3: 뭐?
4: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성 공주라는 거.
2: 아유, 왜 그래?
6: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8: 글로벌 놔줬으니까.
9: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

0: 있어야 하지?
1: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2: 안돼.
0: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3: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0: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루? 너 왜 혼자...
4: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랙다이아!
4: 심해성에서는 걔도 살아남았지만 블로비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용서 못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4: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0: 블랙다이아.
2: 인디고! 대처에 당부가 올렸어. 괜찮아?
5: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6: 뭐?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7: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5: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다이아랑 한패라고.
2: 잠깐.
7: 됐어.
2: 인디고.
7: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2: 어쩌지?
6: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8: 버블카이 스타!
2: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0: 저... 그게... 어? 블루... 가까이 오지 마!
2: 인디고...
6: 공격자세야! 다들 조심해!
1: 저러진 않았어! 버블버블 핫팡!
9: 글로벌 스파이클!
1: 역시 블루비 지켜준 거야!
5: 어?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4: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2: 인디고,
0: 내 손 놔.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2: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6: 펑펑의 피해!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2: 공격이 안 통하면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6: 어, 저건 또 뭐야? 풀릴 거야.
2: 모르겠다. 일단 공격.
1: 버블 스파크. 버블 팡.
6: 조심해.
2: 포털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버블 스파크.
6: 버블버블 루나!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쇄도우 퀸. 어플 안돼, 정신 차려.

0: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1: 섀도우 핀이 풀릴 거야. 가자!
0: 포털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1: 모두 무사하네.
2: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1: 블록! 오지마! 내가 해야만 해.
2: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1: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2: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1: 나는 달라!
3: 미안해요! 리듬 웨이!
1: 트리클!
4: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블럽은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1: 타임스톱이!
0: 저기!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5: 응?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1: 빨리!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6: 스릴 넘치네.
7: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룹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6: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0: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4: 제가 지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8: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9: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8: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1: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아니었구나.
4: 공주님.
9: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10: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0: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7: 오해서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6: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0: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10: 곧 완성.
0: 우와, 우리 똑같네.
7: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0: 일곱 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6: 맞아. 예.
2: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주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주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덕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장면 버스 대중형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11: 아침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4: 가자 얘들아.
1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7: 플랫마이너, 플랫마이너, 일어나라, 플랫마이너.
18: 아빠?
17: 내 딸 플랫마이너, 이리로 오렴.
18: 네, 도레미경. 아니, 아빠.
19: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18: 뭐야, 칸타?
19: 안 됩니다, 공주님.
18: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비켜? 어? 같이 가요, 아빠. 꿈이었나? 도레미경의 연주? 아빠, 도레미경. 어? 칸타? 으이, 두고 보자, 칸타. 꼭 복수해줄 테다.
17: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긴 또 어떤 몬스터가 사는 곳일까? 타타,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20: 글쎄요, 분위기가 오싹하긴 하네요.
21: 오싹하긴 뭐가 오싹해? 어? 안 그래, 드라곤은? 까짓거 들어가보면 뭐든 나오겠지. 겁들은 많아가지고 빨리도 와요.
20: 어? 뭐야, 노크도 안 했는데.
17: 산문이 저절로 열리잖아.
20: 자동문인가?
21: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가보면 알겠지? 따라와!
20: 따라가긴 가는데
17: 기분이 무지 찝찝해. 뭔가 나올 것만 같아.
20: 뭐야?
17: 문이 저절로 닫혔어.
20: 문이?
22: 그럼 우리 이 안에 갇힌 거예요?
17: 그런가 봐. 이 문 꼼짝도 안 하는데. 이러다 여기 갇혀 굶어 죽는 건가?
21: 어휴, 저 겁은 언제쯤 없어지려나.
17: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20: 정말이네?
22: 이쪽이야, 가자.
17: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20: 웬 음식이 이렇게 많은 거지?
21: 생일 파티라도 하는 건가?
17: 우와, 침 넘어간다.
22: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7: 어? 뭐가?
22: 허락도 없이 남의 음식을 먹는 건 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음식이 차려진 것도 좀 이상하고.
20: 그러고 보니 그렇네.
17: 에이 세실, 너까지 왜 그래. 성문이 저절로 열린 거 보면 우릴 초대한 거 아니겠어?
21: 그러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22: 그렇다면 알 수 없지.
17: 배고픈데 일단
21: 먹어보자.
22: 맞아 말이야. 박사님.
23: 얘들아, 잘 도착한 거지?
22: 네 박사님.
23: 아니 근데 지금...
17: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칠면조 요리 정말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박사님과 같이 못 먹는 게 아쉽네요.
23: 얘들아, 그곳에 사는 몬스터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22: 몬스터요?
20: 그게 누군데요?
17: 전 알 것 같아요. 이 집 주인은 엄청난 미식가일 거예요.
23: 뭐? 미식가? 어? 그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드라큘라야.
17: 드라큘라요?
20: 설마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그

0: 사냥꾼이 어? 이 정도쯤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1: 잘 알고 있구나, 어? 세실. 특히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2: 응? 어? 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구만.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만난 적이 있었냐고? 난 초면인 것 같은데, 날 알아?
3: 어, 조지, 그거 있잖아.
0: 그렇지, 아까 챙겨놓은 마늘!
2: 역시 마늘은 내 취향이 아니야.
0: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2: 오호, 말뚝이라. 꼬마 아가씨가 이런 위험한 걸 들고 다니면 쓰나?
1: 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악귀야, 물러가라!
2: 성경 구절로 공격할 생각이군. 나라면 이 구절을 선택했을 텐데. 내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건 어떠신가? 나한테는 안 통해.
1: 당신 진짜 드라큘라 맞아요?
2: 정확히 드라큘라 블라드 3세 백작입니다.
1: 어떻게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2: 내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3: 그럼 뭘 드시는데요?
2: 피와 성분이 비슷한 음식들을 요리조리 섞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은 좀 별로지만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지.
4: 그럼 피 대신 채소 주스를 드신다고요?
2: 왜? 이상한가?
1: 어라,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피의 성분 중 하나인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지.
2: 정답!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C는 덤이지요.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게 얼마만인지.
5: 저도 유명한 백작과 체스를 두다니 영광입니다.
2: 사람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발견,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직접 체스를 둘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저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죠.
5: 첨단 과학기술.
2: 예. 체크메이트.
5: 어? 제가 또 졌네요. 응?
2: 아, 벌써 아침이 됐네요. 다른 건 다 고치겠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건 아직 힘들더군요. 아주 아주 많이.
5: 습관이란 게 그리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죠.
2: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5: 네.
2: 박사님, 그럼 전 이만.
5: 아, 저기 잠깐만.
4: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1: 지금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4: 드라큘라는 변하지 않았어. 하필 또 통신이...

0: 뭐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하나 싶었는데.
1: 그러게요.
0: 나 참, 채식주의자 드라큘라라니. 이건 또 무슨 미스터리한 상황이야. 칸타, 어떻게 좀 해봐.
2: 드라큘라가 아무리 다른 삶을 살아보려 한들 다시 피맛을 보게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0: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2: 그러기 위해선 아주 신선한 인간의 피가 필요한데 딱 한 방울이면 됩니다.
0: 내 피를?
2: 도레미경의 복수를 완성해야죠, 공주님.
0: 아, 좋아. 딱 한 방울이다.
2: 네, 공주님.
0: 아야!

0: 아침이 되니 또 출출하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1: 잠깐! 하고. 어제 먹던 음식인데 위생관념도 없이. 그나저나 더 이상 몬스터가 아닌 드라큘라를 무슨 수로 잡아가지?
2: 그러게 말이야. 어? 몬스터를 잡아야 다른 미스테리아로 갈 수 있는데 어쩌지?
1: 아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네.
3: 이런 한심한 관계! 누가 드라큘라가 몬스터가 아니래?
1: 드라큘라는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3: 판타, 뭐해? 확실하게 보여줘.
4: 네, 공주님. 어둠이 백작의 피를 다시 끓게 하라.
1: 뭐하는 거야?
0: 아니,
3: 이제 너의 본성을 드러내라. 지상 최고의 흡혈 몬스터, 어마무시한 그 이름 미스터 드라큘라 백작.
5: 역시 그냥 온화한 모습이잖아.
3: 이게 아니잖아.

0: 칸타 뭐야? 왜 저렇게 얌전해?
1: 아, 아무래도 어? 피가 모자랐나 봐요.
0: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안 되겠군. 너한텐 피 한 방울 났어. 야!
2: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신선한 인간의 냄새.
3: 유전으로 다시 돌아갔나 봐.
0: 오늘이야말로 미스테리아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2: 내 본능을 다시 깨워준 피가 누구의 피지?
4: 이리로 온다.
2: 아니야, 이 냄새도 아니야. 아, 그렇다면
0: 나? 저리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니까.
2: 아니긴 딱인데. 네 냄새야. 네 피가 나를 다시 깨운 거야.
5: 멈춰라! 감히 공주님을 희롱하다니!
2: 넌 빠져. 귀여운 아가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지요.
0: 안 돼!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6: 블랙마이너 누나!
3: 공주님!
6: 세신, 어떻게 좀 해봐!
4: 뭘 어떻게
7: 악당을 해칠 좋은 기회인데.
6: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드라큘라를 처리하지 않으면 블랙마이너 누나도 드라큘라가 되잖아.
7: 알았어 알았어. 몬스터 하나 처리하기도 힘든데 둘은 좀 귀찮긴 하지. 타타, 웜워치 들어봐.
6: 어? 웜홀워치를?
7: 엘레오 소환!
6: 대신 지금이야!
7: 역시 드라큘라는
3: 햇빛이 약점이지.
6: 대단해 세신. 에밀레오를 소환해서 드라큘라를 잡을 생각을 하다니.
7: 사냥꾼이라면 본능적으로 목표물의 약점을 캐치하는 감각이 있는 법이지.
6: 다음 세계로 가자.
1: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6: 잘하는 거 맞아요. 속이 안 좋아요.
3: 좀 참아. 다들 맞지? 나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
6: 쉐가저씨 드디어 착륙에 성공하셨네요. 열 번 만에 처음으로. 어? 우와, 여긴 어디지? 빌딩들이 엄청 많네. 어? 아직 착륙한 게 아니라고? 우와, 땅이 보이질 않아. 이 빌딩들 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4: 어디? 저기 줄지어 다니는 건 뭐지? 미니카 같기도 하고.
3: 큰일 날 뻔했네.
6: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4: 잠깐, 저기 좀 봐. 해피 뉴이어 2222년? 그럼 우리가 200년 후 미래에 온 거야?
6: 세상에, 200년 후라고?
3: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이 개발됐을까? 기다려라, 슈퍼푸드! 내가 다 먹고 말 테다!
7: 한심하다, 그치?
6: 저건
7: 신호등이야. 차들도 날아다니니까 신호등도 공중에 떠있네?
6: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차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3: 그냥 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어!
2: 이렇게 큰 종이 언제? 차차차차, 그 모양도 귀하게 생겼는데.
8: 뭐야, 새가 아니잖아? 이 녀석 재밌게 생겼네. 값이 꽤 나가겠어.

0: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죠?
1: 아, 정신이 좀 드니?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너희를 내가 데려왔단다.
0: 그런데 그거 우리 에밀레오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부수시면 어떡해요?
2: 뭐? 에밀레오가 뭐 어쨌다고?
3: 뭔데? 에밀레오가 왜? 저게 에밀레오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잖아. 누가 그런 거야? 가만 안 될 줄 알아?
1: 너희가 타고 있던 이상한 종을 말하는 거라면 저기 잘 세워놨단다.
4: 아, 다행이다.
2: 어르신,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1: 저게 에밀레오라는 거였구나. 보관료는 안 받으마.
2: 그런데 어르신은 테리안인데 어떻게 우리랑 말이 통하는 거죠?
1: 너희 대체 어디서 온 게냐? 자동통역장치가 모든 말을 동시통역해주잖아.
3: 동시통역이요? 어떻게요?
1: 그야 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나?
0: 아니, 그게 무슨...
5: 지금은 미래니까 이 정도는 일상이겠지.
1: 보아하니 너흰 저 윗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0: 윗동네요?
1: 그래, 여긴 가난하지만 저 위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란다.
0: 아, 어쩐지.
1: 하지만 우린 이렇게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을 탐내본 적 없어. 우린 생활력이 강하거든.
3: 그래서 그 무거운 에밀레오를...
1: 아, 참,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대접을 해야지. 어허, 그래서 너희 같은 꼬마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찾고 있다고?
0: 꼬마가 아니라 우린 자랑스러운
3: 세계 문화 수호단이니까요.
1: 당돌한 전사들이로구만.
3: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서 괴물 본 적 없으세요?
0: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이 반복된다던가요.
1: 지금은 2222년인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3: 미래에 걸맞는 괴물이 있을 수 있죠. 팔다리가 무시무시한 기계로 된...
1: 팔다리가 어쨌다고?
0: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2: 근데 차에 물이 없는데요?
1: 내 정신 좀 봐라. 잠깐만 기다리게.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냥 물 끓이는 기능밖에 없어. 뭘 그렇게 놀라나? 주전자 처음 보는 것처럼...
0: 기계팔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1: 이건 구식이야. 요즘 나오는 것들은 원두커피를 갈아서 내려주기도 한데.
2: 원두커피까지?
1: 설마 너희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니?
2: 인간이 인간의 몸이죠. 그럼...
3: 이곳 테리안들은 기계 몸이잖아요.
1: 한번 만져봐도 될까?
0: 아니요.
3: 저흰 순수한 인간이에요.
2: 네, 사양할게요.
1: 녀석들, 그래서 겁이 많았구만. 간식 좀 가져오마.
0: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네. 아무리 미래 세상이라고 해도 모두가 기계로 된 팔다리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어? 박사님!
6: 그런 걸 바로 사이보그라고 한단다.
2: 박사님, 여긴 벌써 2222년이래요.
6: 그러니까 미스테리하지. 근데 드라곤넷이 안 보이는구나.
0: 걘 걱정 마세요. 어디서든 잘 찾아오니까요.
3: 박사님, 그러니까 이번엔 사이보그란 몬스터를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6: 사이보그는 몬스터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합쳐진 인조인간을 뜻하는 말이야.
0: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 역시 사이보그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6: 그렇지, 역시 타테야.
3: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런데 박사님, 여기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사이보그가 된 걸까요?
6: 그게 말이다. 이런 또 신호가 약해지는구나.
1: 왜 사이보그가 되냐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네.
0: 욕심이요? 그게 무슨...
1: 기계로 된 팔과 다리는 원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거였지.
0: 그야 그렇죠. 의수나 의족처럼.
1: 하지만 그 성능이 인간의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게 알려지자 하나둘 멀쩡한 팔다리를 기계로 바꿔달기 시작한 거야.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3: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나처럼.
1: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기계를 장착하고 있는가로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란다. 나도 저 높은 곳에서 잘 살던 때가 있었다네. 내 팔과 다리도 한땐 최신형이었는데 한쪽 다리가 망가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됐지.
0: 망가진 기계는 새로 고치면 되잖아요.
1: 부품이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어.
3: 그냥 새로 사면 안 돼요? 그게 기계를 쓰는 장점이잖아요.
1: 그러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에.
2: 네? 위약금이라뇨?
1: 이 다리는 30년 약정 장기 할부로 산 거야. 기간 안에 새 걸로 바꾸려면 원가의 3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네. 그러니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하지.
5: 에이, 30년 약정이요?
1: 싸게 준다는 말에 그만.
2: 아무래도 악덕업자한테 당한 것 같은데.
5: 맞아요. 이건 불공정 계약이라고요.
3: 좋아, 당장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자. 여기가 그 사기꾼네 가게 맞죠?
1: 저기 난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5: 안 돼요. 할아버지 다리를 새 걸로 바꾸기 전엔 절대 못 돌아가요.
1: 고맙긴 한데.
2: 어? 쟤 드라구라시잖아.
7: 자, 귀여운 용도 보시고 새로운 로봇 팔다리도 장만하세요.
8: 기회는 오늘뿐.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골라가세요.
5: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또 누나 짓이었어요?
8: 드라곤에까지! 이제야 나타나셨군.
5: 남을 이기려면 팔다리를 좋은 기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다니요. 또 위약금 없이는 기계가 고장나도 바꿀 수 없게 만든 건 너무하잖아요.
8: 불합리한 계약? 테리안들은 다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1: 그래,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말고 어서 계약을 취소하세요.
9: 우리 속인 거야?
8: 계약 취소? 이것들이 왜 이래?
5: 어서 취소해줘.
8: 계약은 끝났어. 이것들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2: 와, 저게 뭐야? 아, 테리안들의 기계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5: 플랫마이너가 테리안들의 팔과 다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2: 로봇으로 합체했어.
8: 놀랐지? 이제 고분고분해졌군.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한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자, 지금부터 저 녀석들을 공격해라.
2: 꿈쩍도 안 하는데.
3: 어쩌지?
5: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8: 이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한 테리안들은 내 노예일 뿐이라고.
3: 맞아, 계약서.
5: 세실, 알지?
8: 그럼. 어?
5: 지금이야!
2: 돌아왔어!
5: 역시 계약서였어.
3: 진짜 못됐네.
2: 맞아.
8: 저것들이 또 다된 밤에 죄를 뿌리네. 가자, 카타.
1: 네, 공주님. 내 팔다리를 되찾게 되다니 정말 고맙구나. 지진인가?
5: 땅이 흔들려요. 신호예요.
3: 서둘러요.
2: 난 이 흔들림이 적응이 안 돼.
4: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1: 성격도 급하지. 잘 가라. 정말 고맙다. 이젠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으로 힘을 키우마. 너희 덕분에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친다는 진리를 배웠구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게.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4: 2층입니다.
1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5: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19: 다들 뭐 먹는 거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달콤한 맛.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화이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0: 조심 조심. 켄켄, 이거 잡아당기면 안 돼.
1: 당길까 말까?
0: 안 된다니까. 켄켄, 잡아당기지 말라니까. 어떤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지 모르겠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2: 크리스마스인데 안 오시려나?
0: 체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것 좀 같이 할래?
3: 어? 켄켄, 왜 이러고 있어? 피치가 그런 거야?
0: 설마 내가 그랬겠어?
3: 그럼 켄켄이? 켄켄이 벌써 이렇게 컸는데 켄 박사님은 언제 오시려나?
0: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면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니야?
3: 아니거든.
0: 아이, 깜짝이야.
3: 켄 박사님은 꼭 오실 거야. 켄켄을 위해서라도 꼭 오실 거라고.
0: 알았어. 소리는 지르고 그러냐.
3: 켄켄, 이제 됐어.
1: 고마워.
0: 또 장난치면 안 돼.
4: 키트, 그냥 둬. 켄켄이 태어나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잖아. 얼마나 신나겠어.
0: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올해도 루돌프 썰매 타고 선물 들어 오시겠지?
4: 뭐?
0: 어? 사건이다.
3: 사건이라고?
4: 크리스마스에?
3: 켄켄!
0: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5: 크리스마스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루돌프가 다쳤다고 합니다.
6: 나 좀 도와줘. 다리를 다쳐서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 수가 없어.
3: 나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을까?
0: 그런 거라면
7: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0: 얘들아, 가자.
7: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참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맞는 게 체리,
4: 젠틀맨 제제.

0: 알미잘,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1: 행동가리들아 걱정 마.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야.
0: 착한 일이라면 말미잘 네가 더 많이 했지.
1: 어, 행동가리 나한테 와서 숨어.

0: 그 물고기들로부터 우린 지켜줬잖아. 고마워, 마이미짱.
1: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잖아.
0: 하이보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또 청소해줄게.
1: 간지러.
0: 산타 할아버지, 오셨나? 안 오셨네. 오셨나? 안 오셨네. 언제 오실까?
2: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지 나가볼까?
3: 난 착한 일 많이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겠지.
4: 메리 크리스마스!
5: 바다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4: 깊은 바다 쪽은 내가 맡을게.
6: 이 선물은 갑오징어 선물이네. 근데 갑오징어가 어디 있으려나?
4: 저기!
6: 갑오징어야!
1: 누구야? 누군데 자꾸 쫓아오는 거야? 나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변신이다.
6: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그럼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4: 없잖아.
1: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5: 이 선물은 멘티스 슈림프 거잖아. 또 만나게 됐네. 오늘도 열심히 사냥하고 있으려나?
0: 제일이잖아. 지난번에 도망쳐서 창피했는데. 아이고, 일단 숨자.
5: 멘티스 슈림프! 집에 없나? 그럼 놓고 가야겠네. 이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4: 제즈가 산타 할아버지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온 거구나. 제즈 고마워.
7: 난 스타게이저한테 가는 길이야.
6: 쉐리, 조심해. 스타게이저는 위험할 수도 있어.
7: 괜찮아. 스타게이저는 스타. 별을 보는 물고기라고 해서 스타게이저야. 근데 위험하다고? 말도 안 돼.
5: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6: 잘난 척은 금물. 여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라고.
7: 나 쉐리야. 그리고 바다에선 샤크 캐논이 제일 강한 거 몰라?
3: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전기 발사! 그러니까 왜 날 놀라게 하는 거야? 나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6: 쉐리, 괜찮아? 괜찮냐고?
7: 샤크 캐논을 움직일 수가 없어.
6: 스타게이저가 쏜 전기 때문에 고장났나 봐.
5: 쉐리! 켄켄! 쉐리 걱정돼서 온 거야? 얼른 가자!
6: 쉐리! 괜찮아? 괜찮냐고?
7: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제제, 켄켄.
5: 쉐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다행이야!
7: 그럼 계속 선물을 나눠주러 가볼까?
5: 좋아.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네.
7: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6: 나도 같이 가!
8: 메리 크리스마스!
0: 메리 크리스마스!
9: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즐거운데?
7: 고마워.
5: 크리스마스 트리 웜 선물이야.
10: 우와, 선물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11: 쉐리, 제제, 피트, 켄켄, 메리 크리스마스. 다니, 내가 다녀간 건 비밀로 해다오.
12: 네, 캔 박사님.
6: 우와, 드디어 끝났다.
5: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해.

0: 것 같아. 그치?
1: 쉐리, 응? 네가 스타게이저만 조심했어도 더 빨리 끝났을 텐데.
0: 뭐라고?
2: 피트, 쉐리. 싸울 건 아니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1: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그치? 내 선물도 있어.
2: 쉐리 것도. 내 것도 있어.
3: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봐.
2: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에이, 벌써 고맙다니.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눈인데. 어쨌든 피트, 쉐리, 제제, 켄켄 오늘 고맙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1: 우와, 레벨 업.
0: 켄켄
1: 아기 원앙의 첫 비행.
0: 야, 언니
5: 다은이를 불렀나요?
0: 제 보였죠.
5: 어떤 새라도 상관없나요? 그렇다면 먹이를 찾기 위해 날고 있는 쇠부엉이입니다.
0: 우와, 멋지다. 나도 날고 싶어.
1: 켄켄, 너 벌써 잊었어? 하늘을 날겠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거?
3: 나도 생각나.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제재가 구해줬잖아.
2: 켄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1: 그때 쉐리가 만들어준 비막 때문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
3: 켄켄이 너무 날고 싶어해서 만들어준 건데.
1: 그럼 제대로 만들어야지. 비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위험했잖아.
2: 위험해, 켄켄!
1: 그때도 제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3: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2: 에이, 뭘.
1: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5: 사건을 검색합니다. 아기 원앙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아기 원앙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2: 위험해! 떨어지면 어떡해.
1: 가서 구해주자는 거지? 좋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출동!
0: 출동!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7: 명탐정 피치, 궁금해
0: 켄켄, 맞는 게 제일.
2: 젠틀맨 제제.

0: 자꾸 저러다 떨어지겠어.
1: 무사히 땅에 내려가게 할 순 없을까?
2: 포클레인 어때?
0: 아, 그래. 포클레인. 헨켄, 너 언제 이렇게 똑똑해진 거야? 나와라. 라이너 크레인, 포클레인.
2: 엄마가 올 때까지 난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거야.
0: 뭐라고? 아무래도 아기 원앙 엄마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3: 그게 좋겠어. 아마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크게 불러보는 거야.
4: 엄마 원앙 어디 있어요?
0: 느티나무 위에서 아기 원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5: 쉿, 조용히 해. 그러다 비밀 둥지 들키겠어.
2: 엄마 원앙이냐?
6: 엄마.
5: 아가야.
6: 엄마. 엄마.
7: 아가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여기가 원앙 둥지야?
0: 그러게. 그럼 나무 구멍이 원앙의 비밀 둥지라는 건가?
7: 맞아.
0: 물가 근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든 거야?
7: 우리 아기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8: 여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원앙 부부야. 사랑해.
7: 나도 사랑해.
5: 여보, 곧 알이 나올 것 같아.
8: 그럼 빨리 둥지부터 찾아야겠네.
7: 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자.
8: 그렇다면 살기나 너구리가 올라오기 힘든 높은 곳이 좋겠군. 여보, 여보, 이 나무구멍은 어때?
7: 좋은데?
2: 저리 가라고. 이 나무구멍은 딱딱 우리 집이야.

0: 저 나무 구멍은 어때?
1: 아가들아, 배고팠지? 여긴 내 아기들이 자라고 있어. 넌 볼 생각 말고 딴 데 알아봐.
0: 여보, 여긴 어때? 내가 힘들게 찾은 나무 구멍인데 너무 높은가?
2: 아니야, 높아서 딱이야. 여기라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로 하자.
3: 그런데 아빠 원앙은 어디 있어?
2: 아, 그게...
0: 아, 여보, 힘들지? 내가 대신 놔줄 수도 없고. 힘내.
4: 응? 아니, 저건 화려한 깃털을 보호하니 숙한 원앙이잖아. 눈에 딱 띄는구만. 그럼 사냥하러 가볼까나? 자.
0: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화려한 깃털 때문에 비밀 둥지를 들키게 될 거야. 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 떠나야 해.
2: 그렇게 아빠 원앙은 떠났고 나 혼자 알을 낳고 한 달 동안 품었어. 그러다 이제 막 알들이 깨어난 거야.
5: 정말 대단한 엄마구나.
2: 에이, 뭘. 이제부터 엄마로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아기 원앙들을 강으로 데려가야 하거든.
5: 그런데 아기 원앙들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날 수도 없잖아.
6: 아, 내가 포클레인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옮겨줄게.
2: 마음은 고맙지만 둥지에서 내려오는 건 아기 원앙들이 해야 해.
6: 아, 대신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얘기해.
2: 아기 원앙들을 노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 아기 원앙들이 무사히 둥지를 벗어날 때까지 주변을 지켜줄래?
6: 좋아, 우리에게 맡겨주라고. 지금부터 아기 원앙들은
7: 우리가 지킨다!
2: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좋아. 아가들아,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날개를 쫙 펴고 뛰어내리는 거야.
8: 엄마, 엄마! 엄마.
9: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10: 무서워.
2: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지. 용기 내서 뛰어내리는 순간 첫 비행이 시작된다고.
9: 엄마, 저 해볼게요. 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첫째야, 첫 비행을 축하한다. 아직은 날개가 작아서 네 몸의 무게를 견디며 날 순 없지만 언젠가 더 멋지게 날 수 있을 거야.
11: 아직은 작고 작지만
9: 내가 해냈다.
8: 엄마, 저도 형처럼 할 수 있을까요?
2: 그럼 용기 내서 뛰어보는 거야.
8: 네, 엄마.
2: 얍! 그렇지, 잘했어. 누구나 처음은 무섭고 힘들단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뛰어

0: 둘째야, 너의 첫 비행 성공을 축하해.
1: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0: 내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해낼 수 있어.
2: 아니, 이 냄새는 아기 원앙 솜털 냄새 아니야? 아기 원앙들아, 딱 기다려라. 이 살기 간다.
3: 아기 원앙 냄새. 빨리 가서 한 입에 꿀꺽 해야지.
4: 살기 그쪽으로 가고 있어.
5: 뱀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6: 어떡하지? 엄마 원앙, 얼마나 걸릴까?
0: 아직 막내가 남았어.
6: 쉐리, 제제, 시간을 벌어줘.
5: 우리한테 맡겨줘.
4: 삼, 나 잡아봐라.
5: 나도 잡아봐라.
2: 넌 또 뭐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라. 이야!
5: 제!
6: 아야야! 어디가? 어디 가려고? 상 너무 웃겨.
2: 너 방금 웃었냐?
6: 야, 그게 아니라 강석상.
1: 용들은 다 가고 나만 남았잖아.
0: 막내야, 널 믿고 뛰어내려봐.
1: 그래, 나도 할 수

0: 막내야, 잘했어. 여보, 비밀 둥지 덕분에 아이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 모두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강으로 갈 거야.
1: 나도 해냈다, 야호!
0: 피트, 켄켄, 쉐리, 제제, 고마워. 덕분에 아기 원앙들의 첫 비행은 성공이야.
1: 축하해! 야호! 강이다!
2: 켄켄, 강에 놀러와 같이 수영하자.
3: 내가 나는 법 알려줄게. 함께 날자.
2: 내가 알려줄 거야. 아니, 내가 알려줄 거야.
1: 나도.
2: 레벨 업!
1: 켄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켄켄,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꾸룩꾸룩 따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빙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이 지급됩니다.

0: 좋습니다.
1: 어라!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저금통에 상금이 적립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0: 다들 잘 지냈어? 오늘 명절이네, 명절 이거.
2: 펭징어 게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0: 재밌겠지?
3: 아니, 저 빨리 가고 싶어.
0: 아니, 이거 오징어 게임이잖아.
3: 나 안 죽을래, 일할래, 그냥.
4: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옷을 작은 걸 줬어요, 이렇게.
0: 오, 456번이다.
4: 야, 아니, 이거 안 중요하고 지금.
0: 안녕하세요, 임성기 씨. 아니, 안녕하세요, 임지훈 씨.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3: 무서워.
1: 펭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총 4개의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4개의 게임을 모두 이기고 통과한 최종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이 지급됩니다.
0: 오!
3: 상금?
5: 상금!
6: 돈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4: 아, 상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1: 현재 상금은 4,560원입니다.
6: 5,560원. 그걸 누구 코에다 붙여야 하는 거야, 지금?
4: 최저 시급도 안 되는데, 이거. 이 게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0: 아니, 여러분, 이거 일단 돈보다 지금 재밌잖아요, 다들.
6: 뭐가 재밌어? 지금 끌려왔는데.
3: 그러니까.
6: 재밌는데 해봐야 알지.
1: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번 라운드 생존자는 최대 6명입니다.
0: 와, 6명밖에 없어?
3: 몇 명을 탈락시켜야 돼?
1: 그럼 이제 술래를 뽑겠습니다. 술래는 자동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술래는 펭수입니다.
4: 4,560원에 이거.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이혜지 탈락. 강지윤 탈락. 김재현 탈락.
1: 여러분 일렬로 서세요. 앞사람한테 가리게.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 어라!
1: 일렬로 뒤로 서라고. 뒤로. 아니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되고 지금.
0: 서세주 서주 탈락.
4: 아직 안 터졌어요. 탈락이요. 아, 아야.
3: 뭐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 어라!
4: 삐삐! 삐삐!
0: 강혜나 탈락. 송주 탈락.
2: 갈게요! 무궁화 궁화 궁무궁
4: 고장났나봐.
5: 잠시만요. 고장난 것 같은데 수리기사님 부를게요.
4: 어? 고장도 나?
5: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 됐습니다.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별걸 다 하네.
4: 어, 아, 여기요. 아, 네.

0: 말만 하지.
1: 해보셔요. 어, 잘한다?
2: 어, 성우 공이 잘한다.
1: 아이, 왜 이렇게 잘해?
3: 나 죽기 싫어.
1: 나 성우랑 같은
3: 거. 너무 어려운데?
1: 화장도 답이 없네, 이거 어떡해!
4: 어, 잠깐만.
1: 어림! 어? 아, 좀 수상한데?
5: 당신이 제일 수상해.
1: 누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5: 똘비 씨가 제일 수상해요.
1: 잠깐만요! 여러분이 날 탈락시키려는 거라! 어서 진을 쳐! 다들 침대 밑으로 들어가! 다들 들어가!
6: 뭐 죄송해!
1: 아, 오케이.
7: 오, 맞다, 맞다, 맞다.
8: 오, 다음 게임이다!
9: 땅 떨어든, 땅 떨어든.
1: 땅
10: 떨어진.
8: 다시 한 번요.
11: 땅 떨어지셨을까봐 준비했습니다.
8: 오, 뭐야! 오, 뭐 할 거다!
5: 어, 간식.
8: 지금 밥 먹고 해야 돼요. 배고파요.
9: 얼른!
8: 뭐,
9: 그거 아까 끝났다니까 자꾸 왜
8: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와, 다행이다. 나 당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가.
8: 뭐야, 뭐야.
1: 아, 재빠르지 못해가지고. 아, 나 힘들어.
8: 잠깐만. 다들 동작 그만! 응? 공기 밟았어.
3: 터졌어.
11: 다 받으셨나요?
1: 네.
11: 현재 상금은 45,600원입니다.
1: 오, 오,
8: 올랐어, 올랐어.
3: 엄청 늘었어.
11: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8: 아, 이거 봐!
11: 이번 라운드 선정자는 6명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8: 우상이라니! 앞에 우상이라니!
1: 맞아, 나 도와주는 거야.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2: 오케이.
1: 아, 이쪽으로 말고.
6: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 왜, 왜.
6: 하지 말고, 제대로 와, 잠깐만!
1: 나 진심이야.
6: 하나, 둘, 셋. 아. 늘어나고 싶어요.
1: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디 갔어, 바늘? 뭐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4: 아,
1: 일단, 부리, 부리.
3: 와, 진짜, 부리로 해?
6: 나 다 했다, 다 했다.
1: 아, 나 다 했다. 나 그럼 도와주셔. 어? 나 좀 도와주셔.
6: 도와.
1: 좀 더 해주세요. 난 응원을 할게요. 힘내라, 힘내라. 잠깐만. 우리 선수 힘내라. 우리 완전 팀이에요.
6: 우와,
1: 아니, 우리 저 상대를 완전 뿜 하자고.
6: 좋아, 좋아, 좋아.
1: 저 성공이에요. 저 성공 아니에요. 저 성공입니다.
8: 그래,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2: 오오오오야야야야 깨지 깨져.
5: 아,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용접은 붙이는 거 아니야?
8: 이래도 잘해도 안 돼. 됐었다. 보고 배운 걸 써야지. 오, 맛있네 이거. 맛있어. 어? 오프장님 이거?
5: 뭐야, 밥을 먹어버린 거야?
11: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달고나를 제출해주세요.
8: 다 먹었어!
2: 형수야, 내 거 써.
8: 그게 무슨 말이야?
2: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했잖아.
5: 그걸 왜 넘겨요?
2: 가져가.
8: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2: 괜찮아.
8: 그럼 차는? 차는 어떡하라고!
2: 내 거 가져가서 사람들이랑 잘 재밌게 놀아.
8: 참 고마워.
2: 그냥 먼저 갈게.
8: 안 돼. 가지 마.
11: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양을 만들지 못한 참가자는 탈락입니다.
12: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저요? 어, 예!
8: 우리 이제 그만
1: 알아.
8: 잔, 고마워. 내가 꼭 우승할게.
2: 부탁해, 내 몫까지. 나 얼른 놀러 가.
8: 그것도 줘.
2: 저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날 기념해 준 거 아니었어?
13: 김찬, 김은결, 탈락.
8: 놀이동산 같다!
1: 아, 노는 건가?
2: 와, 진짜 화려한데?
1: 와, 내가 탈래! 한번 타봐요, 타봐! 내가 탈래!
5: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8: 그럼 어떤 때입니까?
5: 이 게임을 멈춰야 해요.
8: 그럼 빠지시든지.
1: 한 판 더!
6: 한 판 더!
1: 한 판 더!
6: 오,
1: 한 판 더!
6: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8: 뭐야. 어, 뭐야!
1: 좋았다,
8: 고생이 많으십니다.
11: 여기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8: 어?
11: 노래를

0: 구르며 돌다가 제시되는 색깔의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승 상금 45만 6천 원입니다.
1: 우리 팀이야.
2: 아 저기 또 벌써 작당 모의하네.
1: 배신아
3: 배신아 한 말이면
4: 이게 벌써부터 팀하면 안 돼요.
1: 왜요? 뭐요? 뭐요?
2: 이게 입이에요, 불이에요.
1: 아 불이에요, 불이. 실패 불이.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바로 밀어.
0: 이제 시작합니다.
1: 오케이.
3: 어 들어가.
1: 들어가.
2: 둥그게 둥그게.

0: 노란 문 다섯 명.
1: 문 닫아, 문 닫아.
2: 성우는, 성우는. 아, 오케이, 우린 팀이야. 먼저 밀었어, 먼저 밀었어. 예이.
1: 아니, 같은 팀이라고 할까?
3: 야, 뽑기 바빠 왔더니 배신하냐?
2: 그건 고맙다, 마엽.
3: 아니, 잠깐만.
0: 원성호, 탈락.
1: 야, 진짜 이거 인성, 인성 이거.
2: 배신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살기 위해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1: 그게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4: 역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믿고 가야 돼.
2: 그래도 우리 둘은 믿자.
4: 믿을 건 내 스피드다.
1: 움직이지 마세요.
4: 아, 저 그만하세요. 6절, 7절, 8절까지 가시니 이거.
5: 다음 라운드 시작합니다.
6: 진행위원 들어가서 올려주세요.
1: 진행위원 진짜 번거로워. 진행위원 그냥 준비하고 있어, 계속. 벗지 마.

0: 전문 세녀.
1: 보라색 보라색.
2: 잠깐만.
1: 에이 그냥 둔다 나야.
3: 마지막 라운드라.
4: 이번에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5: 여기 중간?
4: 노란 문?
3: 이거는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빨간 문, 그 다음은 보라 문,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랑은 열린 문입니다.
6: 사랑은 열린 문.
4: 사랑은 열린
3: 문. 그만! 얼음! 자, 바로 갑시다!
7: 마지막 라운드 시작합니다.
1: 둥글게, 둥글게.
3: 둥글게.
1: 삼각형.
3: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0: 랜덤 문 두 명!
1: 어? 랜덤 두 개!
5: 랜덤
1: 두 개! 어? 랜덤 두 개!
5: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떡해!
3: 나와!
5: 아, 선생님 어디 갔어? 아, 선생님!
1: 여기 잠겼어요, 잠겼어!
5: 어, 죽어! 어떡해! 아니, 이거 분명히 아까 나 열려고 할 때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나 이거 탈락이야? 안 돼! 아니, 이거 아까.
0: 강생이 탈락!
7: 마지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팽징어 게임입니다. 여섯 개 물총 중 진짜 물총을 고른 쪽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최종 상금은 459만 원입니다.
3: 또 열 배가 됐어! 나는 상금을 타게 되면 다시 게임을 열 거야. 리플레이! 먹고 더블로 가!
8: 저는 우리 팀 회식입니다.
3: 꼭 이런 사람들이 갖고 나서는
9: 어, 여보세요?
3: 어, 하리야. 어, 아빠 금방 갈게. 확률은 6분의 1.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은
8: 2분의 1입니다.
3: 3분의 1이 가위바위보인데 어떻게 2분의 1인가?
8: 어차피 너가 아니면 내가 이기니까 2분의 1.
3: 맞네. 아, 가위바위보!
1: 아, 좋았어!
8: 만져봐도 되나요?
3: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어. 이거. 끝! 끝! 어. 끝! 이거구만!
8: 소리가.
3: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입문식이 게임은 여기까지다.
8: 456만 원. 최종 상금은 내 거다.
3: 하나, 둘, 셋, 빵!
1: 아,
3: 아 뭐야!
8: 아, 안 나오네.
3: 마지막이구만. 어때? 할 수 있겠어?
8: 넌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절대 모르겠지.
3: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
8: 공유, 공유.
3: 잊었나 본 게, 나 펭귄이야! 지금까지 정말 즐거웠다.
8: 나도 마지막 하겠다.
3: 하라, 하라.
1: 얼음!
3: 그만해라. 그것 좀 그만해! 하나, 둘, 셋, 빠져! 오케이!
7: 최종 우승자는 펭수입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5: 근데 이거 조작된 거 아니죠? 이거 진짜 상금 다 줘요?
10: 아, 이거 조작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다 상금 줄 거예요.
5: 어, 진짜. 누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3: 수고했어. 아, 재밌었다. 다음엔 뭐하고 놀아볼까?

0: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저기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1: 여긴 제주도입니다.
0: 아,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새해 맞이해가지고 제주도에 여행 왔습니다. 또 제주도에 또 유명하잖아요. 돈까스 먹으러 왔어요. 조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을 먹기 위해서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저 여행 왔잖아요. 근데 여행에 쓸 돈은 없어요. 인문식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2: 맞절했어요, 맞절.
0: 어머. 이건 몰랐는데? 아니, 저 새벽 좀 주세요.
2: 저도 줘야죠.
0: 아니, 저 여행 왔다고요.
2: 뒤에 지금 줄 먼저 들어가시거든요?
0: 어머. 어,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돈이야. 얼마예요?
2: 5만원.
0: 5만원이야?
2: 어.
0: 여행 왔는데 지금 이거
2: 아니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
0: 그러니까
2: 예, 첫날부터
3: 아껴 쓰자고. 첫날부터
0: 그래서 5만원으로 이거 지금 여행 비용 이걸로 다 해야지. 이거 저 일단 들어가서 저 번호표 보고 올게요. 오케이, 화이팅, 성공. 나는 치즈 먹어. 나는 치즈 먹어. 쭉쭉쭉쭉 치즈 쭉쭉.
2: 아니 펜수 뭐 일출 본다고 하더니 왜 지금 여기
0: 지금 일출이 먼저니까? 지금 치즈 돈까스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먹어. 5만원. 근데 이거 치즈 돈까스 얼마예요?
2: 15,000원이요
0: 그럼 가만히 있어봐. 거의 2분의 1이니 이거?
2: 새해 첫날부터 절약정신 살려서 알찬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0: 좋습니다. 제가 이 5만원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가성비 여행을 도와줄 제 제주도 친구도 불렀어요. 완전 제주도민입니다.
2: 제주도에 친구가 있었어?
0: 거기야!
4: 펭수야!
0: 아!
4: 와, 반갑다, 펭수야.
0: 반가워.
4: 어떻게 제주도까지 왔니?
0: 아, 나 진짜 보고 싶어 죽는다니 이거.
4: 아, 그래, 그러니까 나도 와, 신기하다, 야.
0: 야, 제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4: 네.
0: 이쪽은 머랭하맨이에요, 머랭하맨.
4: 반갑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머랭하맨이라고 합니다.
0: 오!
5: 제주 고깃집 멜젓을 본 제주도민과 타지인의 차이점.
6: 이건 한번 올려드릴까?
4: 예?
0: 이게 어떻게 타, 이거?

0: 오늘 제주도 여행할 건데 같이.
1: 그러니까. 가만 좀 나 타볼게.
0: 괜찮아? 살 좀 찝힌 것 같은데?
1: 괜찮아. 괜찮아? 원래 부대끼리 사는 거야.
0: 그러니까 야 따뜻하다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아우 난로가 필요 없어.
0: 야 나보다 큰 사람 오랜만이야.
1: 나 펭귄이야.
0: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뭐 하고 싶은 데 있었어?
1: 당연히 있지.
0: 뭔데?
1: 귤이 유명하잖아.
0: 아, 그렇지 귤이 유명하지.
1: 나중에 조금만 먹으면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배터지게 먹고 싶어.
0: 아 귤을 먹고 싶어? 배터지게 먹으면 되지.
1: 5만원 있거든?
0: 그렇지 5만원인데 제주도에서 귤 먹는 거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1: 그래서 가성비 좋은 대로 싸게 먹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대로 들어가요.
0: 귤을 가성비로 많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먹는 거지 귤은.
1: 그게 무슨 말이야?
0: 너 친구 별로 없구나. 어? 인간관계 별로 안 좋구나.
1: 아니 갑자기 왜 내 친구 가지고 그래?
0: 아니 제주도는 지인이 감귤밭 하거나 그러면 그냥 보내줘도 겨울 내내 먹는 게 감귤이야. 우리는 감귤 차 안에 넣었다 곰팡이 필 때까지 안 먹어. 그럼 봄이 온 줄 알아 그때야.
1: 공짜로 먹는다고?
0: 그렇지 상품성이 없는 귤은 공짜로 먹지. 상품성 있는 귤은 당연히 사 먹지만.
1: 우와!
0: 아무튼 너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야 제주도에. 내가 너의 제주도 친구가 돼줄게.
1: 아 많아봤자 뭐해?
0: 어?
1: 난 지금 맞아. 여기 지금 한 명 딱 있고 지금 귤 지금 해준다는데.
0: 맞아 귤밭을 가자. 직접 따고 먹어도 보자.
1: 어 너무 좋아.
0: 어 렛츠고
1: 저기야 가자. 오 저기야 달려. 우와 빠오 빠빠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0: 속도 안 난다는데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2: 야 이거
0: 야 이거 넘치겠다.
2: 죄송합니다. 오지야.
3: 자 일단 여기는 돌밭이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조심히 가세요.
2: 네. 네. 여기서 줄 자주 따요?
3: 네.
0: 줄 따면 용돈도 줘요 엄마가?
3: 최저시급 못 받아요.
0: 최저시급 못 받아요?
3: 최저시급이 한 시간당
0: 만 4천 원. 최저시급이 얼만데요?
3: 만 원밖에 못 받아요. 만 원? 만 원.
0: 짜다 짜.
2: 야 우리 이문식이랑 똑같네 이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줄 땄어요?
3: 7살? 8살?
2: 야,
0: 귤 영재네.
3: 요거가 뽕깡이라는 귤인데, 뽕!
2: 뽕깡!
3: 예.
0: 오, 특이하다.
3: 자, 이 귤은요, 조금 딱딱한데요, 맛있습니다. 생주씨는 이걸로 뭐 해 먹을 거예요?
2: 귤도 먹고, 짜 먹을 거예요, 주스.
3: 아, 맛있겠다. 이거 따서 먹으시면 돼요.
0: 뭐가 맛있을지 알아요, 보면?
3: 조금 색이 진한 걸로 골라요.
2: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장래희망이 뭐예요?
3: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지만 아빠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스타가 되려고요.
0: 어떤 분야의 스타요?
3: 친구는 개그우먼이 되라 그러는데
0: 잘 어울린다.
2: 잘 어울려요.
0: 꼬지 마요.
3: 모델이나 연예계에서 빛을 발하려고요.
2: 괜찮아요. 개그우먼도 연예계에서 빛을 발해요.
3: 아니에요.
0: 제가 봤을 때는 모델 쪽으로 가다가 개그우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3: 저 스타를 어떻게 보여요?
0: 본인 스타성을 보여줄 만한 장기 그런 거 있어요?
2: 맞아!
3: 아! 카탈레나 출 수 있어요.
0: 오! 카탈레나!
2: 청춘은!
0: 야, 기다.
3: 빰빠바바밤! 다스!
2: 하! 하! 와! 개구우먼! 개구우먼!
0: 감귤 따봤어?
2: 나 따봤어!
0: 그래? 어떻게 따는지 알겠네. 어떻게 따야 돼?
2: 까먹었어.
4: 위에서부터 따지 말고 이파리를 다 하나도 안 남겨. 바짝!
2: 이렇게. 어떻게 봐봐.
4: 이렇게 바짝.
2: 오케이.
4: 일단 돼.
2: 이거 딱 봐도 어떤 게 맛있는 게 알아?
4: 나는 대충 알지. 오. 나는 이제 귤 관상을 보는 거거든. 자,
2: 오케이. 근데 머리. 머리는 그러면 머리는 또 저기 집에 귤농장 해?
0: 야.
2: 어?
0: 그거 되게 무례한 질문이야.
2: 왜?
0: 제주도민은 다 귤농사 지을 것 같고 귤밭 있을 것 같아?
2: 그럴 것 같았어.
0: 그렇긴 해.
2: 어? 있다고?
0: 약간 그런 느낌이지. 한국인한테 야 너네 집에 김치 냉장고 있어? 있긴 해. 맨날 김치 먹어? 맨날 먹긴 해. 이런 느낌이지.
2: 우와 그럼 제주도 사람들 거의 다 귤농장이 있어?
0: 직접 있진 않더라도 친인척이 거의 다 무조건 있지.
2: 야 대박이다.
0: 그래서 뭐 겨울 내내 귤이 끊길 걱정이 없어.
2: 근데 제주도는 왜 귤이 유명한 거야 도대체?
0: 그러게. 그렇게 역사적인 걸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2: 나 이거 지금 귀엽게 깠어. 이거 봐. 귀여워.
0: 귀엽네. 나영
2: 나영
0: 우리 동실 놀고요 낮에 낮에

0: 밤에 밤에나 귤을 따는구나.
1: 오, 좋다. 오, 근데 이거 노래 진짜 좋다.
2: 진짜 여기를 설렌다, 야, 설레.
0: 너무 설레.
2: 나 진짜 너무 기대돼. 너무, 나 진짜 너무 간만에 와갖고.
0: 가만있어 봐. 일단 메뉴부터 시킬게요.
2: 너 근데 돈 많이 없으니까 너 알아서 잘 생각해서 골라.
0: 아, 맞네.
2: 골라봐 한번.
0: 청중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다 시켜.
2: 다 시킨다고?
0: 어.
2: 너 돈 없어.
0: 아, 몰라, 몰라. 이거, 인종 이거. 나 먹고 싶었단 말이야.
2: 난 모른다. 다 시켜?
0: 등심 하나, 안심 하나, 치즈 하나.
2: 안심 하나, 치즈 하나.
0: 그렇지. 그리고
2: 카레 시켜도 돼?
0: 카레도, 카레도.
2: 진짜? 너가 사는 거지?
0: 일단은.
2: 치즈 볼까치는.
0: 당연히 시켜야지.
2: 시켜, 알았어. 49,000원이야, 너.
0: 뭐라고?
2: 너는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야겠다. 서치페이 하자.
0: 고마워. 내가 원래는 한턱 쏠랐는데.
2: 그러니까.
0: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럼 치즈로 간다.
2: 그래, 넌 치즈, 너 치즈가스만 사.
0: 좋아.
2: 이제 기다리면서 먹자.
0: 좋아, 좋아. 아, 드디어 먹는다.
2: 그러니까. 근데 인돈이랑 또 연이 있잖아.
0: 오, 먹어봤어?
2: 먹어본 수준이 아니고, 내가 또 제주도 오픈 첫날 첫 번째 손님이야.
0: 오, 진짜로?
2: 밤 9시에 와갖고.
0: 밤 됐다?
2: 내일 12시간, 14시간 해갖고 돈가스 먹었잖아.
0: 야, 대박이다. 그럼 첫 번째 손님인 거야?
2: 그럼 내가 여기 오던 첫 번째 손님이라니까.
0: 야, 역사적인 인물이었네.
2: 그래.
0: 그럼 그때 맛이 어땠어?
2: 1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잖아.
0: 그니까.
2: 솔직히 컵라면 갖다 줘도 눈 개눈 감추듯이 먹어. 근데 그렇게 맛있게 튀긴 돈가스를 먹으니까 눈 돌겠더라고. 너무 맛있었어.
0: 메뉴가 나왔대. 와, 대박이야. 이거 딱 봐도 지금 치즈가 가득이야. 야, 이거 촬영인 거 보고 지금. 저기요, 치즈 굳어요. 저기요, 치즈 굳는다고요. 인서트 그만 따시라고요. 야, 대박이다, 이거 봐. 야, 이거.
2: 너 펭귄 소리 안 내는 것 같다? 소금에도 좀 먹어봐. 맛잘하는 또 소금에 먹거든.
0: 와, 치즈, 오,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 봐.
2: 아, 오!
0: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도 치즈가 안 굳어요.
2: 피자집 모델이야?
0: 사장님.
2: 진정.
0: 아니, 이게 무슨. 저 지금 사장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촬영 멈추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한 입 먹자마자 일단 왔거든요. 들을 말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일산에도 와주십시오. 제발. 이 맛을 이제 어떻게 잊으란 말입니까? 아,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2: 내가 첫 손님이었는데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0: 오, 진짜로? 오히려?
2: 진짜로.
0: 야, 역시
2: 발전을 계속 하셨어.
0: 그러면 나 있잖아, 제주도 사투리 조금만 알려주라.
2: 제주도 사투리? 어떤 거 알고 싶어?
0: 들어왔을 때는 뭐라 인사해? 혼자 없어, 얘?
2: 들어왔을 때 혼자 없어에는 사장님이 하는 멘트야. 어서 오세요고.
0: 아,
2: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는 계십디강?
0: 계십디강? 아, 계십니까?
2: 계십니까? 그리고 삼촌, 사장님, 이모,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삼촌.
0: 아, 이모도 삼촌이래?
2: 이모도 삼촌, 할머니도 삼촌, 할아버지도 삼촌, 다 삼촌. 올 삼촌, 제주도는.
0: 오.
2: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러니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0: 맞아, 그러니까. 맞아.
2: 그러니까. 개난.
0: 어?
2: 개난.
0: 개난?
2: 개난. 아,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살 뺀다면서.
0: 개난.
2: 아, 개난. 내 이름에도 들어가 있잖아, 맨.
0: 맞아.
2: 맨. 말의 끝이 맨으로 끝나는 말들이 많아.
0: 또 뭐 있어?
2: 현재 진행형일 때 써. 나 밥 먹으면.
0: 나 밥 먹는 중?
2: 나 밥 먹는 중이야.
0: 야.
2: 그럼 나 제주도 가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0: 제주도 가고 있맨.
2: 가맨. 가고 인까지는 안 가고 제주도 가맨.
0: 아맨.
2: 돈가스?
0: 돈가스 먹맨.
2: 먹으맨. 쉽지 않네. 나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0: 먹으맨.
2: 먹으맨.
0: 이제 나 대충 알겠어.
2: 대충 알겠어?
0: 뭐하맨.
2: 뭐하맨.
0: 돈가스 먹으맨.
2: 돈가스 마신?
0: 맛 좋다.
2: 맛 좋다. 오! 잘하네.
0: 자, 저 이 정도면 제주도 팬딩 다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잘 먹었수다.
2: 잘 먹었수다.
0: 또 여행 왔으면 또 선물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해야 되잖아.
2: 그렇지.
0: 그거 어디로 가면 좋아?
2: 선물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이랑 진짜 가까운 동시장이라고 있어.
0: 동시장 들어봤어.
2: 들어갔어?
0: 어.
2: 그리고 너 돈 없으니까 시장은 내고가 가능하잖아.
0: 아, 맞아.
2: 오늘 가서 제주말로 내고 하면 어르신들이 귀엽게 봐주실 거야.
0: 야, 이거 완전 꿀팁이다. 좋아, 우리 바로 가자. 동시장으로 가면.

0: 아, 옷 입었다 보니까 좀 춥다.
1: 나 살짝 지금 여기가 찢어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빨개졌다 야, 너. 야, 동시장 와봤어?
1: 아, 나 처음 와봐.
0: 지금 저기 야시장 골목이라 이쪽 복잡해서 약간 한적한 데로 왔어.
1: 아, 역시 조민이 잘 나.
0: 우리 집 5분 거리기 때문에 내가 잘 가이드 해줄게. 어. 기념품이 산다며.
1: 어, 맞아.
0: 들어오자마자 기념품 있네.
1: 어디 있어?
0: 여기 있잖아.
1: 게시티깡.
0: 뭐가 제일 잘 나감 수강? 해봐.
1: 뭐가 제일 잘 나감 수강?
2: 젊은 사람한테는
0: 오토바이 달려있던 거.
1: 우와. 오, 나 안 날아가요?
2: 날아가진 않아요?
0: 날아가진 않는데.
1: 어, 이거 귀엽다. 나 이거 살래.
0: 이거 살 거야?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온 펭귤이에요. 펭귤? 이거 어때? 키로도 좋고.
0: 어, 육지에서 써도 되겠다.
1: 그지?
0: 왜? 우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맞아.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0: 너 해줘야지.
1: 어, 여기 수산시장 있어?
0: 수산시장 있지. 동시장 엄청 크지.
1: 가자.
0: 수산시장 가서 회사하자.
1: 오케이.
0: 어, 빨리 오라.
1: 아, 또 제주도 하면은 또 이 생선을 빼서 빼놓을 수 없잖아.
0: 해산물 절대 못 빼놓지.
1: 어, 여기 있다!
0: 와,
1: 제주도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
0: 이거 제주도 딱새우잖아.
1: 아, 맞아, 딱새우!
0: 어, 딱새우가 회로 먹으면 단맛이 엄청 강하거든.
1: 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사장님, 게시티깡 딱새우 얼마빵?
3: 알았는가?
4: 비싸 맛이.
1: 아, 비싸 맛이. 소금만 깎아줄게.
3: 그냥 드리고자 나는.
1: 오! 네. 공짜로 하나를 준다고요?
0: 김은 이거는 공짜로 먹고 다른 것도 사쿠다.
3: 이제 더 멋있어.
0: 아, 고맙구나.
1: 아, 고맙습니다.
0: 삼촌 김은 다른 회는 뭐 먹을까 마시?
3: 그러면 방어.
1: 방어.
3: 내 방어로 해가지고 1인당 만원.
0: 1인당 만원? 오, 아, 싸다.
1: 오, 오. 그걸 하자.
0: 어, 방어 좋습니다.
3: 대방어 4만원짜리.
5: 4만원짜리는 돼야 안 돼?
1: 어, 아,
3: 4만원짜리는 되겠어요?
1: 아니, 그 저희가 자, 19,000원어치만 해주세요.
3: 19,000원어치 해달래요?
1: 제가 돈을 다 써서 그거밖에 없어요.
3: 내가 상상하면서 1,000원 깎아주는 건 처음입니다.
1: 와, 야, 대박이다.
0: 와,
1: 우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고맙다.
3: 예,
1: 맛있게 먹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예. 형수야. 너 일출 보면서 새해 소원 못 빌었잖아. 일몰 보면서라도 빌어.
1: 어, 우리 그럼 같이 빌까?
0: 어, 빌자. 계속 추운데 잘 빈다.
1: 지금 추워?
0: 나 엄청 춥지. 너는 남극에서 와서 몰라.
1: 아, 맞니?
0: 야, 제일 사람한테 이 정도면 완전 시베리아야. 회 먹자, 얼른.
1: 회는 어디서 먹어?
0: 회 여기서 먹자. 이게 제주도 그 노상의 맛이야.
1: 내가 오늘 5만원으로 하루를 보내봤잖아. 근데 제주도 여행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제주도 친구를 사귀는 거야.
0: 그렇지. 너 오늘 나 덕분에 교통도 내 사이드카로 공짜로 했지. 이거 회도 철판 내가 같이 깔아줘서 공짜로 받았지.
1: 자, 여러분, 제주도 친구 사귀세요.
0: 제주도를 근데 친구가 다 이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적당히 친하면 해주세요. 젓가락이 필요 없어. 딱새우는 꼬리를 잡고 쏙 빼먹으면 돼, 알맹이를.
1: 가라! 내 부리로!
0: 오!
1: 그냥 없어져버렸어.
0: 없어져버렸어? 방어회 먹어보자. 행세 전대산.
1: 자, 이제 진짜 털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의 최후의 만찬.
0: 우리 넘어가는 해를 보며 마지막 방어회 짠하자.
1: 그래, 방어 짠!
0: 자,
1: 방어 짠! 아, 이게 뭐하지? 응?
0: 너 돈 없잖아, 이제.

0: 이제 육지 가면 안 될까?
1: 육지 가야지.
0: 늦겠다.
1: 어 맞다, 같이 가야지.
0: 어 이제 진짜 가자.
1: 응, 이제 가자.
0: 가자. 지금. 어 가자.
1: 제주도 낚시 해봤어?
0: 낚시 해봤지.
1: 낚시 재밌어?
0: 어 낚시 재밌는데 내가 엄청 못 잡아갖고.
1: 어. 어 잠깐만.
0: 어 왜?
1: 우리 안 치우고 왔어.
0: 어 야 논란 생겨, 빨리 치워.
1: 아니 오늘이 벌써 설날이야?
2: 아 그니까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 진짜.
1: 아 2025년 맞이하는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슨 설날이고 그러냐?
2: 아 내 말이. 아 그리고 요새는 설날이 막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요새 애들도 좀 막 가족끼리 막 모이고 이러나?
1: 아 무슨 소리야, 요즘에 안 모이지.
2: 아 옛날에는 막 가족들 막 만나러 막 가는 게 진짜 국룰이었잖아. 막 차 타고서 알지?
1: 맞아 맞아.
2: 막 열 몇 시간 타고 막 이랬잖아 우리.
1: 아 그때 생각난다. 귀성길부터 탁 명절 분위기 나면서.
2: 그땐 그랬지.
1: 와 차나 크네. 와 안 가노. 와 다 쓰노. 여보 주차장이가 뭐 우야노 이거. 맨 앞에 뭐하노. 안 가나. 아 나 뭐 자야 되나. 뭐 자면서 가야 되나. 그럼 운전 누가 하노. 뭐 차사지 되나.
2: 아, 아빠나 답답하다고.
1: 아, 많이 심심하나?
2: 아, 빨리 좀 가. 알 것도 없고 심심해 죽겠네, 진짜. 아, 집에 가고 싶어.
1: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 안 되겠네, 이거. 자, 보이소. 뻥튀기 아저씨. 자, 보이소.
2: 부르셨습니까?
1: 어, 아, 하나 먹게. 뻥튀기 하나 줘, 이소.
2: 뻥튀기 하나 입어서 전원입니다.
1: 아니, 고속도로 물가가 이래 비싸도 되나?
2: 막 이 정도면 막 싼 거예요. 다른 고속도로만 가보이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직접 맨들어 먹든가.
1: 아, 뭐 누가 싫다 했습니까? 에이, 괜찮아.
2: 맛있게 드십시오. 마, 뻥튀기 있어.
1: 아, 어, 이거라도 먹어라.
2: 와, 뻥튀기다.
1: 이 살살 물아, 살살. 그 명절이라고 어디 세차했는데 이게 뭐가?
2: 와,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하냐, 정말.
1: 알았고, 크게 한번 말해봐라.
2: 사고, 사고, 아파.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앞에, 앞에, 어, 어.
1: 안 되겠다, 내리라. 이러다가는 평생 큰 집 못 간다.
2: 아, 여기서?
1: 속도녀야, 이렇게는 오늘 안에 개관령도 못 남는다.
2: 아니 근데 좀 신나긴 하네. 아, 자동차보다 빠른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 야!
1: 빠른 시간에 움직여라.
2: 기억난다.
1: 어? 아 잠깐만, 그게 너네 집이었어?
2: 어, 우리 집이었어.
1: 아, 네 집에서 봤잖아. 너였구나.
2: 아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지.
1: 맞아 맞아. 그때부터가 진짜 아니야? 딱 도착해가지고 그 보고 싶었던 친척들 보고 안부도 묻고.
2: 아우 맞아, 그때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었는지.
1: 아 그때가 참 좋더라.
2: 아유 어서와.
3: 안녕하세요.
2: 그래 우리 펭수 왔구나.
3: 네.
2: 아유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고모 집에 오는데.
3: 아 별거 아니야.
2: 아이고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 식용유 세트.
3: 예.
2: 아유, 집에 한 트럭 있는데 또.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고마워.
3: 네, 맛있게 드세요.
2: 아니, 저게 우리 민석이가 내가 그렇게 빈손으로 오라고 그냥 엄마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 당부를 했는데도 그냥 한우를 한 박스를 사온 거야, 글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진짜. 아유, 내 진짜. 내가 못 살아, 정말. 식용유랑 비교도 안 되긴 하는데, 아이, 그것도 뭐 고맙긴 하지. 잘했어.
3: 아, 민석이도 뭐 잘 지내나 봐요.
2: 아유, 그럼 잘 지내지. 아이, 근데 어떻게, 우리 펜스는 좀 못 본 사이 좀 이렇게 찡긋 같네?
3: 아, 그래요?
2: 응. 아니, 어떡하려 그래, 여자애가.
3: 아니, 저, 그, 좀 오늘 부었나 봐요.
2: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은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3: 아,
2: 우리 펭수, 올해는 살 좀 빼달라고 내가 손을 빌어야겠다.
3: 아, 근데 고모, 고모도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1: 아우,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셔야죠. 하루하루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고모도 오래오래 사셔야

0: 해야죠.
1: 고마운데 덕담이지?
0: 그럼요, 덕담이죠.
1: 아유, 내 정신 좀 봐. 애를 그냥 한글 앞에 그냥 세나네. 들어와, 얼른.
0: 아, 예.
1: 아, 맞다. 그나저나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아니, 좀 짙잖아. 몇 년째야 이게, 잠깐만. 9년째인가? 아유, 어떻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너네 엄마 생각해야지.
0: 아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쵸, 아, 준비가 다 돼가지고.
1: 어머머머머.
0: 이제 기업들도 준비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1: 아니, 그니까 아직 연락이 온 거는 아니고.
0: 그건 아니지만 저도 연락을 준다고 이제 하거든요.
1: 아무튼 뚫린님이라고 말은 잘했네. 청산 유수작을.
0: 아, 그거도 뚫리셨는데. 아,
1: 연애는 하나?
0: 아니요.
1: 아유, 아유, 아유. 나이가 몇인데 아직 연애도 안 하고서 취업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설마 집 주셔가지고.
0: 뭐나 되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1: 아니, 결혼 정년기 지나봐봐. 아무도 안 데려가. 고모 봐. 딱 그냥 정년기 때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0: 아, 그렇구나. 세상에 내 정년기란 게 좀 있구나.
1: 그럼.
0: 아, 그러면 뭐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면 수명 정년기 이런 것도 지난 건가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사세요.
1: 아, 아,
0: 들어갈게요.
1: 예.
0: 아, 참. 오, 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
1: 진짜. 나 같으면 나 그렇게 말 절대 못해. 진짜 대단하다, 진짜.
0: 어, 고맙다, 얘.
1: 야, 근데 또 설날하면은 세뱃돈이 있잖아. 이게 또 이렇게 한푼 두푼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진짜 성 아니겠어?
0: 맞아. 야, 어? 근데 우리 집은 뭐 있는 줄 알아?
1: 뭐?
0: 세뱃돈 서바이벌을 했어, 그때.
1: 서바이벌?
0: 어, 서바이벌. 할머니. 회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 그래요. 우리 저 펭수도 올한해도 저 건강하고, 응? 항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0: 네.
2: 그래. 어여, 어여.
0: 감사합니다.
2: 그래.
0: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에? 아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얘 머리 죽었냐? 어디 저를 두 번이나 하는 게? 아,
0: 너, 어머.
2: 너,
0: 어머.
2: 야.
0: 아이고,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2: 아, 저도 한 번 더 받을래요. 그래요, 혀봐. 아주 그냥 더 혀봐. 죽도록 혀봐, 아주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세배를 잘하는 놈들한테만, 제대로 할 줄 아는 놈들한테만 내가 세뱃돈을 줄 터이니.
3: 동서남북으로 전하게!
0: 아! 프랜처!
3: 앞두기 전하게!
2: 아유, 잘하네!
0: 좀 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질 순 없지. 비기, 인신술, 하! 피라미드, 잘!
2: 이런 진짜는 또 처음이군. 내가 줬다. 그래요. 이 세뱃돈은 최종 승자 손지우리 펭수에게 주었다.
0: 예.
2: 아유, 잘했어.
0: 감사합니다. 하나, 둘.
1: 엄마가 세뱃돈 맡아줄게. 이런 건 어른들이 맡아주는 거야. 어른들면 줄게. 우리 펭수 뭐 갖고 싶어?
0: 내 돈인데?
1: 아니, 네 돈이란 건 없어. 펭수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아직은 네 돈이 아니야.
0: 어른 됐는데 안 되시더라.
1: 아,
0: 그때 나간 머리가 아직도 아파.
1: 근데 내 세뱃돈들 다 어디 갔냐?
0: 내 말이.
1: 받기는 받았는데 윷놀이만 하고 나면 그 세뱃돈이 다 없어진 거야.
0: 윷놀이?
1: 어.
0: 야, 너 윷놀이 진짜 재밌겠냐 보다.
1: 야, 말도 마. 우리 집 진짜 윷놀이 하면 막 집안이 막 거들라고 막 난리 나잖아. 풍비박산 나 진짜. 아니, 우리 집이 설날만 되면은 윷놀이 하는 게 필수 코스거든. 근데 또 특히 우리 삼촌이 윷놀이의 무림 고수였거든.
0: 진짜? 무림의 고수? 맞다! 자, 자, 두 번 앞으로!
1: 야, 그럼 이제 나간다.
0: 어? 오케이.
1: 윤 나온다, 봐봐라. 유쇼! 야! 야, 이번엔 뭐냐?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0: 뭐야? 아, 뭐야?
1: 야, 유쇼!

0: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뭐하냐?
1: 어, 이거는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구매나.
0: 오케이, 개나게 이게 한 번도 못 던지.
1: 아까 개 나왔잖아. 그럼 내 말을 이동해가지고 우리 펭수 말을 잡아버린다 이거야.
0: 이거 무효야. 무효라고.
1: 아, 집안에 안 된다고 다 무효래.
0: 됐어, 내 집에 갈 거야.
1: 야,
0: 엄마, 내 집에 갈래.
1: 야, 야. 그러고 걔가 한 2년 정도 큰 집에 안 왔었지 아마.
0: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뭐랑 윷만 나오면은 애도 억울할만 하다, 진짜로. 좀 져주시지.
1: 승부의 세계에는 혈연도 지연도 없는 법이지.
0: 그렇긴 해. 아유, 그래도 너 조카들은 참 귀엽겠다. 우리 조카들 색상둥이다.
1: 야, 색상둥이가 더 귀여울 것 같은데?
0: 오야, 아니야. 우리 오빠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 명절 때인가 옛날에 애기들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좀 돌봐주고 그랬었거든?
1: 오.
0: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
1: 뭔데?
2: 어, 여보세요? 어. 애들 먼저 보낸다고? 왜? 아니야, 어. 알았어. 어, 빨리 와. 어.
3: 강도 나왔어!
2: 그래 왔니?
3: 나도 왔어.
2: 그래 왔니?
3: 삼촌 뭐해?
2: 그래 왔니?
3: 야, 삼촌이 여서라야지. 삼촌 내가 가라. 삼촌 나 티 봐도 돼? 아, 나 망아 불러야. 나 집에서 못 보게 한단 말이야. 엄마 몰래 봐야지.
2: 아니.
3: 야, 그거 한다. 와, 그거 믿잖아. 집에서 못하게 여기서 말해야지. 어, 삼촌 나 여기서 컴퓨터 해도 돼?
2: 안 돼.
3: 짜르. 가질래. 삼촌,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0: 절대 안 돼!
3: 삼촌이 군대 못하게! 어, 삼촌이 군대 우리 못하게 되고! 삼촌이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야? 아, 내 자식이 군대! 삼촌이 경찰이야? 삼촌이 판사야? 삼촌이 대통령이라고!
2: 난 나야.
3: 아, 씨, 왜 안 나와, 씨! 아, 아, 어떡해! 이게 TV가 망가져버렸어!
2: 어, 어차피 엄마 거야.
3: 이상해! 삼촌, 거미도 고장났나 봐! 어떡해!
2: 어차피 아빠 거야.
3: 내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0: 뭐가 있잖아.
3: 진짜 아님? 너 집에 문 멈춰. 어, 증거가 있어? 아, 증거 대보라고!
0: 1월 28일 오후 2시 42분 14초 이 방에서 니가 밀었고, 그래서 피규어가 떨어졌고, 그래서 피규어가 다쳤고, 그래서 피규어가 아프고! 야! 그래도 오빠 말로는 귀여웠었대.
1: 귀여우셨던 거 맞지?
0: 아, 물론이지. 아,
1: 네.
0: 아유,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들 볼 기회가 통 없잖아.
1: 맞아.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좋긴 했지. 아, 야, 근데 우리 비행기 시간 몇 시였더라?
0: 어, 잠깐만. 아! 어디 가야 돼. 서로 가자.
4: 이거 너무.
5: 아, 좋다! 어? 이 소리는?
4: 어, 잠깐만.
5: 누나!
4: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5: 흥겨운 노래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4: 어?
5: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곳.
4: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5: 하나, 둘, 셋.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1: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0: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2: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0: 전통 그 자체예요.
1: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3: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0: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3: 남사당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0: 백비리, 인비리.
1: 중비리, 복비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된 건가요?
0: 그거까진 잘
2: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0: 어간과 협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간이 눈과 눈의 사이.
2: 아, 이거.
0: 어간, 그렇지.
2: 미간.
0: 눈치, 눈치.
2: 협탈은 뭐야?
0: 협탈은 현장성에 맞게끔 대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2: 눈치 대응.
0: 그렇죠.
2: 오케이, 오케이.
0: 협탈과 어간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겠어요.
2: 자, 저와 함께 노실 분 있나요? 어? 잘 지냈어?
3: 잘 지냈지.
2: 그때 내가 미안했어.
3: 그래, 나도 미안했어.
2: 우리 과거는 있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3: 응, 아니야.
2: 통학을 울려라.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0: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버나라는 종목이에요.
2: 버나.
1: 오, 와. 아, 돌리는 거.
0: 번화 할 수 있겠어요?
2: 못하겠어요.
0: 아, 펭수야.
2: 예.
0: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2: 허니.
0: 바로 열두발놀이였다. 자.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2: 잘할 수 있. 있겠어.
0: 그렇지. 탱비리!

0: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마리 날라갔네. 그래
1: 돌려보지도 못하고.
0: 생수야 방법이 있어.
2: 무슨 방법이요?
0: 가자.
1: 나 지금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0: 아이고
1: 대신에
0: 응.
1: 내가 그 한 명의 재주꾼을 데려왔어.
0: 그렇지.
1: 그럼 한번 때려봐.
0: 으이구.

0: 그냥 좀 사자춤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1: 맛있나?
0: 그 봉산 탈춤의 사자춤은 이 사자가 아니에요.
1: 과연 무슨 사자? 오 사자 와! 오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2: 오 진짜 사자 같은데.
1: 오 왔냐?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어야. 철관이 아니 철두까지고요.
0: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2: 응.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행수 문식이랑 합창하는 거예요.
1: 아 뭐야 싫어.
0: 자 장단 주세요. 낙양동천이 화전.

0: 잘한다.
1: 합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수 혹시 마무는 어떨까요? 마무춤.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1: 강영국 같은.
3: 예.
1: 네.
4: 낙양동천이 와, 저.

0: 할래 나 할래.
1: 아, 나 펜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2: 제가 해야 되나요?
1: 펜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파핀, 락핀, 와킹 이런 거 안 돼요.
0: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1: 아, 뭐야?
0: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아, 준비됐다고. 사장 정전이 와정.

0: 굿보이. 아.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2: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문식이.
1: 앞에 가져오세요, 뒤에 가져오세요.
2: 아, 뒤보다는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는 밖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2: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1: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1: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1: 혀가 길다고. 인피니의 춤은 기본기에가 충실했었고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어.
2: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2: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1: 안녕하세요. 네.
0: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3: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데일리 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도망을 찾아서.
1: 시원한 것 좀 마셨으면.
2: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짠!
3: 우와! 수박이들 아빠 대박!
4: 맛이 왜 이래요?
3: 맛없죠?
2: 너무 더워서 맛이 변했나 봐.
5: 이렇게 더운 날엔 황금 수박이 최고지.
4: 황금 수박이요?
5: 그려. 황금처럼 반짝반짝한 수박인데 그 속살이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한 입만 먹어도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지.
2: 황금 수박은 어디 있는데요?
5: 깊은 정글 산꼭대기에서 볼 수 있지. 아, 맞다! 익룡들 밥 먹을 시간이네.
3: 우리 황금 수박 찾으러 가요!
1: 지금 가자고?
2: 가요, 가요!
1: 그럴까?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예!
1: 황금 수박을 찾아서.

0: 황금 수박아, 내가 왔다! 떨어질 뻔했네.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1: 저 위에서 뭔가 반짝거려요!
2: 황금 수박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네.
0: 그럼요.
2: 강인함과 용기, 지혜의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황금 수박을 가져갈 자격이 있지. 어때? 도전을 해보겠나?
0: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3: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든지.
0: 누가 포기한대? 좋아요, 해볼게요. 할 수 있죠?
3: 황금 수박을 건 운명적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황금 수박을 지켜라 원숭이 팀. 황금 수박을 가지러 왔다 비포 팀. 첫 번째 대결은 바나나 딱입니다. 직선 코스를 통과해 구불거리는 코스를 돌아서 바나나를 먼저 따면 승리입니다.
0: 달리기라면 자신 있어.
3: 준비하시고 출발!
0: 이끼! 내가 너무 빨라서 포기했나? 바나나는 내 차지다! 그런 게 어딨어! 반지야, 반지!
3: 오케이, 꼭 뛰어가는 법이 있나요?
4: 여보, 이건 안 돼. 기권해요.
3: 정말 거대하군요. 다음 빅프팀 참가자, 오케이? 작은 아기 공룡이 나왔네요.
0: 제일 작은 꼬마가 나왔다.
5: 꼬마야, 다치기 싫으면 비켜. 으아! 아, 내 발! 아, 오!
3: 빅포팀의 승리입니다.
4: 최고!
3: 마지막 대결까지 오고야 말았군요. 마지막 대결은 바로 수박 씨 붙이기.
4: 수박 씨 붙이기?
3: 이 수박 씨를 뱉어 관역 한가운데에 붙이면 승리입니다. 첫 번째 참가자 준비해 주세요.

0: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네요.
1: 저게 뭐야?
2: 어,
3: 여보. 괜찮아요.
0: 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잠시 경기를 중단하는 게.
4: 계속 마시게.
0: 장군님.
4: 굉장한 영웅이라면 이런 시련도 이겨내야 하는 법.
0: 원숭이 팀 마지막 선수가 등장합니다. 백발백중 수박씨 백기의 달인.

0: 뭐지?
1: 아, 이번에는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정글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군요.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2: 여보, 어쩌죠? 안개가 심해서 광역판도 잘 안 보이는데.
3: 아차!
4: 그래, 바로 그거야.
1: 빅보팀 합체했습니다.
5: 저게 뭐 하는 거야?
1: 아, 한계가 거칩니다.
6: 지금이야?
7: 저 목놀림은

0: 훌륭한 경기였네.
1: 최종 승자는 빅풋 가족입니다.
2: 빅풋 가족 1분 원수
0: 축하하네. 황금 수박을 가져가는 두 번째 영웅들이군.
3: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4: 다 당신 덕분이에요.
5: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죠.
4: 첫 번째 영웅이!

Yeah.

0: 여보 먼저. 얘들아, 한 명씩 천천히 얘기해봐.
1: 꿈을 던졌는데 임영이. 엄마나 어떡해.
0: 뽀뽀야, 다른 공도 있잖아.
1: 안 돼, 고무공을.
2: 우리 찾으러 가자.
1: 진짜?

0: 위험한 건 없겠지?
1: 어, 처음 보는 나무들이네.
2: 오, 내 공! 내 공! 엄마, 내 공이 안 보여요!
1: 걱정 마.
2: 공아, 어딨니?
0: 조심, 조심, 조심해.
1: 랄랄라, 어디 있을까?
2: 공, 공! 어? 저기서 고무공 냄새가 나요! 아니잖아. 저쪽인가?
0: 이건 뭐지? 오, 혹시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난 정말 똑똑한 아빠야. 같이 가!
2: 저기다! 아니네. 저기다! 아니야,
1: 아니야.
2: 저긴다 뭐? 그럼 여긴가? 이상해요. 고무공 냄새가 나서 가보면 나무야. 여기 있는 나무에선 다 고무공 냄새가 나요.

0: 거긴 한데 내 공이 아니야.
1: 어머, 여기도 있는데?
2: 여기도 있어.
1: 여긴 고무공이 태어나는 숲인가 봐.
0: 멋지다.
1: 우와, 이거 봐. 합치니까 큰 공이 됐어. 요호!
2: 어, 안 돼! 위험해! 이뿌야, 위험해! 이뿌야, 아빠 봐!

0: 저게 있었구나. 엄청 높이 있었네.
1: 손이 안 닿아요.
2: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한 번 더. 그냥 다른 봉 가져가면 안 될까?
1: 안 돼요.
0: 그래, 봉이 이렇게 많은데.
1: 싫어요. 내 봉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내 봉.
2: 어? 특별하다고? 아하! 특별한 아빠 공이 있잖아.
0: 여기 엄마 공도 있지?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뽀뽀야, 이렇게 하면 훨씬 높게 뛸 수 있을 거야.
1: 알았어요.
0: 뽀뽀야, 그 공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거야?
1: 아, 이거는요. 아, 여기 있다. 내가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준 공이잖아요. 엄마가 여기 그림도 그려줬고요.
0: 어머, 이제 기억난다. 우리 뽀뽀의 첫 장난감.
1: 응, 그래서 더 특별해요.
2: 하나 가져갈까? 삐꾸봉에도 그림 그려줄게.
1: 그림!
2: 어? 돌아갈 시간이다!
0: 큰일이야! 하선이 다치려고 해!
2: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1: 저도 인간 같냐!
2: 할 수 없지! 달리는 거야!
3: 달리는 거야!
1: 엄마, 아빠, 좋은 생각이 있어요.
2: 응? 자, 준비됐지?
3: 네!
2: 함께!
3: 아리리리리!

0: 공을 찾아서 모험을 했다고?
1: 네! 엄청 재미있었어요! 이젠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 고무공은 특별하니까!
2: 나를 위해 욕하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1, 2, 3.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삼족의 아이를 어디에 숨겨둔 것이냐?
1: 일곱 개의 별이 일렬로 늘어서는 날, 지, 덕, 체를 모두 갖춘 삼족의 아이가 돌아와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2: 전하, 소신이 그 아이를 반드시 무탈하게 데려오겠사옵니다.
3: 잠깐만요! 어머마마, 선생님! 저랑 로빈도 같이 갈래요!
1: 병강아, 위험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않느냐?
3: 아바마마! 어렸을 때부터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족의 계시를 받은 아이가 제 신랑이 될 거라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러 가는 길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1: 서하! 안 된다면 안 돼!
3: 아바마마... 저놈이요! 보내주세요! 제발요! 제발!
1: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3: 저도 갈래요! 보내주세요! 갈래요! 갈래요! 제발!
1: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3: 정말요? 허락하시는 거죠?
1: 설박사, 우리 평강이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조심하게. 그 아이가 고구려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어.
2: 걱정 마시옵소서.
3: 로빈, 빨리 가자! 아바마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0: 어서 삼족의 아이를 내놓거라.
3: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2: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
4: 열려라, 시간의 문!
2: 공주님, 저 문으로 뛰십시오. 시간이 없음.
3: 저까지 갈게요!
5: 공주님, 참 빠르시네요.
0: 거기 서라!
6: 학교 다녀왔습니다!
7: 잠깐!
8: 엄마!
7: 온다라, 이건 뭐야?

0: 아니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 글이 뭔지 모르면 어떡해.
1: 아 이거 아는 건데 아깝게 틀린 거예요. 아, 뭐였더라.
2: 그래 훈정민음.
1: 아 아니다 민음정운. 민음정운이잖아요.
0: 맙소사 민음정운이 아니고 훈민정음.
1: 아 맞아요 그거 죄송해요. 이제 공부할게요.
2: 게임해야지. 야 헤헤
3: 도착했습니다, 공주님. 이곳은 11년 전 온달을 피신시켜놓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4: 그럼 저분이 제 신랑 될 사람인가요?
1: 아, 대상같이 늠름한 뒷모습. 벌써부터 후광을 뿜어내는 걸 보니 우리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진 든든한 장군 같아요.
3: 이보게 온달? 어? 어허, 대답 않고 뭐 하는가?
5: 하이하이!
6: 하이요.
5: 오늘 뭐 할?
6: 나 오늘 빨리 하고 꼬여. 님 여기 대박자리 떴는데, 고고.
5: 오, 고고고!
3: 이게 무슨.
5: 야, 야!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오 마이 갓!
7: 너 이 녀석!
1: 누구세요?
8: 선생님, 진짜 얘 맞아요?
7: 온달, 내 이 녀석! 국어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소중한 한글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쓴단 말이냐?
1: 아저씨 누군데 갑자기 이러세요? 엄마! 엄마!
0: 온달아, 무슨 일? 소녀 설박사님을 배웁니다.
1: 뭐지? 엄마, 아는 사람이야? 휴...
3: 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아주 많네.
0: 설 박사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3: 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늘 어찌 우리 글도 모르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0: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이 시대의 교육은 우리 고구려와는 달리 수학과 영어로 미래가 크게 좌우되기에.
3: 어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하께선 지덕체를 갖춘 삼조고의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0: 설 박사님, 그래도 우리 온달이가 체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마음씨 하나만큼은 바르고 어진 아이옵니다.
3: 그렇다면 지덕체 중 덕과 체는 갖추고 있다는 건데 모자란 지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 그리하면 되겠구나!
5: 저기, 넌 저 아저씨랑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온 거야?
8: 저분은 아저씨가 아니고 설 박사님이야. 그리고 난 평강이고, 우린 널 찾으러 고구려에서 힘들게 왔다고.
5: 고구려? 새로 생긴 식당인가?
8: 아,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뭐랑 이런 바보였다니.
5: 뭐? 바보?
0: 온달아.
3: 평강공주님.
8: 선생님, 아무래도 삼조고의 계시가 틀린 것 같아요.
3: 공주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습니다.
7: 열려라, 시간의 문! 아!
2: 우와, 이게 뭐야? 혹시 마술사예요?
3: 온달아, 역사 여행을 통해서 너를 고구려의 부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마.
5: 왜? 부하가 된다고요? 엄마,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8: 정말 맛있다.

0: 스승님,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요?
1: 일단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저기요.

0: 하루빨리 우리 그를 만들어 백성들의 곤란함을 덜어줘야 할 텐데. 아니, 저것은 무엇인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것 사람이 아니냐? 정신이 좀 드느냐?
1: 에이,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예요? 어? 평강아! 선생님!
2: 잠시 기절한 것 같사옵니다.
1: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3: 어허! 무엄하다! 저렇게 감히 할아버지라니!
1: 전하? 잠깐,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할아버지 같은데? 어?
0: 아니,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4: 에이, 맞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1: 아, 맞다. 민음훈정, 맞죠?
0: 민음훈정? 백성의 소리를 새김이 마땅하다. 오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역시 넌 하늘이 보낸 아이가 맞구나. 그렇다면 나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1: 네? 제가요?
4: 아, 근데 진짜 세종대왕님이세요? 여기 민속촌은 아니죠? 설마 꿈인가?
0: 아직 정신이 없나 보구나. 자, 이번엔 디귿이라 발음해보거라.
4: 에? 디귿이요? 디귿!
0: 오호, 입이 크니 혀의 모양도 잘 보이는구나.
4: 알것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0: 별거 아니라니. 큰 도움이 되고 있단다.
4: 그럼 빨리 끝내고 더 많이 먹어야지. 자, 실컷 보세요.
0: 오, 이중모음. 넌 정말 하늘이 보내준 보물 같은 아이로구나.
1: 전하, 잠깐 쉬면 안 될까요? 턱이 너무 아파요.
0: 아, 내가 또 무리하게 시켰구나. 잠시 좀 쉬거라.
1: 아, 전하! 전하, 괜찮으세요?
0: 괜찮다. 별것 아니다.
1: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꼭 글자를 만드셔야 해요?
0: 그게 말이다. 글을 몰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더구나. 글을 모르니 책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니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모르니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내 눈이 먼다 한들, 내 몸이 병든다 한들 어찌 쉴 수 있겠느냐?
1: 제가 더 많이 많이 도울게요.
0: 내 뜻을 알아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 내 지금까지 연구한 글자들을 다 적어놓은 비밀 서책이 있으니 이제부턴 그걸 보며 함께 연구해보자.
5: 공주님!
1: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온다리가 없어졌어요!
6: 없어진 게 아니라 전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5: 데리고 가시다니? 아, 안 돼! 온다리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기라도 하면...

드디어 첫 번째 시간 여행 성공적이군. 그럼 세종의 보물을 찾아볼까? 거기 있었구나. 찾았다. 한글.

0: 창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비밀서 책.
1: 자, 어서 들어가자.
2: 누구냐?
0: 세종대왕.
2: 아니, 비밀서책을 웬 네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0: 귀찮게 됐네.
3: 도둑? 어딜 가려고? 거기서!
0: 뭐야, 이건? 아!
2: 저놈을 잡아야 한다. 비밀서책을 찾아야 한다. 아이고.
3: 전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4: 온다!
3: 이 도둑 녀석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여긴 어디지? 어? 뭐야? 로빈! 선생님! 병강아!
5: 이 녀석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혼자서 도둑을 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3: 죄송해요. 도둑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세종대왕님은 괜찮으세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이에요! 비밀 서책을 훔쳐간 그 도둑!
5: 아무래도 서책을 훔쳐가서 역사가 바뀌는 것 같구나.
6: 어떻게 하죠? 선생님, 역사가 바뀌기 전에 서책을 빨리 돌려놔야 해요.
7: 선생님, 로빈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뭐야, 타임머신이 고장났잖아. 그 녀석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훈민정음은 내 것이다.
3: 그만대로!
5: 어서 그 서책을 돌려주게나!
3: 그건 세종대왕님 거란 말이야!
6: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요!
0: 귀찮은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나 받아라!
5: 위험해! 뭐야, 왜 안 움직여?
0: 한 녀석은 안 맞았잖아!
3: 하나도 못 맞추잖아. 빼로
0: 마비광선 최대 출력으로 발사.
3: 야호! 드디어 되찾았다.
0: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지. 이 녀석이 이걸 놔놓으란 말이야.
3: 그분이 바로 몸이 굳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0: 너 이 녀석 진짜 혼나볼래?
2: 에이,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여봐라, 당장 저 요상한 녀석을 잡아들이거라.
0: 예! 이런 무기도 없고 수가 너무 많군. 되라.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쟤들은 뭐야?
3: 움직인다. 전하, 제가 비밀 서책을 다시 찾았어요.
5: 전하,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2: 청령 가야 하는 겐가? 아쉬운 마음에 내 선물이라도 줘야겠구나.
5: 전하께서 혼신을 다하여 만드신 문자 훈민정음은 우리 후손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전하의 정신 길이길이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내 백성들을 위해 꼭 우리의 문자를 반포하겠네.
1: 전하!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0: 저들은 진정 하늘이 보낸 자들이었어. 대신들은 그를 알지 못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백성들이 우리 그를 배우고 이치를 알면 지금보다 백배, 천배는 더 편하고 이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과인은 오늘 조선의 새로운 문자를 반포하려고 하오. 전하!
1: 예하! 이거 봐요! 엄마가 그걸 봤어야 하는 건데 이거 다 내가 입을 이렇게 해서.
2: 아이고, 네가 다 만들었다고 하려고?
1: 아니, 그건 아니지만.
3: 온다라, 이거 받아라. 위인첩이란다. 이 책에 만났던 위인들의 정보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1: 멋지다!
3: 어떠냐? 이번 여행으로 한글에 대해 제대로 배웠지?
1: 글쎄요. 제가 배운 건 글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님의 사랑이었어요.
4: 왜 이러지? 아, 분필에 금이 갔어. 혹시...
3: 이거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은데...
1: 오늘의 위인 세종대왕! 우와! 세종대왕님이시다!
2: 너 세종대왕님이 누구신지 알아?
1: 당연하지! 위는 훈정 만드신 분이잖아?
2: 훈민정음이라니까!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훈민정음!
1: 우와!
3: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1: 최고예요!
3: 1446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오늘날 10월 9일이 한글을 창제하고 세상에 알린 걸 기념하는 한글날이랍니다.
1: 그렇군요!
3: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그리고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인 입, 혀, 입안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1: 맞아요! 제가 열심히 세종대왕님을 도와드렸죠! 이렇게!
2: 아, 그러셔?
3: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우와!
3: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1: 정말 대단해요!
2: 멋있어요!
3: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1: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5: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 우와, 진짜 멋있다. 시간의 문이 열렸다.
3: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1: 장군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술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0: 얼굴엔
3: 순한 킹킹.
0: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 구조대.

0: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김치 전
2: 우와 무김치 진짜 맛있다. 호떡아 너도 먹어봐. 응? 호떡아 또 밥 안 먹어?
1: 난 먹었어. 배불러.
2: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먹었는데?
1: 피자랑 라면이랑 소시지랑 치킨이랑 탄산음료까지 먹었어.
2: 김치는? 라면이랑 김치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김치를 안 먹었다고?
1: 아, 나 김치 싫단 말이야. 아이고 뭐야?
2: 어, 갑자기? 기침까지? 호떡아 또 감기 걸린 거 아니야?
3: 비상! 비상! 딱지 딱지
2: 어? 어? 갑자기 소장 딱지가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 네가 김치를 안 먹어서?
1: 에이, 김치를 안 먹었다고 소장 딱지가 깜빡인다고?
2: 소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1: 허! 김치를 안 먹으면 왜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김치를 안 먹으면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고? 왜?
2: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자. 이야! 어?
1: 누나, 여기 왜 이러지? 난리가 났네.
2: 여긴 소장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4: 아, 유산균이시오?
2: 어, 소장님, 괜찮으세요?
4: 고맙소, 유산균.
2: 어? 내가 유산균이 됐네.
1: 어?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5: 자다니, 나 쓰러져 있었어.
1: 네?
5: 방금 유해균들과 전쟁이 있었던 거 모르오? 김치, 그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진 거 아니오?
1: 응? 내가 김치라고?
2: 김치 때문에 전쟁에서 지다니오?
4: 엄밀히 말해 김치 탓은 아니오. 피자, 라면, 소시지, 치킨, 콜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 것이지.
2: 그런데 왜 피자, 라면, 소시지, 콜라, 치킨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4: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 다들 앉으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 왔소. 그래서 영양분이 넘쳐났지. 하지만 그 영양분을 노리는 세균들도 아주 많았소.
1: 네? 세균이요?

0: 유익견 착한 견이로구나.
1: 옳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2: 지키겠습니다.
3: 소장의 지세, 소장의 지세, 소장의 지세.
0: 유해균 나쁜 균이로구나.
4: 우리가 유익균들이 소장을 지키게 놔둘 것 같소?
5: 소장에는 유산균처럼 소장을 지키는 착한 세균들과 소장을 해치려고 노리는 나쁜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6: 소시지
4: 설탕탕탕탕
1: 헐!
4: 몽땅 다 우리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오?
3: 먹고 힘내세, 먹고 힘내세, 먹어 힘을 내보세. 유해균 불끈

0: 가지겠소!
1: 내 유산을 받으시오!
0: 어이구!
1: 이럴 수가, 유해균들이 너무 강해졌소!
0: 독사! 내 독소도 받아라! 독사!
2: 김치는 어서 와주시오! 유산균도 어서 와주시오!
3: 중간균, 뭐해? 얼른 공격해!
1: 공격? 유산균, 미안하게 됐어! 독사!
2: 유산균, 정신 차리시오!
4: 중간균, 아주 잘했어! 이제 소장은 우리의 것이오!
2: 안 된다, 이것들아!
0: 염증 발생! 독사! 이제 대장을 접수하러 가시오!
3: 갑시다!
5: 어서 소장으로 가야 하오.
0: 가고 싶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
2: 그뿐만이 아니었소! 유산균이 쓰러지자 면역세포인 T세포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소!
6: 소장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니 침투하기 딱 좋겠군! 티세포들이잖아! 누구냐 너! 감기 바이러스다!
0: 꼼짝 마라!
6: 꼼짝 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가야지! 계속 가!
1: 그냥 픽 쓰러지잖아!
6: 면역력 떨어진 거 맞네! 그럼 맘 놓고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려주마!
7: 그래서 호떡이 네가 감기에 걸렸나봐.
8: 그랬나봐 누나.
2: 면역세포는 소장이 건강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7: 그래서 힘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2: 그렇소. 소장이 이러하니 그 유해균들 때문에 지금쯤 대장마을도 난리가 났을 것이오.
4: 대장마을이 접수하시오!
1: 똥! 독소 발사! 똥!
4: 똥똥똥똥똥! 나가지 마시오! 우리 먹을 게 필요하오!
0: 똥똥똥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오래오래 삽시다!
1: 여기 오래 있으면 변비똥!
7: 아, 졌어!
6: 나가지 말고 여기 더 오래오래 있으시오!
1: 똥! 살려 똥! 똥!
8: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2: 유해균들이 또 오고 있어!
9: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을 지킬게요!
2: 좋소. 그럼 지금부터 김치전을 시작하겠소. 김치는 어서 유산균에게 밥을 나눠주시오.
9: 네, 소장님!
2: 유산균은 유해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소?
7: 네, 소장님! 근데 어떻게 싸우죠?
1: 우린 유산을 만들 수 있어, 유산균이잖소. 어서 김치를 먹고 유산을 만드시오.
7: 응, 알았어. 알겠소.
9: 냠냠냠냠. 김치 힘이여 솟아라.
1: 유산 발사.
0: 유산이요, 피하시오. 이상하다. 아까 분명 유산균은 다 쓰러졌는데.
8: 새로운 유산균이요.
1: 나 김치 먹고 다시 유산 만들 수 있어.
3: 진강균, 지금 당장 김치를 데려오시오.
1: 내가 말이오? 알았소. 뭐야?

0: 유산균이 힘을 내지 못하게 김치를 다 먹어치우. 치워, 치워. 아우, 유해균들이 딱 싫어하는 맛이오. 중간균, 지금 당장 돌려보내시오.
1: 김치, 갑시다.
2: 응? 가도 돼요?
1: 아, 난 이쪽, 저쪽, 양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균이니까 괜찮소.
0: 근데 중간균 왜 안 오시오?
3: 어서 돌아오시오.
1: 지금 이쪽이 더 센 편이니까 나 여기 있겠어.
4: 잘 왔소. 자, 그럼 당장 유해균들을 소장해서 몰아내시오.

0: 너에게는 거기 서시오.
1: 뭐야 뭐야,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오?
0: 김치전의 승자를 가려야 할 것 아니오. 호떡아, 아니 김치야, 나한테 김치 힘을 줘.
2: 알겠습니다. 김치 힘이요, 유산균에게 가라.
0: 김치의 힘이여 솟아라. 유산 유산
3: 그러니까 나처럼 잘 피했어야지.
0: 이겼다! 이겼다!
2: 누나, 나 앞으로는 진짜 김치 많이 먹을 거야.
4: 좋았어.
5: 근데 또 김치전 안 치르려면 김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똥.
2: 걱정 마시오. 매일 먹겠소.
0: 똥,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0: 먹어봐. 참, 진짜 안 먹을 거야? 네 편식 대장아.
1: 뭐? 나 편식 대장 아니거든. 나 먹는다. 잘 봐. 자, 잘 봐. 자, 봐. 먹는다.
0: 아, 뭐야? 콩을 다 골라내고 먹으면 어떡해?
1: 콩 싫어. 난 고기가 좋아. 이 맛이지.
0: 아휴, 고기가 그렇게 좋아?
1: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0: 어때? 콩도 먹을만 하지?
1: 응? 방금 내가 콩을 먹은 거라고.
2: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콩딱지가 깜빡인다.
1: 저기 왜?
0: 호떡이니가 콩을 안 먹어서 깜빡이는 거 아니야?
1: 난 고기가 좋아서 고기만 먹고 싶은데 콩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콩을 먹어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 콩 궁금해. 아이 그럼 호떡이니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면 되겠네. 자,
1: 내가
0: 응
1: 알았어.
3: 아니, 고기, 고기, 고기.
4: 아, 여기야?
3: 어.
4: 에이쿠!
3: 나가!
5: 나와!
3: 아이씨.
5: 고기왕님, 여기요?
3: 오, 그래, 그렇지.
6: 나도 소화되고 싶다. 내 차례는 언제쯤 오려나.
1: 여기는 위산탕이다! 내가 위산탕에 왜 왔지?
6: 야, 어디가? 이리 와.
1: 왜?
6: 보면 몰라? 저기 고기왕이잖아. 위산탕은 고기왕 세상이야. 고기왕 눈밖에 났다 하면.
5: 아, 손 아파.

0: 나가!
1: 봤지? 가차 없이 쫓겨나게 된다고.
2: 그럼 소화는?
1: 어림없지.
2: 그런 게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1: 이게 다 코떡이 때문이야. 코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니까 고기가 고기왕이 돼서 기고만장해진 거라고. 콩!
2: 내가 너무 고기만 좋아했나? 어떡해.
3: 어떡하긴. 힘들어도 버텨야지.
1: 우와, 안녕하세요.
3: 안녕. 못해. 나도 삼시세끼 저 고기왕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처음 보는 손님들인데 아니, 누구?
1: 콩이라고 합니다.
3: 아니 사이다 사이다가 호떡이 위산탕에 콩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니. 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콩은 어떻게 소화시키나? 아, 일단 위산탕에 들어가 있어. 나 위산 가지고 올 테니까.
2: 네, 위님.
4: 콩. 고기!
2: 콩?
4: 고기 들어오려고?
2: 네, 위님이 위산탕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5: 어디 들어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4: 고기.
5: 여긴 고기왕님 전용 위산탕인 거 몰라? 당장 나가!
1: 저희가 위산탕은 처음이라서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2: 왜요, 왜요, 왜요, 왜요?
6: 위산탕은 처음이라고? 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은? 아까 우리 밥 옆에 있던 콩들이잖아? 아, 이상하다. 콩이라면 분명 호떡이가 밥에서 다 골라냈는데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왔지?
4: 콩이 누구라고?
6: 신경 쓰지 마십시오. 콩이라고 하는데
5: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6: 특히 호떡이가 아주 싫어하는데.
5: 근데 진짜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어?
2: 아, 호빵 누나가 먹이는 바람에.
7: 아, 그럼 그렇지. 난 또
8: 비상, 비상. 근육맨들이 쓰러지려고 한다.
9: 쓰러질 것 같아. 이 뼈를 떨어뜨리면 부러질 텐데. 어떡해.
8: 지금 당장 단백질을 배달하라.
5: 단백질이라면
6: 고기왕님한테만은 영양분이잖아요.
2: 그렇지.

0: 그렇지.
1: 헬짱 헬짱 헬짱 헬짱. 아야, 고기왕 왜 아직 이러고 있어? 근육맨들이 단백질을 찾고 있는 거 몰라? 어서 빨리 소화돼서 나랑 같이 가자.
0: 아유, 귀찮은데. 아유.
2: 야, 어? 아, 고기왕. 아, 뭐해? 어? 야, 어서 너부터 소화시켜줄게.
0: 아이, 제가 꼭 가야 되는 건가요?
1: 아, 참.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게 너뿐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3: 밥을 소화시켜주세요. 예.
4: 저희가 갈게요.
3: 예, 예.
1: 밥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탄수화물만 있잖아.
3: 아, 맞다.
5: 그렇지.
6: 고기.
7: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그, 얘도요.
0: 노래 못 들었어? 단백질은 이 고기한테만 있는.

0: 그래? 단백질이 있어봤자지.
1: 콩, 난 너희들 믿는다. 소화시켜줄 테니까 근육맨들한테 가봐. 자, 쏴!
2: 저 왕토는 뭐지?
3: 공들아, 어서 가자!
4: 네, 회장님!
0: 콩들이 가봤자지 뭐, 고기고기.
5: 근육이 튼튼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데.
6: 단백질은 언제 오는 거야?
3: 혈장! 근육맨, 힘들었지? 단백질 데리고 왔어!
6: 회장님, 오셨군요!
5: 네? 고기왕이 아니네요?
7: 고기왕은 아니지만, 콩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0: 소화는 다 됐으니까 이제 근육맨들에게 단백질을 주러 가볼까? 보나마나 콩들은 해결 못했을 거야.
1: 당연하죠. 단백질하면 고기왕.
2: 고기왕하면 단백질 있죠.
3: 혈장, 혈장, 오, 혈장.
0: 마침 저기 오시네. 혈장님, 이 고기왕이 출동. 해야겠죠? 아니 그러게 단백질은 고기형 없으면
3: 콩들이 아니... 해결했어. 아!
0: 콩이 콩들이요?
2: 네.
3: 콩이 단백질 파워로 근육맨들을 구했다니까.
0: 고기 고기 고기!
4: 우와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어? 너희들이 단백질로 근육맨들을 구했어?
2: 뭐야?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네.
5: 우와, 슈퍼히어로가 따왔네.
6: 슈퍼히어로?
0: 뭐야? 단백질하면 고기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젖갓 콩들이 날 대신했다고? 으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0: 이광인데 화가 난다. 아니 어떻게 나왔지?
1: 결장 어! 고기왕 몸에서 지방이 빠져나왔어.
2: 지방 중이 사도 나쁜 콜레스테롤.
1: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좁아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고기왕 어떻게 좀 해봐.
0: 어? 콜레스테롤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이야, 혈장 살려.
0: 어이, 고기.
3: 비상. 고기왕 몸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핏줄이 막혔다.
4: 왜 이러지? 핏줄이 막혔나? 쿵쾅쿵쾅 뛸 수가 없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막힌 핏줄 좀 뚫어줘, 제발.
1: 움직일 수가 없어. 도와줘, 제발.
5: 혈장님.
1: 공들아,
5: 지금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6: 콩콩.

0: 너희들이 날 구했어. 슈퍼 히어로콩 고마워.
1: 슈퍼 히어로? 오!
2: 고기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0: 지방이요. 콩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거든요. 콩콩!
1: 뭐야? 콩에는 단백질이 있어서 근육을 키우고 지방도 있어서 고기에서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앤다고?
0: 이렇게 멋진데 콩 안 먹을 거요? 당연히 먹어야지. 친구들도 먹을 거지? 우와! 콩 최고 딱지다!
2: 비상! 비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3: 칼슘이?
0: 걱정 마. 다음 시간 뼈를 구하기 위해 콩들이 다시 돌아온다. 콩콩!
1: 고기고기?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0: 옳지.
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차게 날 뜰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날 뜰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날 뜰까.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링.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보물찾기 대소동.
1: 아차차! 준비됐지? 짜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2: 번개학교 아이들을 우리의 함정으로 모셔줄
1: 가짜 보물지도! 빠밤! 누가 온다?
2: 어? 온다, 온다.
1: 잠깐, 말아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고
2: 여기다가
1: 가자!
2: 가자!
1: 저기요! 난 네가 너무 좋아! 알아야, 어? 우리 우정 절대 변치 말자.
3: 그럼 우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 거
1: 알아! 좋았어!
4: 어? 어? 근데 이게 뭐지?
1: 어?
4: 뭐야?
3: 보물지도라고 적혀있는 거
1: 알아? 보물지도?
3: 응.
1: 우와, 멋지다!
3: 뭐가 들어있을까?
1: 혹시 예쁜 옷이 뿅뿅 나오는 마법 직탕이?
3: 아니면 로봇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반지?
1: 우와, 너무 재밌다.
3: 기대된다. 빨리 가고 싶어. 얼른 가자.
1: 얼른. 잠깐.
4: 어?
1: 그냥 가면 안 되지.
3: 그럼?
1: 특공대를 만들어서 가야지.
3: 특공대?
1: 응.
3: 너무 좋은 거.
1: 알아. 좋았어. 자, 그렇다면 보라라 공주와
3: 아라의 보물찾기 특공대 출동!

0: 여긴가? 어, 이쪽인가? 근데 어? 조금 무섭지 않아?
1: 괜찮아, 내가 있잖아.
2: 어? 저기 있다, 보물상자.
0: 저거 봐.
3: 우와, 보물상자다.
0: 잠깐만, 어? 이게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자, 보물상자를 먼저 여는 단 한 명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3: 그렇다면
0: 내가 먼저 열어.
1: 내가 먼저 열게.
0: 아니, 내가 먼저 열어야지.
1: 아니야, 뭐라 아, 무슨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열게.
0: 왜 이러지? 알아, 내가 먼저 열다고.
1: 이었어? 알았어. 안 열리지.
0: 알아, 너 나 밀었어. 너 정말 나빠. 돌아, 돌아, 돌아라. 야. 아, 내가 열어야지.
1: 돌아라고 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0: 싫어, 싫어, 돌아, 계속 돌아.
4: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정을 버린 번개학교 아이들아, 너희들의 나쁜 모함을 모아 보물상자가 엄청난 괴물을 만들었다.
0: 어떡해.
4: 어둠의 괴물이여, 출동하라.

0: 누구인지도 모르고
1: 아, 나

0: 하늘도 하죠. 셋.
1: 하라. 하라 괜찮아요. 괜찮아.
0: 어둠의 괴물들 내가 상대해 주지. 자. 이들은 끝이 없겠어.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뿜어.
2: 친구들 모두 함께 더 큰 소리로 반기배를 외쳐주세요.
0: 친구들 고마워요. 어둠의 괴물들에게 밝은 빛의 힘을 헌예. 너희들 설마 보물이 없어서 아쉬워?
1: 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3: 맞아요. 보물보다 더 소중한 친구인 거. 아!
4: 좋아, 좋아. 아주 중요한 걸 배웠군.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파워체조 해볼까?
1: 아, 네!
4: 좋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자, 준비! 헤이! 파워!

0: 라이송 퀴즈!
1: 와우! 자,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0: 좋아요. 아차, 아차차가 흘린 보물상자 딱지를 두 장 주었어요.
1: 그래서요?
0: 그런데 똑같아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두 장의 딱지 그림 중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와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찾았다! 다른 부분을 찾은 친구는 큰 소리로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0: 번개맨!
2: 자, 친구들 문제 잘 봤나요?
1: 네!
2: 두 가지 상자가 있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자, 과연 어떤 점이 달랐는지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어떤 친구가 알고 있나요?
3: 저요!
2: 자, 여기 친구. 우리 친구 정답 알고 있나요?
4: 불가사리.
2: 불가사리? 불가사리에 뭐가 달랐죠?
4: 색깔이요.
2: 불가사리의 색깔이 달랐다.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우와, 축하해요.
2: 잘했어요.
1: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0: 자, 제가 보물상자 딱지 두 장을 모두 땅에 던졌더니 펑 하면서 똑같은 제비가 두 마리 나타났어요.
1: 그래서요?
0: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제비들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허. 여기서 문제! 두 장의 제비 그림 중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똑같은 것 같다니까요. 아! 찾았다. 자, 다른 부분을 찾은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 외쳐주세요!
0: 번개맨!
2: 자, 보기 두 가지 봤죠, 친구들? 제비의 어떤 모양이 달랐을지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3: 저요!
2: 자, 어느 친구 알고 있죠? 자, 우리 친구 정답은요?
4: 제비꼬리.
2: 제비꼬리? 제비꼬리가 달랐어요? 제비꼬리가 달랐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비꼬리의 개수가 달랐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이만 안녕!
0: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1: 지금까지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5: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6: 승부와 놀부.
2: 오늘은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형은 욕심쟁이 놀부요.
7: 아,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하나. 기가려 죽겠네.
2: 동생은 마음씨 착한 흥부랍니다.
8: 형님 좋았습니다.
2: 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지켜볼까요?
8: 형님.
7: 아니, 네가 또 여기 웬 일이냐?
8: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쌀이 좀 떨어져서요.
7: 어? 쌀이 떨어졌어?
8: 예.
7: 주워. 떨어졌으면 주워.
8: 아니, 줍는 것도 좋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또 남겨주신.
7: 아, 안 들린다, 안 들려.
8: 아, 형님, 그러니까 제.
7: 그러니까
8: 제 말을.
7: 안 들려.
0: 누구야? 누가 또 우리 신령을 괴롭혀? 아이고, 누구야? 너야? 누구야? 누가 내 남편 괴롭혀? 너야? 아니, 왜 자꾸 와서 남의 남편을 괴롭혀요, 괴롭히게. 이 사람이 괴롭힐 데가 어딨다고. 마음고생해가지고 얼굴이 살 쏙 빠진 것 봐. 어머, 쏙 빠진 것.
8: 무슨 말이야?
0: 뱃살이 쏙 들어갔어. 뱃살. 좀 집어넣어봐요. 아, 조용. 뱃살도 쏙 빠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정말. 아유, 살 좀 빼자. 아유, 가요, 가.
8: 예,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예.
7: 아, 어서 가.
0: 빨리 가요.
7: 너 때문에 맞은 거야?
0: 살이 그냥 다 빠지.

0: 얘들아, 아빠 왔다. 아니야. 그래, 우리 1, 2, 3, 4, 5, 6, 7, 7남매.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요.
2: 아빠, 아빠,
3: 아빠. 보세요, 밥.
0: 아유.
4: 당신이 왔어요?
0: 아유, 그래요.
4: 형님은 뭘 하세요?
0: 아유, 그게 뭐 똑같지.
4: 아유, 집에 먹을 게 없는데 큰일이네.
0: 그러니까. 아유,
4: 참.
0: 아유, 좀
5: 좋지. 나중에야 제비.
0: 아이고,
4: 제비네.
0: 제비네. 아이고, 제비야.
5: 제비. 이번에 공중 제비. 야!
0: 우와, 어서. 어휴, 제비야, 괜찮니?
5: 아니요, 다리가 아파요.
4: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아, 참, 여기 이걸로 한번 묶어줍시다.
0: 아유, 그래요. 아니다, 제비야, 괜찮다, 괜찮다, 제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비야. 자, 그래, 괜찮아. 자, 잠깐만 기다려보렴. 자, 자, 잠깐만 다리 좀 뜰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자, 다리 묶고. 자, 자. 마지막으로, 자, 제비 앞은, 날아가 버려라.
4: 한번 일어나 봐.
0: 그래, 그래.
4: 자,
0: 그래.
4: 자. 어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0: 어? 잠깐만 기다리라.
4: 정말 다행이에요.
0: 다행입니다.
4: 아유, 하마터면 정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3: 저기 뭐야?
5: 자, 절 구해주셨으니 이 휴양을 드릴게요.
0: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아니, 이건 박씨 아니냐?
5: 그 씨앗을 심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안녕.
0: 제비야, 잘 가려. 아이고.
4: 우리 이 박씨 한번 심어봐.
0: 좋아요. 자, 우리가 자 얘들아, 우리 박씨를 심으러 한번 가보자. 좋아.
4: 가자, 가자. 박씨 심으러 가자. 앞에 잘 봐, 거기. 어, 넘어질라.
0: 아이고.
6: 흥부는 제비에게 받은 씨앗을 잘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커다란 박이 열렸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어, 마침 저기 갖고 오네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조심해요.
0: 그래요. 아주 박이 그냥 당스럽게 익었구만.
4: 그러게요. 우리 이 박 갈라가지고 죽 만들어 먹어요.
0: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박을 한번 쪼개볼까요?
4: 좋아요.
0: 아, 좋아요.
4: 얘들아. 도와줘.
0: 얘들아, 그래. 아유 우리
4: 엄마 꽉 잡아.
0: 꽉 잡으려. 자.

0: 이겼다.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흥무는 닭 속에서 나온 보물로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과연 욕심쟁이 형 놀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저기 놀부가 오네요.
1: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 사촌이 땅을 산다. 아니 이제. 아이 내 동생 흥부가 부자가 돼서 내 배가

0: 이리 와, 이리 와. 에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제비를 꽉 잡은 거 아니에요.
1: 아, 저희 좀 놔주세요.
2: 네가 그 홍보한테 씨앗을 주었다는 그 제비구나.
1: 네, 그렇긴 한데.
0: 그러면 우리 아들도 씨앗 줄 거지.
1: 아, 그건 제 다친 다리를 고쳐주셔서 드린 건데요.
2: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냥 다리를 확 흔들러.
1: 아, 잠깐.
2: 도망가면 가만 안 두는 거야.
0: 아, 그냥 또.
2: 자, 씨앗가지로 나가버려자.
0: 빨리 갔다 와버려. 웬일이야, 웬일이야. 부자가 되는구나. 세상에.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 자, 여기 씨앗이요. 이 씨앗을 심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0: 어머나.
2: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0: 부자가 되면 재밌지.
2: 야, 이거 빛깔 한번 영롱하다.
0: 아우, 여보, 빨리 심어야죠.
2: 이거 씨앗이 생겼어. 심으러 가세.
0: 아유, 이제 우리 더 홀쭉해지겠네. 어쩜 좋아.
2: 가자,
0: 빨리 가요.
2: 가자.
0: 빨리 심어, 심어, 빨리 심어.
3: 저런, 저런. 역시 놀부는 욕심쟁이답게 제비한테 억지로 씨앗을 얻어냈군요. 그리고 얼마 후 놀부도 커다란 박을 얻었어요.
0: 어머, 어머, 여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2: 박이 색,
0: 박이다, 박이다. 세상에, 아 이럴 때가 아니지. 톱 가지고 올게요. 톱.
2: 아이, 톱 무슨 톱이야?
0: 왜?
2: 돈 들게.
0: 응?
2: 이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내 주먹에다가.
0: 어머, 어머, 박력 있어.
2: 좋아, 좋아.
0: 어머, 어머.
2: 간다.
0: 간다. 예!
2: 공물이로 그래.
0: 여보.
2: 이야, 야, 공물.
0: 아, 도깨비다.
2: 도깨비.
0: 여보.
2: 아이고,
0: 살려, 살려, 어떻게
2: 살려?
3: 으이그 흥부의 박 속에서는 보물이 나왔는데 놀부의 박 속에서는 곰과 도깨비가 나왔네요. 이게 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2: 앞으로는 욕심 안 부릴게.
0: 네, 방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3: 좋아요. 그렇다면 곰과 도깨비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번개 파워.
0: 간다! 간다! 간다! 간다!
2: 간다! 간다! 간다!
0: 번개맨,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저희.
0: 저도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삽시다.
2: 그래, 홀쭉해집시다.
3: 근데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흥부처럼 마음씨 착하게 남을 도우며 살고 놀부처럼 욕심 부리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0: 약속!
3: 좋아요. 자, 아름다운 도시 익산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0: 안녕!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보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나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 소닉 소닉.
9: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소니
7: 니니 키즈 친구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군요. 오늘은 장난감을 갖고 노나 봐요.
8: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어? 소니? 어? 소니?
7: 어? 소니가 찾아낸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스피커인가 봐요.
8: 소니, 소니.
7: 니니 키즈들이 노래를 듣고 신이 났나 봐요.
8: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써니가 다른 친구들에게 노래에 맞춰 춤추자고 제안하네요. 소니가 먼저 춤을 추려나 봐요.

0: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1: 써니

Bye-bye.

Okay.

Bye.

firefighter. Magician.

nurse. Doctor. Cook.

judge. Soccer player. Farmer.

nurse. Firefighter. Paint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독특한 맛.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내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13: 찐이가 저기 걸어가고 있네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0: 어린이의 배에서 북소리가 나는데요.
1: 꽝이!
2: 써니, 써니!
1: 어? 꽝이?
2: 어? 써니, 써니!
1: 꽝이, 꽝이!
2: 써니, 써니!
0: 꼬니와 쏘니가 찐이의 북소리를 듣고 찾아왔네요. 소리가 신기한가 봐요.
1: 꼬니, 꼬니!
2: 쏘니,

0: 언니?
1: 써니!
2: 꼬지! 써미!
3: 써니!
4: 미니 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지니의 북소리가 궁금해서 모두 모였나 봐요. 미니 키즈! 우리 오늘은 신체 악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건 어때?
5: 어?
4: 찐이가 배를 쳐서 소리를 낸 것처럼 각자 몸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야.
0: 아? 언니! 언니!
4: 오! 바로 그거야!
6: 써니,

0: 정말 멋진 노래였어, 니미키즈.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1: 응,
0: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1: 응!
0: 안녕!
2: 함께 놀아요. ABC 니니키즈.

Purple. Green.

0: 빵.
1: Yellow. Black.

pink. Green. Black. Yellow.

Blue. Red. Brown. Purple.

hot. Cool. Thirsty. Hungry.

hot. Cool. Thirsty. Hungry.

0: 빵.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Purple. Pink. Brown. Orange.

0: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케이크,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와우, wow. Animals!

0: It's fun.
1: 와우, wow, that is
2: the Green King.

Laundry. Together.

0: 스트레이트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식물엔
0: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준모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생방송과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받으라 번개 파워.
1: 도망가자.
0: 자. 어? 자. 어? 친구가? 어? 이 카드는?
1: 어? 이건 내가 가져간다.
0: 어, 안 돼.

오호! 쌩쌩! 세상에서 제일 빠른 킥보드 완성! 그럼 출발!

0: 너가 괜찮아?
1: 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0: 뚜왕. 응?
1: 어? 어? 너무 심심해.
0: 같이 놀아줘.
1: 친구가? 어? 친구? 누가 보낸 거지?
0: 이 카드는

0: 심심해서 놀고 싶은 친구! 쌩!
1: 어? 같이 가? 뚜왕!
0: 뿡뿡아! 뿡뿡아! 어? 어디 놀러 갔나?
1: 히히히 뚝다가 뿡뿡이를 부를 땐
0: 아! 맞다!

0: 너도 그 카드 받았어?
1: 어!

0: 나도 카드를 찾아왔어.
1: 우와, 무슨 카드지? 누가 보낸 거야?
2: 여기 친구라고만 써있는데 봐봐.
3: 우리 카드를 모아보자. 뚜왕.
0: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1: 나도 여기.

0: EBS 친구들 싱싱.
1: 여기 어디야? 여기서 카드가 온 건가?
2: 여기 내가 보냈어. 나도 보냈어.
3: 친구들이 보낸 거야. 뚜왕.
1: 너희들이 보낸 카드였어.
4: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심심했나 본데.
1: 재미있게 노는 건 자신 있지. 뿡뿡이가 놀아줄게.
5: 멋진 노래와 신나는 춤으로.
3: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메이아이 해브 캐스촌 포유. 메이아이 해브 캐스촌 포유.
13: 예스.
12: 과학자들은 영양제를 뭐 먹습니까?
14: 저는 안 먹어요.
12: 드셔야 될것 같은데.
14: 자, 영양

0: 먼저 이제 맥주 정도만.
1: 아, 그게 영양제입니까?
0: 규소 성분을 우리가 얻기 제일 좋은 식품이 그거라
1: 예.
0: 그 핑계로
1: 아, 그래요? 요즘 제 주변에는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먹으니까.
2: 아직 젊어서 그래요.
1: 그래요?
2: 저는 먹습니다. 아, 네, 종합 비타민 하나 하고 또 이제 저는 2세를 준비를 하려고 엽산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엽산. 그리고 네. 예. 생물학이니까 아, 좀 많이 때리실 것 같은데. 한 줌을 그냥 이렇게. 저 오히려 안 때려요.
3: 아, 진짜요?
1: 네.
3: 가끔씩 유산균 그냥 먹는 정도?
1: 그러면 뭐 건강을 뭐로 챙기십니까?
3: 못 챙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술을 마시려고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1: 아, 진짜요? 아,
3: 어떤 운동? 너무 말이 그런가? 술을 마시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1: 아니, 아니,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운동?
3: 그냥 요즘 헬스 하고 있어요.
1: 아, 헬스 하시고. 네. 아, 그 다음에. 안 하시죠?
0: 아, 저는 그냥 한두 정거장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 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한 10분, 15분 정도는 걷더라고요.
1: 그래도 걷는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이족보행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 이족보행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
3: 사족보행이 몸에 더 좋은 거지.
1: 그리고.
0: 근데 운동에 좋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되게.
1: 아, 힘들죠?
0: 2022년에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네이처에. 나왔어요. 쥐들을 봤더니 되게 활동적이고 운동 좋아하는 쥐가 있고 맨날 가만히 있는 게으른 쥐가 있더라. 그래서 부지런한 쥐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게으른 쥐한테 넣었더니 얘가 활동적으로 바뀌었다.
1: 오, 네? 아, 장속 미생물이요? 미생물이 운동해, 운동하지 마. 약간. 어? 너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이게 정해진다고요?
0: 그런 연구가 나와서 저도 그거 본 다음부터 혹시 내가 안 움직이는 게 미생물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1: 그러면 나도 저기 운동 열심히 하는 우리 추성훈 씨라든가 저기 김종국 씨 이런 분들 미생물 여기다 꽂으면은 어? 갑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갑자기 부지런해지나?
0: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3: 방금 이제 장문재 교수님이 얘기하신 미생물은 요즘 미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즉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1: 그렇죠.
3: 걔네들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1: 마이크로바이옴?
3: 네.
1: 뭐 바이오틱스 이런 거는 이제 뭐 들어보긴 했는데
0: 뉴스 기사나 논문 보면 요새 굉장히 많이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저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또 몰라요.
3: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핫하지만 네. 또 막상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마이크로.
2: 마이크로.
1: 마이크로.
0: 마이크로.
1: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는 고아라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네.

0: 의대에서 그러면 미생물을 연구하신 겁니까? 미생물 전문으로?
1: 제가 스웨덴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장내 미생물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장내 미생물이 여러 물질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장기 곳곳에 가기도 하고 뇌에도 도달하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장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장에 있는 미생물이 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장에 있는 애가 왜 뇌에 영향을 끼쳐요?
1: 장에 있는 변화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다음에 그 장하고 뇌를 연결시키는 신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신경이 있거든요. 이런 신경을 통해 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과 뇌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당뇨도 연관 있다.
0: 그래요?
1: 지방간도 연관 있다.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그다음에 그래. 아토피.
0: 다예요.
1: 자폐, 파킨슨병, 네. 치매, 우울증, 암.
0: 어. 그냥 싹 다 모든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 전부는 아닌데 네. 유전적 설명 안 되는 부분에서 장내 미생물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0: 이야, 이거 참 엄청난데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 대충 작다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1: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마이크로는 미생물이고요. 네. 바이옴은 생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생물 생태계라는 말을 쓰였다가 네. 최근에 광고에도 나오고 학계에서도 쓰이는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바이옴 두 가지가 쓰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전체

0: 체를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이것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지놈을 합친 말이에요.
1: 그럼 도포가 찍는 거예요?
0: 네네, 맞아요.
1: 정보를 합친 거. 그러니까 미생물 전체와 바이오타와 거기다가 정보를 합치면 바이옴이 되는구나.
0: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인데 얘네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얘네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유전 정보 플러스 얘네가 우리 몸에 사는 기능을 합치는 표현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 얘네들이 뭐 이롭건 해롭건 상관없이 그냥 네네. 속에 있는 모든 거.
0: 네네.
1: 그럼 얘네들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분포도가 어떤 지역적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같이.
0: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 수가 38조 정도거든요. 우리 몸의 미생물 숫자는 39조.
1: 더 많은데?
0: 조금 더 많아요.
3: 어떻게 세포보다
1: 많아요?
0: 많아요.
1: 미생물이?
0: 네, 네, 더 많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 곳곳에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장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도 있는 게 구강, 우리 피부에도 있고 우리 뭐 생식계도 있고 다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1: 장에 제일 많이 있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0: 있죠. 걔네들은 이제 피부에 있는 미생물은 지방생물 좋아하거든요. 지방을 먹고 타는 애들 많아가지고.
4: 근데 왜 하필 여기를?
1: 아니, 왜냐면 습한 데는 다 있는 거 아닌가.
0: 아, 있긴 하죠. 습한 곳에 관한 애들 있고. 귀 안에도 있을 거, 코 안에도 있고.
1: 그죠, 있죠. 그러니까.
2: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세균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용어로 만든 이유가 있네요. 세균이라면 안 되나요, 이거?
0: 그러니까 세균은 이제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네. 미생물 내에 세균이 있고, 곰팡이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내에는 세균이 가장 많기는 해요.
1: 뭐 우리 취민과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미생물이 뭔지를 아세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내 몸 안에 세포는 38조인데 미생물이 39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39조의 미생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언제부터 몸에서 살게 된 거죠?
0: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엄마의 질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엄마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기 구강, 뭐 장, 피부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엄마 뱃속에서부터?
0: 네, 나오면서.
1: 나오면서요?
5: 네. 엄마 뱃속에서는 철저하게 좀 약간의 무균 상태로 얘네들이 지켜지지 않나요?
0: 맞아요.
5: 아기들이?
0: 엄마 자궁 내는 무균 상태.
1: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미생물이 없는 상태였다가 딱 태어나면서 이제 미생물을 같이 받는다.
5: 무균실에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0: 그쵸.
5: 손잡이에 벌써 덕지덕지 미생물도 붙어있고
0: 네, 맞아요. 네.
4: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 그 자궁을 나오는 그 길이 엄청 좁잖아요. 어머니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묻어서 나오기는 하겠어요. 정말.
1: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왕절개해로 이렇게 태어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5: 네, 저 제왕절개 베이비입니다.
4: 저요.
0: 당연히 자연분만 나오면 엄마 질을 통과하니까 그렇죠. 질 마이크로 받잖아요. 네. 제왕절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피부나 병원에 있는 환경미생물이 정착이 먼저 돼요. 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랑 자연분만 태어난 아기랑 마이크로바이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도 하고 있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피부한테 엄마의 질의 마이크로바이옴 발라줬더니 이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랑 비슷해졌다.
1: 아, 신기하다.
0: 그리고 뇌 발달 지표도 비슷해졌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5: 그 말인 즉슨 이전에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르고 뭐 뇌 발달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0: 다른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고 나중에.
1: 근데 일단은 자연분만으로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물려받은 게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걔네들이 초기 정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4: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대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하긴 한데 그때는 안 발랐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요.
5: 그때 우리 흙 많이 퍼먹어가지고.
0: 그러니까 흙 많이 퍼먹고. 네.
1: 살려고 야, 진화라 그러죠. 네. 그 본인들이 스스로 흙을 갖다가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유독 흙 냄새를 맡고 흙 빠르고 그러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게 다 생긴 거예요.
5: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어요?
0: 너무 종류가 많은데 500종에서 1000종 정도가 있어요.
5: 500에서 1000종. 네,
0: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몇 개 소개해드리면 피칼리 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이런 게 있고요.
1: 에? 피칼리?
5: 약간 해리포터 마법 주문 같았는데.
1: 피칼리 바리움 뭐라고요? 피칼리?
0: 피칼리 박테리움.
1: 피칼리 박테리움.
0: 프로스니츠.
1: 프로스니츠?
0: 네.
1: 무슨 뜻이에요, 이거?
0: 그러니까 피칼리는 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서 분리가 됐다.
4: 진짜로요?
0: 네.
1: 피칼리.
0: 그 다음에 박테리움은 박테리아란 박테리아. 뜻이고. 프로스니치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아. 네네.
5: 똥균하고 프로스니치인 거네요.
0: 네네네네네. 그 잘 아시는 락토바실러스 이런 게 있고요.
1: 유산균. 네, 락토프리 뭐 이거 할 때 그 네. 락토요?
0: 락토는 이제 그 우유란 뜻이고요. 네. 네, 바실러스는 막대 모양을 뜻해요. 네.
1: 그게 이제 몸에 좋은 유익균입니까?
0: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
5: 뮤시는
4: 네, 약간 맞아요.
5: 점액질을 좋아한다.
4: 끈끈한 거.
0: 맞아요.
1: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거예요, 미생물을?
0: 미생물의 이름은 얘네들의 모양이라든지 특징, 서식지, 그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쓰고 보통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많이 어원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4: 어떤 분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박테리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0: 추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1: 아직 발견 못한 우리 몸 안에 유익 미생물도 있을까요?
0: 많죠. 왜냐하면 우리 장내 환경은 혐기 환경이거든요. 산소가 없는 환경인데 똥을 나오는 순간 산소에 노출되잖아요. 네. 죽잖아요. 죽으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한 미생물이 많죠.
1: 그러면 두 분이 하나씩 발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데프코니아 피칼리아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 그 만약에 발견하면 내 이름 하나 넣어줘요.
5: 네, 데프코니아 피칼리아.
1: 괜찮네.
2: 근데 혐기성이어서 어렵다는 거는 그냥 혐기성 환경에다 대변을 싸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히 해결되는. 엉덩이만 혐기성 넣고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0: 일단은 얘네들을 키우는 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그렇지만 어떤 영양소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아직 이제 동정하지 못한, 키우지 못한 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은 환경.
1: 지금 그 내 몸속에 이게 내 몸에도 삐깔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삐깔리.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얘네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삐깔리?
0: 얘네는 우리가 못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식이섬유 몸에 좋다. 네. 폴리페놀 몸에 좋다. 라고 하는데 얘네가 몸에 왜 좋은지는 모르시죠?
1: 모르죠.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죠.
5: 맞아요.
0: 사람한테는 얘네를 분해할 수,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효소가 없고. 근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 예를 들면 피칼리 같은 애들이 얘네를 분해하고 그래서 여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 그다음에 뭐 대사 증진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없으면 그 유익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4: 그럼 식이섬유는 따지고 보면 미생물의 먹이네요?
0: 좋은 애들의 먹.
1: 우리 삐깔리를 계속 애들이 내 안에서 놀게 하려면 식이섬유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소세지 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햄 좀 그만 먹어. 채소 먹어. 채소 먹어. 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5: 삐깔리를 키우기 위해서. 에이,
4: 하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1: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고 소세지 좀 그만 먹어. 네가 내 삐깔리 좀 챙겨 챙겨. 이렇게. 맞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몸 안의 미생물 삐깔리. 그러니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얘네들은 또 이제 거기서 똥을 싸고 그럼 우리는 그 똥을 또 사용을 하고
0: 똥이라기보다는 네. 미생물 대사 활성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사 물질
1: 미생물들이 우리 거 우리가 보내준 걸 섭취하고 내보내는 것들은 이제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약간 작아서 일부러 물질이라고 하는 걸까요?
0: 다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4: 어떤 형태예요? 가스예요? 아니면은 고체예요? 아니면 액체예요?
0: 가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화합물, 저분자 화합물 형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1: 미생물이 지금 39조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도 네. 다양하고 그러면은 다 다를까? 왜냐하면 채식 또 있고 네. 뭐 다 있잖아요. 육식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못 먹는 것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4: 식습관에 따라서
1: 식습관이 다 다르니까 네. 얘네들은 어떻게 다 달라요?
0: 얘네도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피칼리는 식이섬유를 좋아해서 식이섬유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애들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애들은 식이섬유가 있으면 그것도 먹다가 뭐 단백질이 왔다, 지방이 왔다, 설탕이 왔다 그러면 또 걔네를 사용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척하다가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나쁘게 돌변해서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단백질 유래 나쁜 물질들
1: 화내는구나
0: 네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 점막이 약화되고
1: 난 이게 약간 소름 돋는 게 이게 나만 그런가? 뭐라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육식을 많이 해요 육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날에 딱 갑자기 나 이렇게 아침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샤브샤브집을 가요 제가 제 발로 가요. 그 샤브샤브집 가가지고 야채 그냥 큰 빵 먹고 와요. 그리고 또 막 먹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미생물들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닌가.
0: 네, 가능한 얘기인 게.
4: 오, 진짜로요?
0: 얼마 전에 네이처에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우리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온 게 있고요. 그렇죠. 또 마이크로바인 본인이 적응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적응한 음식이 있는데 네. 우리로 하여금 그 음식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즉 장애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
4: 그러니까.
0: 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4: 근데 내 기분 탓인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삐까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샤브샤브 찍까? 그러니까 여기.
5: 사실은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생물이 시켜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0: 있죠. 결과들을 봤을 때는.
4: 네.
0: 저는 장애 있는 미생물들을 내 안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야기 들어보니, 아, 그러네요. 나는 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채소를 먹으면 나쁜 미생물한테도 약간 먹이를 주는 거 아닐까?
0: 맞아요, 맞아요. 예. 박테로이디스 프라질리스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걔는 식이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백질도 사용하고 지방도 사용을 해요. 그럼 박테로 프라질리스는 식섬유가 없으면 얘는 살아남겠죠? 딴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단백질 뭐 아니면 지방을 사용해서 여러 독성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4: 아, 야, 그러면 이거 마냥 무조건 막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
0: 아, 그래도 이제 유익균들의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4: 유익균들이니까
0: 네, 상대적으로
4: 아군이 늘어나니까요.
0: 네.
4: 그러니까 처음에 생태계라고 하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우리도 생태계가 크게 피라미드가 있을 때 어느 한 층이 무너지면은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막 그 환경이 파괴되고 막 네. 그렇잖아요.
2: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녀석도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서 한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 장에 좋은 환경일 때는 그래도 좋은 애들 같이 좋은 일을 또 하고 있는
2: 아,
0: 거고.
2: 좋은 일 해요? 네.
0: 근데 살기 어려운 환경이 왔다. 그럼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4: 아,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5: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식이섬유만 잘 먹이면 고분고분하게 좋은 일을 하는데
0: 그쵸.
5: 얘가 없어지면 그쵸. 갑자기 단백질이 안 먹던 걸 먹으면서 네. 약간
0: 흑화할 수 있다는
5: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여기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다 식습관도 다르고 이력들이 다를 텐데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 다르겠네요?
0: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동일한 마이크로바이옴 갖고 있지 않고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제2의 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의 지놈, 제2의 유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4: 잠깐만 쌍둥이에 다르다는 건 되게 의외네. 잠깐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쌍둥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 아니면 자라면서 달라진다. 이게 뭐죠?
0: 마이크로바이옴이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뚱뚱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했을 때 저희가 질병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으니까 유전자간이 뭔가 다른 게 달라야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표현형을 보일 수 있다.
4: 그래서 제2의 지문이 맞네. 지문은 진짜 다 다르니까 네네. 쌍둥이더라도.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0: 미국의 제프리 아이 고든 교수님 연구실에서 무균지가 있어요.
4: 무균지.
0: 미생물이 아예 없는지, 그다음에 균이 있는 지가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살이 찌는 먹이를 다 준 거예요. 무균지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얘는 살이 안 찐 거예요. 그러면은 장내 세균이 살을 찌는데 기여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람 똥을 이용한 거예요. 마른 사람 똥과 뚱뚱한 사람 똥을 무균지한테 준 거예요. 뚱뚱한 사람 똥을 받은 쥐는 뚱뚱해졌고 마른 똥을 받은 쥐는 안 뚱뚱해진 거죠.
4: 네.
0: 그러면은 비만인 사람 똥 내에 미생물 유래 어떤 물질, 미생물이 살을 찌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된 거죠.
4: 저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4: 대변을 이식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 뭘... 똥을 먹일까 봐.
4: 그러니까 먹이는 건지 아니지. 어디다 꽂는 건지.
2: 꽂겠지.
4: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0: 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
5: 일단 쥐한테.
4: 일단 쥐부터.
1: 사람 상상하지 말고 일단 네. 쥐만 해. 쥐한테 어떻게 이식해요?
0: 쥐는 이제 만약 사람 똥을 얻었다.
4: 네.
0: 그러면 일단 똥을 잘라야 돼요, 저희가.
4: 네.
0: 혐기 환경에서 똥을 자르고 똥을 어떤 이제 액체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뒤에 위에다가 넣어줘요.
4: 위에다가요?
5: 뒤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네, 위로 넣어줍니다. 네.
4: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요? 근데 잠깐만, 근데 위 그 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4: 안 될 텐데.
0: 아, 그래서 그 용액 안에 중화시킬 수 있는, 위산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다치더라고요.
4: 아, 여기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히릿! 히릿! 아니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2: 게 아니에요?
4: 다 몰랐죠?
5: 전 당연히 뒤로 넣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똥물을 먹이는 건 좀. 쥐한테 미안한...
4: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위 바로 그 아랫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스며들게 만들게
0: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2: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4: 그렇죠. 쥐는 먹이고 사람은
1: 사람 맞죠?
4: 안 될 것 같은데.
0: 유럽에서는 이렇게 넣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재운다. 미국은 밑으로 넣습니다.
5: 미국으로 가겠네.
1: 근데 대변만 갔다가 이식을 해도 사람이 맡겨준다라는 건데 이 정도 연구면은 노벨 평화상 아니 평화죠 평화 모두가 평화를 넣었잖아요.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프리 알 고든 교수님이 계속 언급은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받으시지는 못했고요.
5: 노벨상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으실까요?
0: 근데 이 연구가 가능했던 거는 무균 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1: 무균 쥐, 쥐가 균이 없다.
0: 네. 무균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제왕절개로 쥐의 새끼를 꺼낸 다음에 무균 수유모한테 수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1: 무균이라는 건 아예 아무런 그 균이 없는 거죠?
0: 아예 없는 거.
4: 싹다 네. 미생물까지도 아무것도.
0: 네, 싹다 없는 거.
1: 무균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한 겁니까?
0: 파스테르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파스테르는 우리가 균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해에 다른 사람들은 균이 없어야 오래 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명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균 동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1: 그래, 그걸로 실험하자.
0: 아~ 그때부터 무균 동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스웨덴하고 미국에서 무균 쥐를 만들고 사육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게 된 거예요.
5: 근데 이렇게 무균 쥐를 아까 써서 한 연구를 우리 인간의 의학에 적용하려면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달라요. 다른데 얘네가 하는 기능, 예를 들면 식이섬유를 뭐 분해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기능은 90% 이상이 일치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쥐를 이용한 연구가 여전히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는데서 중요하기는 해요.
5: 그러니까 세입자는 다르지만 그 다른 세입자들의 생활 습관은 비슷한 거군요.
0: 기능은 비슷하다. 하는 일은
2: 그나마
0: 비슷하다.
2: 그나마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연구하면 쥐를 한 다음 막 침팬지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무균 침팬지를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쉬운 쥐를.
0: 그나마 쉬운 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까만쥐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2: 까만쥐요?
0: 네. 까만쥐가 이제 유전 정보 해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 완료된 까만쥐를 무균화시켜서 만들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력을 연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까만쥐를 무균화시켜서.
1: 어쨌든 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라는 연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죠.
0: 그렇죠. 그 장내 미생물이 장에 있는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이 전신 질환 미칠 수 있다.
1: 몇십 년 안 되죠.
0: 그게 2004년 연구 나왔으니까.
1: 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20년.
1: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5: 이게 이 생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여전히 지금 쥐 가지고 실험할 때도 미생물 넣어 준다는 거는 감염을 시키고 병에 걸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실험들이 많은데 이때는 오히려 말하자면 비만인 생쥐를 마르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똥 속에 들어있는 혹은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뭔가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것 같아요.
1: 그 비만 말고 또 이렇게 약간 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그런 질병들이 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비만 이후에 사람들이 자폐,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암, 또 장내 미생물이 그 탈모에 영향을 준단 말도 있어요.
4: 그냥 다네요, 얘는. 모든 범인이네요.
1: 야, 이거 참 아니, 엄청난데요.
4: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기사를 봤는데 자폐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로 이용해서 자폐 환자 치료길이 열렸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1: 진짜 가능해요, 그런 게요?
0: 그러니까 실제 그 자폐 환자한테 건강한 사람의 그 똥을 이식하는 그 임상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자폐를 겪는 사람들에서 행동 지표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결과는 있긴 해요.
1: 아토피도요?
0: 그래서 이것도 장 뇌축처럼 장 피부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1: 피부까지도 영향을 준다, 장내 미생물이.
5: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게
1: 중요한 것 같아요.
5: 왜냐면 저희가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1: 그렇지.
5: 근데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뭘 먹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또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0: 때문에 훨씬 더 변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바꿔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한 지난 20년 동안 저희 분야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옛말에는 이제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 뭐 이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뇌에도 약간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뇌에서 장이 아니라 장에서 뇌라는 거. 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2: 뇌장도 맞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측면에서는 장뇌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장뇌축.
0: 뇌에서 장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가
2: 당연하니까.
0: 막 시험 쳐서 긴장될 때막 갑자기
2: 네,
0: 소화 안 되고
2: 그쵸,
0: 막 이런
1: 그쵸,
0: 거
1: 그쵸.
0: 보면 뇌
1: 뇌에서 가는 거, 뭐
0: 상태가
1: 다 이 움직이는 것도 다 뇌에서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0: 근데 거꾸로 장에서 뇌로 뭔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권력 관계가 뒤집힌 것 같은
3: 그렇죠.
0: 되게
3: 거의 연어인 거지, 연어. 미생물이 거의 연어인 거예요. 거꾸로 가는 애들 없어요.
4: 근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거리가 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1: 그렇지.
4: 다 차단이 돼 있고. 근데 어떻게 미생물이 뇌를 뭐 소통을 하고 제어하고 이게 가능한 원리가 뭔가요?
2: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장하고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신경망이 있는데 그거를 미주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또 다른 거는 장에서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미생물들이. 그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직접적으로 가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면역세포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뇌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1: 물질이 혈액을 타고 가서
2: 네.
1: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네네.
0: 장과 뇌를 연결한 축이 있는데 이 축을 통해서 장에서 뇌로 어떤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입력이 신경이라고 하는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는
2: 네,
0: 거고
2: 맞아요.
0: 아니면
1: 혈액을 타고.
0: 혈액이라고 하는 뭐
1: 터널.
0: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1: 근데 물질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흡착이 아니라, 벽에 붙는 게 아니라, 흡수물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0: 왜냐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장에 있는 세포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가는 건데 그때 장에 같이 들어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도
1: 같이
0: 영양소들이랑
1: 흡수하셔가지고.
0: 같이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1: 그러니까 약간 수도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0: 그렇지.
1: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죠.
4: 신경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보통은 수용체나 이런 걸 자극을 하면 그거에 맞는 신호가
2: 네,
4: 가는데
2: 맞아요.
4: 얘네들이 만드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수용체가 미주신경에는 있는 거예요?
2: 미주신경 말단에 있어요. 말단에 있어서 걔네들이 감지가 돼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1: 저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어떤 상태가 건강한 건지 나는 그러면 내 장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장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2: 장내 미생물 측면에서는 얘네는 다양할수록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는 음식이 식이섬유가 있었고 그다음 발효식품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들 먹으면 유익균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얘네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얘네가 죽고 나쁜 애들이 증식하는, 그 다양성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5: 왜 이렇게 많이 다양해야 돼요?
2: 그러니까 그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뭐, A, B, C, D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다 다른 미생물인데, 얘네가 기능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기능의 중복이라고 하는데,
1: 기능의 중복.
2: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외부에서 어떤 게안 좋은 게 와서 A가 죽었어요. 근데 B, C, D가 있으니까,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생태계 측면에서는 하나가 사라지는데 나머지가 그 기능을 해주니까.
5: 그럼 무조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건가요?
2: 질은 달라요. 질은 다양하면 안 되고.
5: 아, 그래요?
1: 아, 그래요?
2: 네, 다 달라요. 환경 따라.
1: 아, 여기는.
2: 거기 뭐라 했어.
5: 그러면은 뭐 미생물 같은 경우에 어떤 한 군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2: 최근에 여러 질환들 보면은 파킨슨병, 암,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흥미로운 게 구강 미생물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구강 미생물은 구강에만 갇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장에서 구강균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1: 장에서 왜
2: 있어요.
1: 구강균이 왜 구강균이 어떻게 장까지 가요?
5: 위를
1: 그러면 침을 삼키면 그 균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1: 그러니까.
2: 위산 때문에
0: 네.
2: 발견이 잘안될수 있는데
1: 예.
2: 다양성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얘네가 거기서 증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딴 애가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위에서 시달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비실비실해서 도착하면 거기 다른 애들이 워낙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길을 못펼 텐데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걔들이 뭐 겨우 도착하고 났을 때 거기서 활개를 칠수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2: 네, 그래서 요새는 또 구강 장내축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와, 구강 장내축. 그러면 구강에 있어야 될 균들은

0: 부황에만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네요.
1: 베스트죠. 예. 네.
2: 아예 모든 균을 없애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1: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균에 노출되면은 그 무균들은 균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무균 환경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0: 어느 정도 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 안의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4: 저는 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연구들을 보면 되게 궁금한 주제 중 하나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애도 있지만 나쁜 애도 많고 나쁜 애가 우리 몸에 잘못 들어오면 감염이 되고 뭐 진짜 문제가 되면 폐혈증 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데 면역계 입장에서 보면 뱃속에 혹은 우리 몸속에 39조의 미생물이 있다는 거 약간 폭탄을 떠안고 있는 느낌을 갖거든요.
1: 네네. 우선은 공존하려면 면역 시스템은 억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식이섬유율의 물질들 있잖아요. 그 물질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를 통해서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관계 형성이 되고 무균지에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면 초기 일주일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얘네들이 좀 정착하고 살아남고 그럼 얘네들이 식이섬유 사용해서 물질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사라지기는 해요. 네.
0: 신기한 거는 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4: 장내에는 미생물이 득실득실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장염에 걸리지 않는 거는 식이섬유 유래 물질 같은 걸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장내에 있는 면역계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 거네요. 근데 그 와중에 면역세포들은 사실은 방위군의 임무가 있으니까 나쁜 애들은 골라서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1: 근데 얘네가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얘네를 이제 맛을 보잖아요. 네. 맛을 봐서 이제 적응된 애들은 안 죽일 거고 네. 갑자기 들어온 애들은 또 공격을 할 거잖아요.
0: 놀아봐라봐 검문을 하고 잠깐만 넌 안 되겠는데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끽 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니네들은 뭐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면역. 개가?
1: 면역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미생물들도 서로 가린단 말이에요.
0: 아~
1: 새로운 애가 왔을 때 얘를
3: 경계해서
1: 죽일 수도 있고
3: 그쵸.
1: 그래서 미리 얘네들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왜냐면 얘네들 서로 도움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먹이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0: 또 하나의 그냥 사회네요.
1: 네.
0: 미생물 사회. 근데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거 내가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알게 되신 거예요?
3: 그러니까
1: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똥을 이제 키우고 있어요.
0: 근데 똥 키운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3: 똥을 키워요?
1: 네.
0: 똥을 어떻게 하길래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럼 실제 사람의 당뇨 환자의 미생물이 이거 만드느냐 보여줄 때 네. 당뇨 환자의 똥이랑 당뇨 없는 사람의 똥을 키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도 주고 이게 똥을 어떻게 키운다는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장내 환경, 혐기 환경을 했잖아요. 네. 질소를 막 넣어줘요. 산소를 빼는 거죠.
3: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얘네가 먹는 복잡한 식이섬유 등등등 먹이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한쪽은 얘네 대사를 할 거잖아요. 나오는 얘네 대사 물질을 받는 통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얘네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이만큼 받아도 몇 개월 계속 키울 수 있는 거죠.
0: 와, 커져요 그러면 양이?
1: 계속 그냥 증식하니까 나가고 또 먹이면 또 나가고.
0: 아 그렇게 키우는구나.
2: 그러니까 똥을 키운다는 말이 그 똥에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증식시킨다는 거지 그렇죠. 똥의 양을 불린다는
1: 그런 건 아니죠.
0: 나 그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산소가 없는 상태.
3: 점점 잘하는데
2: 똥을 키운대서 점점.
0: 그러니까 애기들 좋아하는 얘기인데 애기들 똥이 커진단다. 애들이 막 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1: 네네.
0: 마이크로 바이옴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
1: 근데 냄새는 정말. 그 냄새가 계속 나요.
0: 그 냄새가 나요.
1: 네.
0: 양이랑 상관없이 그 냄새가.
1: 또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네.
4: 아 지금 직접 키우고 계세요?
1: 네, 저희는 키웁니다. 네.
0: 그러면 묻습니다. 어디서 그 좋은 걸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세요? 기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까?
1: 그러니까 환자의 똥은 병원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1: 병원의 의뢰를 얻을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 똥을 얻기가 어려워요.
0: 그게 어렵겠죠.
1: 네,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문구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기증 받아서 동의하에서 실험을 했다 써 있어요.
3: 그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뭐죠?
1: 건강한 사람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뭐 항생제를 뭐 몇 개월 복용 안 해야 되고 그 장질환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그 논문에 나온 똥들은 다 그 연구실 네 학생분과 연구원분들의 똥이라고 해요.
0: 혹시 기증하신 적 있어요?
4: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기들 똥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

0: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정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1: 그런데 네.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혹시 똥을 줄 수 있는 사람 했는데 다 못 주겠다. 그래서 유럽 애들은 되게 기증을 잘했거든요. 네. 실험실 애들이.
2: 아, 그냥 쿨하니까 좀 네. 여기 좀 약간 좀.
1: 근데 저희 학생들은 나는 어디가 안 좋아.
3: 왜냐면은 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키운대잖아요.
2: 쑥스럽잖아요.
1: 그리고
2: 그래서.
1: 냄새가 나니까 키울 때.
4: 얘 기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내고 사겠다 그러면 팔 것 같은데.
2: 아니, 돈 좀
0: 팔 기세야.
4: 100만 원 줄게 하면은.
1: 아, 그치. 100만 원 줄게 하면 할 것 같아.
2: 아니, 피아씨 말씀하세요. 아, 입금만 해주시면 쏴드릴게.
0: 뭘 쏴주세요?
2: 예? 네?
0: 뭘 쏴주세요?
2: 바로 쏜다, 이거. 예, 예. 아니, 지금도 입금만 해주시면 바로 가가지고. 5분 안에.
3: 얘기가 되게, 오늘.
4: 품격 있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구매하는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변을 약간 구매한다.
1: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똥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증 받아서 사례비 명목으로 해서 돈을
2: 아 사례비가 그래도 나갑니까?
1: 조금 10만 원 정도.
0: 그럼 지금 여기 방송에다가 자막으로 고아라 교수님 연구실 뭐 변당 10만 원 이렇게 하면
3: 오픈런 하겠네. 기증해 주시겠어요?라고는 누가 어떻게 물어봐요?
1: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환자 동의를 얻어서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증을 받고 사례비를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환자 중에서 만약 동의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중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그럼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 변으로 뭐를 또 알아냈습니까? 말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뭐 연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은 똥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 네네, 질병에 관련된 네. 거.
1: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똥은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가 어린 쥐에 똥을 늙은 쥐한테 이식을 한 거예요.
2: 설마?
1: 네. 그랬더니 늙은 쥐의 뇌 염증 감소하고 눈 염증도 감소하고 피부에 수분 함량도 증가하고
2: 우와?
1: 근육의 탄성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 야 이거 노화 방지?
1: 네 그렇단 말은
2: 예?
1: 어린 쥐의 똥에 있는 미생물 유래 물질이 어떠한 노화 방지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요새는 이제 똥 자체를 어떻게 치료제로 활용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2: 장내 미생물하고만 잘 지내면 그냥 오래오래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 뭐 일부는
2: 예, 일부는 예, 예, 일부는 예 그리고 또요.
0: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된 게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장에 어떤 미생물도 있는지에 따라서 약효가 엄청 달라지지 않나요?
1: 맞아요. 우리가 복용한 약물 이렇게 먹는 약은 다 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얘를 대사시켜서 분해해서 효과를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변형시켜서 독성 있는 걸 만들기도 하고 혹은 미생물 자체가 약에서 변해서 약물 효과를 매개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파킨슨병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심혈관계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또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냐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긴 해요.
4: 지금 연구에서 연결되는 게 네. 올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2: 올해요?
4: 이게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간사에 걱정하는 거 그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2: 과부라 화합물.
4: 얘네들이 별명이 포에버 케미컬이에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에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다 우리 몸에 쌓이고 그러면 이게 암이랑 비만이랑 치매 일으킨다까지 입증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안 빠져나가 절대로.
2: 안 빠져나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4: 네. 근데 이 과부라 화합물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이게 새로운 거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2: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만든 치료제가 상용화된 게 있습니까?
1: 현재까지 단 두 건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3: 있긴 있네요.
1: 근데 그 두 건 모두 다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그러니까 CDI가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인데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잖아요. 그럼 장내 균층이 망가질 거잖아요. 그때 병원 내 감염으로서 CDI 감염이 일어나요. 그럼 그게 장염 같은 걸 막 일으키는데 그때 초반 치료는 항생제 복용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거의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재발하면은 항생제가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분변 이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 효율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분변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든 게 두 건 있고.
0: 그럼 그거는 좌약이에요?

0: 아니면 뭐 어떻게?
1: 하나는 이제 경구요? 먹는 거고 하나는 이제 자약이고.
2: 작년이었나? 녹화하다가 열이 한 40도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녹화를 끝낸지도 모르겠어. 그때 나 좀 약간 되게 내가 스스로가 뒤돌아보니 섹시했던 것 같아. 아, 일할 때 티 안 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쓰러져서 갔잖아요. 링겔을 놔주고 항생제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 약으로 인해가지고 다 레스트 인 피스 된 거예요?
1: 다 죽지는 않고요. 네. 사람한테
2: 줄어든 건가요?
1: 네, 줄어들고 일부가 죽는 거죠. 네.
2: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식이섬으로 보면 얘네들 증식을 하고.
1: 그렇죠.
2: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항생제 관련해서 이스라엘에서 재밌는 연구가 진행됐는데 항생제 복용하면은 유산균을 먹어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은 사람이 있고 자기 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고 가만히 냅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자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누가 빨리 가느냐. 그래 본 거죠.
2: 어떻게?
1: 누가 제일 빨리 갈?
2: 자기 똥.
1: 자기 똥, 그렇죠. 그다음.
2: 그다음 그냥 유산균
0: 안 먹은.
1: 안 먹은 거.
2: 안 먹은 거?
1: 네, 네. 유산균이 제일 늦게 갔.
0: 어 진짜요? 왜 그래요, 그거는?
1: 유산균은 다른 균이잖아요. 네. 그 이게 낮아진 상태니까 걔네가 정착을 먼저 할 거니까 원래 내균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 아, 만약에 제가 비만이면 날씬한 사람. 똥을 이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성 씨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살을 더 빼고 싶다면 아예 날씬한 다른 사람 거를 구해가지고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닌가.
3: 의지 있습니다.
2: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이식할 수 있어요.
1: 당뇨인 사람한테 시도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때 문제는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 효과가 없는 거예요.
3: 아따. 부풀목이군요. 네.
1: 그런 분변이식이 아까 당뇨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서 했었고 자폐도 했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로 누구는 효과가 누구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은 무균 환경이 아니니까 얘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게 이제 약점인 거고 따라서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일까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아니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이렇게 무균 쥐로 연구한 거는 굉장히 통제된 조건에서 세균들 다 없애고 특정한 세균 넣어주고 빼주고 혹은 똥 넣어주고 빼줘서 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효과가 나온 것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유익균을 먹어서 뭔가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비만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통제된 환경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네. 특히 살아있는 균을 넣는 거면 네. 몸에 들어가서 면역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2: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덩이 약이 되는 시대 언제쯤 올까라고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똥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먼 미래인 것 같고요.
2: 아직 먼 미래다.
1: 근데 맞춤형 치료제로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2: 맞춤형은 괜찮다.
1: 이제 장기적으로 똥이 정말로 치료제가 되려면 저희가 원하는 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느 환경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환경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같이 조합해서 만드는 시기가 와야 똥 자체를 안전하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1: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얘네를 조절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약은 복용하다 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지만 얘네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 교수님 어떠셨어요? 좀 기대가 많이 됩니까?
4: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 몸속을 약간 관장하듯이 항생제로 세척을 하고 식이섬유로 코팅을 한 다음에 건강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으면 모든 인간이 표준화된 건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2: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3: 아 이제는 변도 나에게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미래는 진짜 변이 약이 되는 시대가 온다.
3: 변뱅크. 네,
2: 그러니까 날씬해지고 싶으십니까? 여기 김종국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네. 말을 잘하고 싶나요? 여기 데프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0: 꼭 먹어야겠네. 네.
2: 재밌는 뭐 그런 상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주야! 병원에 여기저기 용하다는데 다 찾아가도 안 나와. 근데 나는 아파.
0: 이런 억울한 보이지 않는 통증을 보이게 연구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2: 또 만났네. 또 만났어.
5: 통증이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0: 통증이 완성되는 곳은 뇌거든요. 네. No brain, no pain.
1: 약간 노래 가사 같다.
2: No brain, no pain. 야.
1: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증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
0: MRI의 특정 시퀀스를 이용하면 뇌의 지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1: 그럼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0: 그렇죠. 이제
1: 수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까?
0: 네, 수치가 계산이 되는데
3: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1: 야, 봐봐. 나 통증이 있다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막연하지 않은 어떤 희망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5: G-E-T-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빙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이 지급됩니다.
10: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11: 어라!
9: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저금통에 상금이 적립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12: 다들 잘 지냈어? 오늘 명절이네, 명절 이거.
13: 펜징어 게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2: 재밌겠지?
14: 아니, 지금 빨리 가고 싶어.
12: 아니, 이거 오징어 게임이잖아.
14: 나 안 죽을래, 일할래, 그냥.
15: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옷을 작은 걸 줬어요, 이렇게.
12: 오, 456번이다.
15: 아니, 이거 안 중요하고 지금.
12: 안녕하세요, 임성기 씨. 아니, 안녕하세요, 임기훈 씨.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9: 펜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총 4개의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4개의 게임을 모두 이기고 통과한 최종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이 지급됩니다.
12: 오!
15: 상금?
12: 상금!
15: 돈 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16: 아, 상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9: 현재 상금은 4,560원입니다.
15: 그걸 누구 코인에 붙이라는 거야,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되는데, 이거. 이 게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12: 아니, 여러분, 이거 일단 돈보다 지금 재밌잖아요, 다들.
15: 뭐가 재밌어? 지금 끌려왔는데.
14: 그러니까.
15: 재밌는데 해봐야 알지.
9: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번 라운드 생존자는 최대 6명입니다.
12: 와, 6명밖에 없어?
14: 몇 명을 탈락시켜야 돼?
9: 그럼 이제 술래를 뽑겠습니다. 술래는 자동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술래는 펭수입니다.
15: 4,560원에 이거.
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이혜지 탈락. 강지윤 탈락. 김재현 탈락.
1: 여러분 일렬로 서세요. 앞사람한테 가리게.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 어라!
4: 일렬로 뒤로 서라고, 뒤로.
5: 아니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되고, 지금.
0: 서주, 서주, 탈락.
6: 아직 안 터졌어요. 탈락이야! 아, 아야.
3: 뭐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 어라!
0: 강예나 탈락. 송주 탈락.
2: 갈게요. 무궁화 궁화 궁 무궁
6: 무궁.
7: 잠시만요. 고장 난 것 같은데 수리기사님 부를게요.
6: 어? 고장도 나?
7: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 됐습니다.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별걸 다 하네.
6: 어, 아, 여기요. 아, 네.

0: 안 돼.
1: 이거 다음 게임 하는 거 뭐야? 이게 뭐야?
2: 준비된 건가 보다.
3: 어, 이거 그거다! 그거다!
0: 아. 얼음!
3: 예?
2: 왜, 네. 이거 끝났잖아요.
3: 그럼 연습 게임 좀 해볼까?
1: 어, 좋아요.
3: 나는 비석치기야, 비석치.
4: 치기 한번 해봐.
3: 또 제가 시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감독님들 조심하시고.
1: 네.
3: 제가 단 한 번에 성공하겠습니다. 내 눈을 가려.
2: 어, 가리라고? 어?
1: 가나?
3: 간다! 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
2: 아, 너가 눈까지 감는다며.
3: 야, 여기서 하면 누가 못하냐?
2: 나도 거기서 했잖아.
3: 난 여기서 한 거야. 팽이 할래, 팽이. 난 팽이 잘해. 왠 줄 알아? 같은 팽씨거든.
2: 어, 팽이, 팽이, 팽이, 팽이.
3: 팽팽!
2: 오!
3: 아우씨!
5: 공기가 좀 할만하지?
1: 해보셔요! 어, 잘한다?
2: 어, 성우 공기 잘한다.
1: 아이, 잘했어. 왜 이렇게 잘해?
5: 나 죽기 싫어.
1: 나 성우랑 같은
5: 팀이야. 어,
2: 너무
5: 먼데?
1: 하나도 답이 없네, 이거 어떡해! 어, 잠깐만. 얼음! 좀 수상한데?
6: 당신이 제일
2: 수상해.
1: 누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6: 솔비 씨가 제일 수상해요.
1: 잠깐만요! 여러분이 날 탈락시키려는 거라! 어서 진을 치워! 다들 침대 밑으로 들어가! 다들 들어가!
4: 뭐 죄송해!
1: 아, 오케이.
3: 오, 맞다. 오, 다음 게임이다!
7: 땅 떨어져. 땅 떨어져.
1: 땅 떨어져. 땅 떨어져.
7: 땅 떨어져.
3: 다시 한 번요.
8: 땅 떨어지셨을까 봐 준비했습니다.
3: 오, 뭐야! 오, 먹을 거다!
6: 어, 간식.
3: 지금 밥 먹고 해야 돼요. 배고파요.
2: 얼음! 뭐, 그거 아까 끝났다니까 자꾸
3: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아 다행이다. 나 당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가.
3: 뭐야, 뭐야.
1: 아, 재빠르지 못해가지고. 아, 나 힘들어.
3: 잠깐만, 친구. 다들 동작 그만! 공기 밟았어.
2: 터졌어.
8: 다 받으셨나요? 현재 상금은 45,600원입니다. 오! 오!

0: 괜찮아.
1: 답답하겠다.
0: 일단 부리.
2: 와, 진짜 부리로 해?
1: 나 다 했다.
0: 나 그럼 도와주쇼. 어? 나 좀 도와주쇼.
1: 도와.
0: 좀 해주세요. 난 응원을 할게요. 힘내라. 우리 선수 힘내라. 우리 완전 팀이에요. 아니, 우리 저 상대를 완전 뿜 하자고.
1: 좋아.
0: 저 성공이에요. 저 성공이에요.
3: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4: 야, 깨줘.
5: 아,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용접은 붙이는 거 아니야?
3: 이래도 잘해도 안 돼. 됐었다. 보고 배운 걸 써야지. 오, 맛있네요. 맛있어. 어? 없어졌네 이거.
5: 뭐야, 밥을 먹어버린 거야?
6: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달고나를 제출해주세요.
3: 다 먹었어.
7: 형수야, 내 거 써.
3: 그게 무슨 말이야?
7: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했잖아.
5: 그걸 왜 넘겨요?
7: 가져가.
3: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7: 괜찮아.
3: 그럼 차는 어떡하라고.
7: 내 거 가져가서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아.
3: 참 고마워.
7: 그냥 먼저 갈게.
3: 안 돼. 가지 마.
6: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양을 만들지 못한 참가자는 탈락입니다.
8: 됐다.
9: 우리 이제 그만 알아.
3: 찬, 고마워. 내가 꼭 우승할게.
7: 부탁해, 내 몫까지. 야, 얼른 놀러 가.
3: 그것도 줘.
7: 그럼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날 기념해 주는 거 아니었어?
10: 김찬, 김은결, 탈락.
3: 놀이동산 같다.
0: 아, 노는 건가?
4: 와, 진짜 화려하네.
0: 완전 내가 탈래. 한번 타봐.
4: 내가 탈래.
5: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3: 그럼 어떻겠니까?
5: 이 게임을 멈춰야 해요.
3: 그럼 빠지시든지.
0: 한 판 더.
4: 고생이
3: 많으십니다.
6: 여기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돌다가 제시되는 색깔의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승 상금 45만 6천 원입니다.
0: 우리 팀이야.
5: 아, 저기 또 벌써 작당 모양이네. 아,
0: 배신하면 안 돼.
8: 한 말이면?
3: 이게 벌써부터 치면 안 돼요.
0: 왜요? 뭐예요? 뭐요?
5: 이게 입이에요, 불이에요?
0: 아, 불이! 쉽게 불이!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바로 밀어.
6: 이제 시작합니다.
0: 오케이.
8: 돌아가.
0: 돌아가.
5: 둥글게 둥글게.

0: 입문 다섯 명.
1: 우린 팀이야. 먼저 밀었어. 예이.
2: 아니, 같은 팀이라고 할까?
3: 야, 뽑기 바빠 왔더니 배신하냐?
1: 그건 고맙다. 마엽.
3: 아니, 잠깐만.
0: 원성호 탈락.
2: 야, 진짜 이거 인성 이거.
1: 배신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살기 위해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2: 그게 배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3: 역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믿고 가야 돼.
1: 그래도 우리 둘은 믿자.
3: 믿을 건 내 스피드다.
2: 움직이지 마세요.
3: 아저 그만하세요. 6절, 7절, 8절까지 가시니 이거.
4: 다음 라운드 시작합니다.
5: 진행위원 들어가서 올려주세요.
2: 진행위원 진짜 번거로워. 진행위원은 그냥 준비하고 있어 계속.
3: 멋지네.

0: 그냥 둔다 나가.
1: 마지막 라운드라.
2: 이번에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3: 여기 중간?
2: 노란 문?
1: 이거는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빨간 문, 그 다음은 보라 문,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랑은 열린 문입니다.
4: 사랑은 열린,
2: 사랑은 열린.
1: 그만! 어른! 자, 바로 갑시다!
5: 마지막 라운드 시작합니다.
6: 둥글게, 둥글게.
1: 둥글게.
6: 삼각형.
1: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7: 랜덤 문, 두 명.
2: 어? 랜덤 두 명!
1: 랜덤
2: 두
1: 명!
2: 어? 랜덤 두
1: 명!
6: 여기 잠겼어, 잠겼어.
1: 어떡해? 아니 이거 분명히 아까 나 열려고 할 때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나 이대로 탈락이야? 안돼, 아니 이거 아까
7: 강세미 탈락.
5: 마지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팽징어 게임입니다. 여섯 개 물총 중 진짜 물총을 고른 쪽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최종 상금은 456만 원입니다.
1: 또 10배가 됐어! 나는 상금을 타게 되면 다시 게임을 열 거야. 리플레이, 먹고 더블로 가!
8: 저는 우리 팀 회식입니다.
1: 꼭 이런 사람들이 받고 나서는
9: 어, 여보세요? 어, 하리야. 어, 아빠 금방 올게.
1: 확률은 6분의 1.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은
8: 2분의 1입니다.
1: 3분의 1이지! 가위바위보인데 어떻게 2분의 1인가?
8: 어차피 너가 아니면 내가 이기니까. 2분의 1.
1: 맞네. 아! 가위바위보!
2: 아! 좋았어!
8: 만져봐도 되나요?
1: 그런 거 없습니다. 어! 끝! 끝! 끝! 이거구만!
8: 소리가...
1: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입문식이 게임은 여기까지다.
8: 456만. 최종 상금은 내 거다.
1: 하나, 둘, 셋, 아, 뭐야?
8: 아, 안 나오네.
1: 마지막이구만. 어때? 할 수 있겠어?
8: 넌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절대 모르겠지.
1: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
8: 공유, 공유.
1: 잊었나 본 게 나 펭귄이야! 지금까지 정말 즐거웠다.
8: 나도 마지막 하겠다.
1: 하, 하라, 하라.
2: 얼음!
1: 그만해라. 그거 좀 그만해! 하나, 둘, 셋, 빠져! 오케이! 오케이!
5: 최종 우승자는 펭수입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0: 근데 이거 조작된 거 아니죠? 이거 진짜 상금 다 줘요?
1: 아, 이거 조작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다 상금 줄 거예요.
0: 어, 진짜. 누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 엄마! 엄마!
3: 속에서. 아, 재밌었다. 다음엔 뭐하고 놀아볼까?

0: 시청자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저기 신이지만 여기가 어디죠?
1: 여긴 제주도입니다.
0: 아,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새해 맞이해가지고 제주도에 여행 왔습니다. 또 제주도에 또 유명하잖아요. 돈까스 먹으러 왔어요. 어머,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가서.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을 먹기 위해서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저 여행 왔잖아요. 근데 여행에 쓸 돈은 없어요. 민문식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2: 맞절했어요, 맞절.
0: 어머, 이건 몰랐는데? 아니, 저 새벽 좀 주세요.
2: 저도 줘야죠.
0: 아니, 저 여행 왔다고요.
2: 뒤에 지금 주인을 먼저 들어가시거든요.
0: 어머, 어머. 어머. 어, 안녕하세요. 빨리 나 들어가, 이제.
3: 알았어.
0: 들어가, 이제, 동작. 얼마예요?
2: 5만원.
0: 5만원이야?
2: 어,
0: 뭐 여행 왔는데 지금 이거
2: 아니
0: 지금...
2: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
0: 그러니까
2: 새해 첫날부터
4: 아껴 쓰자고 첫날부터
0: 그래서 5만원이면 이거 지금 여행 비용 이걸로 다 해야지. 이거 저 일단 들어가서 저 번호표 뽑고 올게요. 오라이 웨이팅 성공. 나는 치즈 먹어. 나는 치즈 먹어. 쭉쭉쭉쭉 치즈 쭉쭉.
5: 아니 펜수 뭐 일출 본다고 하더니 왜 지금 여기
0: 지금 일출이 뭔데니까? 지금 치즈 돈가스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먹어. 5만원. 근데 이거 치즈 돈가스 얼마야?
5: 15,000원이요.
0: 그럼 가만히 있어봐. 거의 2분의 1이니 이거?
5: 새해 첫날부터 절약정신 살려서 알찬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0: 좋습니다. 제가 이 5만원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가성비 여행을 도와줄 제 제주도 친구도 불렀어요. 완전 제주 조민입니다.
5: 제주도에 친구가 있었어?
0: 여기야!
6: 펭수야!
0: 어!
6: 와, 펭수! 너 이제... 반갑다, 펭수야.
0: 어, 반가워. 잘 어떻게 지냈어?
6: 제주도까지 왔니?
0: 아, 나 진짜 보고 싶어 죽는다니 이거.
6: 아, 그래. 그러니까 나도 와, 신기하다, 야.
0: 자, 제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6: 네.
0: 이쪽은 머랭하면이에요, 머랭하면.
6: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머랭하면이라고 합니다.
0: 오!
7: 제주 고깃집 멜젓을 본 제주도민과 타지인의 차이점.
8: 이거는 안 불러드실 거.
6: 예?
0: 근데 어떻게 타, 이거?
6: 그걸 타야지. 이걸로 오늘 제주도 여행할 건데 같이.
0: 그러니까.
6: 어.
0: 가만 좀 나 타볼게.
6: 괜찮아? 살 좀 찝힌 것 같은데?
0: 괜찮아.
6: 괜찮아?
0: 원래 부대끼리 사는 거야.
6: 그러니까. 야, 따뜻하다.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아우, 난로가 필요 없어.
6: 야, 나보다 큰 사람 오랜만이야.
0: 나 펭귄이야.
6: 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뭐 하고 싶은 데 있었어?
0: 당연히 있지.
6: 뭔데?
0: 귤이 유명하잖아.
6: 아, 그렇지. 귤 유명하지.
0: 나중에 조금만 먹으면 후회하더라고.
6: 어.
0: 그래서 오늘 배터지게 먹고 싶어.
6: 아, 귤을 먹고 싶어? 배터지게 먹으면 되지.
0: 5만원 있거든?
6: 그렇지, 5만원인데. 제주도에서 귤 먹는 거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0: 그래서 가성비 좋은 대로 싸게 먹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대로 들어가요.
6: 귤을 가성비로 많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먹는 거지, 귤은.
0: 그게 무슨 말이야?
6: 너 친구 별로 없구나?
0: 어?
6: 인간관계 별로 안 좋구나?
0: 아니, 갑자기 왜 내 친구 가지고 그래?
6: 아니, 제주도는 지인이 감귤밭 하거나 그러면 그냥 보내줘도 겨울 내내 먹는 게 감귤이야. 우리는 감귤 차 안에 넣었다 곰팡이 필 때까지 안 먹어. 어? 그럼 봄이 온 줄 알아, 그때야. 어?
0: 공짜로 먹는다고?
6: 그렇지. 상품성이 없는 귤은 공짜로 먹지. 상품성 있는 귤은 당연히 사 먹지만.
0: 우와!
6: 아무튼 너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야, 제주도에. 내가 너의 제주도 친구가 돼줄게.
0: 아! 많아봤자 뭐해?
6: 어?
0: 난 그렇지, 지금 맞아. 여기 지금 한 명 딱 있고 지금 귤 지금 해준다는데.
6: 맞아. 귤밭을 가자. 직접 따고 먹어도 보자.
0: 어, 너무 좋아.
6: 어, 렛츠고.
0: 저기야 가자. 오, 저기야 달려.
6: 우와.
0: 오, 우. 빠오, 빠빠오,
6: 빠빠빠빠빠빠오.
0: 우와. 아이고 재밌다.
6: 우와. 가자. 속도 안 난다는데 너 때문에 나 때문에.
0: 야,
6: 야 이거 넘치겠다.
0: 죄송합니다. 오, 야! 가자!

0: 하지만 여기는 돌밭이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조심히 가세요.
1: 네. 네. 여기서 줄 자주 따요?
0: 네.
2: 줄 따면 용돈도 줘요, 엄마가?
0: 최저시급 못 받아요.
2: 최저시급 못 받아요?
0: 최저시급이 한 시간당
2: 만 원. 최저시급이 요즘 얼마인데요?
0: 만 원밖에 못 받아요, 만 원? 만 원.
2: 짜다 짜.
1: 야, 우리 인문식이랑 똑같네, 이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줄 땄어요?
0: 7살, 8살.
2: 야, 귤 영재네.
0: 요거가 뽕깡이라는 귤인데, 뽕.
1: 뽕깡.
0: 예.
2: 오, 특이하다.
0: 자, 이 귤은요, 조금 딱딱한데요, 맛있습니다. 생주식을 이걸로 뭐 해먹을 거예요?
1: 귤도 먹고, 짜 먹을 거예요, 주스.
0: 아, 맛있겠다. 이거 따서 먹으시면 돼요.
2: 뭐가 맛있을지 알아요, 보면?
0: 조금 색이 진한 걸로 골라야 돼요.
1: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장래희망이 뭐예요?
0: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지만 아빠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스타가 되려고요.
2: 어떤 분야의 스타요?
0: 친구는 개그우먼이 되라 그러는데
2: 잘 어울린다.
1: 잘 어울려요.
2: 꼬지 마요.
0: 모델이나 연예계에서 빛을 발하려고요.
1: 괜찮아요. 개그우먼도 연예계에서 빛을 발해요.
0: 아니에요.
2: 제가 봤을 때는 모델 쪽으로 가다가 개그우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0: 저 스타를 어떻게 보여요?
2: 본인 스타성을 보여줄 만한 장기 그런 거 있어요?
1: 맞아!
0: 아! 카탈레나 출 수 있어요.
2: 오! 카탈레나!
1: 춤추는!
2: 야, 웃기다.
0: 빰빠바바밤. 댄스!
1: 하! 하! 와! 개그우먼! 개그우먼!
2: 감들 따봤어?
1: 나 따봤어!
2: 그래? 어떻게 따는지 알겠네. 어떻게 따야 돼?
1: 까먹었어.
3: 위에서부터 따지 말고 이파리를 다 하나도 안 남겨. 바짝!
1: 이렇게. 어떻게 봐봐.
3: 이렇게 바짝.
1: 오케이.
3: 따면 돼.
1: 이거 딱 봐도 어떤 게 맛있는지 알아?
2: 나는 대충 알지. 오. 나는 이제 귤 관상을 보는 거거든. 자,
1: 오케이. 근데 머리. 머리는 그러면 머리는 또 저기 집에 귤농장 해?
2: 야.
1: 어?
2: 그거 되게 무례한 질문이야.
1: 왜?
2: 제주도민은 다 귤농사 지을 것 같고 귤밭 있을 것 같아?
1: 그럴 것 같았어.
2: 그렇긴 해.
1: 어? 있다고?
2: 약간 그런 느낌이지. 한국인한테, 야, 너네 집에 김치 냉장고 있어? 있긴 해. 맨날 김치 먹어? 맨날 먹긴 해. 이런 느낌이지.
1: 우와, 그럼 제주도 사람들 거의 다 귤농장이 있어?
2: 직접 있진 않더라도, 친인척이 거의 다 무조건 있지.
1: 야, 대박이다.
2: 그래서 뭐, 겨울 내내 귤이 끊길 걱정이 없어.
1: 근데 제주도는 왜 귤이 유명한 거야, 도대체?
2: 그러게. 그렇게 역사적인 걸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겠다.
1: 나 이거 좀 귀엽게 깠어. 이거 봐. 귀여워.
2: 귀엽네. 너영.
1: 나영.
2: 구리동실 놀고.
1: 오여.
2: 낮에나 밤에나 귤을 따는구나.
1: 좋다. 근데 이거 노래 진짜 좋다.
2: 와, 진짜 여기를. 설렌다, 야, 설레.
1: 너무 설레.
2: 나 진짜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간만에 와갖고.
1: 가만있어 봐. 일단 메뉴부터 시킬게요.
2: 너 근데 돈 많이 없으니까, 너 알아서 잘 생각해서 골라.
1: 아, 맞네.
2: 골라봐, 한번.
1: 청룡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다 시켜.
2: 다 시킨다고? 너 돈 없어.
1: 몰라. 이거, 구동 이거. 나 먹고 싶었단 말이야.
2: 난 모른다. 다 시켜?
1: 등심 하나, 안심 하나, 치즈 하나.
2: 안심 하나, 치즈 하나.
1: 그렇지, 그리고
2: 카레 시켜도 돼?
1: 카레도.
2: 진짜? 너가 사는 거지?
1: 일단은
2: 치즈 볼까츠는
1: 당연히 시켜야지.
2: 시켜. 알았어. 49,000원이야 너.
1: 뭐라고?
2: 너는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야겠다. 같이 페이하자.
1: 고마워. 내가 원래는 한쪽 골랐는데.
2: 그러니까
1: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럼 치즈로 간다.
2: 그래, 넌 치즈. 너 치즈 가스만 사.
1: 좋아.
2: 이제 기다리면서 먹자.
1: 좋아. 드디어 먹는다.
2: 그러니까. 근데 인돈이랑 또 연이 있잖아.
1: 먹어봤어?
2: 먹어본 수준이 아니고 내가 또 제주도 오픈 첫날 첫 번째 손님이야.
1: 진짜로?
2: 밤 9시에 와갖고
1: 밤 됐어?
2: 내일 12시간, 14시간 해갖고 돈까스 먹었잖아.
1: 야, 대박이다. 그럼 첫 번째 손님인 거야?
2: 그럼 내가 여기 오픈 첫 번째 손님이라니까.
1: 야, 역사적인 인물이었네. 그래. 그럼 그때 맛이 어땠어?
2: 1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잖아.
1: 그니까
2: 솔직히 컵라면 갖다줘도 눈 대눈 감추듯이 먹어. 근데 그렇게 맛있게 튀긴 돈가스를 먹으니까 눈 돌겠더라고. 너무 맛있었어.
1: 메뉴가 나왔대. 와, 대박이야. 이거 딱 봐도 지금 치즈가 가득이야. 야, 이거 촬영이 보고

0: 저기요, 치즈 굳어요. 저기요, 치즈 굳는다고요. 인서트 그만 따시라고요. 야, 대박이다, 이거 봐. 야, 이거.
1: 너 펭귄 소리 안 내는 것 같다. 어? 소금에도 좀 먹어봐. 맛잘하는 또 소금에 먹거든.
0: 와, 진짜, 오,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 봐.
1: 아,
0: 오! 와.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도 치즈가 안 굳어요.
1: 피자집 모델이야?
0: 사장님.
1: 진정?
0: 아니, 이게 무슨. 저 지금 사장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촬영 멈추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한입 먹자마자 일단 왔거든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일산에도 와주십시오. 제발. 이 맛을 이제 어떻게 잊으란 말입니까? 아, 정말.
1: 내가 첫 손님이었는데,
0: 아.
1: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0: 오, 진짜로? 오히려?
1: 어, 진짜로.
0: 야, 역시.
1: 발전을 계속 하셨어.
0: 그러면 나 있잖아. 제주 사투리 조금만 알려주라.
1: 제 사투리? 어떤 거 알고 싶어?
0: 들어왔을 때는 뭐라 인사해? 혼자 없어, 얘?
1: 들어왔을 때 혼자 없어에는 사장님이 하는 멘트야. 어서 오세요고.
0: 아!
1: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는 계십디강?
0: 계십디강?
1: 어.
0: 아, 계십니까?
1: 어, 계십니까? 그리고 삼촌, 사장님, 이모,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0: 어.
1: 삼촌!
0: 아, 이모도 삼촌이래?
1: 이모도 삼촌, 할머니도 삼촌, 할아버지도 삼촌, 다 삼촌.
0: 아,
1: 올 삼촌, 제주도는.
0: 오!
1: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러니까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0: 맞아, 그러니까. 맞아,
1: 아, 그러니까. 개난.
0: 어?
1: 개난.
0: 개난?
1: 개난. 아,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살 뺀다면서.
0: 개난.
1: 아, 개난. 내 이름에도 들어가 있잖아, 맨.
0: 어, 맞아.
1: 맨. 말의 끝이 맨으로 끝나는 말들이 많아.
0: 어떤 뭐 있어?
1: 현재 진행형일 때서. 나 밥 먹으면.
0: 나 밥 먹는 중?
1: 나 밥 먹는 중이야.
0: 야.
1: 그럼 나 제주도 가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0: 제주도 가고 있맨.
1: 가맨. 가고 인까지는 안 가고, 제주도 가맨.
0: 아, 가맨.
1: 돈가스?
0: 돈가스 먹맨.
1: 먹으맨. 쉽지 않네. 나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0: 아, 이게... 어, 먹으맨.
1: 어, 먹으맨.
0: 이게 나 대충 알겠어.
1: 대충 알겠어?
0: 뭐 하면?
1: 어, 뭐 하면?
0: 돈가스 먹으맨.
1: 돈가스 맛인?
0: 맛 좋다.
1: 어, 맛 좋다.
0: 오!
1: 어, 잘하네.
0: 자, 저 이 정도면 제주도 펭귄 다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잘 먹었수다.
1: 잘 먹었수다.
0: 또 여행 왔으면 또 선물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해야 되냐?
1: 그렇지.
0: 그거 어디로 가면 좋아?
1: 선물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이랑 진짜 가까운 동시장이라고 있어.
0: 동시장 들어봤어.
1: 들어갔어?
0: 어.
1: 그리고 너 돈 없으니까 시장은 내고가 가능하잖아.
0: 아, 맞아.
1: 어, 오늘 가서 제주말로 내고 하면 어르신들이 귀엽게 봐주실 거야.
0: 야, 이거 완전 꿀팁이다. 어. 좋아, 우리 바로 가자. 동시장으로 가면.

0: 아, 오토 갔다 오니까 좀 춥다.
1: 나 살짝 지금 여기가 찢어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빨개졌다 야 너. 야, 동시장 와봤어?
1: 아, 나 처음 와봐.
0: 지금 저기가 야시장 골목이라 이쪽 복잡해서 약간 한적한 데로 왔어.
1: 아, 역시 도민은 달라.
0: 우리 집 5분 거리기 때문에 내가 잘 가이드 해줄게. 기념품이 산다며.
1: 어, 맞아.
0: 들어오자마자 기념품 있네.
1: 어딨어?
0: 여기 있잖아.
1: 계시티깡.
0: 뭐가 제일 잘 나감 수강?
1: 뭐가 제일 잘 나감 수강?
2: 젊은 사람한테는
0: 오토바이 달려있던 거.
1: 와, 오, 이거 안 날아가요?
0: 날아가진 않는데.
2: 나와요. 소리만 들어.
1: 이거 귀엽다. 나 이거 살래.
0: 이거 살 거야?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온 펭귄이에요. 펭귄. 이거 어때? 신호도 좋고.
0: 어, 육지에서 써도 되겠다.
1: 그지?
0: 왜? 우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맞아. 시장에서 맛있는 거.

0: 줘야지.
1: 여기 수산시장 있어?
0: 수산시장 있지, 시장 엄청 크지.
1: 가자, 가자.
0: 수산시장 가서 회사하자.
1: 오케이.
0: 빨리 오라.
2: 아, 또 제주도 하면은 또 이 생선을 빼서 빼놓을 수 없잖아.
0: 해산물 절대 못 빼놓지.
2: 여기다!
0: 와.
2: 제주도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
0: 이거 제주도 딱새우잖아.
1: 아, 맞아, 딱새우!
0: 딱새우가 회로 먹으면 단맛이 엄청 강하거든.
2: 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사장님, 제시키가 딱새우 얼마일까?
3: 알았는가?
2: 비싸마시. 아, 비싸마시! 소금만 깎아줄게.
3: 그냥 들이키다, 나는.
2: 오! 네. 공짜로 하나를 준다고요?
0: 잼은 이거는 공짜로 먹고 다른 것도 사쿠다.
3: 이제 꺼버립시다.
0: 아, 꺼버립시다.
2: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촌 잼은 다른 회는 뭐 먹을까 마시?
3: 그러면 방어.
2: 방어.
3: 내 방어 해가지고 1인당 만원.
0: 1인당 만원? 오, 싸다.
2: 오, 오. 그걸 하자, 그걸 하자.
0: 어, 방어 좋습니다.
3: 대방어 4만원짜리.
4: 4만원짜리 하나 돼야 돼, 팬이도.
2: 어, 아,
3: 4만원짜리는 되겠어요?
2: 아니, 그, 저희가. 저 19,000원어치만 해주세요.
3: 19,000원어치 해달래요?
0: 19,000원어치
2: 제가 돈을 다 써서 그거밖에 없어요.
3: 내가 장사하면서 나 1,000원 깎아주는 건 처음입니다.
2: 와, 야, 대박이다.
0: 와, 우와, 배추.
2: 우와, 형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예,
2: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예.
0: 예. 형수야. 너 일주일 보면서 새해 소원 못 빌었잖아.
2: 응.
0: 일몰 보면서라도 빌어.
2: 어, 우리 그럼 같이 빌까?
0: 어, 빌자. 여기서 추운데 잘 빈다.
2: 지금 추워?
0: 나 엄청 춥지. 너는 남극에서 와서 몰라.
2: 아, 맞네.
0: 야, 제일 사람한테 이 정도면 완전 시베리아야. 회 먹자, 얼른.
2: 회는 어디서 먹어?
0: 회 여기서 먹자. 이게 제주도 그 노상의 맛이야.
2: 내가 오늘 5만원으로 하루를 구해봤잖아. 근데 제주도 여행 뭐니 뭐니 해도 최고는 제주도 친구를 사귀는 거야.
0: 그렇지. 너 오늘 나 덕분에 교통도 내 사이드카로 공짜로 했지. 이거 회도 철판 내가 같이 깔아줘서 공짜로 받았지.
2: 자, 여러분 제주도 친구를 사귀세요.
0: 제주도를 근데 친구가 다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적당히 친하면 해주세요. 젓가락이 필요 없어. 딱새우는 꼬리를 잡고 쏙 빼먹으면 돼, 알맹이를.
2: 가라! 내 부리로! 오! 그냥 없어져 버렸어.
0: 없어져 버렸어? 방어회 먹어보자. 행세 전대간.
2: 자, 이제 진짜 털어서 나올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저의 최후의 만찬.
0: 우리 넘어가는 해를 보며 마지막 방어회 짠하자.
2: 그래, 방어 짠!
0: 짠!
2: 방어 짠! 아, 이게 뭐하지? 응?
0: 너 돈 없잖아 이제. 이제 육지 가면 안 될까?
2: 우리 육지 가야지.
0: 늦겠다.
2: 어, 맞다, 같이 가야 돼.
0: 어, 이제 진짜 가자.
2: 응, 이제 가자. 가자.
0: 어, 가자.
2: 제주도 낚시 해봤어?
0: 낚시 해봤지.
2: 낚시 재밌어?
0: 어, 낚시 재밌는데 내가 엄청 못 잡아갖고.
2: 어, 잠깐만.
0: 어, 왜?
2: 우리 안 치우고 갔어.
0: 어, 야, 논란 생겨. 빨리 치워.
2: 아니, 오늘이 벌써 설날이야?
5: 아, 그니까.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 진짜.
2: 아, 2025년 맞이하는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슨 설날이고 그러냐?
5: 아, 내 말이. 아, 그리고 요새는 설날이 막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요새 애들도 좀 가족끼리 막 모이고 이러나?
2: 아, 무슨 소리야. 요즘에 안 모이지.
5: 아, 옛날에는 막 가족들 막 만나러 막 가는 게 진짜 국룰이었잖아. 막 차 타고서, 알지?
2: 맞아, 맞아.
5: 막 열 몇 시간 타고 막 이랬잖아, 우리.
2: 아. 그때 생각난다. 귀성길부터 탁 명절 분위기 나면서
5: 그땐 그랬지.
2: 와, 차 막히네. 와, 안 가노? 와, 나 쓰노? 여보, 주차장이가 뭐 우야노 이거? 맨 앞에 뭐하노? 안 가나? 아, 나 뭐 자야 되나? 뭐 자면서 가야 되나? 그럼 운전 누가 하노? 뭐 차사도 되나?
6: 아, 아프나 답답하다고.
2: 아, 많이 심심하나.
6: 아, 빨리 좀 가. 알 것도 없고 심심해 죽겠네 진짜. 아, 집에 가고 싶어.
2: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자, 보이소. 자, 뻥튀기 아저씨. 자, 보이소.
7: 부르셨습니까?
2: 어, 아, 하나 먹게. 뻥튀기 하나 저기서.
7: 뻥튀기 하나 입어서 전원입니다.
2: 아, 아니, 고속도로 물가가 이래 비싸도 되나.
7: 막 이 정도면 막 산 거예요. 다른 고속도로만 가보이소. 마음에 안 들면 막 직접 맹들어 먹든가.
2: 아하, 아버 누가 싫다 하십니까? 에이, 사천아.
7: 맛있게 드십시오. 막 뻥튀기 있어요.
2: 아, 이거라도 뭐라.
6: 와, 뻥튀기다.
2: 아이, 이 살살 물아, 살살. 이거 명절이라고 어디 세차 있는데 이게 뭐가?
6: 와,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하냐, 정말.
2: 알았고, 크게 한번 말해봐라.
6: 사고, 사고, 아파. 어. 아파, 아파, 아파. 앞에, 앞에.
2: 안 되겠다. 내리라. 이러다가는 평생 큰 집 못 간다.
6: 아, 여기서?
2: 내야 이렇게는 오늘 안에 재관영도 못 남는다.
6: 아니 근데 좀 신나긴 하네. 아, 자동차보다 빠른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 야!
2: 빠른 시간에 움직여라.
5: 기억난다.
2: 어, 아 잠깐만, 그게 너네 집이었어?
5: 어, 우리 집이었어.
2: 아, 네 집에서 봤잖아. 너였구나.
5: 아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지.
2: 맞아 맞아. 그때부터가 진짜 아니야. 딱 도착해가지고 그 보고 싶었던 친척들 보고 안부도 묻고.
5: 아우 맞아. 그때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었는지.
2: 아 그때가 참 좋더라.
6: 아유 어서와.
2: 안녕하세요.
6: 그래 우리 탱수 왔구나.
2: 네.
6: 아유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고모 집에 오는데.
2: 아 별거 아니야.
5: 아이고 뭐야 이거는. 식용유 세트.
2: 예.
5: 아유 집에 한 트럭 있는데 또. 아유 아유 고마워.
2: 맛있게 드세요.
5: 아니 이게 우리 민석이가 내가 그렇게 빈손으로라고 그냥 엄마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그냥 한우를 한 박스를 사온 거야 글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진짜. 아유 내 진짜 내가 못 살아 죽냐. 식용유랑은 비교도 안 되긴 하는데 아이 그것도 뭐 고맙긴 하지. 잘했어.
2: 아 민석이도 뭐 잘 지내나 봐요.
5: 아유 그럼 잘 지내지. 아이 근데 어떻게 우리 펜슨을 좀 못 본 사이 좀 이렇게 찡긋 샀네.
2: 아 그래요?
5: 응. 아유 어떡하려 그래 여자애가.
2: 아니 저 그 좀 오늘 부었나 봐요.
5: 좀이 아니라 많이 부은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2: 아,
5: 우리 펭수 올해는 살 좀 빼게 해달라고 내가 손을 빌어야겠다.
2: 아 근데 고모도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아우 이제 체력관리 잘 하셔야죠. 하루하루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고모도 오래오래 사셔야죠.
5: 고맙네. 덕담이지?
2: 그럼요 덕담이죠.
5: 아유 내 정신 좀 봐. 애를 그냥 한글 앞에 그냥 세놨네. 들어와 얼른.
2: 아, 예.
5: 아 맞다. 그나저나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아니 좀 늦잖아. 몇 년째야 이게. 잠깐만 9년째인가? 아유 어떻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너네 엄마 생각해야지.
2: 아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쵸. 아, 준비가 다 돼가지고.
5: 어머머머머.
2: 이제 기업들도 준비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5: 아니 그러니까 아직 연락이 온 거는 아니고.
2: 그건 아니지만서도.
5: 아니,
2: 연락을 준다고 이제 하거든요.
5: 아무튼 뚫린 힘이라고 말은 잘했네. 청산유수작을.
2: 아, 고모도 뚫리셨는데. 아,
5: 연애는 하나?
2: 아니요.
5: 아유 나이가 무슨 나 연애도 안 하고서 취업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삶에 뒤집어 있어가지고.
2: 어머나 되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5: 아니 결혼 적령기 지나봐봐. 아무도 안 데려가. 고모 봐. 딱 그냥 적령기 때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2: 아 그렇구나. 세상에 적령기라는 게 좀 있구나.
5: 그럼.
2: 아 그러면 뭐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면 수명 적령기 이런 것도 지난 건가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사세요.
5: 아
2: 들어갈게요.
5: 예. 참.
2: 어, 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
5: 진짜. 나 같으면 나 그렇게 말 절대 못해. 진짜 대단하다, 진짜.
2: 어, 고맙다, 얘.
5: 야, 근데 또 설날하면은 세뱃돈이 있잖아. 이게 또 이렇게 한푼 두푼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진짜 성 아니겠어?
2: 맞아. 어. 야, 어? 근데 우리 집은 뭐 있는 줄 알아?
5: 뭐?
2: 세뱃돈 서바이벌을 했어, 그게.
5: 서바이벌?
2: 어, 서바이벌. 할머니. 회복 많이 받으세요.

0: 우리 저 펭수도 올한해도 저 건강하고, 응? 항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
1: 감사합니다.
0: 그래.
1: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이놈의 자식아, 너 이 할머니 죽었냐? 어디 저를 두 번이나 하는 게.
1: 어머.
0: 야!
1: 아이고,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2: 아, 저 두 번 더 받을래요.
0: 그래요. 혀봐. 아주 그냥 더 혀봐. 죽도록 혀봐. 아주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세배를 잘 하는 놈들한테만, 제대로 할 줄 아는 놈들한테만 내가 세뱃돈을 줄 터이니?
2: 동서남북으로 잘하게.
1: 아! 프랜철!
2: 뚱이 전하게!
0: 아유, 잘하네!
1: 좀 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질 순 없지. 비기, 동신술! 하! 피라미드, 잘!
0: 야, 내 새끼 잘한다!
2: 이런 진짜는 처음이고, 내가 줬다!
0: 그래요! 이 세뱃돈은 최종 승자 손주 우리 펭수에게 주었다.
1: 예!
0: 아유 잘했어.
1: 감사합니다. 하나, 둘.
3: 엄마가 세뱃돈 맡아줄게. 이런 건 어른들이 맡아주는 거야. 어른들이 줄게. 우리 펭수 뭐 갖고 싶어?
1: 내 돈인데.
3: 아니, 네 돈이란 건 없어. 펭수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아직은 네 돈이 아니야.
1: 어른 됐는데. 안 되시더라. 그때 나간 꼬리가 아직도 아파.
3: 근데 내 세뱃돈들 다 어디 갔냐?
1: 주말이.
3: 받기는 받았는데 윷놀이만 하고 나면 그 세뱃돈이 다 없어진 거야.
1: 윷놀이?
3: 어.
1: 야, 너 윷놀이 진짜 재밌겠냐 보다.
3: 야, 말도 마. 우리 집 진짜 윷놀이 하면 막 집안이 막 거들라고 막 난리 나잖아. 나 똥이 박상나 진짜. 아니, 우리 집이 설날만 되면은 윷놀이 하는 게 필수 코스거든. 근데 또 특히 우리 삼촌이 윷놀이의 무림 고수였거든.
1: 진짜? 무림의 고수? 맞다! 야! 야! 야! 자, 두 번 앞으로!
3: 야, 그럼 이제 나간다.
1: 어? 오케이.
3: 윷 나온다, 봐봐라. 유쇼! 헤잇! 야! 야, 이번엔 뭐냐?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1: 뭐야? 아, 뭐야?
3: 야, 유시오!
2: 야라!
3: 야, 이거 진짜 뭐야! 야스!
1: 어떻게 계속 유다니면 뭐가 나와?
3: 이거는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꼬맹아.
1: 오케이, 대단해! 이제 한 번 더 못 던지.
3: 너 아까 개 나왔잖아. 그럼 내 말을 이동해가지고 우리 펭수 말을 잡아버린다, 이거야!
1: 이거 무효야! 무효라고!
3: 아, 지 맘에 안 된다고 다 무효래!
1: 됐어! 나 집에 갈 거야!
3: 야!
1: 엄마! 나 집에 갈래!
3: 야! 야! 그래도 걔가 한 2년 정도 큰 집에 안 왔었지 아마.
1: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뭐랑 윷만 나오면은 애도 억울할만 하다 진짜로. 좀 져주시지.
3: 승부의 세계에는 혈연도 지연도 없는 법이지.
1: 그렇긴 해. 아유, 그래도 너 조카들은 참 귀엽겠다. 우리 조카들 색상둥이다?
3: 야, 새쌍둥이가 더 귀여울 것 같은데?
1: 오야, 아니야. 우리 오빠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 명절 때인가 옛날에 애기들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좀 돌봐주고 그랬었거든?
3: 오.
1: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
3: 뭔데?
4: 여보세요? 애들 먼저 보낸다고? 왜? 아니야, 알았어. 빨리 와.
2: 방금 나왔어.
4: 그래, 왔니?
2: 나도 왔어.
4: 그래, 왔니?
2: 삼촌 뭐해?
4: 그래, 왔니?
2: 야, 삼촌이랑 놀아야지. 삼촌이랑 가라라.
4: 아니.
2: 야, 그거 봐. 와, 그거 보이잖아. 집에서 못하니까 여기서 말해야지.

0: 따라서 컴퓨터 해도 돼?
1: 안 돼.
0: 짜르! 우와, 진짜 멋있다. 나 장르가 가질래. 하여튼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1: 짜짜!
0: 삼촌이 군대 못하게. 삼촌이 군대 우리 못하게 되고. 삼촌이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야? 아, 내 대신 군대. 삼촌이 경찰이야? 삼촌이 판사야? 삼촌이 대통령이라고?
1: 난 나야.
0: 아이씨, 왜 안 나와, 씨. 아, 어, 어떡해. 이게 TV가 망가져버렸어.
1: 어, 어차피 엄마 거야.
0: 이상해. 삼촌, 컴퓨터 고장 난 거 봐. 어떡해.
1: 어차피 아빠 거야.
0: 내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1: 그거 있잖아.
0: 진짜 아님? 너 집에 멈춰. 증거가 있어? 아, 증거 대보라고.
1: 1월 28일 오후 2시 42분 14초 이 방에서 네가 밀었고 그래서 피규어가 떨어졌고 그래서 피규어가 다쳤고 그래서 피규어가 아프고. 야! 그래도 오빠 말로는 귀여웠었대.
2: 귀여우셨던 거 맞지?
1: 아, 물론이지. 아, 네. 아,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들 볼 기회가 통 없잖아.
2: 맞아.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좋긴 했지. 아, 야, 근데 우리 비행기 시간 몇 시였더라?
1: 어, 잠깐만. 아! 어디 가야 돼. 서로 가자.
3: 이거 너무.
1: 아, 좋다. 어? 이 소리는?
3: 어, 잠깐만. 어,
1: 윤아.
3: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1: 흥겨 온도리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3: 어?
1: 흥겨 온도리가 들리는 곳.
3: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1: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4: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5: 네. 반갑습니다.
6: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5: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1: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5: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1: 방송 그 자체예요.
3: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6: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1: 이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6: 남사당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팽삐리, 인삐리.
3: 중삐리, 복삐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된 건가요?
6: 그거까진 잘...
1: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6: 어간과 협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간이 눈과 눈의 사이.
1: 아, 이거!
6: 어간, 그렇지!
1: 미간.
6: 눈치.
1: 협탈은 뭐야?
6: 협탈은 현장성에 맞게끔 대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1: 눈치 대응!
6: 그렇죠.
1: 오케이.
6: 협탈과 어간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겠어요.
1: 자, 저와 함께 노실 분 있나요? 어? 잘 지냈어?
4: 잘 지냈지.
1: 그땐 내가 미안했어.
4: 그래, 나도 미안했어.
1: 우리 과거는 있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4: 응, 아니야.
1: 통학을 울려라. 갓!
6: 나이스고! 와.
3: 오! 아, 이거 냄새 나지 않아?
1: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야~ 야~
6: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버나라는 종목이에요.
1: 버나!
3: 오, 와! 아, 돌리는 거야.
6: 번화 할 수 있겠어요?
7: 못하겠어요.
6: 아, 펭수야.
7: 예.
6: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7: 허니.
6: 바로 12발 놀이였다.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7: 잘할 수 있겠어.
6: 그렇지. 탱피리! 그렇지!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발이 날아갔네, 그냥. 아니,
7: 돌려보지도 못하고.
6: 야, 방법이 있어.
7: 무슨 방법이야?

0: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1: 아이고.
0: 대신에
1: 응.
0: 내가 그 한 명의 재주꾼을 데려왔어.
1: 그렇지.
0: 그럼 한번 때려봐.
1: 으이구.

0: 그냥 좀 사자춤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1: 맛있나?
0: 그 봉산 탈춤의 사자춤은 이 사자가 아니에요.
1: 과연 무슨 사자? 어, 사자, 와! 어,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2: 어, 진짜 사자 같은데.
1: 어, 아니야?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어야. 철관이 아니, 철독바지이고요.
0: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2: 응.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행수 문식이랑 합창하는 거예요.
1: 아, 뭐야, 싫어!
0: 자, 장단 주세요. 낙양동천이 화전!

0: 쉬.
1: 잘한다.
0: 하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서 혹시 마무는 어떨까요? 마무춤.
4: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0: 오, 강영욱 같은.
4: 예.
5: 네. 낙양동천이 와서.

0: 할래?
1: 아, 나 펭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2: 제가 해야 되나요?
1: 펭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팝핀, 락핀, 와킹 이런 거 안 돼요.
0: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3: 아, 뭐야.
0: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아, 준비됐다고? 장양경전 이화정!

0: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2: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3: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무식이.
1: 앞에가 좋으세요? 뒤에가 좋으세요?
3: 아 뒤보다는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는 밖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3: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1: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1: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1: 혀가 길다고.
4: 인피니의 춤은
1: 기본기에가 충실했었고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는 하나도 없었어.
3: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어.
3: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1: 재미있었네.
0: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태어나서 난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오늘은 저와 함께 난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난 도대체 뭐예요? 난이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신 게 뭐죠? 동양난, 서양난, 그죠? 그럼 동양난은 뭘까요? 서양난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알때 동양난은 잎이 이렇게 생겨서 옛날 선비분들이나 회장님들이 잎을 닦고 했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서양난은 향이 없고, 그죠? 화려하고, 이런 이미지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다 잘못됐습니다. 전혀 아니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알고 있고 접했던 난 중에서 호적난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많이 보셨죠? 선물용으로 많이 들어오는 이 난. 이 난은 원래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예요. 그럼 동남아시아가 서양이에요? 토양이에요? 그럼 통양이잖아요. 근데 서양난이라고 불리우죠. 여기서부터 오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동양난, 서양난을 나누어진 그런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원이 아니라 설이에요, 설. 저도 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일단 동양난, 서양난이라고 나눠진 첫 번째는, 예로부터 18세기 때부터 서양 사람들이 남미 쪽에 가서 난을 이제 가져오죠. 가져와서 그 난을 갖고 이름을 붙이고 연구를 하고 해서 서양난이라고 불렸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문화, 난 문화가 일본 쪽에서 건너왔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난들 있잖아요. 그거를 동양난이라고 나머지를 다 서양난이라고 불렀다는 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난, 서양난 지금부터는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실질적으로 난을 나눌 때는요, 딱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동양난, 서양난은 문화적인 접근인 거고 일반적인 건데, 식물학적으로 볼 때는 땅에서 뿌리를 뻗고 사는 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생난, 땅지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난을 우리가 착생난. 이것만 알면 일단 난을 키우는 거에 90%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가 우리 호접난 살리기잖아요. 이 호접난을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나는 잘 키운다, 나는 잘 키운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 조금 키울

않은데 한 선생한테 걸리면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나는 그럼 죽여봤다. 손들어 보세요. 우와 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그냥 이게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난을 요런 난을 화분으로 사보신 분 계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난을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다 이래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절레. 안 사봤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서 딱 뭐냐면 대한민국의 남 문화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겁니다. 묻지마 선물. 난이 언제 쓰이죠? 언제 쓰여요? 인사이동 때. 그죠? 그 다음에 개업식 때. 근데 어떻게 하죠? 다 전화해서 누구누구야? 내가 난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 취향이 어때? 이런 난 좋아해? 이런 색깔 좋아해? 이런 거 보내줄까? 향이 있는 거 보내줄까? 그러지 않잖아요. 전화 띠리릉. 네, 거기 꽃 배달 서비스죠? 10만원짜리 풍성한 걸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눈에 띄게 좀 크고 빵빵한 걸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묻지 마잖아요. 상대방이 뭘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리본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순번 안에 들어가서 더 크게 보여야 돼. 야, 이거 내가 보낸 거야. 이런 식이지. 이 문화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선물하는, 묻지마 선물을 발전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잃고 이런 식으로 왔죠. 그럼 선물하는 문화가 잘못됐냐? 그러지 않죠. 나는 예로부터 다산, 번창, 번영을 뜻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죠. 조금씩 문화가 바뀌어 가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이런 난들을 살려야죠. 안 샀는데 죽였어. 그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안에는 자, 보이시죠? 이 안에는 난이 있죠. 자, 어떤 게 난일까요? 얘가 난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게 난인가요? 아니죠. 이 정도 구분할 줄 알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난이잖아. 난 아시네요. 그죠? 난 아시네. 이 난이 호접난이라는 난인데요. 우리가 원래 성명이 팔레놉시스. 좀 어렵죠. 팔레놉시스는 라틴어로 나비가 날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비 접자를 써서 우리가 호접난이라고 많이 쓰죠. 이쁘죠. 오래가죠. 그리고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서 선물로 했을 땐 최고죠. 근데 이런 난들이 국내에서 얼마만큼 돌아가시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난이 1년에 몇분 정도 돌아가실까요? 보통 많을 때는 500만 분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도 100만 개 이상. 매주 경매 시장에서 몇만 개씩 계속 서울에서도 경매하고 부산에서도 경매해서 나가죠. 그럼 이런 난들이 다 돌아가셔서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난이 호접난이 말하기를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뭐라 그랬죠? 착색난. 착색난은 뭐라 그랬어요?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나무에 붙어서 딱 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먹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요것만 아시면 나는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요게 뭘까요? 뿌리, 맞습니다. 뿌리긴 뿌리인데, 뿌리 이전의 기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색이 막 변하죠? 우와, 신기하죠? 쭉쭉쭉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난초는 뿌리가 어디 들어있냐면, 자, 보세요. 뚝! 소리가 났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심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요게 바로 뿌리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멜라민층이라고 그래갖고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을 저장하죠. 여기서 저장해서 수일 내지 일주일 정도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저장을 1차적으로 하잖아요. 두 번째는 난초문을 보면 벌부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난초마다 전부 이렇게 알갱이처럼 땡글땡글하다가 통통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2차적으로 저장을 해서 한동안 길게는 한 달. 난초 종류마다 틀린데 호접면 같은 경우도 보름 아주 길게는 20일까지 물을 안 줘도 죽지 않죠. 근데 그러면 우와 나는 이렇게 물을 안 주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물을 주고 또 주니까 썩으면 난 잎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서 쭉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이러죠. 어머, 나는 물을 너무 좋아하나 봐. 그래서 물을 더 주죠. 그래서 아예 보내버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나한테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살려고 난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식물 중에 거의 탑에 들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 그럼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살려고. 여기 안쪽에 있던 뿌리가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앞으로 나오고. 그죠? 얘는 왜 나와? 하고 그걸 또 잘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받으면 그걸 분리해 주는 게첫 번째. 자, 지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육이는 안녕. 다육이는 다육이가 좋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다육이가 좋아하는 대로 보내주고. 아이비는 당장 꺼내서 심을 데가 없다. 물꽂이 해놔도 되죠. 물에다 일단은 당분간은 물에다가 살짝 담궈놓고. 어머, 고생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 그랬겠냐고 난을 뽑아주죠.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꺼내. 딱 꺼냈는데. 이제 꺼냈습니다. 와, 그나마 너는 빨리 꺼냈더니 뿌리가 살아있어요. 난초뿌리는 물을 먹으면 저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 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많이 말랐으면 가라앉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왜? 그동안 너무 말랐으니까. 그래서 쭉 주저앉죠. 얼마만큼? 5분? 10분? 네, 5분 이상 담궈놨다가 뺍니다. 빼서 빼면 이 안에 물 이끼 스팅 색깔이 진해지죠. 그리고 뿌리도 파래집니다. 그러면 이제 끝. 아시겠죠? 물 주면. 그럼 저한테 그래. 그럼 또 언제 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잎이 너무 마르면 잎이 살짝 처집니다. 이렇게 살짝 처지고 주름이 지면 그러고. 두 번째는 뽑아봤는데 뺐는데 가벼워요. 그럼 물이 다된 거죠. 세 번째 또 방법은 손을 이렇게 대봤는데 촉촉해. 그럼 안 주는 겁니다. 됐는데 꼬독꼬독 뽀송뽀송해. 그리고 가벼워. 당연히 가볍겠죠. 그럼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담궜다 뺀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키우면 끝. 선생님, 도대체 햇빛은 얼만큼 줘야 됩니까? 그럼 대체가 모르겠어. 요새 어플도 나와 있잖아요. 조도계. 그럼 제가 한 3만 루스에서 2만 루스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와, 훌륭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룩스는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우리가 감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도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바깥에, 양지. 아시죠? 그러면 유리창에서 걸러서 들어온 우리 베란다 있죠? 베란다는 반양지. 네? 베란다하고 거실창 있죠? 거실에서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그쪽을 반그늘. 그다음에 안방 쪽으로 가서 빛이 거의 없는 거 우리가 그늘. 그럼 거점 나는 어느 쪽에서 좋냐? 반그늘. 양지나 반양지로 나가면 그냥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돼요. 우리 LED등 있잖아요. LED등 갖고서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허접란에서 배워봤는데 허접란은 착색란이기 때문에 물을 한번 주고 말렸다 줘야 됩니다. 햇빛은 양지, 반그늘 있으면 반그늘에서 충분히 잘 자란다. 그리고 동남아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추위에 강할까요? 그렇지 않죠.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허접란은 베란다로 안 나가는 게 정답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더 궁금하시고 다 제가 강의 들으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꽃은 이제 키울만해. 그러니까 꽃은 언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린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셔터를 누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바라보기라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맨날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 잡아서 10년, 아니 짧게 잡아서 5년 동안 10분 정도, 아니 5분 정도라도 한 가지 피사체를 바라봐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 촬영을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찍는 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모르고 촬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SNS 로고들이나 카페 로고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내가 그려보려고 하면은 절대 그릴 수가 없죠. 결국 우리는 모르는 거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유심히 바라보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 정도씩 한 가지 피사체를 보고 있다 보면 내가 뭘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셔터를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막 누르죠. 여행 가서 그렇죠. 어우, 너무 예쁜 풍경이야. 그러고 나서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절대 절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냥 오롯이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오롯이 바라보는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일상화돼 버렸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이도저도 아닌 멀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하시죠. 이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뭐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책일까요? 사진 찍는 걸까요? 영화를 보는 걸까요? 음악을 듣는 걸까요? 이도저도 아닌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진 찍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은 사진을 잘 찍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라보기가 선행이 됐을 때 이제 사진 찍기는 비로소 시작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과 사진은 굉장히 닮아 있죠. 똑같이 평면에 표현이 되는 피사체들이고, 근데 그림과 사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림은 빈 캔버스에 하나하나 더해가는 과정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사진은 이미 꽉 차있는 세상에서 내가 뭘 빼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은 잘 빼는 사진이 좋은 사진인 것이죠. 그럼 잘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시다 아실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냥 예쁜 사랑을 얘기하는 시 같지만은 이게 사진과 굉장히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야만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 내가 뭘 빼고 찍을지가 결정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만 명심하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찍고 싶은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멍하게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그럼 내가 뭘 찍을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거나 뭐 만화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거나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카피를 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거나 뭐 길을 걷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장하셨다가 카메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겠죠. 사진을 이제 찍고 싶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사진책을 많이들 구입을 하세요. 하지만 사진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진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진책보다는 그냥 좋은 작가들이 찍은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는 게내 사진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모든 거를 내가 셔터만 누르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자동 카메라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유일하게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렌즈를 닦는 거를 못하죠. 렌즈를 닦고 찍느냐, 닦지 않고 찍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

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렌즈를 닦았을 때와 안 닦았을 때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서 스마트폰에 렌즈를 옷소매로 슥슥 닦고 나서 촬영을 해보시면은 내 사진기, 내 카메라가 이렇게 좋았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렌즈 닦는 과정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고 혼자서는 할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렌즈를 닦고 촬영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요즘 스마트폰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아주 아주 좋아졌죠.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조그만 카메라들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이제 웬만한 우리가 일상을 기록하거나 간단한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밝은 곳, 그리고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다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스토리, 그리고 구도를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죠. 좋은 사진이란 좋은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겠죠. 이야기가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이 이야기가 있는 사진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요즘 굉장히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셔터를 남발하는 게 많아졌죠.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어떤 분들 등산에서도 그렇고 사진 찍으시는 거 보면은, 자, 여기 서봐 하고 나서 자라락, 자라락, 자라락, 자, 연사로 막 찍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보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 있을까요? 이거 내가 왜 찍었지? 이거 뭘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뭘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쌓이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한장 찍을 때 굉장히 공들여 찍죠. 그만큼 화면 안을 오랫동안 보고 그때는 셔터를 눌렀겠죠. 하지만 이제 보지 않고 주룩 주룩 막 찍고 나서 그중에 한장 건져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는 발전이 늘지가 않죠.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한장한장 공들여 찍는 거. 그리고 사진을 좋은 사진, 남들이 찍은 예쁜 사진, 잘 찍은 사진을 보다 보면은 내가 찍은 사진이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조금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진은 영어로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그래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포토스와 그래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뜻을 보면은 빛과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잘 활용한 사진. 스마트폰은 내가 구도를 어떻게 잡고 빛 방향만 잘 설정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잘 찍어주기 때문에 빛의 방향을 읽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몇 가지만 설정을 한다면 사진 찍을 준비는 완성이 되게 되겠죠. 자,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설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하단을 내리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9개의 조각으로 분할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을 활성화시키셔야지 우리가 구도를 잡고 그리고 촬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활성화시키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또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시키시면은 이 카메라 뷰파인더에 보이는 피사체를 카메라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떤 피사체인지를 본인이 인식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뭐, 지금 제 앞에 꽃이 있지만, 꽃도 그렇고, 뭐, 바다, 뭐, 인물, 음식 등 다양한 장면을 스스로 AI 기능이 인식을 해서 최적화된 촬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화면에 우측에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의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장면별 최적 촬영이 켜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제 앞에 꽃을 한번

제가 찍어볼까요? 그럼 저기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꽃 모양이 표시가 되죠. 촬영을 해보면은, 자, 이 상태와 최적 촬영을 끄고 나서 찍어볼게요. 그럼 베스트 샷이라고 뜨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두 사진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이 지금 최적화된 사진이고 이게 그냥 일반 사진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꽃이 조금 더 선명하고 쨍한 느낌으로 촬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촬영을 도와주는 이런 어플들도 있고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조금 더 예쁘고 쉽고 좋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속의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관련된 낱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간은 한자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한자와 관련된 낱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동산이란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되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면서 가끔 틀리는 낱말이 임대차라는 것이죠. 네, 임이란 것은 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는 빌려준다. 그렇죠? 차는 빌린다는 뜻이죠.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물론 임대입니다. 반대로 돈을 주고 남의 물건을 빌리는 것은 임차라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임차와 임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복덕방에서 했죠. 자, 중개사라고 할 때는 이 중자는 버금중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개는 가운데 끼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전세대란이 있습니다만, 전세라는 낱말과 전세버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리가 부동산에서 말하는 전세는 전할전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한다. 예, 전세는 일정한 기간이 있죠. 그래서 전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버스는 온전할 전자다. 온전하게 빌린다. 온전하게 자기만 쓰는 것은 전세버스지만 부동산의 전세는 전할전자를 써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을 물론 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필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네. 자, 이것은 필입니다. 붓을 얘기하는 필이다. 네. 그래서 일필이란 말이 있죠. 붓을 한번 휘두른다. 일필휘지란 말이 있습니다만, 일필이란 말은 붓에 먹을 다시 먹이지 않고 단번에 쓰는 것이다. 한번 먹을 묻히고 쭉 서는 것을 일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 줄의 글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것을 왜 필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필지는 한 구역의 논밭이나 택지를 얘기를 하는데, 토지대장이 있겠죠? 토지대장의 그 위치와 지번, 그리고 면적, 소유자를 한 줄로 내리쓰기에 이것을 일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땅이다. 땅 수십 필지다.

평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미터법으로 그렇죠? 미터법으로 고치자고 하지만은 그래도 입에 많이 붙어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덜을 얘기하는 덜평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의 단위로서 쓰인다. 토지 및 건물의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입체의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평은 일반적으로 넓이를 얘기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피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용법은 뭐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평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의미를 부여한 그런 글자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쓰이다가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쓰이는 글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건폐율, 그거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폐자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폐자는 덮는다는 폐요. 덮는다. 그러면 건물이 덮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다.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여기에 바닥 면적 40제곱미터의 건물이 이렇게 여러 층이 올라갔다. 이랬을 때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것을 건폐율이라 하죠. 단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40제곱미터이므로 네. 40 나누기 100 이렇게 되면 건폐율은 40%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용적률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적이라고 하면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적이란 말에 이 적이란 말에 반드시 부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아니죠. 면적은 부피가 아니지만 이 적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허용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은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은 여러 층수가 있을 때는 전부 합친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은 40%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3개 층이 있다 하면 1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20 나누기 100이다. 그러면 120%가 용적률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 단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공이다. 착공, 시공, 완공, 준공. 그렇죠? 기공이다. 기공이라는 것은 기는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거 달릴 주자입니다. 달려간다. 달려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날 기가 된다. 공사를 일으킨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착공은, 착은 도착했다. 붙을 착이다. 자, 뜻이 좀 상반되는 그런 뜻이 있죠? 착은 이렇게 붙을 착이다. 해서 이제 공사에 들러붙었다.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공은 베풀시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방자를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어조사 야를 붙이는 시공이다. 시행을 한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시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완공은

물론 완성한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다에서 이렇게 진면자 안에 어떤 문자를 쓴다. 네. 중국이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마친다는 마칠 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자에 네. 위에 이렇게 윤자 모양을 쓰고 그리고 천천히 글을 걷는다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공사의 기본 순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공은 첫째 기공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착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에 들러붙는다는 얘기인데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 신고서를 내고 텁하기를 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사를 실시한다. 그것이 시공이다.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않겠죠. 도면대로 한다. 도면대로 시작한다.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 단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완공 단계냐, 준공 단계냐. 완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작업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겠죠. 준공 단계는 지자체나 시행관서의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 쉬운 글자도 있고 어려운 글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모든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러한 뜻의 한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낯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것과 진배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부수자부터 그리고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는 한번 정성들여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가 달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난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선생 이철입니다. 1강 때 우리 이제 난에 대해서 좀 자신감 많이 생기셨죠? 자, 오늘은 2강에서는 뭐냐면, 그래요. 이제 살렸어요, 나는. 살렸는데, 우리 집에 꽃이 안 펴요. 그리고 꽃은 어디를 잘라야 되나요? 꽃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접란. 지난번에 일강 때 살린 호접란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호접란 꽃이 예쁘죠? 아주 아주 오래 갑니다. 근데 꽃대를 언제 자르냐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난초는 꽃을 1년에 몇번 피웁니까? 두 번, 세번 피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한번 정도 피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꽃을 피우는 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방금 낳는데 또 나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꽃은 적당히 보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로서는요. 근데 호접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개화 조절이 돼요. 그 뭐죠? 개화 조절. 꽃을 피우고 싶을 때 피울 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재배가 가능한 거죠. 호접란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은 꽃을 피우는데 크게 범주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온도 편차, 춘하철이라고도 하는데 온도 편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씨앗이 발아하든가 꽃이 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해가 1년 동안 보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는 해가 짧죠. 봄이 되면서 길어지죠. 여름이 되면서 점점 길어지다가 가을 되면 짧아지죠.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가 길어지면서 피잖아요. 어떻게 해요? 장일 식물이에요. 가을에 피는 꽃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짧아져야지 꽃이 피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코스모스. 등에 코스모스가 가을에 쫙 폈는데 이상하게 가로등 밑에 있는 애들은 안 피는 거예요. 도대체 넌왜안 피니? 라고 물어보니까 잠좀 재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왜? 밤에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러면 꽃이 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을이니까 이제 자야지 이제 꽃필 준비해야지 했는데 가로등이 딱 들어와. 도대체 뭐야? 남을 나달 안 재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접란은 어디에 속하냐면 춘하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온도 편차에 의해서 꽃이 핍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나는 호접란 선생님 잘 키워요. 꽃이 계속 잘 피어요. 그런 분들은 죽게 사시는 분들. 근데 우리 집은 난 정말 잘 키워서 잎도 막 나는데 꽃이 안 펴요. 이분들은 불을 좋아. 그러니까 집에서 난방을 25도 이상 빵빵하게 때워서 덥게

겨울에도 여름처럼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그것을 못 보시는 거죠. 고정난은 25도 기준을 둡니다. 25도 기준을 둬서 25도 이상이면 계속 자라기만 해요. 계속 잎만 나옵니다. 계속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죠. 25도 밑으로 떨어져서 최소한 40일 이상, 길게는 두 달까지 있으면 꽃눈이 트기 시작하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바깥에 놓자면, 그러니까 베란다에 놓으면 좋은데, 베란다는 너무 추워지기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월 말, 10월 달 되면 내놓습니다. 베란다에 내놓는데 단, 빛에 약하다 그랬으니까, 베란다에서 그늘진 곳.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우리 집 베란다 없다니까요. 다 확장형이야. 소위 말하는,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서양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이미지상 그런 다양한 난들은 주로 아파트 같은 이런 확장형에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에 창가에 가까이 두면 야간 되면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봄에 순이 나와서 꽃이 피죠. 그래서 자연계화라고 해요. 25도 미만. 근데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시면 꽃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는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3만 종. 거기에 6종되고 모아하면 수십만 개의 품종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800석. 그래서 제가 딱 5가지 얘기할게요. 호접란 가장 많이 팔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종류를 우리가 덴드로비움이라고. 그 다음에 신비디움, 동양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죠? 신비디움소. 그래서 이 3소를 알면 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거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생란인 파피오페디룸, 그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덴드르비움은 이런 종류, 잎이 떨어진 종류 있죠. 이거는 호접하고 비슷해요. 근데 호접은 대신에 20도 정도면 꽃이 피는데, 이건 조금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15도 정도의 온도 편차가 계속 나야 되고, 빛을 강하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베란다에 두고 가만히 놔두면 봄 되면 꽃이 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카틀리아라는 꽃입니다. 향도 굉장히 강하죠. 누가 난이 향이 안 난다 그래갖고. 제가 다음번에 강의 때 다룰 텐데, 향 납니다. 아주 강하고 다양하게 향이, 좋은 향이 나는데, 지금 향이 흔들거리는데 계속 향이 나네요. 이런 카틀리아는 딱 그때 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피는 애들은 계속 1월 달에 피고요. 12월 달에 피는 애들은 계속 12월에 핍니다. 왜? 얘네들은 햇빛, 그죠? 햇빛. 일장이냐, 단일이냐, 장일이냐에 따라서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온도 처리 안 하고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언제 못 보는 분도 있어. 난 카틀리아 키웠는데 계속 못 봐. 또 화가 나죠. 잠을 자자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는 뭐야? 난방이었잖아요. 허접나는. 얘는 뭐냐면 집에 계속 불을 켜놓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꽃이 안 나오죠. 잘때 자게 해줘야 돼요. 키우는 쪽은 밤이 되면 불을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카틀리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때 되면 핀다. 그래서 온도 처리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호접란으로 들어와서, 그럼 난 선생님, 얘를 꽃대를 잘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면 전 이럽니다. 보통 호접란은 짧으면 40일, 길게는 6개월까지 꽃이 가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꽃이 나와서 꽃을 봤어. 근데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보면 좋은데, 건강하면 계속 보셔도 되고, 근데 봤더니 뿌리 상태도 좀 그렇고, 그러면 얘를 위해서 꽃대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럼 자를 때 뭘로 자르죠? 가위가 필요하겠을 거예요. 가위를 자르는데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위를 소독을 해야지 오염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저한테 이걸 사야 되나?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집에 많이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독을 시킨 다음에 맨 아래쪽 있죠. 계속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쪽을 그냥 자르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이거는 물거지에서 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있는데 건강해. 진짜 너무 건강한데, 그것이 난 더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꽃대들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호접라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죠. 자, 여기 마디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고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생장점. 여기 또 마디가 있어요. 또 볼록 튀어났죠. 올라오면 또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어요. 꽃이 안 달린 마지막 있죠? 이렇게 가지. 여기 보시면 꽃이 여기까지 폈어요. 그죠? 여기를 자르고. 내려서 이 부분 자르고. 또 내려서 이 마디 자르면 어디서 나오냐면 꽃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꽃대가 나옵니다. 딱 보실 수 있죠. 반려식물로서 상업적인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이잖아요. 내가 아끼고 키우는 이런 식물이라면 꽃 폈으니까 고생했네. 좀 쉬어라 하고 마디까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했으니까 마디까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디까지 잘라주면 이때부터는 다시 키우면 되겠죠. 그죠? 호접란 꽃대를 잘랐잖아요. 잘라니까 또 이래요. 그럼 도대체 너 언제 꽃을 보여줄 거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온처리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저온처리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 이런 분도 있어. 아, 머리를 써야지. 냉장고 말고 슈퍼에 가면 빛이 들어오는 아이스크림이나, 아, 말고 뭐죠, 이거?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넣어놓으면 피겠다. 18도 세팅하고. 근데 진짜 펴요. 웃으시잖아요. 지금 막 웃었죠? 대만 같은 데서 더운 지방에서는요, 그런 쇼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호접란이나 다른 것, 가정집에서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나도풍란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 그러고 놔두고 꽃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도 나오니까. 대신 온도는 많이 떨구진 않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다음에 자연계화가 될 때가 언제죠? 10월, 11월 때부터 온도가 차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꽃을 피워야지 생각하고 있다. 한두달 정도 있으면 꽃눈이 형성돼요. 그럼 1월 달 정도에 꽃눈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12월, 1월, 2월 달에 꽃눈이 보이면 얘가 자라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언제 나오니? 이거 말이에요. 언제 나오니? 이거 말이에요. 언제 나오니? 그래서, 아, 진짜 짜증나. 이런 분들은 키우지 마세요. 식물은 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생장점이 자라는 것도 있고, 잎도 좀더 길어지고, 꽃대가 나올 때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길어. 와, 이뻐. 길어졌네? 길어졌네? 언제쯤 가지 칠까? 언제쯤 꽃이 필까? 어느 날 들어서 딱 보니까, 와, 폈어. 내가 피운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귀한 꽃이잖아요. 근데 급하다고,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아, 그러면 키우지 말라니까요. 그 정도 기다림도 없이 어떻게 꽃을 보려고 합니까? 그죠? 네. 제가 말이 좀 심했다면, 심한 겁니다. 안 심한 거예요. 키우지 마세요, 진짜로. 자격 없습니다. 그죠? 기다리는 마음도 갖고, 식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고, 그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그 기다림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접란 꽃대 어디까지 자라는지, 호접란은 꽃을 어떻게 보는지, 또 카틀리아하고 덴드리움은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이강신입니다. 이 강은 인물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물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자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자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물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잘라서 찍을 것인지입니다. 그럼 어디를 잘라야지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관절을 자르지 않고 촬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절이라면 목, 허리, 무릎, 발목 등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발목 잘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들 찍으실 거예요. 왜 발목이 잘릴까요? 바로 우린 촬영할 때 피사체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끝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셔터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발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셔터를 누르기 전에 충분히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발목은 찍으려면 풀샷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풀샷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풀샷이라고 합니다. 그럼 풀샷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진이 나오길 원할까요? 바로 얼굴은 작고 날씬하고 길게 나오기를 원하겠죠. 그럼 스마트폰에 있어서 풀샷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은 길고 날씬하게 찍을 수 있는지 예제 사진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드를 온시키고 나서 그렇게 나면은 격자가 표시가 되겠죠. 9가지의 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눠놨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 중에서 5번 위치에 인물의 얼굴을 위치시키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아주 느슨하고 길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아시죠? 쪼그려 앉아서 촬영하면 무릎 관절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촬영하지 마시고 이대로 상태에서 핸드폰을 그대로 몸쪽으로 기울여만 주시면은 다리가 엄청 길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걸 응용해서 촬영하시면은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길어 보이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풀샷은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절을 자르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잘라야지 좋은 사진이 되느냐? 그건 인물 사진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잡지나 화보 등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샷이 있습니다. 어떤 샷일까요? 어떤 앵글이냐면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잘라 찍은 사진. 대부분의 패션지나 화보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 피사체가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날씬한지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이 있어서 그 사람의 단점은 커버시키고 장점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릎과 허리 사이를 잘라 찍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서 근데 무릎을 잘라버리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조금은 불편한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리를 자른 사진도 굉장히 불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될 거는 목을 자르는 사진이에요, 목.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을 어떻게 자르고 찍어? 내가 평생 살면서 목 자른 사진 찍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목을 자르는 사진인데 어떤 때 목이 잘리느냐? 우리 바닷가로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호수 이런 데 놀러 가다 보면은 수평선이 보입니다. 수평선이 바로 목 뒤로 지나가게 되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들 찍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스마트폰은 앞, 뒤가 다 선명하게 찍히죠. 뭐 좀 큰 카메라들은 뒤가 이렇게 아웃포커싱 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목 뒤가 좀 잘려도 조금은 덜 민망한 사진이 나올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앞, 뒤가 다 똑같이 잘 보이기 때문에 목 뒤로 이렇게 수평선이 지나간다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 뒤로 일정한 선이 지나간 사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뿔이 난 사진이에요. 뿔이 난 사진은 머리 뒤로 이렇게 뭔가 기둥이나 선 같은 게 지나간 사진도 굉장히 많이들 찍으세요. 우리는 항상 여행 가서 제대로 보지 않고 막 셔터만 누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물사진 찍을 때는 충분히 바라보고 찍으시고 피사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찍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찍다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갑자기 들여서 사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찍히신 분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겠죠. 사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인물사진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던 앵글보다 한 발 더 앞에 찍어라 해요. 조금 더 가깝게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은 인물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 사진이 임팩트가 있다고 느껴지느냐? 사진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를 보게 될 때, 아, 이 사진 참 매력적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을 아주 가깝게서 볼 기회는 많지 않죠. 늘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사진에 보이는 만큼 가까운 상태에서 그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깝게 찍을수록 사진의 임팩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구도는 테이블샷이라고도 하고 바스트샷, 웨스트샷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 그런 사진 가장 많이 찍죠. 예전에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 위에 공간이 여유를 두고 찍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의 사진을 보면은 머리를 이제 약간 잘라서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 보시면 주인공들이 대사를 칩니다.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앵글이 들어가죠. 그럴 때 머리 위로 공간이 거의 없는 앵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조금 더 집중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을 때 그리드로 9등분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서 황금 비율에 맞게 촬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 황금 비율에 맞게 촬영하시는 게 아주 손쉽게 괜찮은 그럴싸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황금 비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리드가 표시되면은 4개의 꼭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4개의 꼭지점 중에서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내가 메인으로 삼고 싶은 피사체를 꼭지점 중에 하나에 걸고 촬영하시면은 꽤 그럴싸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 포인트는 인물을 정 가운데 두지 마시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인물을 가운데 두지 않고 이쪽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해 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물 사진은 영어로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포트레이트는 사진적 정의로 보면은 세로로 된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인물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물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로 사진을 찍어 주시면은 훨씬 더 인물에 포커싱 되는 그런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물 사진에 있어서도 백인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아주 타이트하게 찍는 것도 나머지 부분들을 빼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빼기가 기본이 되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셀카를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나 셀카를 찍을 때나 동일한 공식이 적용을 해요. 이 사람이 눈이 예뻐요. 나는 눈이 예쁘기 때문에 눈을 강조해 찍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어디가 제일 못생겼고 제일 이상한지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가 가장 못생겼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찍어주면 남는 거는 좋은 부분은 남겠죠. 예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덩달아서 안 좋은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쁜 부분을 보려 하지 않고, 이거 좀 이상한 데를 먼저 찾게 되죠. 이 사람 컴플렉스가 어떤 부분인지를 제외하고 촬영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리가 짧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안 보이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커요. 그러면은 최대한 얼굴만 타이트하게 잡아서 어깨선이 안 보이게 잡아주시면은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얼굴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허벅지 굵은 사람이다. 그럼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고 허벅지를 잘라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단점을 피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은 인물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죠? 뭐 어렵다고요? 해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찍히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사진을 찍힘을 당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장점은 찍히는 사람이 조금 부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흔히 대포렌즈로 2만원 렌즈가 앞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 시선을 그 카메라를 보기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를 원한다면 카메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말고 카메라에 찍는 사람의 눈을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시선을 조금 돌려주시면은 조금 덜 어색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진 찍히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다. 그럴 땐 렌즈를 보지 마시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찍힘을 당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 있죠. 빛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빛에 대해서 기본적인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순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들어온 빛, 순광이죠. 그 빛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진 찍을 때 활용할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진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빛이기도 합니다. 자, 순광, 정면에서 오는 빛이 있고, 두 번째, 사광, 45도 앞쪽에서 오는 빛이 있죠. 사광,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오는

배우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드립니다. 2강 시간은 병원 속의 한자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원과 의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같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과 의원을 나누는 구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병원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의원은 좀 작다 이렇게 되는데 기준은 병상이 몇 개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그리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병원이다.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 수를 가지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뇌졸중. 제가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예로 드는 낱말 중에 중요한 낱말이 뇌졸중이다.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물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의사님들도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뇌혈관의 이상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뇌졸중이다. 여기는 뇌가 되겠죠. 골이다. 그렇죠? 졸은 마친다는 뜻이에요. 졸업이다. 근데 이 안에 갑작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은 가운데 중자다. 자, 어떤 의사님이 말씀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이다, ING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 놀랬습니다. 또한 분, 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병이므로 뇌졸중이다. 네, 우리 의사님들 정확하게 잘 아시겠지만은 한자에 관해서는 저의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중이라는 것은 맞았다는 것이에요. 맞았다. 스트라이크 당했다는 얘기예요. 뇌가 갑자기 스트라이크 당했다. 맞았던 뜻이에요. 아니, 가운데 중에 왜 맞다는 뜻이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죠? 위에서 이렇게 그었다. 네모 기준으로 보면 제가 찔린 것이에요. 그렇죠? 맞았다는 것이에요. 이선 기준으로 보면 뭔가 찔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이다. 뇌졸중과 중풍은 뭐 같은 말로 볼수 있습니다. 풍에 맞았다, 바람 맞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뇌가 졸지에 스트라이크 당했다. 그런 얘기이므로 가운데 중자의 뜻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적중을 했다. 네, 적중. 자, 적은 관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목적이라고 할때 쓰는 적이에요. 이것은 표적을 얘기합니다. 중은 가운데 중이에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운데에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표적지를 맞추었다는 뜻이에요. 이 용법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낱말 속에 가운데 중 가장 쉬운 글자가 들어가 있다. 한자의 낱말은 한자로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제가 쓰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망증이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정도의 나이가 돼도 건망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던지는 의문은 건망증은 병증입니다. 그렇죠? 병증인데 왜 건강하다는 건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린다.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은, 아, 그거는 잘이다. 그렇죠? 망은 잊어버린다.

그런 병세다. 네. 이 근에는, 건강할 근에는 보통 이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이라는 뜻이다. 자,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건각이라고 합니다. 자, 마라톤 우승자, 건각, 뭐, 이봉주 선수, 건각, 황영조 선수. 건각의 원조는 송기정 선생님이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건각이라고 한다. 아주 잘 뛴다. 그렇죠?

대상 포진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뭔가 포진이다. 네, 포진은 물집포의 홍역진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을 포진이라 한다. 대상은 무엇이냐? 네, 띠대자입니다. 띠, 허리띠 할 때, 그렇죠? 띠대, 우리가 요대라고 할 때, 허리띠라고 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띠 모양이다. 상은 모양, 상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번져가는 발진을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말이, 잘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확인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의 낱말이 된다.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쓴다. 이렇게 되겠죠.

조현병이란 말이 있죠. 예전에는 이것을 정신분열병이다. 자, 뭔가 정신이 들어갔는데 분열이다 하면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2010년 3월 이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말을 좀 고치자 이렇게 일종의 순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조현병이다. 자, 최근에 만들었는데 한자를 쓰자 쓰지 말자 논란이 많지만 결국은 만든 것이 한자말입니다. 예, 한자말이다. 한자가 지금 당장 우리가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조는 고른다 하는 것이에요. 조절한다, 고른다. 그리고 현은 악기 줄이다. 그러면 조현이라는 것은 악기를 튜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튜닝한다는 것은 음악의 줄선이 제음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것도 그런 상황일 때 너무 느슨한 것은 조금 조여주고 너무 팽팽한 것은 조금 늦춰주겠어. 이렇게 현을 고르게 하는 것이 예전의 정신분열병을 말하는 지금 조현병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진통. 병원에 가면 더는 많이 듣습니다. 두 가지 진통. 한자가 다른 진통. 이것은 진압한다는 뜻이에요.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압한다. 아, 좀 진정해 할 때도 이것을 합니다. 그때 아픔을 진정시키는 것이 진통이다. 통은 아플 통자죠. 네, 아플 통자다. 병과 관련된 글자에는 병들의 기댈 역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를 좀 나눠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윗부분과 왼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윗부분은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이것은 침상을 얘기한다. 원래 침상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침상에 사람이 누웠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돌려 세운 것이 이런 모양이다. 사람이 상에 누워 있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병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이 글자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진통이다. 그래서 먹는 약이 진통제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의 진통. 우리가 산통을 겪는다. 나을 산자예요. 그렇죠? 출산을 한다. 출산할 때는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진통은 이러한 진을 스친다. 이것은 한바탕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은 진, 싸움터에 나가서 진을 친다 하는 그 진입니다만 한바탕

한창으로 뜻이 되는 낱말도 있다. 일진광풍이 일어났다. 한바탕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 일진광풍이다. 그럼 한바탕의 아픔이에요. 한바탕이 지나가면 끝이냐? 좀 있다가 다시 또 한바탕이 온다. 그래서 진통이라는 것은 한바탕 겪는 진통 통증인데 3분으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죠. 주기적으로 다가온다. 해산할 때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복부의 통증을 진통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모가 앓는 통증은 진통할 때는 이진자를 쓴다.

척추측만증. 예. 척추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척추뼈로 이어진 등마루를 얘기한다. 예, 척추죠. 이 글자 어렵습니다. 어려운 척추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추란 말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있다라는 정도. 척만, 척은 옆구리다, 옆이다. 그렇죠? 만은 이렇게 굽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척추가 옆으로 활처럼 굽은 상태다. 네. 만은 굽을 만이다. 자, 여기에 삼수가 들어가면 항만이라고 할때 만이 되겠죠? 대만이다 할 때도 막 이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항만도 이렇게 뭔가 굽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배들이 들어온다. 아, 굽었다. 그래서 척추 척만증이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글자, 쉬운 글자, 섞인 어려운 한자, 또 쉬운 한자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자어를 쓰는 한 그 뜻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다 읽고 쓸 줄 알면 더 좋겠습니다만 읽을 수 있으면 최상이다.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는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아무것도 모르고 남밖에 모르는 난 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 반가 하니까 난 선생이 그 고귀한 난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출삭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댓글에도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반려식물의 최고의 식물입니다. 특정 층이나 특정 계급층 뭐 이런 쪽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난, 아름다운 난을 좀더 접근하기 쉽게 난이 그렇게 먼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약간 초사되면서 제가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는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다룰 건데 우선적으로 난이 좀 억울하잖아요. 좀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 비싼 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왜 비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 비싸지 않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 우선은 난이라는 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씨앗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 씨앗 안에 적게는 몇십 개지만 많게는요, 몇십만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보통 씨앗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젓이라고. 그죠? 씨앗 배젓이라고 있어서 양분을 저장하잖아요. 양분을 저장해서 심으면 발아나는데 난 씨앗을 몇백 년 동안 계속 뿌려보세요. 난이 하나라도 트나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왜? 양분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장점이 됩니다. 난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구상에 남극하고 북극 빼놓고 다 퍼져 있어요. 아니, 발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퍼져 있어? 하는데 씨앗이 탁 터지잖아요. 그럼 미세먼지만큼 너무너무 가느다란 먼지가 대기를 타고 공기 바람을 타고 막전 세계를 떠돌아요. 막 떨어져 다니다가 떨어지는데 난 옆에는 항상 같이 사는 균이 있어요. 난균이라고 서로 공생관계예요. 이 난균에 딱 떨어져서 진짜 100만 분의 1 이런 확률로 난 떨어지면 난균이 난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번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쪼개서 번식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 쪼개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자, 이거 하나 카틀리아한테 저보고 너무 이쁘니까 난 선생님 하나 분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첫 번째 2년 기다리세요. 왜? 1년에 한 척, 두척 나오니까 그러면 또 기다리고 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배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조직 배양. 그래서 생장점을 따서 이렇게 배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MC, 메리클론이라는 그런 배양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씨앗을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배지라고 해서 무균 안에다가 배양토, 인공 배양토를 만들어줘서 그걸 무균 상태로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식 방법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종자를 하나 씨를 뿌려서 꽃이 필 때까지 보통 빠르면 5년. 그래서 8년 걸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호접 나는 그래도 1, 2만 원대면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1, 2만 원.

때는 허접는 삽니다. 많이 비쌀 때 3만 원대면 사긴 하지만 이런 이게 단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분하분 살 때 보통 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사는데 운이 좋으면 매장에서는 이렇게 꽃대 잘라서 못 쓰는 것들은 이렇게 종자를 싸게 팔기도 하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고 하면 가끔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 난 놔두면 새끼 나잖아. 그냥 지가 알아서 나는데 하나 주면 되지 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 키우시는 분이 와서 그랬어요. 야 이거 난 하나 줘. 그냥 놔두면 잘하는 거잖아. 했더니 이분이 그러죠. 야 소 한 마리 줘. 놔두면 새끼 나고 나오잖아.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키우려면 난방비 들어가죠. 재배해야 되죠. 비료 줘야죠. 관리해야 되죠. 이런 관리비는 생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 제가 꽃을 더 잘하는 생각 좀 아니다. 그리고 평생 반려식물로 키울 거면 어느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난을 키우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1강 때도 그랬고 2강 때도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불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양난하고 비슷하게 생긴 난인데 우리가 이걸 막시라리아 또는 뭐 효향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맨날 어버이날 때 꽃이 피는 친구인데 헤이즐넛 향이 나요. 아주 강하게. 근데 비슷하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방송을 보면 이거 많이 나오죠. 입을 딱 봅니다. 아니. 드라마, 영화만 보면 왜 이렇게 닦는 거야? 아, 닦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거야. 내가 제 강의 나가면 선생님, 저 나는 잘 키웁니다. 어떻게 닦고 뿌려주면 되는데요. 쫙 닦고 스프레이 쫙.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90몇%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남 빼놓고 나머지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나는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스프레이만 맞다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야. 자,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막 이렇게 해주려고 운동을 하고 막 와서 막 갈증이 나서 나 선생님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내가 자 손을 줘보세요. 해서 시원하시죠? 얼굴에 이렇게 뿌리고 시원하시죠? 시원하긴 하는데 갈증이 해소돼요? 왜 식물 입장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물을 줘야죠 제대로. 스프레이 뿌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식물은 입이 있어요. 뿌리로 물을 먹죠. 물을 먹는데 간혹가다 뿌리가 상했든가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도 나는 살아요.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벌브라는데 이렇게 통통한 벌브라는데 있기 때문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데 농약을 줄 때나 아니면 급하게 양분을 투입할 때는 어디로 주냐면 입 뿌리로 주는 게 아니라 잎으로 주는데 그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좋죠. 하지만 여기다 뿌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식물에는 흡수할 수 있는 내가 뿌리도 있지만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공이. 그래서 잎, 이 윗면 있죠. 윗면에는 기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조금 있습니다. 몇 프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줄기나 요 뒷면 있죠. 뒷면에 많아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들고 아시겠죠? 정 뿌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뿌리지 마시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고 너무 건조할 때는 뿌리는 게 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꽃이 있죠. 꽃이 있는데 뿌리라고 했더니 꽃도 아낀다고 생각하고 꽃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야생에서는 비가 막 내리니까 비 묻지 않냐. 이렇게 빗물이 막 묻잖아. 예, 야생이고. 식물은 실질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 잎하고 뿌리 쪽이니까 꽃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꽃에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이 꽃은 구조를 보면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이 돼서 색을 형성하기 때문에 누르면 그 압력이나 온도 때문에 어떻게 되죠? 꽃이 금방 지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거든지 그죠 저희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뿌리하고 난초 벌브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벌브가 발달한 막실라리아를 자르겠습니다. 자르니까 저런.

하지 마시고 번식이 충분히 되고 번식용으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난초에는 이렇게 벌브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통통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통통한 것도 있고요. 약간 줄기로 통통한 것도 있고 덴드로비움처럼 길게 통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벌브라고 하는데 위 구경, 원래 줄기인데 실질적인 벌브가 아니라 시도 벌브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도 보면 가짜 벌브. 근데 줄기인데 벌브의 역할, 그러니까 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1차적으로 물을 저장하죠. 저장하고 호흡하죠. 그래서 나는 물을 줄 때 자주 줄면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뿌리 구조로 뿌리에서 양분하고 수분을 1차 저장하고 위로 보내주고 또 자기 자체도 저장을 하고 일반 식물들은 그냥 올려죽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장하고 두 번째는 올라왔어. 여기에 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난을 심할 때는 제가 강의할 때 이래요. 난 너무 키우기 어려워요. 난 선생님 잘 죽어요. 그러면 답은 뻔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 자주 주고 화분 큰데 싣고 막 이런 경우들인데 제가 그러면 이래요. 이거 더 위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제가 한 달 있다 올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럼 다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왜 죽였어요? 아, 한 달 동안 물도 안 주고 방치했는데 왜 죽였냐고. 그잖아요. 어떻게? 물에 빠져서 익사시켰잖아요. 지금 모내기철이에요. 한참. 그럼 벼 있잖아요. 벼. 벼는 밭작물이에요? 아니면 수경식물일까요? 이거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질문 다 했더니 전부 다 수경식물이래요. 나보고 무식하대. 왜? 논에다가 물 대서 키우지 않냐 그래요. 이렇게 벼를 키우다 보니 풀이 다 너무 나와서 도저히 이건 벼를 키우는지 풀을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썼잖아요. 물을 살짝 높이 담아놓고 얘는 먼저 키워놓고 물 바깥으로 꽂아놓으면 나머지 애들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논이 만약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낫다고 쳐봐요. 물이 안 흐르고 그럼 죽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산다. 괜찮다. 근데 화분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그 안에 가스가 차고 습해지고 하면서 곰팡이가 생기죠. 그 곰팡이 균이 쑥 들어가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초는 어떻게 키운다고요? 뿌리하고 벌브의 구조는 물을 저장한다, 양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는 주기가 조금 길다. 그래서 난초를 키우면, 다른 식물을 키우면 여행 가기 힘든데, 난초를 키우면 적어도 1주 정도나 2주 정도 여행 갔다 와도 문제가 안 생긴다. 오늘은 난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뿌리와 벌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정답은 따로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어떠한 사진작가보다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아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가장 많이 봐왔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떠한 모습이 가장 예쁜 모습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는다는 거. 사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쁘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 거는 인위적인 그런 구도나 연출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가장 예쁜 아이들의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항상 강요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 서봐. 웃어봐.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랬을 때는 절대 좋은 구도나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데 다 해. 그리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아이들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죠, 눈높이가. 아이들과 카메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위치를 아이들의 눈높이랑 맞춰준다면 훨씬 아이들의 표정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예쁜 표정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찍게 되면 항상 이렇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표정들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조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다 보면 아이들은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표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빛의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빛의 방향을 잘 활용한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표정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꽃잎을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빛을 보시면 뒤에서 45도에 들어오는 빛, 즉 역사광이죠. 이게 역사광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바라볼 때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판단하시려면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존재하겠죠. 빛과 그림자는 늘 공존하기 때문에 좋은 빛은 예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어찌 보면 좋은 빛을 찍는다는 것은 예쁜 그림자를 찍기 위한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 지금 빛이 앞쪽으로 그림자가 떨어지게 되죠. 역사광인데 이렇게 뒤편에서 들어오게 되는 빛은 어떤 효과가 있냐? 피사체와 배경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 쪽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헤어라이트라고 그러죠. 머릿결도 조금 살아나게 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찍는 그 순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쪽에 들어온 빛은 피사체로 하여금 좋지 않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좋지 않은 표정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인상을 쓰게 되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좋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광이나 사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온 빛, 이렇게 들어온 빛은 눈이 부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빛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찌푸리게 되고 예쁘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빛이 역사광으로 들어온다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빛이 만들어졌다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사진은 많이 눌러보셔요, 셔터를. 한장 찍고, 됐어. 그가 아니라 계속해서 셔터를 눌러보는 거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10장 찍어서 10장이 다잘 나온다. 그러면 프로페셔널인 거고, 10장을 찍어서 내한장 정도 건질 수 있다. 그럼 아마추어인 거죠. 하지만 내가 아마추어라면 많이 찍어야지 잘 나온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표정에서, 아! 이 표정이야 하는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더 빠르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장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사진을 촬영해서 그거를 하나의 프레이밍 안에 담아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햇살이 쨍한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들 찍으세요. 야, 햇볕 좋다. 여기 서봐. 찍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랬을 때 사진이 과연 예쁘게 나올까요? 실패한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햇살이 강한 날은, 이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셔터만 누르면 모든 거를 이 아이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빛은 너무 강하고 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오버된, 그러니까 너무 밝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어둡게 나온 사진이 찍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는 오히려 흐린 날을 공략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날씨 그리면 별로 사진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흐린 날이 안정적이고 훨씬 부드러운 사진 찍기는 좋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표정이 햇살이 강할 땐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공유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자라다 보면은 흔히들 말하죠.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많이 찍어서 얼굴이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찍어주는 사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에서 거부감 없어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포즈 또한 적극적인 포즈를 취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찍은 사진을 반드시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것이 아이들의 기억에서도 사진 찍는 순간 즐겁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찍고 나서 반드시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포즈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진 촬영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 찍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나는 사진 찍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진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촬영하실 때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포즈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웃긴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들 좋아하는 뭐 단어들 있죠. 방구 뭐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애들 웃겨주시면은 까르르 까르 그 순간을 계속해서 담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진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기록할 때이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했는지,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 사진에 있어서 그걸 표현할 방법은 비교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의 키를 기록하는 방법은 비교 대상과 같이 찍어주시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차 앞에 조그만 아이들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만 딱 찍었다. 아이들 키가 어느 정도였고 이때가 애들이 크기가 얼마 정도고 어떤 발육 상태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과 함께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엽게 담아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귀여운 표정을 담으실 때는 눈높이보다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시면 아이들의 얼굴 조금 더 귀여운 표정으로 담아실 수가 있어요. 일명 하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얼굴이 좀커 보이게 되죠. 얼굴은 커 보이는 대신 다리는 좀 짧아 보이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도 사실 좀 얼굴이 크죠. 3등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그걸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더 귀여운 표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담은 사진들을 카메라 안에 기능을 통해서 콜라주로 만들어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주시면 꽤 그럴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들을 보더라도 가족 사진이나 그런 아이들 사진은 연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1, 2, 3, 4, 하나의 프레임 안에 4장의 사진, 5장의 사진을 겹쳐서 연속적으로 이 아이의 표정을 담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그 방식을 활용하시면 꽤나 괜찮은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진주도 깨워야 보배라고. 사진도 그렇게 해야 모아야만이 예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콜라주, 그러니까 모음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시고 여기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이 사진 중에서 내가 묶음 사진, 그러니까 콜라주로 만들 사진들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펭수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뜨게 되죠. 이 동그라미에서 여섯 장을 선택을 해볼게요. 뭐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섯 장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점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 점세 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쭉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콜라주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균일한 사이즈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세로로도 보여주고 좀 랜덤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콜라주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레이아웃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묶음 사진, 그리고 콜라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요즘 뭐 그런 SNS 많이 하시죠? 그곳에 올리실 때도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성장 과정도 기록해 주시고 촬영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폐 속의 한자어,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화폐 속의 한자어

자, 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폐란 말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 한자로 쓰려니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폐자가 좀 어렵다. 네. 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이자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다. 그래서 주화가 있고 지폐가 있고 은행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다. 화는 재화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발음이 있습니다. 발음 델화자다. 그렇죠? 아래에는 돈을 뜻하는 조개패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재물과 돈,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패는 비단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화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통화. 통화가 무슨 뜻이냐? 따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다. 그렇겠죠?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통화라고 합니다. 자, 통은 무엇이죠? 이렇게 통할 통자다. 통. 네. 그러한 화폐다. 이것은 통용되는 화폐를 줄임말이다.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화해서 통화라고 한다. 또 다른 의견은 유통화폐다. 자, 유통이란 말 요즘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떤 물류가 되는 흐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유통화폐의 통자와 화자를 가지고 와서 통화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화폐나 수표 등이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이제 유통이라고 하죠. 그러한 화폐를 가지고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영수증을 써준다거나 받는다거나 할때 일금 주로 한글로 쓰죠. 일금 매도원 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요. 예, 한자로 써도 되겠습니다. 일금 한일자 이럴 때면 왜 한일자를 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원도 아닌데 여기에서 일금이란 뜻의 일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총액이란 뜻입니다. 총액이 한일자에는 전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하나이지만은 그래서 총액 매도원 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 무엇이냐? 가지런할정이다. 돈에서 가지런하다는 것은 우수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폐 기본 단위는 원이 되겠죠. 원이 되므로 아래에 몇 전이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금 20만 원정 뭐 숫자로 쓸 수도 있겠고 한자로 다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로 다 쓰더라도 원은 한자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현재 한글 원입니다. 예전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자 원으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글 원이 단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현재 화폐 단위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 예. 지금 유식하게 한자 공부한다고 이것을 한자로 둥글 원자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으로 해야 된다. 1962년부터 원으로 됐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는 이렇게 둥글 원자를 썼습니다. 1905년도. 실제로 읽기로는 조선엔으로 읽었다. 이미 1905년은 통관부가 설치된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엔이 있었고 엔화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에서 하는 조선엔이 있었다.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원으로도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원이 됐죠. 네, 둥글원. 그러고 나서 1953년 이때 환으로 바뀝니다. 환으로 바뀌었다가 10년이 채안 되네요. 원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다. 자, 이 둥글 원자라는 것은 한자 문화권 동양

삼국에서 다 돈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도 이 글자가 기본이다. 일본에도 이 글자가 기본인데 일본식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금액이란 말합니다. 그렇죠? 금은 이제 돈을 대표하는 글자다. 물론 은도 돈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금이 일반적으로 돈을 대표한다. 금액이다. 액은 무엇이냐면 이마를 얘기한다. 이마. 자, 그러면 이마에 붙어 있는 돈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 액수는 무엇이냐? 네, 액수는 금액의 수인데 그 액이란 것은 이마에 붙어 있는 수다. 이마는 뒤가 아닙니다. 앞이죠. 그렇죠? 정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이로 된 지폐 같은 경우에 액면이다. 화폐나 유가적은 따위의 앞면을 얘기한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면을 액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마에 해당되는 면이다. 앞에 해당되는 면이다. 그래서 액자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했을 때 지폐나 그리고 정권의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쓰여진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돈으로 영업하는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이란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한다거나 거래, 정권의 인수 따위를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얘기한다. 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금이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금본위가 있었고 은본위가 있었고 은본위가 물론 더 오래됐겠습니다. 은행이란 말이 만들어질 때는 은본위 제도였다. 중국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은 무엇이냐? 네, 행은 가계란 뜻이에요. 가계. 자, 행은 우리가 갈행자에서 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뭘 행한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항렬이다. 네, 족보의 항렬도 들어가고 수학의 항렬도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항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가계란 뜻도 있다. 원래 가계란 뜻으로 읽힐 때도 한자의 원래는 한과 발음이 같은데 은항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은행은 은가게다. 그렇죠? 돈가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장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제가 이 낱말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말하자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통. 왜 통장이라고 하느냐? 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다. 장부다. 그렇죠. 이것이 장부장입니다. 그렇죠. 장부다. 원래 장막이다. 장막이다. 할 때 이렇게 장은 이렇게 수건건이죠. 자, 텐트를 얘기하죠. 장.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이제 긴 장자에서 왔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드리운 것이 장이다. 이것이 장부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통은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할 통자다. 네, 통화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오고 간다, 왕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다니는 장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외상 거래를 한다 하면 통장을 가져가면 주인이 거기다 적어줍니다. 그럼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그 다음에 외상합니다. 나중에 계산하기 전까지. 그렇게 기록하는 가지고 다니는 통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은행이 생기면서 은행 거래 내역을 찍어주는 것이 은행 통장이다. 이제 지금은 통장 거래를 잘 안 하죠. 잘 안 하지만은 원래 가지고 다니는 장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폐에 관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글자만 안다고 해서 그 낱말을 제대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낱말에는 역사가 묻어 있고 문화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낱말을 한자 낱말이지만 한자로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을까지 알면 더욱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차치하고 한자도 모르고 한글로만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의 낱말을 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자어는 한자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배워서 바라서 먹는 난 키우기. 평생 난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러면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분갈이는 흙에다 해야 되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분갈이 시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난은 지생난과 착생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지생난과 착생난의 차이가 식재 차이도 있고 화분의 선택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선 지생난은 땅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보통 조금 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재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지생난은 나무 껍질, 바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나무 껍질을 많이 씁니다. 나무 껍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전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석이라고, 흙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흙을 튀겨서 습을 잡고 통기성이 좋게 만든 걸 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생난, 약간 습하게 유지할 때 좋은 지생난용이고, 나머지 99%, 95% 이상이 다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는 착생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착생난들은 통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 껍질도 사용을 하고 나무에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수태, 이끼인데 물 이끼, 물에서 자라는 이 이끼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이끼는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은 통기성도 확보도 하고,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보통 얘를 짜면, 이렇게 짜면, 그죠?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짜면 아이들은 그래요. 우와! 마술이라고. 마술이 아니라 물 있는 거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또 나와. 이렇게. 이게 수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식재는 보통 다양하지만 세 가지 정도 식재로 하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화분은 어떤 화분이 더 좋냐라고 보통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드려요. 아, 나 이태리 통분 샀는데 이 이태리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왜요? 아니, 이걸로 심으면 죽었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죠? 다섯 명이 타고 가야 되는데, 스포츠카를 가지고 와갖고 차가 좋냐 나쁘냐 말할 수 없고, 그죠? 차도 용처가 있잖아요. 다 그 용처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분은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이런 토분은 유약이 말라있든가 굉장히 고온으로 구운 토분들은 이렇게 뿌려보면 물이 흐릅니다. 통기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도 보면 물이 고여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도 작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땅짓자에서 지생난들, 땅에서 사실 습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나 관염류들을 이런 데서 심는 거죠. 그래야지 보습력이 좋아서 오래가겠죠. 그리고 역시 국산 토분이 최고야, 토분이 최고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분하고 이 토분을 비교했어요. 이 토분을 잘 보세요. 이걸 또 뭐

사람들이 제가 마술을 부린다고 하죠. 딱 보면 우와 물이 금방 사라지네. 아니죠. 물을 흡수하는 거고 통기성이 확보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야생에서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란 애들은 통기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뿌리들 있죠. 이런 그 착생란들의 뿌리는 호기성이라 그래요. 공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실 때 구멍이 크고 바로바로 마르는 이런 토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지가 않죠. 이런 토분들은 높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토분은 선택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할 시기인데, 분갈이를 언제 합니까라는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생란은 동양란이나 신비디움, 땅에 뿌리를 뿌리고 사는 란들은 관염류하고 똑같아요. 잘 크다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아요. 물을 줘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왜냐면 식재가 너무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다 돌았기 때문에 식재가 없어서 보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흙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란들은 빨리 분갈이를 해주든가 분촉을 해줘야 되는데, 호접란이라든지 이런 착생란들은 분 크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란은 덴드르비움 맥케이 파레시라고 합니다. 어렵죠? 덴드르비움은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석곡이라고 합니다. 이 난이 지금 크기는 이만한데 요만한 데서 컸어요. 뿌리가 다 나왔어요. 저보고 이런 나쁜 난 선생, 난을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도 불쌍하게 얘는 나와야 된다니까요. 원래 붙어 살, 아무것도 없이 야생에서 붙어 살던 애예요. 여기서 10년 키울 수 있어요. 20년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냥. 거꾸로도 커요. 잘 커요. 거꾸로도 크면 읽기도 잘하고, 막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걸 우리가 부작이라고 거는데, 아, 나는 분에 심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해야 되니까 제가 분을 가는데, 자, 일단 물에 적셨다가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요. 누른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드립니다. 선생님, 남뿌리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나오게. 그럼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처음에 알려줄 때 있어요. 아, 그렇죠. 최대한 잘랐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야. 왜?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자릅니다. 난 강화되니까요.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뿌리 하나도 귀한데, 강해요. 안 죽어요. 던져놔도 안 죽어. 걱정 붙들어 매시고, 눌러요. 저뭐 방송이라고 연출해가지고 이거 하나 자르고 요거 이파 요 뿌리 있죠. 안 다치게 하려고 하나씩 자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뺐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분갈이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분이 작아서 큰 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안 컸는데 식재 안에 들어있는 흙을 사용하는 흙 식재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부식이 돼서 썩으니까 곰팡이도 끼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통 평균 난석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4년 정도, 5년까지 보고, 나무 껍질 바크는 다 틀린데 좀 고급진 거 있죠. 무슨 질적으로 봤을 때좀더 좋은 걸 쓰면 한 3년 보고요. 이런 수태도 2에서 3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좋은 수태. 가정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식재는 무조건 비싼 걸 쓴다. 식재가 비싼 거하고 싼거 차이가 화분 하나 갈때 200원하고 1000원 정도 차이예요. 내 식물,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1000원이 아깝습니까? 그죠?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몇만 원하고 몇십만 원이면 제가 쓰란 얘기 못 하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식재는 좋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어느 회사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 걸 불문하고 좋은 거 쓰는데 식재가 오래되면 이렇게 되죠. 가루가집니다. 그럼 이게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냄새 맡은 거예요. 그러면 갈 때가 된 거죠. 그럼 분갈이 시기는 언제 하냐? 그러면 보통은 봄에 하죠. 왜냐면 이사 갈 때도 봄에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계절에 추울 때 누가 이사 가요? 한여름에 이사 가고 환경 좋을 때 식물도 봄에 분갈이 하면 가을까지 계속 좋은 환경이 되니까 분갈이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좀더 좋은 환경이니까 분갈이해도 괜찮은 거고. 가을쯤에 분갈이해서 뿌리도 못 내렸는데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하면 안 되는데 겨울에든 여름이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갈이하는 스트레스보다 이 식재가 문제가 돼서 썩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기 상관없이 무조건 갈아줘야죠.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재를 다 턴다. 다 털고, 분을 선택하는데, 이게 무슨 난이라고요? 착색난. 나무나 바위에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착색난이면, 여기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아, 다들 이제 아시죠? 이쁜 거 떠나서 기능적인 거.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지색난 쪽이니까 일로 치워주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선택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은 욕심이 커요. 아파트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돼. 식물을 키우는데 이런 데 키우니까, 아니야. 여기다가 여러 개를 다 집어넣어. 제발 여러 개 합식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 여러 명을 다 집어넣고 한 집에서 살라 그러면 짜증 확 나잖아요. 맨날 싸우고. 식물들도 경합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심는 것보다는 하나를 심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크나보네 심으면 좋지. 한 번에 딱 심으면. 빨리 클것 같죠? 아니, 사람도 이렇게 큰 아파트 혼자 살아보세요. 그죠? 청소해야 돼, 외로워야 돼, 세금 내야 돼, 힘들잖아. 얘들 똑같아요. 이 안에서 물 관리가 안 됩니다, 크면. 그건 남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은 큰거 쓰는 게 아니라, 팁입니다. 전에 있던 화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넣었을 때나 두 마디 넣었을 때 정도 화분 이상은 쓰지 않는다. 제가 이제 분갈이 할게요. 분갈이 되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망 같은 거, 이렇게 깔망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식재 수태를 물에 불려서 짜죠. 물에 불려서 반드시 짜줘야 돼요. 물에 불려서 물이 흥건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짜주고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 중앙에다가 한 움큼 넣어줍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 뿌리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중앙에 넣어주고요. 적당한 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묻혀주고. 순이 나오는 표면. 그죠? 벌부가 들어가고 뿌리하고 만나는 지점인데 너무 위에 심으면 순이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싼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넣고 누르는데, 자, 이 안에다가 누르는데, 이때,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태의 양을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제가 이만큼 넣을 수 있고, 이만큼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치약보다 조금 단단하게 짠 정도.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됩니다. 치약보다 조금 단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 수태가 안으로 쭉쭉 들어가죠.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헐렁하게 심으면 마를 때 너무 바싹 마르고 물이 들어갈 때 너무 흥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태는 헐렁하게 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으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심은 다음에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져보고 들어보고 만져봐서 촉촉하면 안 준다. 또 만드는데 촉촉하면 안 준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고 물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화분 크기, 식재 선택,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과 그리고 격자를 활용한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경 사진 많이들 찍으시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풍경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도겠죠, 구도. 어떤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격자를 일단 화면에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격자를 표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풍경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인데, 구도를 잡으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제가 되겠죠. 풍경사진에 있어서 주제란 내가 됐건 남이 됐건 딱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거 찍어.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제대로 된 주제를 표현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저쪽에 있는 섬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구름 찍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진은 보는 사람과 찍은 사람이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이야기죠. 황금 비율, 격자에 맞는 그네 꼭지점에 맞게끔 풍경 사진에도 그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경 사진에 있어서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도를 잡으실 때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수평선이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센터에 잡고 딱 가운데를 잘라서 촬영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뭘 찍은지를 모르는 사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물을 찍었을까? 하늘 찍었을까? 어떤 사진을 볼 때는, 이거 하늘 찍었네? 어떤 사진을 볼 때는, 바다를 찍었는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결정하실 때는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을 격자에서 3분의 2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평선이 있다. 나는 하늘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하늘이 전체 구성의 3분의 2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난 바다를 강조하고 싶다. 바다가 3분의 2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격자겠죠. 격자가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세칸 중에서 두 칸을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을 잡아주시면 안정적인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발더 나가서 그 중에서 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꼭지점에 네개 중에 하나에 걸리게 촬영해 주시면 안정적인 구도를 잡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격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 수평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일자로 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맞춰서 촬영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좀 삐뚤어진 그런 사진을 최대한 배제하고 촬영할 수 있겠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건물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수직선과 수평선이 공존하는 그런 풍경들을 촬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 쪽에 잡아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렌즈가 광각렌즈를 탑재하고 있어요. 광각렌즈라는 거는 풍경이 넓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가 왜곡이 돼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평을 잡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틀어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운데 쪽에 수직 수평을 잡고 촬영해 주시는 게좀 틀어지지 않은 사진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찍는 것들 있죠. 바로 꽃사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산책하다 거리에 주저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꽃사진은 중요한 게 바로 빛이에요. 꽃과 인물사진에, 뭐 풍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꽃은 빛이 아주 중요한데, 꽃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간대 찍는 게 예쁠까요? 꽃도 마찬가지로, 역사광, 그러니까 해가 조금 떨어진 시간에 촬영하시는 게 예쁘게 찍을 수가 있죠. 특히나 꽃사진이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역광 상황에서 촬영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꽃잎이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찍히는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들이 나뭇잎을 찍거나 꽃을 찍을 때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빛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 5번 빛 중에서 1번 빛, 순광에서 촬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밋밋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역광, 역사광, 뒤쪽에서 오는 빛을 찍으면 꽃잎이 투명해지게 보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탁탁탁 찍지 마시고 빛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꽃이 어떤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빛에서 예쁜지를 잘 보시고 셔터를 누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셔터를 누르세요. 찰칵하는데 스마트폰은 누를 때 찍히지 않습니다. 손을 뗄때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뗄때 스마트폰이 안 흔들리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풍경사진 찍을 때 초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에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고 촬영해 주시는 거죠.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가락을 댔을 때그 부분에 노출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노을 사진 찍을 때내 눈에 보이는 노을과 내가 스마트폰을 찍었을 때 찍었던 노을 색깔이 다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노을 사진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찍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촬영하시면 되느냐? 가장 밝은 부분이 태양이겠죠.
태양보다 두 번째 발견

지금 부분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그나마 비교적 내 눈에 보이는 풍경과 비슷한 풍경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풍경 사진 찍을 때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안 나왔다고 너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진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 찍는 거 반, 보정 반. 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정편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주제보다는 소재에 집중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뭘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숙제를 내줍니다. 말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찍어와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수단이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은 근데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재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쁜 것만 찍어요. 근데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공모전 심사를 나가보면 기술적으로 잘 찍은 사진은 대부분 배제됩니다. 사진 속에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담게 되는데 풍경사진이라 할지라도 풍경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진을 찍으시려고 노력해 보신 게 좋아요. 그래서 풍경사진인데 정말 너무나 예쁜 풍경이 있어요. 근데 풍경만 있다? 예쁘네.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사진 안에 조그맣지만 그림자라도 사람이 하나 들어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풍경에도 사람을 같이 걸고 찍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갖고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장 사진으로 일기를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365장의 사진이 남게 되죠. 내가 오늘 바라봤던 풍경에 내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게 되는 거죠. 사진은 예전 시대에는 그림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찍어서 그걸 카피하게 된 수단으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진이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사진에도 찍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사상, 철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 느낌 없는 예쁜 사진만 찍는 것보다는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그 안에 나의 하루, 나 이야기들을 담아서 찍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장내 일기를 써보신다는 생각 가지고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핸드폰 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인화를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파일이지 사진이 아니에요. 프린팅돼서 인화해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 사진을 벽에 붙여서 전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1년 동안에 360일 사진이면 꽤큰 벽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내 1년을 쭉 훑어보면서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떤 풍경을 봤었고, 뭘 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그러다 보면은 사진이 점점 발전하고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시니어분들 강의를 나가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난 늙어서 사진을 이제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진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동 천재 영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천재, 사진 신동? 없죠. 사진만큼 신동이나 천재 영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사진에 있어서만큼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래요. 더구나 사진은 영상과 좀 달라서 뭐 영상은 영상의 매력이 있죠. 사진은 사진의 매력이 있습니다. 영상이 소설이라면 사진이 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장의 사진에 하루의 이야기가 함축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높아지게 되겠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씩 풍경사진 됐건 인물사진 됐건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또내 눈에 보이는 광경 이만큼인데 이거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좋은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죠. 바로 파노라마 기능이죠. 네,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에 큰 카메라들로 촬영할 때는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 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간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파노라마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스튜디오 모습을 한번 찍어볼게요. 셔터를 누르고 쭉 이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쭉 돌려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누르면은 파노라마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손쉽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파노라마 찍으실 때,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뒤에 뭐, 에펠탑이 있다든지 굉장히 세로로 긴 그런 탑이 있을 때, 그때도 파노라마를 활용해 촬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쭉 올려서 촬영하시면은 왜곡 없이 전체적으로 세로로도 긴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도 활용하시고 격자선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활용하셔서 촬영하시면은 조금 더 사진 라이프가 조금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촬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도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정리하셔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은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수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천체 속의 한자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 우주에. 네,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부와 집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의외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우는 상하, 공간적인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부, 공간을 나타내는 글자로 오래전부터 우자를 썼다. 주는 고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고왕금내, 이것이 줄여서 고금. 이것은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란 말 속에는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는 영어로는 솔라 시스템. 이 시스템을 계자로 번역을 했다. 이열계다.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이 우두머리가 되고 관련된 행성들이 있는 그런 것을 태양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해왕성까지 되겠습니다. 다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별을 얘기합니다. 전부 성자가 붙었는데 지구만 성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그것도 특히 한자로 공처럼 생긴 땅이다. 그렇게 되겠죠. 지성으로 붙이지 않고 어쨌든 지구라고 했다. 지구의 뜻은 공과 같이 둥근 땅덩어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 이름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항성이다. 예, 붙박이 별이다.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므로 항성이다. 항은 항상 항입니다. 항상 할 때. 성은 이제 별 성자다. 이렇게 되죠?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며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이다. 네.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많이 있다.

행성은 무엇이냐? 행은 간다는 뜻이에요. 돈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중심이 되는 별을 각자의 궤도에 따라 돌면서 자신은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그것을 얘기한다.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의 별이 그렇다. 이렇게 되죠. 유성이라고도 한다. 유는 노을유자입니다.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요? 혹성 탈출. 예, 다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성 탈출. 이 혹성은 일본식 낱말이다. 우리말로는 행성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행성이라 쓰지 않습니다. 혹은 미혹된다. 그렇죠? 미혹된다. 그래서 갈팡거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혹성으로 표시했다. 제대로 하면 혹성 탈출이 아니겠죠. 행성 탈출이겠지만 지금도 혹성 탈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일본 말이므로 안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위성, 인공위성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위성. 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위성이다. 위성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도 뭔가 뜯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지킬 위다. 지키는 별이다. 무엇을 지키느냐? 자, 보세요. 행성을 지키듯이 그 주위를 도는 별이다. 우리 지구의 위성은 달입니다. 달이 도는데 지구를 지키듯이 순찰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위성은 행성을 지키는 듯이 도는 달을, 별을 위성이라고 한다. 지킬 위라는 걸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낱말 중에 보면 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생 뭡니까? 그러면 생명을 지킨다. 우리가 위생에 청결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이 낱말이 살아서 움직인다.

혜성, 헨리 혜성. 혜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헨리입니다. 헨리는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직접 헨리 혜성이 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 혜성을 헨리 혜성이라고 하죠. 자, 왜 혜성같이 나타난다고 하느냐? 네, 우선 혜성을 볼까요?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다. 그래서 꼬리별이라고 한다. 꼬리별. 이 해자가 비를 얘기합니다. 빗자루. 빗자루의 비. 비는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그럴까요? 이렇게 꼬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꼬리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별이다. 꼬리별은 궤도가 이렇게 일반 행성과는 좀 다르다. 혜성도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태양계다. 그렇죠? 태양계 주위에 혜성이 있다 했을 때, 이러한 주기가 좀 짧은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구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혜성이 아주 긴 궤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 태양계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 비로소 보인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난다.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유성, 허를 유자죠. 허를 유자. 흔히 얘기하는 별똥, 별똥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가 유성이다. 네, 유성. 지구에 떨어진 별똥을 가리킬 때 운석 이런 말도 씁니다. 운석. 그렇죠? 이것은 운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좌우변에 이는 원자다. 운성은 이제 떨어지는 별똥, 별을 얘기합니다. 유성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스스로 자아예요. 그렇죠?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자전이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네, 공전의 공은 무엇이냐? 글자로는 이것을 공변될 공이라 합니다. 공변될 공은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마늘모예요. 우리가 마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사사사입니다. 사사. 네, 사사는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사사사 이렇게 하면 사사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손을 팔을 이렇게 오므려서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 것이냐 하면 벼를 붙인다. 예, 벼화자죠. 벼를 이렇게 가지고 나수를 배워서 이건 내 것이야. 그것이 사사다. 네. 이 사사의 반대말이 공이에요. 그렇죠? 이 사사를 나누는다는 것이에요. 여덟팔. 여덟팔은 나누는다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여덟팔이 나오면 여덟팔이 단독으로 쓰이면 여덟이란 뜻이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적인 개인적인 것을 나눈다. 그것이 공적인 것이다. 공변될 공. 그러면 공전의 공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공자에는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그래서 공전이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와 함께 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합니다. 지구만 돌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태양도 도는 것이에요. 함께 도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돌므로 공전이라고 한다.

천체에 관한 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의 의미를 알고 상당히 기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누구 만난다 할 때는 수생의 날에 만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지평이 넓어진다. 단순히 이러한 단말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가질 때 분명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자는 한자로 캐고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유바이스. Today is Wednesday.
1: 수요일 또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좋아하는 직업이 또 나옵니까?
0: 자, 아무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훈 씨 쇼핑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2: I love shopping.
0: Oh yeah. Okay. 자. 꼭 원하는 셔츠는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쇼핑몰에 가가지고 그 옷가게 점원분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꼭 상훈 씨가 원하는 뭔가 있으면 그거 항상 있나요? 사이즈든 뭐 뭐든 컬러든
1: 그렇죠. 이제 다들 그렇겠지만 네. 내가 원하는 건 네. 뭐 또 많은 분들이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 네. 인기 있는 제품들은 또 품절이 빨리 나오고 그러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이렇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자 그 우리가 미션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또 있습니다. 이 셔츠 엄청 마음에 드네요. 두개 살게요.
1: 아, 그렇죠.
0: 진짜 마음에 들었나봐요. 네.
1: 그러니까요.
0: 자,
2: 이거 주사위가 됐는데 왜꼭 그렇게 이걸 뭐
0: 네.
2: 엄청 마음에 든다 하고
0: 그죠, 그죠.
2: 점원이랑 좀 많은 굳이 좀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0: 근데 원어민들이 보통 이렇게 액션 리액션이 강하거든요, 또.
2: 우리나라 조금 정서랑은 조금 안
0: 살짝
2: 다르죠.
0: 다를 수 있죠. 예. 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저는 언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2: 맞습니다.
0: 알아야 됩니다.
2: 네.
0: 자, 두 번째 미션 볼게요. 비슷한 거 뭐라도 있나요? 아, 이게
2: 뭐가 없나 보네요,
0: 없네요.
2: 그죠?
0: 네. 비슷한 거?
2: 오?
0: 비슷한
2: 비슷하다? 아,
0: 거?
2: 비슷한 거?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하나 있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단어를 문장 안에 잘 넣어서 쓸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상 질문해 볼까요?
2: 가볼게요.
0: 네.
2: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2: 이 셔츠 엄청 마음에 드네요. 두개 살게요.
1: Sorry?
2: 어? 알아들은 것 같아, 방금?
1: I can't understand. Is that Korean? Sorry. No.
2: I like this shirt very much.
1: Oh,
2: Oh,
1: lovely.
2: I will buy two.
1: Two?
2: Yes.
1: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2: Last one?
1: Last one.
2: 꼭 없더라. 그러면은 뭐 비슷한 거 뭐라도 있나요? Do you have this 뭔가 like looks like this one?
1: Oh,
2: Oh,
1: a similar one.
2: yeah.
1: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2: A print 아 곰돌이 핀이요?
1: 테디 베어
2: 테디베어.
1: 프린트.
2: 다른 거뭐 베어는 no. I don't like bear.
1: You don't like bears.
2: I love mouse.
1: Oh, we have a shirt with a mouse print.
2: Yeah, mouse print.
1: Mouse print, yeah. Should I go get it? Okay.
0: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공상시 한 90점
2: 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어디가 부족했나요?
0: 아,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진
2: 아,
0: 않았어요.
2: 그래요?
0: 근데 또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원하는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2: 네.
0: 그걸 다른 동사로 썼거든요. 근데 말은 됩니다. 근데 제가 안쓴 거라서 화가 났어요.
2: 아.
0: 그
2: 오케이,
0: 정도다라고
2: 오케이.
0: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우리 후반부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비슷한 거 없나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2: 네.
0: 이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동사를 쓴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2: 네.
0: 그래도 뭐 적어도 내가 뭔가 표현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 아무튼 저희는 완벽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I love this shirt.

0: I'll take two.
1: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0: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1: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셔츠 엄청 마음에 드네요. 어, 두 개 살게요. 이러면서. 상우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맞으면 색깔별로 약간 이런 느낌.
3: 저도 그렇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3: 왜냐하면 이제 네. 저희 같은 덩치들은 그래도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나요?
2: 이게 웬일이야?
3: 아유, 모델 비율 뭐 진짜 잘생기신 분들은 머리 보도 잘 어울려요. 그냥 흰색 셔츠 입어도 너무 예쁜데 아, 우리는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2: 이거 딱 왔다.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색깔별.
3: 저는 실제로 모자도 아유. 제가 두상이 크다 보니까 잘 안 맞잖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개 사요.
2: 아, 예. 색깔별로?
3: 아니요. 그냥 똑같은 색깔.
2: 아, 똑같은 색으로요? 네. 여유분으로?
3: 네. 그래서 아. 하나 또 빨면은 또 그거 네. 또 쓰고.
2: 그래도 또 상원 씨는 스타일리시하니까 또.
3: 제가요? 어. 워스트 드레서였는데요.
2: 아, 아니에요. 예. 그건 저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셔츠 엄청 마음에 든다.
3: 아, 아까 말했다. I like this shirt 했는데, I love this shirt.
2: 그렇죠, 그렇죠.
3: 들어가면 되고요.
2: 조금 더 강조한 것 뿐이죠, 뭐.
3: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셔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셔츠가.
2: 그렇죠. 그대로 들어와
3: 있어서 그런 건데.
2: 아직 들어와 버렸어요. 네,
3: 원래는 shirt.
2: 아까는 꽁상 씨가 shirts라고 한 거죠.
3: 맞아요.
2: 오케이, 오케이. But then, 이번에는 shirt. 로 바꿔줬고요.
3: 네, 아웰 지금 순간적 의지로 그럼 나도 사야 되겠다. 뭐를 두 개나. 네, 테이크 하겠다로.
2: 아까 아마
3: 바이로 했어요.
2: 바이를 썼죠, 그렇죠. 네.
3: 네. I will take two. I will buy two. 다 괜찮을 것 같은데.
2: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 I love this shirt. 그럼 저, you know what? I'll take two. 두 개 살래요. Check it out.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외래어로 셔츠로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는 틀려도.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3: 맞아요. 이게
2: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shirts는 당연히 뒤에 s가 붙었을 때나 네. 복수로 썼을 때 가능하겠죠. 그렇죠?
3: 그렇죠.
2: 하지만 하나 할 때는 shirt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shirt. 앞에 i의 강세를 하나 찍어주세요.
3: Sure.
2: 그래서 얘를 또 안 찍어주면 shirt, shirt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shirt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i의 강세를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rt, shirt,
3: shirt. Shirt.
2: 아주 좋아요. Shirt. Okay. R 발음까지 신경 써서 쓰면 더 좋고요. 자, so I love this shirt야. 이러면서 I'll take two. 자, 우리가 뭔가를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buy라는 동사가 떠올라요, 그렇죠?
3: 네.
2: 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어민들은요, 그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옵션이 다양해요.
3: get도 있죠.
2: 맞아요. 나 이거 get 하겠다. 근데 꼭 그게 산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가져갈 거예요. 물론 돈을 주고 가져간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은 take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get도 좋은데 take. So I will take what? 이렇게 하면 몇 개를 사겠다. So 이 take가 원래 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가져간다.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take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상우 씨가 설명 또 잘해줬죠. 우리 will은 시제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3: 순간적 의지를 의지. 네, 보여주는 거죠.
2: 맞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나 이거 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So I'll take 할 거예요. 근데 몇 개 살지는 뒤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저 세 개 살래요.
3: I will take three.
2: 그렇죠. That's it. How about this? 이거 한번 해볼까요? just까지 넣어주세요. 저 그냥 하나만 살게요. 살래요.
3: I will just take one.
2: 그렇죠. I'll just take on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three shirts, 그렇죠. One shirt 해도 되지만 이미 뭐를 사는지 아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죠. 네? 한국어에서도 이미 얘기 나왔는데 저 두 개의 셔츠를 살게요.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간단하지만 읽어볼게요. I'll take three.
3: I will take three.
2: I'll just take one.
3: I will just take one.
2: 본문 읽어볼게요. I love this shirt. I'll take two.
3: I love this shirt. I will take two.
2: Alright. 자, 이랬더니 꼭 이래요. 죄송해요. 그게 저희가 가진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3: 마음에 드는 거 없어.
2: 이상해.
3: I'm sorry. 그죠? 죄송합니다. That's 그것은
2: 그게 뭐다?
3: 그게 더 마지막 하나예요.
2: 오.
3: 그쵸?
2: 마지막 것이다.
3: 네, 마지막 것이에요.
2: 근데 어떤?
3: 우리가 가진 것 중에.
2: 그렇습니다.
3: 그래서 last를 써주면 되겠네요. The last one. 마지막 물건.
2: Okay. Alright. So, I'm sorry. 죄송하다.

0: 네.
1: 이거 하나란 뜻일까요?
0: 자꾸 저도 습관적으로 하나라고
1: 맞아요.
0: 얘기하긴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겉, 물건,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바로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하기 싫기 때문에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앞에 몇 번째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this, 이런 거. 오케이. 뭐 that, 저. 이거 저. 겉.
0: 저것,
1: 이렇게
0: 이것.
1: 같이 이제 섞어 쓴다든가 형용사 가 들어가서 무슨 뭐 it's a good one.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원을 활용해서 해볼게요. 마지막 것, 다시 한번 뭐라 그런다고요? 마지막 것?
0: Last one.
1: The last one,
0: The
1: right?
0: last one.
1: 최상급은 더 들어가죠, 우리? The
0: 그러네요.
1: last one. 그러면 이 것, 이러면은?
0: This one.
1: This one, right? 그 파란색으로 된 것, 이러면 어떡할까요?
0: The blue one.
1: 그렇죠, the blue one. 이해하셨나요?
0: Yeah.
1: Right? 그냥 원을 쓰면 하나라는 뜻이 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으로 쓸 때는 앞에 뭔가 꾸며주는 듯한 느낌의
0: 네.
1: 단어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gain,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이고 정말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0: 그럼 혹시 이거 돼요? 하나의 것이에요. 해서 one one.
1: 아, 하나의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오케이. One, one. 네.
0: 좋은 트라이였죠.
1: Good try입니다. Good
0: Yeah.
1: try입니다. 진짜로. 예.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the last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last라는 거.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last가? 네,
0: 마지막에
1: 마지막, 의, right? 오케이. 근데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the가 우리 들어간다는 거. So the last something이라고 하면 마지막 명사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게 마지막 겁니다.
0: Oh, this is the last one.
1: 그렇죠. This is the last one.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이제 더 이상 책 끝이에요, 이거.
0: This is the last chapter.
1: This is the last chapter.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둘다 공통점은 요게 들어간다는 거.
0: 네.
1: 오케이? 뭐 first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guys.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목소리 키워서요. This is the last one.
0: This is the last one.
1: This is the last chapter.
0: This is the last chapter.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0: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1: Alright, 좋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ove this shirt. I'll take two. I love this shirt. I'll take two.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1: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 이게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비슷한 거 뭐라도 있나요? 비슷한 거라도 사고 싶은
0: 요게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또 약간 또 반복으로 나오네요. Do you have? 그죠? 뭐,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1: Yes.
0: 있나요?
1: 가지고 있나요?
0: 뭐라도 비슷한 이런 거죠. 비슷한을 쓰는 건데요.
1: 네. 근데 아까 막 look like 이런 거
0: 저,
1: 했었죠.
0: looks like
1: 근데
0: 뭔가 look
1: 그게
0: like
1: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훈 씨가 look like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
0: 그렇죠,
1: 패턴을요.
0: 그렇죠.
1: 실제로 근데 look like 명사 이렇게 하면 명사와 닮다라는 전체 덩어리 동사가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뭐라도 있나요? 뭐와 닮다? 아예 성립이 되지 않죠.
0: 그러네요.
1: 하지만 이제 떠오르는 게 없으면 뭔가라도 얘기는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 비슷하다라는 형용사 같은 게 나와요.
0: 예. Same 이런 거는 같은이잖아요.
1: 아,
0: 비슷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커플룩 이런 거 입다가 너무 똑같으면은 좀
1: 오, 오,
0: 촌스러워서 약간 시밀러 룩을 좀 입습니다. 뭔가 그렇죠? 그래서
1: 잠깐만, 지금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 진짜 쓰잖아요.
0: 예, 시밀러 씁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아, 근데 잠시만요. 시밀러?
1: Similar?
0: 시밀러.
1: Similar?
0: 써보진 않아서
1: Okay.
0: 약간 이런 느낌이지
1: 맞아,
0: 않나요?
1: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밀러
0: 네.
1: 이렇게 해서 본것 같아요,
0: 시밀러
1: 저도.
0: 룩
1: 맞아,
0: 이렇게.
1: 시밀러로. 그러니까 좀 똑같이 약간 맞춤이 아니라
0: 색깔만 뭐
1: 느낌
0: 비슷하거나
1: 비슷하게
0: 뭐 블랙 앤 화이트면 화이트 앤
1: 흐름.
0: 블랙으로 뭔가 톤만 좀 맞춘다거나.
1: 아, 좋죠. 자, 그거 진짜인지 보겠습니다. 스펠링 확인해 주시고요.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완벽.

0: 생각합니다. S-I-M-I-L-A-R. 그래서 similar 이라는 단어. 이게 품사가 뭘까요?
1: 비슷한 상태. 형용사입니다.
0: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similar. 뭐, 해석을 하면 비슷한이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걸 guessing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any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걸로도 조금 유추 가능하겠죠. 그쵸? 네.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Right. Anything 뒤에 형용사. 우리가 많은 분들이,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닌가? 비슷한 것이니까 similar anything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ything, something, nothing은요, 뒤에서 꾸며줘요. 희한하게도. Right? 예외입니다. 저 형용사 한 무엇이라도, 그 어떤 거라도, anything, 형용사. Okay? So 예를 들어서, 저렴한 거, 그 어떤 것,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Anything cheap?
0: Cheap, right? Anything cheap, right? How about this? 더 저렴한 거, 그 어떤 거라도. 더.
1: Anything cheaper?
0: That's it. You know? 비교급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anything 뒤에 뭐 다른 게 더 붙는 게 아니라 anything cheap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 활용한 그 단어, 덩어리 단어 두 개를 활용해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비싼 거 사기 싫어가지고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1: Do you have anything cheap?
0: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cheap?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뭐가 있나요? 할 때 우리가 there is 쓴 거 기억나죠?
1: 그렇죠.
0: 질문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Is there?
0: 그거 한번 해볼게요. 더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1: Is there anything cheaper?
0: 그렇죠. Is there anything cheaper?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Yeah?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개는 거의 의미 차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가지고 있어요나 아니면 거기에 있나요나.
1: 그렇죠.
0: Is there something 하면 뭐가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제 성우 씨 옵션이 생겼죠. 그렇죠?
1: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네네네. Do you have도 써보고 Is there도 써보고 Can I get도 써봤습니다.
0: 오케이. 다 통하나요?
1: 다 통합니다.
0: Yeah? 그래서 옵션을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가 갑자기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더 익숙한 거가 상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
1: Do you have anything cheap?
0: Is there anything cheaper?
1: Is there anything cheaper?
0: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similar는 비슷한인데 아까 같은 건 뭐라고요?
1: Same.
0: Same. 한 번만 써주세요, 형용사.
1: Same.
0: 참고로 same은 나중에 활용하실 때 더랑 같이 씁니다. The same, what? 이렇게, right? 그리고 다른 건 뭐죠, 우리? 반대로? 다른?
1: Different.
0: Different, right? So 이렇게 연관된 단어 같이 알아두시는 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1: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아, 곰돌이 인형 무늬가 있는 셔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토끼가 아니라 곰돌이다. 이런 거.
1: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with 앞으로 끊어서 We have a shirt. 우리는 셔츠들을 가지고 있어요.
0: 가지고 있어요.
1: 어떤 거, 어떤 거와 함께 곰돌이 인형 무늬가 있는
0: 그쵸.
1: 그러면은 a bear 인형 doll print.
0: 오, 오케이.
1: A bear doll print.
0: 그쵸, bear doll print. You know, very smart. 자, 이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
1: Yeah.
0: 네, 상우 씨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왜 안 썼지 할 수도 있어요. We have shirts with a bear doll print. 이 단어 알죠?
1: 너무 잘 알죠.
0: 테디베어이라고 하는 거, 곰돌이 인형. 물론 곰 doll이라고 하는 인형 뭐 이런 거 쓴 거가 이제 단어별로 합치면 말은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쓰지 않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teddy bear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곰돌이 인형 그 안에 막 솜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teddy bear이라고 우리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런 곰돌이 인형처럼 뭔가 봉제된 동물 인형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래는 우리가 stuffed animal 이라고 부릅니다.
1: 저 stuff가 뭐죠? 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0: 뭔가가 stuffed가 돼 있다는 게 꽉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1: 꽉 차.
0: 그래서 솜 같은 거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그런 anima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왜 이런 박제 동물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1: 이것도 약간 이게 약간 뭐 excited처럼 박제 뭐 꽉 차여진.
0: 맞아요. 맞아요. 원래 stuff까지를 쓰면 꽉 채우다가 됩니다. 아. stuff. 그런데 그걸 당했으니까
1: 꽉 채워져 막. 있는.
0: Mm-hmm. Exactly. 그래서 상훈 씨 배부를 때 I'm full 말고 뭘 써도 될 것 같아요?
1: I'm stuffed.
0: Mm-hmm. Wow. I'm stuffed. 그러면 완전 배가 꽉 차 있다.
1: 재밌네요.
0: 네, 그런 효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So 꽉 차 있는 그런 animal, 봉제 동물 인형. 그 중에 teddy bear는 하나의 뭐 sub category 정도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자 그리고 우리 print란 단어 나왔네요.
1: 네.
0: 이게 여기서 보니까
1: 문이라고 돼 있네요.
0: 그렇습니다. P-R-I-N-T, print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흔히 나렴된 무늬 그래가지고 아. 셔츠 같은데 보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1: 네, 여기 뭐 지금 나뭇가지 포인트 돼 있잖아요.
0: 저 하나 얹고 오신 줄 알았어요. 포인트로다가
1: 위에 나뭇가지 있나?
0: 네. so 이런 print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Okay. 자 여기서 가장 사실은 구조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상훈 씨가 이걸 직역으로 했거든요.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자, I, we have shirts. 문장 끝날
1: 네,
0: 수 있죠?
1: Skinnessoyo.
0: We have shirts. 근데 I'm a shirts가 아니라 with a teddy bear print, right?
1: Yeah.
0: With를 아까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1: 네.
0: 그게 맞습니다. 이 print와 함께 있는 shirts 결국 그게 붙어 있는,
1: 네.
0: 그려져 있는. 이라는 식으로 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주로 뭐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거나 뭐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통 with를 많이 쓰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뭐를 가진, 뭐가 있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영어로 하면 더 심플하죠.
1: 네.
0: with는 함께함이에요. right? okay. so with 그런 print. with 명사. 뭔가 있는, 뭐뭐를 가진.
1: 아.
0: 자, 예를 들어서 queen size bed를 가진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어, with 그냥? With a queen size bed.
0: That's it, you know? 그러면은 자신감이 있는, 가진.
1: With confidence.
0: With confidence.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So, for example, 나는 방이 필요해요. 근데 queen size bed가 있는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난 방이 필요하다. 어떻게
1: 해요? I want a room.
0: I want a room or I need a room. Right? I need a room. 근데 queen size bed가 있는. 그러면?
1: With a queen size bed.
0: 그렇죠. 그거와 함께 있는 방이 필요한 거죠. So, how about this? 나는 남자야. 자신감을 가진 남자지. 어떨까요?
1: I'm a man yeah. with confidence.
0: Alright. I'm a man with confidence.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느낌 맞나요?
1: Yeah.
0: Okay. So,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돼 있어요. 이런 느낌.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1: I need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0: 두 번째 갈게요. I'm a man with confidence.
1: I'm a man with confidence.
0: Alright, 이번에는 shirts 얘기 좀 해볼게요.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1: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0: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0: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love this shirt. I'll take two. I love this shirt. I'll take two.
2: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3: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2: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0: 자, 우리 패턴, 핵심 패턴, 프레임 패턴을 활용해서 입형작하겠습니다. I will take 몇 개. 자, 갑니다. 두 개 살게요. 저 두 개 가질게요.
1: I will take two.
0: That's it. I'll take two. 세 개 살게요.
1: I will take three.
0: Simple, right? I'll take three. 자, 이번에 just를 넣어서 그냥 하나만 살게요.
1: I will just take one.
0: I'll just take one. 하나만 할 거예요, 저는. Right? 자,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Anything 형용사. 어순 기억하세요?

0: 비슷한 거 뭐라도 있나요? 당신 가지고 있어요? 뭔가라도 비슷한 거?
1: Oh,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0: 그죠.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두 번째,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1: Do you have anything cheap?
0: 그죠. Do you have anything cheap? 자, 이번에는 is there로 해보세요.
1: 네.
0: 더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1: Oh, is there anything cheaper?
0: 그죠. Is there anything cheaper?
1: 오.
0: 그쵸. 뒤에 형용사 비교급이 나오든 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병자 패턴 한거 상호씨 달려볼까요?
1: 네. 두개 살게요. I'll take two. 세개 살게요. I'll take three. 그냥 하나만 살게요. I will just take one. 비슷한 거 뭐라도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 더 저렴한 거 뭐라도 있나요? Is there anything cheaper?
0: 오케이,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0: 해결.
1: I love these shirts.
2: Oh, good.
1: Oh, I will take two.
2: I'm sorry. That's the last one we have.
1: Oh, do you have anything similar?
2: Oh, we have shirts with a teddy bear print.
1: Teddy bear print?
2: I think it would look good on you.
1: Oh,
2: Yeah, I think.
1: okay.
2: Yeah.
1: Oh, I will buy it.
2: Two?
1: Yeah, two.
2: Okay.
1: I will take
2: One
1: two.
2: second.
1: Yes.
0: All
1: Yes,
0: right.
1: I love teddy bears print suit shirt.
0: Shirts. Okay.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건 그녀에게 어울려. 어울린다라는 동사의 색조가 뭐
1: 어울린다.
0: 어떨까요?
1: 수트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수트.
0: 그래서 so it suits h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nything 형용사, 그죠? Anything 뒤에서 꾸며주는 느낌.
1: 뭐라도,
0: 에, 뭐뭐한 거 뭐라도. 자, 그럼 다음 영작해 주세요. 혹시 매운 거 뭐라도 있나요? 아, 저는 매운 거밖에 못 먹어서요. 오히려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저는 할수 있을 것
0: 오케이,
1: 같습니다.
0: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자, EBS 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윤사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목요일날은 또 저희가 관계 영어 배우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계 제목은 절대 웃지 않는 그녀. 남녀 사이 얘기 같아요. 그렇죠.
1: 자, 일단은 뭐 네. 코미디언으로서 웃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네. 또 so sad하고
0: embarrassed 되고
1: embarrassed 뭐예요?
0: 약간 되게 민망하고
1: 아, 왜 민망하고
0: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뭔가 그런 스테이지에서도 그러는데 진짜 원온원으로 1대1 앞에 있는데 웃지 않은
1: 그래서 제가 마요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네네네. 리액션이 좋아요. 항상 제가 뭐 말만 하면 웃어주잖아요.
0: 아, 웃겨서 웃는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자, 아무튼 이런 웃음 관련돼 있는 거 절대 웃지 않는다. 굉장히 난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내용 구성해봤거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1: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말을 하니?
2: 이거 약간 덩어리로, 통어로 막, 영화에서 이런, 뭔가 대사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0: 뭔가 우리 상훈
1: 예.
0: 씨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1: 오.
0: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친구가 여자가 막안 웃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1: 그게 아니고 뭐 그날 조금 뭐 아팠나 보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위로해주는 느낌인 것 같긴
0: 느낌
1: 하네요.
0: 좀 오는데요? 오케이. 자, 요거 영어로 다 바꿔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고? 일단 콩순이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1: 애슐리가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너를
2: I don't think
1: 알아들었다.
2: she likes me.
1: 아, 왜 그런 말을 해? What did you say that?
2: I said,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1: 그러니까 why did you say
2: Oh,
1: that?
2: why?
1: Why?
2: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1: 절대 웃지 않는다고? 이거 알아들었잖아. Never smile.
2: When she's with me, she never smiles.
1: 그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2: 응?
1: 그러니까 she is personal problem, maybe.
2: She maybe has personal problems.
1: Probably she personal problem
2: You think
1: have.
2: so?
1: She, oh, I think so.
2: Go and ask her.
1: 내가?
2: Thank you.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 꽁상 씨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회화체로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의 못 알아들을 확률이 없을 정도로
1: 오.
0: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걸 만약에 시험 영어로 했다. 내 말은 정확하게 뭐 word by word 단어 하나하나 집어서 맞느냐 틀리느냐로 따진다면 좀 에러가 있는 그런 문장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치명적인, 에러는 바꿔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그녀의 문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좀 에러가 있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주시고, 항상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4: Why do you say that?
3: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4: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했고요. 아,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알아듣는 거로 애슐리라는 애가 있나요? 근데 애슐리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1: 자,
0: 약간 우울하죠, 살짝.
1: 요것도 재밌어요.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애슐리가 나를 좋아하는 걸 요렇게 가네요.
0: 네.
1: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0: 아하. 오케이. 지금 예전에 나왔었던 패턴은 그대로 좀쓴 거긴 해요. 그쵸? 나는 생각해, 뭐뭐뭐라고. 혹은 나는 생각하지 않아, 뭐뭐뭐라고. 얘기를 할때 뒤에 문장을 깔아버렸죠. Ashley likes me. 자, likes. 맞습니다. There you go. 당연히 이제 Ashley라고 하는 거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like가 아니라 likes를 쓰는 게 당연히 맞죠. 좋아하다라는 동사, 뭐 기본형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 뭐뭐라고 생각해 할때 뭐라고 한다고요?
1: I think 평소문.
0: I think blah blah blah 평소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돼 있어요?
1: I don't think 평소문이네요.
0: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 혹은 의역을 좀 하면 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투를 좀 넣을 수가 있죠. So I don't think 평소문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뭐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거. 얘만 바뀐 겁니다. 얘만. 그렇죠?
1: 그러네요.
0: Right?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평소문으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평소문 어순을 연습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평소문이죠. 오케이? So Ashley likes me는 평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해볼까요? 그건 진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1: 뭐
0: 그거 뭐예요, 그냥?
1: It's true.
0: It's true, right? 그러면 나 그거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실이라고 난 생각이 안 들어.
1: I don't think it's true.
0: That's it. I don't think it's true. Alright? So I don't think 넣고 나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It's true라고. 뒤에 문장을 넣은 거잖아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1: I don't think he loves me.
0: 그렇죠.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I don't

0: think 해놓고 또 he doesn't love me 이러면 맞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1: 두 번 부정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더블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중 부정이죠.
1: 그렇게 하려면은 I think he doesn't love me를 해야 그렇죠. 되죠.
0: 나는 생각해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1: 네. 아. 되죠.
0: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됐으면은 I don't think Ashley likes me나 아. I think Ashley doesn't like me나
0: 의미 차이 없죠.
1: 그렇죠. 거의 없어요.
0: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Alright. 근데 원어민들은 아. I don't think로 먼저 뽑아내는 걸 좋아. 아.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이런 느낌. 네. 그렇죠? I don't think it's true. I don't think he loves me. Again. 상원 씨가 방금 바꾼 건 뭐냐면요. 얘를 I think로 바꾸고 여기다 부정을 넣은 거예요.
1: 네.
0: 그것도 가능하고 의미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뭔가 부정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앞쪽으로 뽑아서 생각하지 않는다로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아마 상훈 씨도 그런 거 좀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1: 못 느꼈는데요.
0: 그렇습니까?
1: 이제 느껴봐야죠.
0: 느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문장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I don't think it's true.
1: I don't think it's true.
0: I don't think he loves me.
1: I don't think he loves me.
0: 자, 이번에는 좀 실망감을 느껴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1: Oh,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0: 약간 우울한 상태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친구 왜 이래? 이러고 싶은 거예요.
1: 네.
0: 미션 문장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
1: 아, 이게 공상씨가 what? 그쵸? What do you say that? 뭐 이런 식으로
0: 처음에 what을 했다가 바꾼 것 같던데요. 아까 보니까.
1: Why do you say that?
0: 아, say가 뭐죠 우리?
1: 말하다.
0: 말하다. 그럼 직역을 하면은 왜 넌 그것을 말하니?
1: 맞아요.
0: 가 되겠네요. 그렇죠? Why do you say that? Check it out. Say, 말하다. 뭐 기본 동사가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의문사를 활용하는 거를 연속으로 왕창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좀 뜸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등장을 했죠. Do you say that? 그러면 넌 그걸 말하니? 라는 질문이긴 해요. 하지만 엄청 짧고 어색하고 그런 감이 있죠. 그렇죠? 네. 앞에 why를 붙임으로써 왜 그런 말을 해? 바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의문사는 질문 어순이랑 무조건 같이 써줘야 돼요.
1: 네.
0: 아시죠? 그래서 질문 어순, 여기 지금 보면 right?
1: Do you say that?
0: Right. You say that. 이런 평소문이 아니라 do you say that? 이런 질문 어순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전화했니?
1: Did you call me?
0: Did you call me? 그럼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이유 궁금한 거야.
1: Why did you call me?
0: 그죠? Why did you call me?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죠? 네. 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너 나 싫어해? 너 나 싫어하냐? 친구한테.
1: Do you hate me?
0: Do you hate me? 그러면 너 왜 날 싫어하는 거야?
1: Why do you hate me?
0: 그렇죠. Why do you hate me?
1: Hey.
0: I'm a good guy. 이러면서.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again, 단순 질문 어순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사는. 그렇죠?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궁금한 느낌으로. Why did you call me?
1: Why did you call me?
0: 그렇죠? Why do you hate me?
1: Oh, why do you hate me?
0: 너 왜 나 싫어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자, 요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지금 why do you say that? 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say that? 왜 그런 말을 해? 에요.
1: 네.
0: 자, 근데 제가 원래는요, 한국에서 왜 그런 말을 해보다는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많이 말투 쓰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해석을.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면 like that? 그래서 like를 넣으려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게 실제로 that을 쓰는 거랑 like that을 쓰는 거랑 뉘앙스가 좀 달라요.
1: 어떻게 다를까요?
0: 자, why do you say that? 직역하면 너 왜 그걸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는 why do you say like that? 이렇게 하면 이 like가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 어떤 식으로 이런 뜻이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얘는 너 왜 그런 말을 해고요. 얘는 왜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전달해?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뭔 차이인지 알 수 있는데요. 딱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상훈 씨한테
1: 네.
0: 상훈, 넌 바보야. 이랬어요. 그러면 그 바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죠.
1: 그렇죠.
0: 그럴 때는 Why do you say that? 너 왜 그 바보라는 단어를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 기분 나빠. 이런 느낌이 되는데
1: 네?
0: 제가 이번에는

0: You are smart라는 말을 해볼게요.
1: 네.
0: You're smart. Smart는 좋은 거 아니에요?
1: 네네.
0: 똑똑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you're so smart.
1: 오.
0: 뭔가 비꼬는 느낌 아니에요?
1: 와.
0: 그렇죠. Right? 그럴 때는 성훈 씨가 왜 smart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왜 그런
0: 왜?
1: 식으로 말해?
0: 그렇죠. 그렇죠. 말하는 게 표정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가 되는 겁니다.
1: 뉘앙스가 왜 그래? 이런 느낌인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Why
0: 전달
1: do you
0: 방식이
1: say it
0: 마음에
1: that?
0: 안들 때는 why do you say it like that? 이렇게 방식, 전달 방식이 마음에 안들 때는. 근데 그한말 자체가 마음에 안들 때는 그냥
1: Say
0: 그 말을
1: that.
0: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우울한 그말 자체를 했잖아요. 단어 자체를.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왜그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더 맞겠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say that?
1: Why do you say that?
0: 왜 너를 안 좋아한다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 졌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0: 네, 아, 슬픈 문장 나왔습니다. 나랑 있을 때 절대 웃질 않아. 이거는 안 좋아하는 건가요?
1: 이건 무조건 안 좋아하는 거죠.
0: 무조건입니까? 그냥 약간 뭐, 원래 표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거의
1: 그럴까요?
0: 그럴 일 없나요?
1: 아니, 보통 이성이랑 있을 때 좋아하는 이성이면 일단 웃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0: 무조건.
1: 지금 안 웃잖아요, 보통.
0: 잠깐만요, hold on one second.
1: 네?
0: What does it mean?
1: 아, 농담이고요.
0: 아니죠네.
1: 자. 그녀는 절대로 웃지 않아. She never smiles 써주면 됩니다.
0: Oh my goodness.
1: 그녀는 절대 웃지 않아.
0: 네.
1: 언제요?
0: Okay.
1: 그녀가
0: 가
1: 나와 함께 있을 때.
0: 때. When이 들어갔네요.
1: Yeah.
0: 때. Okay. So 아무 때나가 아니라 when she's with me. 나랑 있을 때 she never smiles. 저 지금 약간 충격인 게 지금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거 맞는지 여러분들도 봐주세요. 오픈합니다. You got it. 자, 지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I mean, smile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we all know what it is, right?
1: Yeah.
0: laugh 하는 깔깔깔 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미소 짓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웃는 거. 그럼 미소를 짓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소름이 돋았는지.
1: 네?
0: 지금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never를 잠깐만 잊어볼게요. 우리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할때두 동사 부정할 때뭐 쓰죠, 우리?
1: She는 doesn't죠.
0: 아, 오케이. Yes. So 주어에 따라 뭐 don't, doesn't, 뭐 과거에 뭐안 했다 하면은 didn't,
1: Didn't?
0: yes, didn't.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쓰고 나면 뒤에 뭐가 와요, 우리?
1: 동사 원형이
0: 동사
1: 오죠.
0: 원형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만약에 doesn't를 써볼게요.
1: 네.
0: She doesn't 하면 얘 원래 뭐 와야
1: She
0: 돼?
1: doesn't smile.
0: smile이라고 원래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은 never 썼죠. 이 never는요, 주어 동사 매칭에 영향을 1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S를 쓰는 게 맞아요. So, she never 썼으니까, 아, 잠깐 부정했으니까 동사 원형 smile 써야지. 가 아니라, 얘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She never smiles. 맞췄어요.
1: 아, 너무 기본 아닙니까,
0: 아,
1: 이거는?
0: 기분 맞아요?
1: 왜냐하면은 don't, doesn't 동사 원형 배웠고, didn't 동사 원형 배웠는데, never 동사 원형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3인칭 단수로 가는 거예요.
0: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1: 그럼요.
0: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이상하게 익혀지긴 했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don't나 doesn't 뒤에는 제가 항상 동사 원형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1: 아.
0: I don't do something, she doesn't do something, right? 근데, 얘는 그냥 동사라고 한 이유는, 이게 그냥 주어에 따라 동사가
1: 바뀔 수
0: 바뀔 수
1: 있겠네요.
0: 있고요. 과거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형으로 뭐, 그녀는 절대 웃지 않았다. 그러면은, she never,
1: 스마일드.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didn't smile이 아니라. Okay? So, never를 하실 때는, don't, doesn't, didn't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하는 걸
1: 맞네요,
0: 추천드릴게요.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상원 씨, 뭐,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 너무 잘해줬어요. Beautiful. So, she never smiles.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1: 네?
0: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얘는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주어가 나니까, 그죠? 난 절대 뭐, 거짓말하지 않아.
1: I never lie.
0: 그죠? I never lie, right? 뭐, I don't lie랑 큰 차이가 없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절대 미소 짓지 않아.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She never smiles.
0: 그쵸? She never smiles.

0: 방금 얘기한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겁니다. she이기 때문에 왠지 뭐 이거 부정하고 나서 smile 동사 원형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Right? 여기서 만약에 그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She never lies. 그렇죠. S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they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들은 절대 미소 짓지 않아. 그러면?
1: They never smile.
0: Smile. 그냥 they smile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에 그냥 never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It takes time, right? 자, 읽어볼게요. I never lie.
1: I never lie.
0: She never smiles.
1: She never smiles.
0: Alright.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패턴을 부를 때 네. frame patterns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1: 네, 네.
0: frame은 뼈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뼈대는 종류가 있어요. 시제에 집중한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장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바로 확장형 frame이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 뼈대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문장이 길어져요. 자, 보세요. She never smiles. 이거 문장 끝날 수 있어요?
1: 네.
0: 끝날 수 있죠?
1: 네.
0: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 근데 언제 그러느냐? 시기라고 하는 거를 넣어줄 때 when을 해주는 거야.
1: 예, 이게 원래 그 네. 의문사 when 넣어서 그 의문문 형태로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0: 그거랑은 다르죠.
1: 완전 상관.
0: 아, 그렇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만드는 것도 질문형을 만들 수 있는 또 재밌는 도구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확장형 when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when 뒤에 평소문을 넣어버리면 평소문일 때.
1: 맞아요.
0: 그녀가 나와 있을 때 she is with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네가 도착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도착할 때.
1: When you
0: 도착하다가 뭐죠?
1: Arrive.
0: Arrive, yeah. When you arrive, 그러니까 너가 도착할 때예요. 이거는 뭐 완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뭐 when you arrive. 자, 그러면은 내가 자고 있을 때.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으로 해주세요. 내가 자고 있었을 때.
1: When I sleeping?
0: 아. 과거 진행이니까
1: when I slept
0: 아 when I was sleeping 아직 상훈 씨가 현재 진행형은 잘하는데 과거 진행형이 조금 막 아직 익숙하지 않죠
1: 네,
0: when
1: 네.
0: I was sleeping 자 이것도 문장 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완성된 문장 이병작 시켜드릴게요
1: 네.
0: 이 말 진짜 많이 쓰죠 야 너 도착하면 전화해라?
1: 아.
0: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원래 영어에서는 너 도착하면이 아니라 도착할 때 전화해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 그럼 어때요?
1: Call me.
0: Call me예요. 근데 네가 도착할 때니까?
1: When you arrive.
0: 그쵸? Call me when you arrive. Righ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내가 자고 있을 아. 때 전화했어요. 자,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대요. 어떻게 해요?
1: She called me.
0: She called me, right? 내가 자고 있었을 때, 과거 진행.
1: When I was sleeping.
0: 그렇죠. When I was sleeping. 이거 she called me가 붙으니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아요?
1: 맞아요.
0: 뒤에가? Right? 시제가. So, 여러분들이 이게 쉽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when이 붙는 거가 문장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병작 연습하실 때도요.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훈련일 뿐이기 때문에 끊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you arrive.
1: Call me when you arrive.
0: Mm-hmm. She called me when I was sleeping.
1: She called me when I was sleeping.
0: 그렇죠, right? 언제 전화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She never smiles when she is with me.
1: Oh, she never smiles when she is with me.
0: 자, 마지막 미션 문장입니다. 또 위로해 주는 거죠. 아니 뭐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원래 뭐 좀 그럴 수 있고. 네.
1: 뭐 집에 우환이 있다거나
0: 뭔가
1: 그런 얘기 많이 하죠.
0: 아, 그렇죠.
1: Maybe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0: 맞아요.
1: 그녀가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들을.
0: 네.
1: 아 요게
0: 아, 여기서
1: 비동사 썼죠.
0: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아마 her problem 어쩌고 이런 식으로
1: 아,
0: 쓰려다가 뭐 she's problem이라고 했다가. 좀 문장이 이제 살짝 엉켰죠.
1: 개인적인 문제니까 일단 이거는 personal은 맞아요. personal.
0: 오케이.
1: 그렇죠? personal problems.
0: personal problems. 오케이. 자, 이거는 사실 personal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면은 좀
1: 할 수가 없죠.
0: 난감하죠. 그렇죠? she has problems라고 가능은 해요.
1: individual problem?
0: 뭐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까?
1: 안 돼요?
0: 그 개개별의 뭐 이거 근데 아 비슷하게 사전에 또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줄 알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1: 달라요?
0: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personal, right? 보겠습니다. Just like that. Alright, 형용사고요. 이거 발음할 때 중간에 r 있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1: Yeah.
0: personal

0: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per 할 때 혀를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per 당기고 personal. personal. r 신경 써 주세요.
1: personal.
0: 오, 좋아요.
1: personal.
0: Ooh, all right. So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right? 자, 그리고 문장 앞에 뭐 하나만 넣는데도 확신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1: 맞아요.
0: And what is it?
1: Maybe.
0: Maybe, right? Okay. So, maybe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So, maybe를 쓰고 나서 어떤 평소문을 넣어버리면 이 평소문 전체의 확신, 말의 추측이나 뭐 확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Okay? 뭐뭐일지도 모르지, 뭐뭐일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아프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는 아프다.
1: He is sick.
0: 그가 아플지도 모르지.
1: Maybe he is sick.
0: 그렇죠. Maybe he is sick. 그럴지도 모르지. Alright,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걔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 자, 그녀로 잡을게요. 그녀가 돼지고기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 어떡할까요, 이거?
1: Maybe she doesn't like pork.
0: 그렇죠. Maybe she doesn't like pork. Right? 이것도 결국 뭐예요? 평소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Okay? 자, 읽어볼게요. Maybe he is sick.
1: Maybe he is sick.
0: Maybe she doesn't like pork.
1: Maybe she doesn't like pork.
0: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1: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0: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2: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3: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2: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0: Mission 문장 안에 있는 우리 패턴,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겠습니다. 댁에서도 목소리 키워주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why 뒤에 질문 어순 넣기 갑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직역하면 왜 그걸 말하니?
1: Why do you say that?
0: 그쵸? Hey, why do you say that? Right? 자, 두 번째요. 왜 나한테 전화했어?
1: Why did you call me?
0: 그쵸? Why did you call me? Did you call me에 why를 넣었죠?
1: 네.
0: 자, 하나 더 할게요. 왜 날 싫어해? 너 왜 날 싫어하니?
1: Why do you hate me?
0: 그죠? Hey, why do you hate me?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 앞에 maybe를 넣어서 확신을 좀 줄여볼까요? 오케이? 말할 때 당당한 느낌보다는 이럴지도 모르지 이런 느낌으로
1: 네.
0: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자, 주어를 그녀로 잡을게요.
1: 네.
0: 그녀가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뭐.
1: Oh, maybe she has a personal problems.
0: 오케이.
1: 자, 얼음 빼고요.
0: 얼음 빼고요. 그죠? So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Alright? 자, how about this? 걔가 아플지도 모르지. He로 잡을게요.
1: Maybe he is sick.
0: 그죠? Maybe he is sick. Right? 자, 하나 더 갑니다. 걔가, 그녀가, 오케이. 그녀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
1: Oh, maybe she doesn't like pork.
0: 그죠? Maybe she doesn't like pork. Who doesn't like pork? 막 이러면서, right? 오케이, 자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입영작 패턴 한번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왜 그런 말을 해?
3: Why do you say that?
1: 왜 나한테 전화했어?
3: Why did you call me?
1: 왜 날 싫어해? Why do you hate me?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걔가 그가 아플지도 모르지. Maybe he is sick.

0: 걔가 그녀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 Maybe she doesn't like pork.
1: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0: 해결!
2: I don't think Ashley likes me.
3: Why do you say that?
2: She never smiles when she's with me.
3: Maybe she has personal problems.
2: You think so?
3: I think so.
2: She likes me?
3: Oh, maybe.
2: Maybe?
3: Probably.
0: Yes, okay, 여러분.
1: We made it.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매운 거 뭐라도 있나요? 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 뭐라도 있나요? 자, anything 뒤에 들어가야 되죠.
0: 맞아요.
1: 매운 거는 뭐몇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죠?
0: 스파이시?
1: 스파이시 좋아요. 그러면은 do you have anything spicy?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평소문 앞에 maybe를 넣어서 다음 동작해 주세요. 그녀가 모든 걸 알지도 모르지. 확신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죠? 그녀가 뭐 모든 걸 알지도 모르지. 요거 해주시면
0: 뭐 그녀는 모든 것을 안다 하고
1: 되겠어요.
0: 앞에 그죠? 이 평소문 앞에
1: 맞아요.
0: 메이비를 완성시켜도 되지
1: 야,
0: 않을까요?
1: 손영작, 입영작 다 연습하세요.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 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Tomorrow.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1: Welcome to
0: 왕초보 영어.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0: 이야, 정말 기다렸던 금요일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주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0: 네. 네.
1: 자, 오늘은 우리 여행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니까 갑자기 바뀐 공항 게이트? 이게 제목이에요.
0: 보통 근데 종종 있는 일입니다. Sometime.
1: It happens a lot.
0: Yeah.
1: Right? 왜냐면 이게 막판에 바뀔 때도 많고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완전 엉뚱한 데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럴 때 뭔가 표를 보여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네? 여기 마유 에어 1, 2, 3, 4, 1, 2, 3, 4편 게이트 아니에요?
1: 아닌가요? 라고
0: 아닌가요?
1: 물어보면 되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나쁘지 않을 것
1: 네네,
0: 같은데.
1: 뭐.
0: 근데 좀 문장이 길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솔직히.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네. 뭔가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네.
1: 어허, 딜.
0: 오늘은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할 때, 이 말투가 되게 중요해요. 뭐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정도의 긴급함, 네, 다급함을 갖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고요. 어떻게, 홍상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가봅시다.
1: 영화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You're at the wrong gate, sir.
1: Wrong gate?
2: Yes.
1: 엄청 길어요, 게이트가.
2: You're at the
1: far, far to the gate.
2: This is the wrong gate. You're at the wrong gate. This is not right.
1: 에?
2: Incorrect gate.
1: 여기 마유에어 1, 2, 3, 4편 게이트 아니에요?
2: Sorry?
1: Isn't there the Mayu Air 1, 2, 3, 4 flight?
2: Oh, you're looking for flight 1, 2, 3, 4 Mayu Air.
1: Yeah.
2: You have to go to gate 5.
1: Gate 5?
2: Right down there, you see?
1: 와,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2: Sorry?
1: 고맙습니다.
2: Sorry?
1: 그러니까, it's better hurry. Hurry.
2: It's...
1: Hurry up is better.
2: Oh, for you?
1: Yeah, me.
2: You'd better hurry
1: yeah.
2: up, yeah.
1: Thank you.
2: You'd better hurry,
1: Thank you.
2: sir.
1: Gate 5!
2: You have to go to gate number 5.
0: Alright. 네. 공상 씨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1: Yeah.
0: 네, 나쁘지 않았고요. 그 후반부에 보니까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낫겠구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0: 이게 덩어리 표현인데요.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는 공상 씨가 예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순이 조금 엉망이 됐죠.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어떤 패턴이나 표현을 배우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 그거 알았었는데 이번엔 또 못했네 이러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함께 하시면 되죠.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at the wrong gate, sir. Huh? Isn't this the gate for Mayu Air 1234? You have to go to gate 5. Oh, I'd better hurry. Thanks.
0: Okay,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공항에 있는 상황이에요.
1: 아하.
0: 네. 그런데 막상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엉뚱한 게이트에 계시네요, 선생님. 뭐 거기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게, 게이트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이든 뭐 누가
1: 네.
0: 됐든 간에.
1: 보니까
0: 네.
1: 너는 잘못된 장소에 있네요. 장소할 때 at입니다.
0: 오케이.
1: 자, 여기 선생님 말씀 됩니다. 티처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0: 그쵸, 뭘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1: 예.
0: 오케이.
1: 예, 선생님,
0: sir 이렇게 썼습니다. 자, so you are at the wrong gate. 지금 전치사 at을 왜 썼는지 설명한 거 엄청 감동이고요. 그리고 sir까지 얘기 나왔는데 볼게요. Yes. 뭐 sir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우리가 존칭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부르는

0: 존칭. 그래서 뭐 한국어에서는 이제 선생님, 뭐 손님, 뭐 문맥에 따라 다르겠죠.
1: 네.
0: 그렇죠? Right? 자,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You are at the wrong gate. 잘못된 게이트 있다. 전치사 at 쓴 거.
1: 네.
0: 우리 상훈 씨가 지금 뭐라 그랬죠? at 뭐 앞에는 at을 쓴다고요, 지금?
1: 장소 앞에요.
0: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지역 앞에서는 뭘 쓰죠? 뭐 서울,
1: in.
0: 한국, 맞아요. 지역 앞에서 큰 포괄적인 지역 안에 앞에서는 in을 써야 어디에라고 하는데 한정된 딱 장소, 건물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럴 때는 at을 쓴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근데 장소치고는 이게 게이트라는 것도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할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이 아닌 건 웬만하면 다 장소라고 봐야 돼요. 심지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책상, 지금 자네 어디 있나? 하고 뭐 부장님이 얘기했어요.
1: 야,
0: 저 지금 제 데스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데스크 위에
1: 설마,
0: 앉아 있는 거
1: at
0: 아니잖아요.
1: my desk?
0: 허허, I'm at the
1: Wow.
0: desk. I'm at my desk. at을 쓰게 돼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1: Yeah.
0: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in과 at의 차이가 점점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0: 상훈 씨가 설명한 것 정확합니다. 지역 아니라 장소,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넣어야 어디에, 어디에서라는 느낌 줄수 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물론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장소에라는 느낌 쓸수 있거든요, 건물도.
1: Yeah.
0: 그러면은 당신은 잘못된, 틀린, 엉뚱한 건물에 있다. 그거 어떡할까요?
1: You are at the wrong building.
0: 그렇죠. You're at the wrong building. 이건 inside인지 outside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나 도서관에 있어. 일반적으로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그냥 그거 상관없이
1: 네.
0: 지역, 장소에 있다.
1: Oh, I am at the library.
0: 그렇죠. I'm at the library, right? 근데 만약에 내가 안에 있다는 걸 굳이 강조한다면 그때는 또 in이 가능은 합니다. I'm in the library.
1: Yeah.
0: Okay? So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정리 다시 해드리면 어떤 장소에라고 할 때는 at을 쓴다. 근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으면 그때 in이 허용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are at the wrong building.
1: You are at the wrong building.
0: I'm at the library.
1: I'm at the library.
0: 자, again, 요것도 정리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are at the wrong gate, sir.
1: Oh, you are at the wrong gate,
0: Alright.
1: sir.
0: 엉뚱한 게이트에 계시네요, 선생님. 이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깜짝 놀라죠. 왜냐면 보통 게이트에 서 있다는 거는 시간이.
1: 거의 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여기 마유에어 1, 2, 3, 4편 게이트 아니에요? 얘기가 나온 거죠.
1: 지금 다 써주셨네요. 네만 썼습니다. 이거 그냥 보면 바로 what? 할것 같은데요, 그죠?
0: 네.
1: What is this?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요?
0: 네.
1: The gate가, 마유 에어라인 1234 게이트가, 그죠?
0: 그걸
1: 여기가
0: 위한 게이트죠.
1: 거의 이렇게 다 돼.
0: 이게 게이트를 원래는 비워두려고 그랬는데, 그 외래어로 우리가 공화에서는 다 게이트라고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what을 비워뒀습니다. 자, what? Isn't this the gate 아니에요? 뭘 위한 게이트예요? For Mayu Air 1, 2, 3, 4. That's right.
1: 아.
0: 그렇죠. 우리, what이 아니라 허 썼네요.
1: 했네요.
0: what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what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막 무례하고 막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excuse me는 excuse me 이러면은 네? 실례합니다 하고 좀 예의가 있고
1: 네.
0: what 이러면 좀 무례하고.
1: 그래요?
0: 처음 들어봤나요?
1: 예.
0: 나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급한 상황이거나 놀랐을 때는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방금 들었던 말에 대해서 네?
1: 에? 이런
0: 뭐라고요? 이
1: 느낌.
0: 정도의 느낌. what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or what? 둘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is this 뭐뭐?
1: 네.
0: 라고 할수 있잖아요. is this 무엇? 그런데 뭐뭐 아니에요? 하려고 오늘 뭐로 시작했죠?
1: Isn't this?
0: 그렇습니다. isn't this right?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o, is this 명사? 그럼 이 명사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장소를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1: 네.
0: So, 여기서 this라는 건 이것이 아니라 여기 정도?
1: 그렇네요.
0: Yes. 그래서 is this 뭐? 이게 아니라 isn't this 명사? 해서 명사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투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gate 2 아니에요?
1: Oh, isn't this the gate to?
0: Isn't this 그냥 gate?

0: 거기 그러면 that를 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this gate 2?
1: Isn't this gate 2?
0: Isn't this terminal 2?
1: Oh, isn't this terminal 2?
0: Mm-hmm. 자, 응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이번에 이거 말고 저거 해볼까요? 오케이, 네. 저거 네 차 아니야? 너 차 새로 샀다며? 그래서 oh. 저거 내 차 아니니?
1: Hey, isn't that your car?
0: 그렇죠, isn't this가 아니라 isn't that your car? 그렇죠,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혹은 저것이라는 정도가 말투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니까.
1: 그러니까 여기니까.
0: 아,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는 느낌으로 Isn't this the gate 아니에요? 이러고 문장 끝날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냥 아, 뭐 뭔 게이트? 도대체 뭐, 어떤 것을 위한 게이트? 더 추가해 주죠. For my air 1, 2, 3, 4. 우리가 flight number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항공편 네. 번호 같은 거는 1234 이렇게 거창하게 읽지 않아요. 그냥 단위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1, 2, 3, 4 is fine.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낭독해볼게요. 약간 놀라는 느낌으로. Huh? Isn't this the gate for Mayu Air 1, 2, 3, 4?
1: Huh? Isn't this the gate for Mayu Air 1, 2, 3, 4?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t the wrong gate, sir. You're at the wrong gate, sir. Huh? Isn't this the gate for Mayu Air 1234? Huh? Isn't this the gate for Mayu Air 1234?
0: Alright, 자, 다음 문장 이제 남아 있습니다. 보면 게이트 5번으로 가셔야 합니다.
1: 아,
0: 확실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 게이트 5번으로 가셔야 합니다.
1: 일단은 너무 쉬운 걸 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게이트 5니까요. 게이트 네. 5 쓰면 되고요.
0: 네네.
1: 지금 보니까 you should go도 아니고 you have to go라고 썼어요. 그죠?
0: 왜 그랬을까?
1: 꼭 거기 지금 게이트 5 가야만 마유 에어 1, 2, 3, 4를 탈 수 있는 거예요.
0: 오, 지금 뭐 안 게이트, 가도 그만인 게 아니군요.
1: 무조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To gate 5.
0: 아, 오케이.
1: 완벽합니다.
0: 좋습니다. Alright, so you have to go. But where? Oh. To gate 5. Alright.
1: 어?
0: 자,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gate를 얘기를 할 때 공항에서 G를 대문자로 쓴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1: 아, 맞아요.
0: Right. So, that's fine. That's fine. Alright. So, gate 5 or gate number 5. Right? 자, gate 탑승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되게 난감하지 않아요? 5번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있는 데가 한 30번이면.
1: 네. 그럼 이제 차분히 짐을 싸서 집으로 가야죠. 고 to home이죠.
0: 아, 그렇군요. 고 home.
1: 고 to home 없어요.
0: 이제 포기하는 거군요. 예. 네. 네. 아, 근데 뭐 타고 갈 수는 없죠.
1: 어디요?
0: 그 아, 게이트길이.
1: 게이트길이요?
0: 네.
1: 근데 보통은 조금 뭐 약간의 리얼 타임이라면 웨이팅 해주죠.
0: 약간 시간 차이가 있으면.
1: 예. 아, 근데 대신에 이제 승객 300명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0: 게이트 확인 꼭 해야 됩니다.
1: 얘기합니다. 이상훈 승객님 계속 이름 얘기할 거예요, 아마.
0: 이상훈, 승객님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예. 자, 아무튼 게이트 5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지금 have to 나왔죠. 우리의 단골 표현이잖아요.
1: 네.
0: 그렇죠? I have to do something, you have to do something, she has to do something. 뭔가를
1: 해야만 한다.
0: 그렇죠. 상훈 씨가 너무 좋은 얘기를 아까 해줬죠.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또 정리를 해왔지만 should라는 단어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1: 네.
0: should는 사실 약간의 추천, 제안 같은 수준입니다. 뭐 하는 게 좋겠어. 에이, 뭐 해야지. 이렇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have to는 이거는 안 하면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좀 강력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꼭 무슨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야만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to do something, okay?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신 가야만 해요. 어디로? Terminal 1으로 가야만 한다.
1: You have to go to Terminal 1.
0: 그죠? You have to go to Terminal 1. Right?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떠나야만 해. 안 그러면 이게 비행기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떠나야만 한다.
1: We have to leave now.
0: Now, 그죠? We have to leave now.

0: 여기에 사실 should를 써도 말은 돼요. We should leave now. 그런데 걔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긴박함이 좀 떨어진달까? 그렇죠? 야, 우리 지금 떠나는 게 좋겠어.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쓰는 거죠.
1: 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여기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
0: 어허.
1: 않나요?
0: 상우 씨.
1: 예.
0: 혹시
1: 예.
0: 우리는 한 사람인가요? 나 진짜
1: 준비를
0: 가끔
1: 하셨군요.
0: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거 정말로 리얼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o, you have to부터 갈게요. You have to go to terminal 1.
1: You have to go to terminal
0: 자,
1: 1.
0: 이번에는 we죠? We have to leave now.
1: We have to leave
0: Okay,
1: now.
0: 참고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have to가 아니라
1: Has to.
0: has to. 그리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요. 이거를 시제를 과거로 바꾸면 뭘까요?
1: Had to.
0: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But that's for later. Okay?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소름 돋았던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1: 맞아요.
0: Yes. 자, 그래서 정리가 싹된 거예요. 상우 씨가 얘기했던 요두 파트가 먼저 나왔죠. should는 좀뭐안 한다고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좋겠어. 해야지. 부드러운 느낌. should. have to는 해야만 한다. must는 정말 반드시 해야만 해요.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최대 강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to go to gate 5.
1: You have to go to gate 5.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더 남아있는데, 미션입니다.
1: 네.
0: 그쵸. 결국엔 뭔데요?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1: 그러니까
0: 하면서.
1: 요거를 좀 아쉽게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꽁상 씨는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순을 몰랐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그럴 거니까 서두르다 허리죠, 허리. 우리 허리업 많이 씁니다.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허리업 이런 거.
0: Hurry up, 빨리빨리. 오케이. H, U, double R, 그다음에 Y 이렇게 돼 있어요. Hurry. Oh, I better hurry. Thanks. That's it. HURRY 서두르다. 자, 참고로 서두른다라고 할때 hurry를 쓰잖아요.
1: 네.
0: 속도를 늦춘다고 하면 뭘까요? 너무너무 예, 뭐 친구가 운전을 너무 빨리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랬을 때 헤헤헤. 하하.
1: Slow down.
0: That's right. So slow는 여기서 느린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say for example you're driving but you're driving too fast then I would say slow down. 그것도 가능하지만 음식 같은 거 먹는 거할 때도 약간 calm down의 느낌으로 예. 그럴 때도 hey slow down, slow down.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요. 핵심 패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frame patterns 중에 하나예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창훈 씨, I have a question. 이거 뭐 줄인 걸까요? D가?
1: Headbearer입니다.
0: Head better 확실해요? Would better 아니고?
1: 예.
0: 오케이. 맞습니다. Head better,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head better가 맞는데요. 이렇게 주어랑 head를 섞어서 apostrophe D로 처리하는 경우가 구어체에서는 그냥 99%라고 보시면
1: 네.
0: 돼요. Okay? So, had better do something. 자, 제가 지금 해석을 뭐라고 써놨나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죠? You better go. 그러면 너 가는 게 좋을 것이야. 뭐 이런데 이렇게 글로 써버리니까 느낌이 확실히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르듯이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얘도 거의 have to, must 수준으로 안 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확한 느낌은 이런 느낌. 뭐 하는 게 좋을 거다. 하다. 딱딱하게 조금.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쓴다든가. 우리면, 아니면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도 쓰지 않나요? 너뭐 하는 게 좋을 걸?
1: 좋을
0: 걸?
1: 걸?
0: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정말 문제 있을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강하게 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형 씨. 아내분이랑 약간의 티격태격이 있었어요.
1: 저는 저 싸운 적이 없어요. 상상이
0: 아,
1: 아니고요.
0: 상상, 그냥 한번
1: 예.
0: 상상해볼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0번을 전화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랬을 때 강하게 자기 나한테 도로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리면 call someone.

0: back 하면 누구에게 도로 전화하는 겁니다. 자기 나한테 도로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1: You'd better call me back.
0: 오, 잠깐만요. 굉장히
1: 이혼 사유야 이거. 10번 넘게?
0: 이거 10번은 좀 alright.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과하는 거 기억나세요?
1: Apologize.
0: Apologize. 근데 걔는 to 누구라고 해야 돼요? to 꼭 넣어야 됩니다. Apologize to someone 하면 누구에게 사과하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0: 오,
1: 와.
0: beautiful.
1: 투 빼볼 뻔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네요.
0: 너무 잘했습니다. So you'd better, they'd better call me back, apologize to me. 중요한 거 1번은 여기 동사 원형 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어와 붙일 때는요, apostrophe D가 거의 소리가 안 나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you'd, they'd 이렇게 되거든요.
1: 요거 제가 발음 한번 해봐도
0: Oh
1: 됩니까?
0: yeah, go ahead.
1: 여러분들, you'd better 아닙니다. you'd better.
0: 오,
1: they'd better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they'd better.
0: 오, 아주 완벽합니다. 거의 D가 안 들린다고 봐도
1: 맞아요.
0: 되고요. 실제로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D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가 하도 안 나가지고. 오케이, so 할 때, 이렇게 해서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으면서 D 사운드가 살짝 으처럼 나지만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Alright, so they'd better 보다는 they better.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두 문장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d better call me back.
1: You'd better call me back.
0: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1: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0: Alright, 자, 요거 그러면은 마무리로 연습 한번 해보고 본문 읽을게요. 성우 씨, 보여주세요. I'd better 아니라,
1: I'd better.
0: You'd better 아니라,
1: You'd better.
0: She'd better 아니라,
1: She'd better.
0: Okay,
1: She'd는 너무 하고 싶네요.
0: she'd better,
1: She'd
0: right?
1: better.
0: 살짝 나는 거예요, 살짝. 자신이 없다, apostrophe D 부분 날려도 문제 없습니다. Okay? 소통할 때큰 문제가 없어요. 자, 요거 한번 갈까요? 나 가는 게 좋겠어.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도. Okay? Oh, I'd better hurry. Thanks.
1: Oh, I'd better hurry. Thanks.
0: 그렇죠.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까요?
2: You have to go to gate 5. You have to go to gate 5. Oh, I'd better hurry. Thanks. Oh, I'd better hurry. Thanks.
0: 자, 정리한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You're at the wrong gate, sir. You're at the wrong gate, sir.
2: Huh? Isn't this the gate for Myuair 1234? Huh? Isn't this the gate for Myuair 1234?
4: You have to go to gate 5. You have to go to gate 5.
2: Oh, I'd better hurry. Thanks. Oh, I'd better hurry. Thanks.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패턴으로 입영작하겠습니다. Isn't this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유 에어 1234편 게이트 아니에요? 자, 이건 그 게이트 아닌가요?
1: Isn't this the gate
0: 마유 에어 1234를 위한?
1: for my air 1234?
0: Alright, 뭐 숫자 틀리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다음. 여기 2번 게이트 아니에요? 이거 2번 게이트 아닌가요?
1: Oh, isn't this gate 2?
0: Isn't this gate 2? 자, 다음이요. 여기 2번 터미널 아니에요?
1: Oh, isn't this terminal 2?
0: 그쵸, terminal 2 or number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인천공항이나 뭐큰 공항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0: 그래요?
1: 예,
0: 아, 맞네요.
1: 원투가 달라서.
0: 맞아요. 국내 뭐 국제 이런 것도 있고 항공사마다 또
1: 항공사마다
0: 다르죠?
1: 달라요.
0: 맞아, 맞아요. 오케이. 자, 다음은 head better.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1: Oh, I'd better hurry.
0: hurry, 그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한테 다시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도로 전화하는 게 좋을 걸.
1: You'd better call me back.
0: You'd better call me back. 강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

0: 강하게 하나만 더. 그들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0: 어, 좋아요.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뭐, my daughter, my wife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병자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여기 마유에어 1234편 게이트 아니에요? Isn't this the gate for Myuair 1234? 여기 2번 게이트 아니에요? Oh, isn't this gate 2? 여기 2번 터미널 아니에요? Isn't this terminal 2? 오,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Oh, I'd better hurry. 너 나한테 다시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call me back. 그들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They'd better apologize to me.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3: You're at the wrong gate, sir.
1: Huh? Isn't this the gate for Myuair 1234?
3: You have to go to gate 5.
1: Oh, I'd better hurry. Thanks.
3: Hurry up, sir.
1: Okay,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Amazing. 자,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네. 그녀가 모든 걸 알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지. 확신이 조금 떨어지려면 어떻게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1: Maybe.
0: 자, 그리고 그녀는 모든 걸 안다가 뭐예요?
1: She knows everything.
0: 그죠? Maybe she knows everything. 그녀가 모든 걸 알지도 모르지.
1: 제 와이프요. 모든 걸 알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뭘 샀는지 어디서
0: 정확하게
1: 있었는지.
0: 여시에. 네. 자, 정확하게 요 정답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희병작 패턴이죠. Had better 동사 원형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달리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진짜 버스가 떠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 달리는 게 좋을 거야.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1: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완전 머리를 딱 식혔다가 우리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yeah, 여러분들 또 보고 싶었고요.
0: Yes, yes.
1: 한 주 시작입니다. 가정 영어 배우죠.
0: 그렇죠. 우리 가정 영어 뭔가 따뜻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뜻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기들이 울 땐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울지는 않잖아요.
1: 보통은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실례를 했다거나
0: 그렇죠, 그렇죠.
1: 아니면 뭐 불평하다거나
0: 아프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면
1: 아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알죠?
0: 그러니까요. 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또 표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구성해봤고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여보,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해요.
1: 아하.
0: 예. 계속 새벽에 이제 막 우나 봐요. 자, 근데 문장이 한국어로도 엄청 길어요,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한다. 오늘 좀.
1: 아, 잠시만요. 근데
0: 네.
1: 생각을 안 해요 해도 그렇다고 띵크를 넣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0: 그쵸, 그쵸. 뭔가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될것
1: 야,
0: 같습니다.
1: 요거 조금
0: 아.
1: 여러분들도

0: 아마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1: 예,
0: 고생하실 것
1: 오랜만에
0: 같아요.
1: 굉장히 챌린징 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은 갈았어요. 맘마도 줬는데, 갈았다는 건뭘 갈았다는 걸까요?
0: 오, 그 기적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표현도 알아야 되고, 맘마를 줬다? 와, 오늘은 정말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0: 자, 여러분들, 또 이럴
1: 네.
0: 때일수록 또 도전하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꽁상씨 먼저 보내볼까요?
0: 네, 시작.
1: 영어
0: 영어합시다.
1: 합시다. 도전합시다.
2: 여보,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3: What's
2: 해요.
3: wrong?
2: 그러니까, honey, Mayu is, don't stop crying.
3: Oh, Mayu won't stop crying?
2: One stop이래.
3: Did you change his diaper?
2: 다이퍼 기저귀, 갈았어요.
3: Changed it?
2: 맘마도 줬는데. 그러니까 I changed and I 줬다. I give 맘마.
3: You give what?
2: Eat food.
3: Oh, you fed him?
2: 뭐 아무튼 anyway 줬어. 이뭐 먹을 것도 줬어. Eat.
3: You gave him some food? Let's check if he has a fever.
2: Fever. Okay. I will check it.
3: Okay.
2: 오케이.
1: 네, 잘 봤습니다. 그 꽁상 씨가 이거 너무 아쉬워요, 사실. 초반에 뭐 멈출 생각을 안 한다. 아이가 막 우는 이런 거 사실 상우 씨할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반복 연습이 좀덜된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 요거 정확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말을 뭐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 때 생각을 많이 안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해외에 나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뭔가 아이가 뭔가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늘 나오는 동사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동사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ney, Mayu won't stop crying.
5: Did you change his diaper?
4: I did. I even fed him.
5: Let's check if he has a fever.
1: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Alright. 여보,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0: 자,
1: 될까요? 여기서 엄청난 에러가 나왔어요.
0: 원스톱이네요, 원스톱.
1: 네.
0: 이게 윌락인가요?
1: 그렇죠.
0: 아, 그래요. 허니, 여보, 마유가 우는 걸 멈추지 않아요. 이런 것 같고요.
1: 네네.
0: 스탑 ING가 들어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stop ing를 얼추 비슷하게 아까 하기는 했는데, 막 그거를 앞에다 is를 썼다가 막두 동사를 썼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꼬이게 됐습니다. 자,
0: won't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1: 자, 이게 왜냐면 stop ing를 알아도 won'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생기죠.
0: 맞아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frame patterns가 두 개가 겹쳐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0: 어우.
1: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ney, Mayu won't stop crying.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해요. Check it out. 일단은 crying은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상훈 씨가 stop ing라는 그런 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to cry나 뭐 아니면 그냥 cry라든가 이런 걸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자, 일단 당연히 cry는 뭐 울다라는 뭐 기본 동사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 사실 stop ing도 중요한데요. 얘를 잡아봐야 돼요. 네. 이거 뭐의 줄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 Will not이라고.
1: 자, 형 씨.
0: 네.
1: 제가 우리 왕초보 영어 할때 will의 진정한 의미를 한만번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죠? 미래 시제가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요?
0: 순간적 의지를. 네.
1: 의지입니다. 네. 순간적 의지 혹은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will not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will, 의지가 not, 없는 거예요. You understand?
0: 아,
1: 그래서
0: 그래서.
1: 여기서는 마유가 미래에 우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보다는 마유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멈출 의지.

0: 의지가 없는 거야.
1: 자꾸 생각 이런 거 넣으시면 직역하니까 우리가 think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멈출 의지가 없어요. 네.
0: 제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역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지가 없어요가 맞아요. 마유가 도저히 stop crying 할 의지가 없다. 그럴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느낌. 이해하셨나요?
1: 완전히 이해.
0: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won't가 will not의 줄임이다도 중요하지만 아, won't는 will not. 의지가 없음이구나. 도저히 그럴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1: 네.
0: Understand?
1: 네.
0: Alright. So, won't. 그리고 발음할 때 want예요? 뭐예요? 어떻게 발음할까? 한번 해보세요.
1: 아니, 먼저 틀렸죠? 해주세요.
0: 오케이. 입모양을 여러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want가 아니라 won't. u부터 출발하셔도 좋아요. won't. won't.
1: won't. won't.
0: Okay. Very nice. 그러니까 입모양을 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 이렇게 출발해도 마지막에 입을 풀어버리면 won't. 똑같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won't라고 가셔야 됩니다. So again, won't. 의지가 없어. 생각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will이든 will not이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뭐 할 생각을 안 하다. 혹은 지역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 Alright?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요.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answer the pho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nswer the phone. phone을 응답한다.
1: 네.
0: 그래서 그녀가 전화를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의지가 없어.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She won't answer the phone.
0: 그렇죠. 미래에 안 받을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She won't answer the phone. 아, 받을 생각을 안 해. 의지가 없어. 알겠죠?
1: 네.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1: 네.
0: 자동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직역을 해서 드리면 그 자동차들이 움직일 의지가 없어.
1: 예, 예. The cars won't move.
0: 약간 짜증나는 표현으로 표정을 한번 해주세요.
1: The cars won't move.
0: 그렇죠. The cars won't move.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느낌 왔나요?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won't 입모양 모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She won't answer the phone.
1: She won't answer the phone.
0: Oh, the cars won't move.
1: Oh, the cars won't move.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기야, 마유가 won't stop. 멈출 생각을 안 해. 뭐 하는 걸? crying 하는 걸. So stop ing까지 합쳤습니다.
1: 네.
0: 해볼게요. Honey, Mayu won't stop crying.
1: Honey, Mayu won't stop crying.
0: 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우는 뭐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기저귀 갈아줬어요? 확인해 보는 거죠.
1: Did you change? 너는 갈아줬나요? 그의 기저귀를?
0: 기저귀를 오늘 아이 관련되어 있는 표현 많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1: Diapers.
0: 오.
1: 기저귀. 그죠? 오. 들.
0: 들이요?
1: 어? 기저귀 몇
0: 한 번에,
1: 개?
0: 한 번에 여러 개를 입진 않지 않나요?
1: Diaper.
0: 아, 바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 스펠링 맞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Did you change his? 그럼 딥퍼가 되죠.
1: 아, 아니네요.
0: 그렇습니다. A가 이제 아쉽게도 빠져 있죠. 이거 원래 발음할 때는요. 원래는 그 발음 기호상 diaper, diaper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 diaper, diaper 이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중간에 어라는 사운드가 굉장히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어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diaper, diaper 굉장히 빠르게 되죠. 요거 한번 try 해보세요.
1: diaper, diaper
0: 훨씬 좋아요. Okay, so diaper, right? 이거 change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아 기저귀 간다라고 할 때 change someone's diaper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도 일단은 알게 됐죠. 그렇죠? 자, 지금 혹시 자기 기저귀 갈아줘 원래? 이랬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1: 과거에 갈아줬어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do you가 아니라 did you? 주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did예요. So did you? 동사원형 하면 너 과거에 뭐뭐 했어? 아시죠? 우리 이병자 그래도 익숙하죠? So did you change? 과거에 바꿨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헬스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e What?
1: Gym.
0: The gym, right? 그러면 너 헬스장 갔어? 너 gym에 갔니?
1: Did you go to gym?
0: 어,
1: Did you go to the gym?
0: 그렇죠. Did you go to the gym?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과거에 가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혹시 산책시키는 거, 강아지 산책시킬 때 동사 뭐 쓰는 줄 아시나요?
1: Work?
0: Walk.
1: Walk, walk.
0: 이게 내가 걷는 것도, I'm walking도 되지만, I'm walking 그 개. 이렇게 네. 쓰면 그 개를 내가 걷게 하는 겁니다.
1: 네.
0: 자, 요 힌트 드렸어요. 갑니다. 너의 개를 산책시켰니?
1: Did you work the dog?
0: Uh-huh. The dog or your dog?
1: Your dog?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상훈 씨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L 발음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walk. Walk 한번 해보세요.
1: Walk.
0: Mm-hmm.
1: Walk.
0: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work랑 헷갈리니까.
1: 네.
0: 그렇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과거에 이 행동 했냐, go 했냐, walk 했냐. Did you go to the gym?
1: Did you go to the gym?
0: Did you walk your dog?
1: Did you walk your dog?
0: 좋아요. 자, 이번에 주어 한번 바꿔서 레벨업 해볼까요?
1: Yeah.
0: 오케이. 그녀가 널 픽업했니?
1: Did she pick you up?
0: 그렇죠. Did you가 아니라 did she pick you up? 했니? 주어 바꿔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그러면은 본문도 읽어볼게요. Diaper로. Did you change his diaper?
1: Did you change his diaper?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Mayu won't stop crying. Honey, Mayu won't stop crying.
0: 디드 유 체인지 히즈 다이퍼? Alright, 자 다음 문장, 문제의 문장이죠. 갈았어요. 맘마도 줬는데, 맘마를 줬다. 이게 형 씨, 맘마를 준 게 뭐예요? 아이에게 뭘 한 거죠?
1: 아이에게
0: 외국인은 맘마가 거야,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1: 네, 음식을 준 거예요.
0: 음식을 먹는 걸 줬다는 얘긴데 이거를 동사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 자, 일단 I did. 네. 나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갈았어요고.
0: Yes.
1: 심지어 나는 그에게
0: 모두 했다.
1: 네. 먹이라고 할 뻔했는데 음식도 줬다. 음식, 푸드잖아요. 근데 푸드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0: 그쵸? 먹이다.
1: 먹이다를 가야 돼.
0: 음식을 주다.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 상훈 씨. 또 요청 구조 요청. 네네. 아니 어디 여기 무슨?
1: 그죠? 뭔가 feed 이런 느낌 있을 것 같은데요.
0: I even feed him. Feed 아는 단어였어요?
1: 들어본 것 같아요. Feed. 우리가 또 feedback을 주잖아요.
0: 맞아요.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그렇죠.
0: 뭔가 주는 거.
1: 뭔가 그런 주는 느낌.
0: 오케이. 자, 이거.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카메라 뒤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check it out. I did. I even feed him. Pretty good. But
1: 네.
0: 원래 줍니다가 아니라 뭐죠? 시제상? 준다, 줬다.
1: 줬다.
0: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데 feed의 과거형이 fed입니다. 자, 일단은 forget about it, alright? 자, feed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먹을 것을 주다, 먹여주다 심지어 먹여 살리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저는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도 fee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 이것도 가능한 게 바로 fe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필기해 볼게요 과거형
1: fed
0: PP 형태도
1: fed입니다
0: 아마 이거 많이 나와봤자 한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왕초보 영어에서.
1: 네, 저는 좀 많이 생소했어요.
0: Right. 그래서 우리가 막 give food?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는데
1: 네.
0: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거. 이거는 feed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이를 이렇게 먹일 때도 그렇지만은 동물한테도 쓸 수가 있죠.
1: 오히려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다.
0: 먹이를 주다. 아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1: feed가 있거든요.
0: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혼자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feed를 해준다. 그리고 again 나중에 먹여 살리다라는 것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뭐 I have a family to feed. 이런 게 나와요. 영화에서도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 잡이 필요해요. 라든가 아니면 무슨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저는 가족이 있다. I have a family to feed 해야 되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even이라는 거 오늘 양념 좀 쳐봤어요. 사실 even 없어도 I did. I fed him. 해도 되죠?
1: 맞아요.
0: 네, 근데 even이라는 게 말투를 조금 더 바꿔주죠.
1: 맞아요. 네,
0: 심지어 뭐 했다.
1: 이거까지 했는데.
0: 뭐뭐너 했다. 뭐뭐까지 했다. 이런 말투의 변화를 조금 줄 수가 있죠. Even did this. 심지어.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에게 전화했어를 일단 기본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난 그에게 전화했어.
1: Oh, I called him.
0: 나 심지어 걔한테 전화했다니까.
1: Hey, I even called him.
0: 그렇죠. 뭔가 느낌 확 달라져요.
1: Yeah,
0: I even called him. 자, how about this? 그건 맞지 않아 라고 할 때 it's 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1: It's wrong. 그건,
0: wrong or right 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건 옳지 않다. 그럼 어때요?
1: It's not right.
0: Right. It's not right. 근데 그건 맞지도 않아 심지어.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It's even not right.
0: It's not even right입니다. It's not even right.
1: 오.
0: Yeah. 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even은 되게 신기하게 그냥 동사, 일반 동사 앞에 가고요.
1: 네.
0: 비동사에는 뒤에 가요. 저 뒤에. 네. 이걸 언제 다 이렇게 해요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틀리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it's even not 이런 식으로 막 오게 되는데 네. You know what I mean?
1: 예, 그러니까
0: 여기 지금 동사,
1: 여기 동사 앞에, 앞에 있는 거고
0: 얘는 비동사,
1: 비동사 뒤인데
0: 뒤에 올 거예요.
1: 그러면은 이게 not까지 들어가면
0: not은 not... 의미가 없어요.
1: 그죠.
0: 있나 없나 상관없이 순서상 비동사 뒤에 와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비동사 뒤에라고 하면요. It's even not right로 자꾸 할 수 있으니까.
0: It's even not.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니까 not까지 들어가도 okay, okay. 이 뒤에 가야 되는
0: 얘기. It's not까지. 그렇게 할게요. 그게 더 오히려 정확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비동사 뒤에 간다. 그런데 에. not이 와도 상관없이 걔 뒤에 간다.
1: 에.
0: 이런 식으로 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이거를 뭐 앞에, 뭐 뒤에라고 암기하는 순간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사실 상훈 씨가 했을 때 제가 막지 말았어야 됐어요. I shouldn't have stopped you. 근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잠깐 스탑했습니다.
1: 그리고 야. 이거 하다 보면은 even called him 이거는 좀 우리가
0: 익숙하죠?
1: 익숙한데 네. I called even him 하면 이상해요.
0: 그죠.
1: 근데 이것도 it's even not right 이상해요. 근데 it's not even right 하면 맞아요. 요걸 이제 느껴져야
0: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거 그거는 진짜 반복을 안 하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오케이, good, good.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I even called him.
1: I even called him.
0: It's not even right.
1: Oh, it's not even right.
0: 본문 갈게요. I did. I even fed him.
1: Oh, I did. I even fed him.
0: 아이한테 먹을 것도 줬다. 자, 이랬을 때 그럼 뭐 왜 우는 걸까? 예, 네, 열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아, 네. 이런 뭐 let's 하자. 체크 하자. 만약에 그가 갖고 있는지 뭐를 has a fever를 네. 이건 뭐 그죠?
0: 오케이. 자 지금 좋았거든요. 네. 근데 해석이 조금 잘못되긴
1: 했어요. 그래요?
0: 만약에가 아니라 그냥 뭐뭐인지라는 뜻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if를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예, 예. 오케이. 아무튼 나누면
1: 그러네요.
0: 이렇게 나면 최고일 것 같아요.
1: 네.
0: Let's check. 확인하자. 자, 뭐인지 확인하자. If he has a fever, 열이 있는지.
1: 네.
0: Yes. 우리 fever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high fever까지 했죠.
0: Yeah. So F-E-V-E-R, fever. 이게 열인데 중요한 건 덩어리로 가자라고 해서 have 쓰는 거 그리고 네. 중간에 어까지 넣는 거 이렇게 한 방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동사입니다. Have a fever. 이러면 열이 있다. I have a fever. She has a fever.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지금 방금 이미 언급을 했는데 고열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뭘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돼요?
1: 높은 열을 가지고 있다 해서 high fever 써주죠. Mm-hmm.
0: That's right. High fever.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미열이라는 말도 쓰죠.
1: 네.
0: 네. 자, 이럴 때는 전에 아주 제가 아주 brief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를 쓰는 게 좋아요.
1: Mild fever.
0: 네, mil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온순한 거잖아요.
1: 네.
0: Mild한 거, right? 맛도 그렇고 순한 맛, right? So mild 쓰던가 아니면 뭐 slight 같은 단어도 있는데요. Mild 추천드릴게요. So I have a mild fever. 그러면 약간 미열이 있어.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도 저열이 있다고 잘 안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Low fever이라고 잘 안 하죠, 네. 그렇죠?
1: 저체온증. 그런 거 있긴 한데
0: 그런 게 있을 수
1: 그거는 또 다르고
0: 그것도 아예 또 하나의 컨디션을 얘기하고 네, 네. So have a mild fever까지 알아두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And again 여기 중간에 요거 보면 if가 크게 쓰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이렇게 하라면.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인지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할 때 쓰는 if로

0: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확장이 되죠. If 뒤에 평소문 he has a fever 인지를 let's check. 문장이 또 두 배가 됐어요. 얘도 확장 프레임 패턴입니다. Alright? So 요거는 제가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Let's see if we can fix it. 나눌게요. Let's see가 뭐예요?
1: 자, 보자.
0: 봅시다.
1: 봅시다. 그가
0: 와, 그, 우리가
1: 아,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0: 있는지라는 말 돼요. 오케이? 자, check 해라. If she is okay.
1: 확인해라.
0: 확인해라.
1: 그녀가,
0: 뭐를 확인해라.
1: 그녀가 오케이를 했는지.
0: 아, 그녀가 괜찮은지.
1: 아, 갑자기 피버가 갑자기 하이피 해서 피버. 아,
0: have a high fever가 갑자기. 네. 네. So, 확인해라. 그녀가 괜찮은지. So again, if라고 하는 거 뭐뭐라면도 되고 뭐뭐인지도 되고. 네. 자, 요거 읽어 볼게요. Let's check if he has a fever.
1: Let's check if he has a fever.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I even fed him.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ney, my you won't stop crying. Honey, my you won't stop crying.
2: Did you change his diaper?
3: 아이 디드 아이 이븐 패드 힘.
2: 렛츠 체크 이프 히 해즈 어 피버.
0: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 명작 하겠습니다. Won't로 가볼게요. Won't. 이 모양까지.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해요.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의지가 없어요.
1: Mayu won't stop crying.
0: 그죠. Mayu won't stop crying. 두 번째. 걔는 전화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녀는 전화를 받을 의지가 없어.
1: She won't answer the phone.
0: 그죠. She won't answer the phone. What's wrong with her? Right? 자, 이번에는 차들이, 그 차들이에요. Right? 그 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
1: The cars won't move.
0: 그죠. The cars won't move. Yes? 자, 두 번째 볼게요. 양념을 좀 찍게요. 심지어 뭐뭐도. 그에게 밥도 줬어요. 자, 주어는 나로 잡을게요.
1: 네.
0: 제가 심지어 그에게 밥도 줬어요.
1: I even fed him.
0: 그죠. I even fed him. Right? 자, 이번에는 나 걔한테 전화도 했어. 나 심지어 그에게 전화도 했다고.
1: I even called him.
0: 그죠. I even called him. 그런데도 연락이 안 닿고 있어. Right? 자, 하나 더요. 야, 그거 심지어 맞지도 않아.
1: It is not even right.
0: 그렇죠. It is not even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ell done.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마유가 우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해요. Mayu won't stop crying. 그녀는 전화 받을 생각을 안 해. She won't answer the phone. 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 The cars won't move. 그에게 밥도 줬어요. I even fed him. 나 걔한테 전화도 했어. 나 그에게 전화도 했어. I even called him. 그거 심지어 맞지도 않아. It's not even right.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4: 해결.
1: Honey.
4: Yeah.
1: Oh, my, you won't stop crying.
4: Did you change his diaper?
1: I did. I even fed him.
4: Let's check if he has a fever.
1: Okay. Oh, I'll check
4: the thermometer.
1: Oh, okay, okay.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All right, 해냈어요. 자, 그럼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0: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달리는 게 좋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안 달리면 그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너 달리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할 때 우리가 뭘 써요? 패턴.
1: You'd better.
0: 그렇죠. You'd better do something.
1: Run.
0: Run. You'd better run.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on't 동사 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가 문을 열 생각을 안 해. 아, 진짜 화났나 봐. 이러면서 그녀가 문을 열 생각을 안 해. 가능하겠습니까?
1: 예, yeah, 이것도 약간 그 윌라슬
0: 뭔가 의지 없다는 얘기죠.
1: 이걸 잘 넣어서 동사원형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거의 웬만해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1: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돈다는 나오.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사내진미도 집안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 외식견이 있다고요. 뭐든 야외에서 먹어야 꿀맛이라고요. 뭐 그건 저도 그렇긴 한데. 집에서는 180도 돌변. 입맛이 뚝 떨어진다는 제드.

0: 오리 목뼈에 육포에 치즈에 이걸 다 마다한다고요? 제디야, 우리 집 강아지 디디였으면 이거 지금 난리 났어. 먹여보려고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제발 누가 우리 집 애들 좀 고쳐주세요.
1: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와, 오리고기를 마다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야, 진짜 너무 궁금한데 먼저 그러면 외식만 좋아한다는 외식견 제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 이거 너무 이른 시간 아니에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잠시 후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는 보호자.

0: 밖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식욕이 폭발한다는 제드.
1: 지금 이거 뭐 주시는 거예요?
2: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 주는 거고요. 이렇게 좀 일찍이라도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줘야 먹으니까. 가자, 제드.
0: 매일 출근 전 외식을 시켜줘야 한다는데요.
1: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밥을 아예 안 먹어요?
2: 거의 안 먹어요. 집에서 잘 안 먹어서 진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으려고 해서.
0: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했지만 늘 졌다는 보호자. 심지어 제드님은 밥그릇에 대한 취향도 확고하답니다. 바닥을 선호한다네요.
1: 그 바닥에 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2: 손을 쓰면 안 먹어요.
0: 아, 왜 이러세요? 음식은 자고로 땅바닥에 먹어야 제맛. 와, 진짜 바로 먹네요. 야, 너무 다르다.
2: 너무 걱정돼요. 바닥에 웬만하면 안 주고 싶은데. 근데 바닥인 것밖에 안 먹어요.

0: 제드는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이번엔 할탐없는 치즈 간식. 아, 의사 표현 확실하게 하는데요. 땅바닥은 제드에게 맛집입니다.
1: 이 바닥 다 핥아먹은 투어.
2: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화 오진 않아요?
1: 진짜 이상하게 전화 봐요. 막 지나가면서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0: 창피해도 먹여야 하는 보호자. 과연 제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강아지는 설쌤도 처음 볼 것 같은데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설쌤과 제드.
3: 무서워.
0: 두 강적이 만났습니다. 설쌤, 저는 조용히 강한 타입이에요.
3: 근데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차분하고.
0: 털 속에 가려진 제드의 몸무게는 8kg대.
3: 빠르긴 했네요.
0: 이것도 찐 거랍니다.
4: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먹, 그 트릭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노즈워크 하던 것도 아예 안 하고
3: 네.
4: 체중 쭉 빠지고 바깥에서 억지로 먹여갖고 한 0.5kg 찌워놨어요.
0: 한 가지 미스터리가 또 있는데요. 원래는 집에서도 잘 먹었다는 제드.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식이 또 그런데.
0: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갑자기

0: 식음을 전폐하더니 집안에서는 더 이상 먹지도 놀지도 않았다는데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네. 더러운 먹고 있을 때. 아이고, 감정이다.
0: 간식 보기를 돌같이 하는 제드. 다른 집 아이들은 잘만 먹는데 너무 안 먹어서 걱정입니다.
1: 냄새 개운고.
2: 이게 뭔가 공격성이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나를 고민하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는 거는 처음인데 지금 밥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1: 지금 습식에다가 그 동결건도 푸셔서 섞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빅 먹이는데 얘만 먹이면 제가 너무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얘에다가 이거 동결건도 부셔가지고 얘랑 섞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떡처럼 경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눈치 보면서 좀 먹는 정도거든요.
0: 딱딱한 건사류와 달리 수분 함량이 높아 맛도 좋고 부드러운 습식 사료와 영양 듬뿍 동결 건조 사료를 섞어주는데요.
3: 이제 밥그릇을 안 주고 왜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1: 이렇게 평평한데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3: 원래 이제 뭐 만들면 와서 뭐 강아지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1: 전혀 안 그래요.
0: 다른 강아지와 달리 주방에는 얼씬도 안 한다는 제드.
1: 배고프잖아 너 지금. 잭! 아빠 뒤에 숨었어.
0: 제드야, 이거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1: 지켜줘야 돼요. 옆에 있으면 또 안 먹어요. 배고프잖아 너 지금. 안 볼게.
0: 부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제드. 등진 걸 확인하고서야 한 걸음 떼는데요. 그렇지 제드야,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 특식을 마다할 수 없지. 이거 싫어할 수 없는 음식인데 와 절대 굽히지 않네요.
1: 때되면 배고프면 먹겠지 하는 식으로 놔뒀는데 2주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10% 빠지는 게 보였고 물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언을 구해보니까 혹시 바깥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건조 사료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좀 줘봤던 먹더라고요.
0: 이후 제드는 집 밖에서만 밥을 먹는 외식견이 되었습니다.
2: 아니 이거는 거의 강아지들 중에 애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맛을 내는 최상위 중에 속해요. 근데 안 먹는다.
1: 그거 네, 집에서 진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2: 근데 약간 도전을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내가 이거를 무조건 네.
1: 제발요.
2: 만들어 보겠다.
0: 우리가 10번 양보해서 밥은 싫어할 수 있어. 그래도 간식은 못 참지. 그치? 이번에는 제들을 위한 간식 8종 세트. 야, 제가 볼 땐 이거 먹습니다. 네.
3: 우와, 좋겠다.
0: 골라, 골라. 제대야, 너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 다 네 거야. 야, 이것도 안 먹는다고? 야, 이건 다른 개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건데?
4: 안 볼게, 씨. 안 볼게. 나 안 볼게.
1: 제발.
4: 안 볼래.
1: 괜찮아, 먹어도 돼.
0: 그래도 꼭 냄새는 맡고 가는 제드. 아예 안 먹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떠먹여주는 보호자. 이렇게 단칼에 음식을 거절하는 제드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답니다.
1: 하고 냉장고에만 지금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0: 혹시나 싶어서 사봤는데 또안 먹고. 사료도 이 안에 이만큼이에요. 다막 샘플 사료를 지금 사놓고서 시도도 못 해보고 있어요.
1: 밥그릇도 여러 번 바꿔봤는데요.
0: 혹시 이렇게 먹다가 흔들려지면 소리가 나서 안 먹나 싶어서 또 무게감 있는 걸 이렇게 해갖고 줘봤는데 이것도 안 먹고. 혹시 바닥에 있는 건 먹으니까 이게 터기 싫은가 싶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놔줘봤는데 이것도 싫어하더라고. 요만큼도 싫어하는 것 같아갖고.
1: 그나마 정착한 게 실리콘으로 된 노즈워크 패드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도전. 강아지에게 오리고기는 그야말로 실패가 없는 음식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주방으로 전진한 제드.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도 멀어지는 너. 제드야, 제발 한 입만 먹어줘.
2: 제일 와서 먹어. 엄마 안 볼게.
1: 숨바꼭질에 이은 보호자의 필살기는 바로 이것! 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네요.
3: 출근하기 전에 장난감에다가 이제 간식을 꼽아놓고 이제 두고 가는데 그냥 놀아라 그러고 장난감을 던졌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저 구석에 가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집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한 두 달 동안 집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1: 오늘도 뚝심에 제드 승! 제드를 먹이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풍을 나와야 하는데요.
0: 완전 다른 게예요.
1: 집에선 거들떠도 안 봤던 음식 다 싸들고 나왔는데요.
0: 개 탔다.
1: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야, 정말 배신감까지 느껴지네요. 바깥 공기만 쐬면 입맛 터지는 제드. 같은 음식도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지만, 제드야, 너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오늘도 먼지와 함께 외식하는 제드. 우리도 남들처럼 집에서 식사하면 안 될까?
3: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집을 야외처럼 좀 편하게 생각하고, 밖에서 뭐 밥을 먹든 그런 것 같이 집에서도 똑같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저희가 걱정 없이 이제 실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려견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 자, 설쌤의 솔루션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가 그럼 제드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수상한 행동을 하는 두 번째 강아지를 만나볼 텐데. 자,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도는 서클견 나오의 사연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5: 네네네, 들어오세요.
4: 보자 먼저 도는구나.
5: 오셨어?
1: 인사 대신 빙글빙글 서클링으로 화답하는 녀석. 이제 안 도나 싶었는데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6: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도는 것 같아.
1: 오늘 설쌤 표정이 여러 번 심각해지네요.
5: 좀 흥분했을 때는 오래 돌고, 네. 평소에도

0: 그냥 이렇게 추적추적 돈박을 해야 될까요? 의미 없이 돌 때가 있고 이렇게 흥분했을 때 돌 때가 있고
1: 지금 제가 육안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명확히 알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0: 네네.
2: 나오의 일상을 제대로 파헤쳐볼 시간.
3: 나오. 네, 나 간식 먹을까?
2: 먹을 거라면 질색하던 제드와 달리 간식 러버 나오. 이번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요? 기쁨의 세리머니는 침대에서도 이어집니다.
4: 안 어지럽고.
0: 엄청 저는 어지럽거든요. 근데 나오는 안 어지러운가 계속 뺑뺑 또 한 방향으로만 오른쪽 방향으로만 계속 뺑뺑 돌고
2: 아이고 아이고 소리에 놀란 나오 마음이 불안하자 또 도는데요.
3: 미안해, 나오 미안해.
2: 와, 나오야, 보는 나도 벌써 어지럽다.
0: 소리에 엄청 예민해서 뭐 떨어뜨리거나 뭐 테이프 뜯는 소리나 이런 거, 제가 설거지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3: 나오 괜찮아.
2: 택배 상자 뜯을 때도 나우 눈치를 봐야 한다는 보호자. 청소기 소리와 동시에 또 돌기 시작하는데요. 물소리도 마찬가지. 설거지도 조심조심. 변기물. 아, 이건 안 내리고 못 삽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심하게 돌 때는 바로 밥 줄 때.
0: 원래는 더 크게 돌기도 해요. 그래서 막 저런데 벽에다 부딪히기도 하고.
3: 나오! 나오! 나오야! 나오! 엄마나?
2: 도는 스킬도 남달라서 잡힐 땐 절대 잡히지 않는 나오.
0: 안아주고 싶은데 안 해라 그러면 더 흥분해서 나야 잘했다.
2: 나오는 대체 왜 도는 걸까요?
0: 병원에서도 어디서 딱 명쾌하게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다 그냥 정형행동 아닐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셨고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2: 보호자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요.
1: 지금 우선 이렇게 도는 증상뿐만 아니라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각적인 쪽도 좀 문제가
0: 아,
1: 있죠.
0: 네네. 얘 지금 눈 안 보여서 시각장애 아니라서
1: 네.
0: 네. 엄마가 놀아주는 게 재밌어? 엄마가 놀아주는 게?
2: 진짜요? 지금 놀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공놀이를 잘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앞니를 잘 헤쳐가고 있는 나오. 그러나 익숙했던 공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나오가 참 기특한데요. 시력을 살릴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0: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눈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뇌 아니면 망막 자체가 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 나오는 태어났을 때부터 빛을 감지하는 망막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데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소리에도 더 민감한 나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아닐까요?
0: 나오가 눈도 안 보이고 뱅뱅 도는 행동을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MRI를 찍으셨는데 뇌...

0: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예 문제가 없다고.
1: 보호자와 나오가 함께 매주 찾는 곳. 바로 반려견 운동장입니다. 나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요. 익숙한 집을 벗어나자 이리 쿵 저리 쿵. 아이고 아이고. 나오야, 거기는 길이 없어.
2: 나오 조심.
1: 나오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보호자. 집에서와 달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3: 왜냐면 나오가 다른 강아지들한테 그냥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매번 제가 막 말로, 우리가 시각장애견이라서 그래요, 막 이렇게 말 물론 하긴 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거를 그래서 일부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나오!
1: 집에서는 순하디순했던 나오.
3: 나오!
1: 밖으로 나오니 순식간에 쌈닭으로 변했는데요.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재밌게 잘 노는 것 같다가도 툭툭 치면서 은근슬쩍 잽을 날리는 나오.
3: 나오야! 너 왜 그래? 나오!
1: 놀자고 온 애들에게 입질로 화답하는 나오. 이거 괜찮을까요?
4: 강아지들은 입이 손이기 때문에 입으로 많은 것을 표현을 해요.
3: 네.
4: 우리가 이렇게 스냅이라고 해서 살짝 하는 거는 사실 강아지들 사이에서는 되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1: 친구들의 바디랭귀지를 잘 읽을 수 없는 나오. 그건 나오의 공격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0: 막 예쁜 날이 있잖아요. 하늘도 예쁘고. 나오도 눈물을 고
3: 아, 오늘 죽을 때까지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내 보호자구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1: 기꺼이 나오의 눈이 돼준 보호자. 그건 세상 가장 빛나는 눈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집밥을 거부하는 제들을 다시 만나볼까요? 맛 좋은 간식 8종 세트에도 시큰둥. 오리고기 냄새에도 굳건했는데요.
4: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유기견 구조에서 네, 키우고 계신 시설에서. 걸로 알고 있는데.
5: 네, 보호시설에 있었죠.
4: 그 보호시설 환경이 어땠어요?
5: 저도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야외견사였을 거예요.
4: 야외견사였죠. 네.
1: 사실 제드가 살던 곳은 말만 보호소였던 곳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의 개들이 처참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중성화도 돼 있지 않아 계속 교배가 이뤄졌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중 하나가 제드입니다. 제드는 그곳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다가 작년 7살이 돼서야 구조가 됐는데요. 사실 잠시 맡아주려고 데리고 온 아이였습니다.
6: 교육이 잘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밥도 뭐 정상적으로 먹진 않고 잘 안 먹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데 임보를 보내는 것도 좀 무책임한 것 같고
7: 입양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먹어주면 가보라고.
1: 남들은 산책 갈 때 밥 먹이기 바쁜 제드. 밥상을 차려주자 주저없이 먹습니다.
2: 너무 신기한. 아니, 완전 다른 애가 되는데?
1: 밥그릇에 주는 것도 싫어해서 맨바닥 아니면 나뭇잎 위에 밥을 차려야 하는 보호장. 미식견인지 편식견인지. 아, 진짜 어렵다.
2: 우리 조금씩 들어가면서 네.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1: 특명. 집안에서도 제들을 먹게 하라.
2: 자, 여기서 한번 줘볼까요?
0: 네.
1: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간식을 주면서 제드의 마음을 차차 열어보기로 했는데요.
2: 그렇지. 이제 문 앞에서 한번 볼게요.
1: 드디어 집 앞 복도. 여기까지 먹어줄까요?
2: 옳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신발장 한 번만 더 좀 줘볼게요.
0: 네.
2: 네네네. 근데 이때 문을 안 닫고 줄 거예요.
0: 아, 네.
2: 문을 열고 줄 거예요.
0: 네.
1: 드디어 집 안으로 입성. 과연 제대 반응은? 오, 먹었다. 이제 딱 저 선만 넘으면 되는데요. 제대야, 이제 다 왔어. 너무 아쉽다. 아니, 집에만 오면 왜 이러는 걸까요?
2: 제가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서 제드의 감정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사람으로 보면 서른에서 마흔까지
0: 맞아요. 네. 그죠.
2: 밖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거 약간 지금 충돌하는 도중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보호자님을 막 쫓아다니지만 실내에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네, 네. 그러니까 덜 행복한 모습도 네, 보이고 네. 실내에서 안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1: 긴 시간 보살핌 없이 살아온 제드. 내부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쌓아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다시 그 나쁜 기억을 안 가지게 해, 그 경험을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시켜주면 돼요.
1: 제드가 외식견이 된 다양한 원인들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2: 이빨도 조금은 의심이 돼요. 하지만 솔직히.
1: 이빨이 아프거나 턱 관절이 불편해도 먹는 게 싫어질 수 있는데요.
2: 너무 싫어.
1: 좀처럼 입을 열지를 않네요.
0: 아프미님 7절도.
2: 아, 안 좋다.
0: 아, 보셨어요?
2: 네.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
3: 아, 진짜요?
2: 네. 안쪽에 지금 완전 시석으로 이빨 거의 전체가 그리고 옆에 위에 염증이 있어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쟤도 무섭지?
1: 누구나 치과는 왜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2: 저희 지금 제드가 되게 신기한 행동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이빨이 아픈 경우에 아이들이 좀 이제 먹는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5: 입냄새나 뭐 좀 나나요? 네, 막 입냄새 많이 나요. 아픔할 때. 네. 양치는 혹시 어떻게 시켜줘야 되세요? 아, 입 만지는 거 혹시 싫어하나요?
6: 네, 많이 싫어요.
5: 많이 싫어.
6: 울진 않는데 입 만지면 고개를 너무 심하게 빼고.
5: 고개를 심하게 흔들고.
2: 그것도 의심돼요. 아파서 그런 거.
5: 아파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보통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는데 아픈 친구들이 만졌을 때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근데 치과 치료는 잠을 자면서 마취 후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1: 입 크게 해보세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하기에 수면 마취는 필수. 아, 이 몽롱한 기분 뭐지? 잠이 쏟아지는데? 드디어 7년 만에 제드의 입 안이 열렸는데요.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2: 앞니가 다 갈려 있어요. 와, 이거 아팠겠다. 이게 아팠겠다. 주로 뭘 갈았는데?
3: 뭐 어떻게 갈았어?
2: 거기서 돌 갈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신경 다 노출된 거 아니에요?
1: 이빨이 아니라, 아니 치석이 이만하다고요? 어휴. 이빨 뿌리에 염증은 없는지 엑스레이.

0: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방법이 사람이랑 거의 똑같네. 오, 신기하다.
1: 여기가 추석 바뀐 건 좀 아팠을 거.
0: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7년 묵은 치석부터 제거하는 제드. 네가 자고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제드의 경우 이빨 뿌리에도 염증 소견이 있어서 신경치료도 필요한 상황. 최대한 이빨을 살리려고 했지만 마모가 심한 이빨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발치해야 한다네요. 치료에 장장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2: 수술은 잘 끝났고요. 신경치료하고 레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정말 빼야 되는지 한번 좀 발치를 했어요. 잇몸치료, 레이저 잇몸치료를 싹 하고 염증 제거하고 염증 연고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깨끗해져서 이제 치아 때문에 아플 만한 요소들은 좀 거의 배제한 것 같아요.
0: 예로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 더 늦기 전에 치료해서 다행인데요. 제드야,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이빨이 개운한 것 같지 않니? 이젠 잘 먹고 잘 씹어서 건강도 챙기자.
3: 우리 제드 치과 치료도 이렇게 잘 받았으니 정말 앞으로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오래오래 계속 저희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0: 과연 제드가 안 먹었던 이유가 이빨 때문인 건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일단 제드의 근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 이번엔 빙글빙글 도는 나오의 차례입니다. 나오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아유, 나오 산책하는구나.
4: 나오, 계단. 여기, 여기. 나오, 계단. 나오, 계단. 옳지. 잘했어.
0: 누가 우리 나오를 보고 시각장애견이라고 할까요?
4: 나오,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
5: 옳지. 어구 잘했다, 우리에게.
0: 나오는 매일 하루 두 번씩 산책을 나온다는데요. 잘 걷다가도 큰 소리가 들리면 서클링 본능이 살아나는 나오. 신호등을 기다릴 때도 무료함을 달래며 보호자 주위에 큰 원을 그리는데요. 나오는 언제부터 돌았나요?
6: 처음부터 이렇게 돌았었어요. 처음에 임보할 때부터 돌았었고 보호소에서도 계속 뱅뱅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0: 나오와 가족이 된 건 5개월 전, 보호자는 시각장애견이라는 걸 알면서 임시보호를 시작했습니다. 나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나오는 부산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입니다. 그곳은 600여 마리가 뒤엉켜 있는 가장 처참한 공장이었죠. 그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나오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나오는 4살 때까지 뜬장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가 동물 단체를 통해 구조됐고, 작년 10월 처음 세상을 만났습니다.
6: 처음에는 이제 임시보호하면서 좋은 주인분을 찾아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애견들은 더 입양도 안 되고 임시보호 가는 것도 더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0: 이젠 장애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산책도 잘하는 나오. 하루 종일 도는 건 방법이 없을까요?
7: 저는 정신적인 부분보다 의학적인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6: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형행동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7: 아니에요. 네. 고개가 살짝 돌아간 맞아요. 상태로 맞아요. 한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는 행동학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나는 가고 싶은데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우리가 볼 때는 돌고 있지만 나오는 앞으로 가는 중. MRI 검사에 나오지 않는 질환도 많다네요.
7: 실제로 의학적 원인이라고 하면 아직의 현대의 수의학의 기술로는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0: 아, 치료 방법이 없다니 속상합니다.
6: 아, 근데 얘가 그럼 뺑뺑 돌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주위를 돌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네. 우선 지금 나우의 이런 증상들을 보면 어찌됐든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네. 네. 그런 상태 됐어요.
0: 늘 궁금했던 나우의 증상. 그래도 원인을 알게 돼서 다행인데요. 이젠 덜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차례입니다.
7: 체 압박 옷이에요. 상체를 압박해주면 네. 불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얘는 못 보니까 불안할 거예요. 압박이 되는 느낌을 해주고 여기 한 번 더 당겨서 좀 세게 당겨도 돼요. 이 옷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는데 천둥번개 칠 때 입히려고 나온 옷이에요. 네. 아니면은 차 타는 거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차 탈 때.
0: 갓난 아기들도 꽉 조여주는 옷을 입히면 엄마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7: 근데 이거 하니까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
6: 네, 편안해 보인다고 해요. 어색하긴 한데 지금.
7: 약간 차분해진 상태.
6: 네.
0: 나우야, 너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우리가 어색해.
6: 물을 내려볼게. 물 내리면 항상 돌거든요.
0: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백발백중 서클링을 했던 나우. 그런데 지금은?
6: 안 돈다.
0: 우와, 이 옷 진짜 천둥번개 쳐도 끝도 없겠는데요?
6: 원래 무조건 돌거든요.
7: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전 이게 지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0: 이번엔 나우가 제일 싫어하는 테이프 뜨는 소리. 아, 이건 나도 싫어.
7: 표정이 안 좋아져. 원래 반응도 이 정도예요?
6: 아니요.
7: 훨씬 더 폭발적으로?
6: 네, 지금 더 약간 좀 더 많이 계속 놀아요. 멈추지 않고.
0: 원래는 나우의 폭발적인 반응에 보호자는 택배 상자도 문 밖에서 뜯고 왔었다는데요.
6: 좀 뭔가 더 빨리 진정, 그러니까 막 엄청 그렇게
7: 강도가 흥분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6: 네, 흥분은 엄청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7: 맞아요. 이 옷의 원리는 그 흥분도를 조금 줄이는 데 있어요.
0: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젠 나우도 보호자도 덜 어지러울 것 같네요.
7: 이게 간식 주는 신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리가 나면 간식 달라고 와야죠.
0: 또 다른 솔루션은 생활소음에 익숙해지도록 간식 보상하기. 나우야, 좀 더 편안해지길 바랄게.
7: 한 번만 살짝 불러보시겠어요?
8: 나우.
7: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0: 나우의 시력이 남아있다고요? 아, 너무 희망적인데요. 매의 눈 설샘. 아, 진짜 믿고 싶다.
7: 지금 감독님 피해 다니는데?
6: 근데 저도 생활하다 보면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7: 명암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은
6: 느낌이
7: 드는데. 지금도, 네, 지금도 저 피해요.
0: 어? 아니, 진짜 설쌤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7: 불 한 번만 꺼봐도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이 불 한 번 꺼볼까요?
0: 긴장된 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불을 끄든 켜든 나우에겐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7: 빛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지금.
0: 실내가 어두워지자 편안한 듯 철퍼덕 눕기까지 하는 나우. 밝게 빛나는 전등을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6: 좀 더 이렇게 위로

0: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1: 학연이 다른 나오의 반응, 명암 정도는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2: 아, 나 얘 뭐 지금 이거 찍혔어요?
1: 여기서 나오가 명암을 구분한다는 두 번째 근거 나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중에 대고 고개짓을 하는 나오.
2: 얘 비문증 있네.
0: 그럼 뭐예요?
2: 얘 플라이바이팅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가끔 하늘 보고 짖고 이러고 이러는 게 찌꺼기 같은 거.
0: 네.
2: 안에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게 돌아다니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파리처럼 보여요.
0: 아, 네.
2: 그러니까 실제 파리는 없는데
0: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2: 눈 안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돼요.
1: 그동안 보호자는 혼자 있는 나오를 위해 일하러 갈 때 일부러 불을 켜뒀었는데요.
2: 빗자극도 줄여주는 게 좋을 거예요.
0: 불 그냥 아예 다 끄고 나가야 되겠다.
2: 네.
0: 나갈 때도.
2: 충분히 지금 이 집에서는 불을 꺼도 오히려 저는 더 좀 두꺼운 커튼이 있어도 될 것 같다.
0: 네.
1: 그리고 불안을 낮춰주는 뇌 영양제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좁고 무서운 세상 속에 갇혀있던 나오의 삶. 장애까지 따뜻하게 껴안아준 가족이 있으니 나오는 분명 행복할 겁니다.
0: 일단 나오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항상 뭔가 가려운데 누가 안 긁어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냥 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 나오랑 보호자님이랑 계속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나오 많이 이뻐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젠 빙글빙글 웃는 일이 더 많아지길 바랄게. 그런가 하면 외식견 제드는 치과 치료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 집안인데 제드야 지금 너 혹시 먹는 거니? 이제는 외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드. 주는 대로 척척 잘 받아 먹으니 모처럼 보호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달간 쳐다보지도 않던 노즈워크 놀이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것도 아주 신나게 말이죠. 이젠 고생 끝. 제드야, 뭐니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란다.

0: 와, 장난 아니네.
1: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느낀다.
2: 이 사람도 힘들게 하잖아.
0: 땀이 쭉쭉 떨어지시고.
3: 근데 확실히 술 냄새 개선하네.
0: 눈이 엄청 따가워. 야, 이게 더 무거워졌어.
1: 우와, 저 뜨겁, 엄청 뜨겁겠다.
2: 와, 이거 봐봐.
0: 엄청
1: 와! 와, 또 온다.
2: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1: 아, 뜨거워. 아, 뜨거워.
2: 장난 아니야.
0: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0: 이때까지 안 보여주는 거 보고 싶, 보여주고 싶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고 싶다.
1: 이거. 그치.
0: 이게 괜찮은 거죠.
2: 와, 이게 확실히 틀리구나.
1: 자.
3: 저, 예,
1: 여기.
0: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네.
3: 물이라도
0: 예, 물, 예, 물이 있으면.
3: 언제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0: 됐어요? 지금.
3: 아,
0: 오늘? 예, 예, 오늘 아까 와서요.
4: 아, 진짜 바쁘시다.
0: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지금 밥 먹어야죠. 뭐, 그쵸, 아무래도.
3: 일단 저희 그 여행 멤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서 갈 거고.
0: 네네네.
3: 박준빈 씨라고
0: 그 여행 그러 가시는
3: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 이은지 씨라고 그 여자 캐릭터.
0: 예예예. 예, 예.
5: 형 길바닥에 마이크 차는 게 이게 대박 믹스해졌어.
6: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5: 네.
6: 너무 많이들 채우더라고요. 나 이 어머 오빠 어머 순둥이 아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유, 네.
5: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 하고 있는 개공은 이은지입니다.
7: 네. 아유, 반갑습니다.
5: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형님은 눈을 못 마주치시고 은지 씨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5: 좀 뭐 부담스러워요?
7: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5: 근데 저 지금 되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7: 그러니까.
5: 뭐. 근데 오라버니 살짝 립밤 한번 바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메말랐어. 너무 메말랐어.
6: 어디까지?
5: 살짝 한번 바르셔야 돼. 준빈이 언제 온대요?
8: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거 보다. 찍어요?
9: 응.
8: 준빈이는 한 두 번 받고 주성훈 선생님은 처음 보는데요?
9: 어떨 것 같아요?
8: 무서워요. 많이 사람과 여행을 해봤지만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있군요.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5: 준빈아.
10: 안녕하세요.
5: 준빈아 안녕.
10: 안녕하십니까.
11: 잘 계신다.
10: 아, 네.
5: 준빈아 살이 많이 빠졌다.
11: 그러니까.
5: 보기 좋다.
11: 좀 많이 빠졌지.
3: 목이 많이 잡혔는데요?
11: 긴장해가지고.
5: 준빈아 이거 단추 하나 쓰는 거 어때?
11: 패션, 패션.
5: 아, 이거 알코올 패션이야.
11: 패션 엄청 좋아해. 패션 엄청 좋아하고.
0: 아, 좋아하시구나.
5: 좋아하시구나 하고 아래위로 한번 이렇게 싹.
11: 뭐, 어떤 걸 불러야 되지? 선생님이랑.
12: 뭐, 안 되나, 뭐, 편하게.
11: 일단 뭐, 아니, 듣고 있는데 해도 돼요? 일단 뭐,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워요.
5: 제 저거 김익이에요. 저렇게 무서웡 이래야지 자기가 귀엽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 같아.
11: 다 들려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밥값은 해야지라서.
5: 일도 하러 가는 거죠?
3: 네.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뭐 음식에 관련된 거, 밥값과 관련된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저희는 물 한 모금 낮아드리려고.
5: 걷다가 거의 일부 죽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한 모금도 안 주는 거야?
3: 뭐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5: 아, 찐이네. 찐이네. 고생하셨습니다.
11: 자, 좋았습니다. 아, 너무
13: 우리도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맨날 맨날 좀 부르지 마.
5: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13: 아, 밥값 해야지.
5: 밥값 해야지.
6: 바다가는 진짜 힘들겠다.
13: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14: 설마, 아니겠죠?
13: 이거는 죽겠어. 설마.
1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아, 진짜 힘들어요.
2: 힘들었어?
1: 진짜 힘들다고.
3: 맛있다, 이거.
2: 맛있어, 맛있어.
3: 아,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2: 너무 맛있다.
3: 많이 먹어.
2: 준비 잘 먹는데 좋다.
3: 오, 잘 먹는데. 오, 좋다, 좋다.
2: 너무 맛있어. 그래도.
1: 박재님,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4: 아, 그치.
1: 맛있어.
3: 하나, 둘, 셋.
0: 이게 약한 게 뭐예요?
5: 그래가지고 추성호 선배님한테 작업반장
6: 불만은 추성호 씨한테 말씀해 주시면
1: 아, 어떻게 그날 얘기해.
5: 아니 근데 힘들은 건 다
6: 근데 나는 이 리더십을 다른 프로에서 봤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긴 해.
1: 좀 강력한 리더십 아니면 부드러운 리더십 어떤?
6: 그 부드러움 속 단단함이 있으시잖아. 난 그렇게 느꼈어. 추 생각은 어때?
5: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시세요.
6: 아 뭐야?
7: 작업반장 추성훈에게 리더십이란
6: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
1: 그렇대요.
5: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작업 반장님이
6: 반장님
5: 한 분은 저희가 여행 경비를 드리려고 하세요. 선물을
6: 나 안 돼. 나 수포자야.
1: 너 수포자.
6: 나 돈 관리 아예 못해.
1: 다 잃어버리는데.
8: 나이가 어떻게 돼?
6: 동갑이에요.
8: 아 동갑이구나. 만대한테 시킬까 싶은데.
1: 위의 질서가
5: 생일 누가 더 빠르나요?
1: 생일 내가 나 빠른이에요.
6: 나 92년생 1월 16일인데
2: 어?
8: 그러면?
2: 왜?
1: 어? 너 마른이었어?
6: 어.
1: 너도 마른인데? 마른 9, 2월 2일.
6: 그럼 내가 누나네?
1: 오, 그러면 내가 할게요.
6: 오, 그래, 유영아 해봐봐.
1: 네. 정보는 하기 싫었는데, 딱 저도 내가 하나 만들 뿐이긴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잘 잃어버리지, 그래도 환율 계산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5: 여기는 반장님, 총무.
6: 그냥 스피커 할게요. 나는 나의 골프리인데 취해.
1: 가서 뭐 찾을까요?
6: 내가 검색 요정할게.
1: 잘 찾아?
6: 어, 나 잘 찾아. 아, 나 스피커 가고 싶다니까. 아, 미치겠다. 그러면 검색 요정을 내가 일단 어플이랑 어플을 다 다운받아 보려고. 빠삭하신 분 만나서 뭐 한번 대화를 하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5: 그리고 저희가 첫 촬영지는 이제 중국에 있는 충칭을 가려고 하는데요.

0: 사람들이 되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1: 아, 매운 거.
2: 나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3: 그런 건 먹지 마. 형, 돼지 왜?
0: 매운 거 드세요?
3: 먹어 좋죠.
4: 어느 정도요, 오빠?
0: 신라면 드세요?
3: 당연히.
4: 조금면.
3: 근데 먹어봤는데 그냥 안 매운데?
0: 조금면이?
4: 난 맵던데.
2: 뭐 그 다음날 일상생활 불가능한데.
4: 진짜?
3: 그래도 매운 거는 못 먹겠다.
2: 안 먹으면 되죠. 그게
3: 그러니까
4: 다른 거 먹으면 돼.
3: 뭐 진짜 배가 아프면.
0: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3: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
2: 많이 있으니까.
3: 근데 술은?
2: 술은 적당히 먹지. 술은.
4: 저는 좋아해요. 오케이. 네. 오라버니 좋아하세요?
3: 술 뭐 그냥.
0: 제가 알기로 비싼 술을 좋아하시는 걸로.
3: 비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4: 근데 오빠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준빈이랑 얘기할 때 오빠 발음이 되게 정확해지는 거 알아요?
0: 아 그래? 아 그래?
4: 기분 탓이겠지 준빈아. 기분 탓이야. 반장님 뭐 구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외치던 부호 같은 거 있나요?
3: 아니
4: 그럼 없어?
0: 하다가 힘들면 화이팅.
4: 그래 화이팅. 그래 자 마무리 하시죠.
0: 하다가 화이팅.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땡큐.

0: 그러면 일단 나가서 택시를 타서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일단 놓을까요, 오빠?
1: 그렇지. 일단 그렇지.
2: 일단 택시를 불러야 되고.
0: 오케이.
2: 그거를 원래 내가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또 맡은 업무가 다르니까.
0: 한번 해볼게.
2: 또 금방
0: 옆에
2: 해.
0: 도와줘.
2: 아 근데 새로운 도시 오랜만에 온다 나도.
0: 아니 이거 나 기분 탓인가? 약간 마라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네.
1: 나도. 그쵸
0: 오빠? 마라 냄새.
2: 마라 냄새 난다. 마라의 도시. 허거의 도시. 오늘 그럼 숙소 갔다가 밥 먹고 하면 되겠다. 내일 어차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2: 밥값을 해야지.
0: 밥값을 하긴 해야 돼.
1: 한번 그래도 여기 물가라도 좀 알아야.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여기...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물가가 쌀 것 같아. 숙소 바로 근처에 그... 시장 같은 게 그래. 있는데.
1: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2: 택시 저기 있다.
0: 택시.
1: 택시는 2층에서 택시. 2층인가? 아 근데 택시 엄청 이게 택시잖아. 그치?
2: 우와 씨. 흥정하면은 싸게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중국어 안 돼서. 이거 택시인가? 니하오.
1: 네.
0: 니하오.
2: 택시.
0: 택시 오빠 잠시만요.
2: You speak English?
0: No.
2: No.
0: Where are going? 우리가 어디 가냐면 你们去哪里？我有商务车。I have a business car. 여기 비싼 차야.
1: 안 돼, 안 돼. 하지 말자.
2: 택시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3: 这会是高峰期，应该在90左右。
0: 오빠 확실히 준빈이는 여행 유튜버라 다르다.
1: 왜?
0: 지금 저렇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네.
3: 뭐라고요?
0: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어?
1: 뭐가 하나라도?
2: 스스 하오 하오. 지금 성수기라서 좀 더 비싸대.
0: 아
1: 이게 또 비싸다고?
2: 보통 90 정도로 생각하면 된대. 90이야.
0: 야 역시 너 여행 그래. 준빈아 너 여행 유튜버였어.
2: 아니 문 대기줄 이렇게 많냐? 이 정도면 우리 1,000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흥정하면?
0: 그럼 어플 안 본다?
1: 주소는 있어?
2: 네, 주소 있어요, 있어요.
0: 오빠.
1: 주로 가나?
0: 이게 될까?
4: 키가 샹즈와
0: 1, 2, 3
4: 쌍꺼
0: 1, 2, 3
2: 쌍꺼, 쌍꺼
4: 쌍꺼야, 이라고 달라고
0: 아야 아야 쉐쉐 아, 이거 안 들어가겠다, 오빠
1: 그니까
2: 안 되겠는데?
0: 이게 될까?
4: 아야
2: 아야
0: 컵다운, 컵다운
4: 이 쌍꺼렌스 봐.
2: 쌍꺼스.
4: 쌍꺼렌스, 쌍꺼렌스. 또 저 이거 체마. 이거 겁은 나,
1: 쌍꺼렌스. 머리 좀 쓰자, 이게. 아니, 아저씨가 못 빼면 되잖아. 아저씨 거도 무겁네.
0: 아저씨 거 무거워?
1: 오, 엄청 무거워.
0: 아저씨 거 틀어서 이렇게
1: 그러니까
0: 가면?
1: 이게
0: 오케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1: 이거,
0: 아이고
1: 이거.
0: 좋다.
2: 와
0: 오, 예스.
2: 와, 형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어요?
4: 네.
0: 와. 오케이.
2: 와. 이야.
0: 굿굿.
1: 둘이 탈 수 있나?
0: 네, 탈 수 있어요.
1: 이게.
2: 니하오. 이게 벨트가 안 되네. 아이. 너가 주소 가지고 있어.
0: 주소 내가 갖고 있어. 어드레스.
2: 땅크.
4: 따하마.
0: 주소가 여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 잠깐만요. 너가 검색 크게 간다니자.
0: 기다려봐.
2: 그거를 복사해서 잠깐 들어와봐.

0: 아니 폰이 이상해 이거.
1: 그
2: 주소라도 보여줘야 이 아저씨가 가는 거 같고 싶은데.
3: 사장님 주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로 가주세요.
1: 보여달래.
4: 라리마 我听不懂啊
1: 你发你发啊
4: 到到什么地方啊
5: 这个 Chinese
4: 你们到什么地方去
0: 신흥방에모두다어디로가가저미치겠네
1: 인터뷰좀해야돼또
0: 아속터지네
1: 오빠이러다가우리저기갑자기상해까지가면어떡해
2: 여기맞는거야
0: 거기인도예요형님이게어플이안돼요그러니까
2: 아니아니그게아니라이게그 、네、 그러니까주소가맞아
0: 주소가인도예요여기가그러니까중국이안돼요이뿔이안돼요
2: 그주소만한번그거또가서보내줄래이게
1: 네
0: 지금보냈어요그게
4: 양고민일배
0: 바오바오아내비게이션직접치신다직접
2: 그러니까내가이거
0: 오어 how the
2: 아오케이
0: 오케이
1: 谢谢와이니
0: 베이징간시에
2: 와웃음이하나도안나오네아저씨
0: 차가우시다
2: 그러니까
1: 갑자기내비도됐다 근데재밌다준비는
0: 그래이게중국에오면은그원래쓰는어플이하도안되니까이원초적인맛이있어요
2: 옛날에돌아가는느낌
0: 그러니까예전에지도보면서여행하던완전대도시네근데
2: 그런거같아
1: 어여기도아파트
0: 다아파트인데그냥
2: 거의다아파트네
0: 그러니까모든건물이아파트인데서울의미래인가 와진짜대도시구나중층은
1: 또근처에서뭐먹을수있는게또있을것같아
0: 오야식당을볼까이부근에싸고맛있는식당있나요
6: 요요
2: 이때그게대답이야
1: 요요
2: 있는거야
1: 요요
0: 와완전울먹길이다잘못잡았는데
2: 그러니까
0: 너무울먹길인데
1: 차가있어야지올수있는길이었나
0: 여기다여기다여기다
2: 여기같아
0: 택시비가별로안비싼데공항에서타고치고그러면만원인데만원도쿄에서40분타면은10만원이잖아
2: 그렇지
0: 오케이
1: 난리다난리
2: 돈내도좋은데이게밑에까지내려가는게일이네진짜
1: 그러니까니하
0: 니하
1: 니하
0: 어서한걸런
7: 欢迎你们到重庆来欢迎你们到重庆来玩
0: 谢谢숙소에이게무슨한문이지뭐지무슨뜻인지아세요
2: 무슨뜻인지몰라이게너무옛날일거야
1: 아정집아니야정집
0: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2: 아그래도
0: 좋은데
2: 어좋은데
0: 오구경을할까방이여기엄청큰게하나있고와강뷰가강뷰
1: 어그때우리
2: 그러니까우리봤잖아
1: 그래서봤던
2: 그거다이렇게됐구나
0: 어여기도방좋다
1: 아여기도화장실
2: 오여기도있구나오오다있죠
0: 여기엄청큰
2: 방인데
0: 어어씨
2: 좋다좋다
1: 좋다좋다
0: 와근데8만원이정도는진짜좋은건데
1: 그러니까
0: 말이안된다
2: 그러면방어떻게쓸까
1: 전다좋아요
2: 근데아무래도그제일큰방있잖아
1: 네
2: 그거약간여자같이생겼으니까네가서 그렇잖아
1: 아니에요
2: 약간아니에요약간그렇잖아우리는둘이어떻게생겼으면서여기서
0: 형님제가여기

0: 현재 6월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새해 복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부엌입니다. 굉장히 코지하면서도 고즈넉한 방이 아주 넓. 안녕하세요. 네, 건축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가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예예예. 제 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보자마자 또 이렇게
0: 여기가 굉장히 크고 넓은 아기자기한 방인데 모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지요?
1: 그쵸. 아무래도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죠. 네네. 또 주변에 지금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0: 그쵸. 네네. 사장님 살짝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넌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잤나 봐요.
1: 네. 여기 또 이것도 의자가 포인트가 다 라탄으로 해가지고.
0: 아, 라탄.
1: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라탄, 라탄.
0: 라탄, 라탄. 라탄, 라탄. 이렇게 차. 차차로. 아, 신난다고, 야. 라탄, 라탄. 하, 하. Excuse me. 아, 여기 좋다. 오빠 캐비카다. 여기 좋다. 여기도 괜찮네요.
2: 경치가 좋아.
0: 네, 경치도 좋고. 저기 강이 바로 보이네.
3: 여기서 사는 중국 사람도 부자겠지?
1: 그런 몰라. 그래, 어떻게. 아니, 가구들이 다 그,
2: 감이 안 와. 아.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
0: 하긴.
2: 그러니까.
0: 빈부격차가.
2: 그러니까, 이게.
4: 우리가 여기 집 얼마일 것 같으세요?
0: 실제로?
2: 한 아, 3억 정도.
1: 강뷰, 이게.
0: 3억?
1: 리버뷰니까. 여기 대도시기도 하고, 중국 4대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엔 5억 3천만 원 정도?
0: 5억 3천.
4: 완전히 여행 유튜버다.
0: 그래? 맞아, 정확해. 아니야?
1: 얼만데요?
0: 모르겠어.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1: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아서.
0: 그러니까 넌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데?
1: 40살에 은퇴.
2: 그래도 은퇴하고 뭐 해?
1: 카메라 없이 여행 다니는 게 꿈이야.
0: 아예 없다, 이거 없이.
2: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그냥.
1: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2: 그러니까.
0: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유로운 걸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래.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래.
1: 그럼 난 자유롭네.
0: 너 하기 싫은 거 안 해?
1: 안 하는데.
0: 부럽다. 난 가끔 해.
1: 하기 싫은 게 뭔데?
0: 가끔 있잖아.
1: 뭐가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
0: 아니 가끔 뭐 이런 뭐 있잖아.
1: 방송 너무 재밌잖아. 너무 행복하고.
0: 행복하지.
1: 근데 하기 싫은 게 있었어?
0: 가끔. 가끔.
1: 하기 싫은 것도 있구나. 늘 웃고 있길래. 늘 이렇게 웃길래.
0: 이렇게 웃길래. 이렇게, 가끔은 있지. 오빠도 하기 싫은 걸 할 때가 있었어요?
2: 하기 싫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돈 벌면은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돼.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런 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보면 그거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진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엔딩이 딱인데? 엔딩이 딱이다.

0: 오늘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밥 식사하셔야 되니까.
1: 아, 오늘 일 안 해요?
2: 오.
0: 오늘은 일을 안 해요.
3: 많다, 오빠.
0: 오늘은 공동 최저임금이 23위안 드려요.
3: 네.
0: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3: 4,000원 돈.
0: 23위안 곱하기 3에서 69위안 드렸어요.
1: 제가 총무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3: 좋아, 좋아.
2: 그럴까. 어우, 잘 됐다.
3: 잘 됐다, 맞습니다.
1: 14,000원으로 할게, 오늘.
3: 오.
1: 편의점 갈까, 그러면?
0: 그래도 돼.
3: 뭐, 콜라만 먹어도 돼. 난 맥주나 한 캔 있으면.
1: 맥주는 사치야, 14,000원인데. 첫 끼는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지?
3: 아니, 뭐.
1: 왔는데 허거 한번 때려야 돼.
2: 허거는 진짜 그래도 싸지 않아?
3: 얼마지?
1: 30이야?
3: 14,000원이라고 오늘 허거는 못 먹겠다. 아.
1: 프랜차이즈도 있다. 14,000원이면 버거 하나, 콜라 하나 하면 딱.
3: 아니, 갑을 하면 안 돼?
1: 응? 일을. 나도 사장이라 갑으로 좀 예민해. 나도 직원이 갑을 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
3: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자 골목까지 가려면 뭘 검색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단 내려가 봐야 되나?
1: 검색을 하는 게 맞겠지?

0: 그래, 그러면 그.
1: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거는 100%잖아. 그러니까 걸으면서 가면 되지. 왜 여기서
2: 걷다가 힘들까 봐 찾아놓고 가.
0: 찾아놓고 가자와 일단 내려가자에.
1: 내려가면서 하자. 나는
2: 혹시나 안 내려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1: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것
0: 같은데. 어? 대박! 여기가 A10이었잖아. 근데 여기 그래, A3이야. 안 내려가면 여기 있는 것 같아, 오빠. 숙소에서 도보 5분이야.
1: 그러면 이거를 아까 밑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0: 아, 검색하자와 사람한테 물어보자로 또 지금.
1: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게 그냥.
2: 승원 형이 아날로그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0: 아니, 오빠, 우리 여기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주소가 똑같아요, 숙소랑.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볼까?
2: 여기 안 가더라도 그 근처에 식당 하나 데려달라.
0: 일단 내려가자.
1: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야.
0: 일단 내려가자 파가 승리했어요.
2: 어, 배달도 된다. 배달 시켜 먹을까?
1: 아, 명함 없나? 이 아저씨 명함 받으면.
2: 너무 안 할 뿐인데.
0: 옛날 중국집처럼 명함. 아, 니하오.
2: 니하오. 어, 여기 계속 계시네?
0: 또이부치.
3: 这三个人的这一栋的后面这个黄色的看到没有这黄色的
1: 일단 그, 그거
3: 这栋后面
0: 아,
3: 완전히
1: 이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야 되나? 이렇게. 가자 그러면.
2: 어? 아니 이해하셨어요 형님?
4: 몰라. 前面就到了
1: 하면
0: 이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도착한대.
1: 오케이.
0: 배움의 길?
2: 배움에게.
0: 오케이, 쉐쉐.
2: 베이장 간시. 따교.
0: 쉐쉐.
1: 가자.
0: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도착해.
2: 이게 배움의 길인가? 근데 이 길 맞을까?
1: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2: 아니 뭐 평소에도 여행할 때 어플 안 쓰시죠?
1: 어.
0: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다.
2: 어, 지름길.
1: 있죠.
0: 맞는 거야?
2: 아니 왜 동네 주민처럼 가요 형님?
0: 여기면 느낌, 어떻게?
1: 느낌대로 가는 거죠 이게.
2: 모르잖아. 어 맞다 여기 지름길.
1: 그지?
0: 그래?
2: 어.
0: 근데 내려가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으면 어떡해?
2: 몰라.
0: 아이씨.
2: 저쪽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1: 그러니까.
2: 14,000원인데.
0: 충칭소면에 충칭소면과 중국식 교자, 볶은 쌀국수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
1: 식당. 아. 식당은 맞아.
0: 식당 오빠 여기 국수 쌀국수. 판다. 들어갈까요?
1: 네, 들어가자 그러면.
0: 오케이.
2: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0: 아, 맞네,
2: 돈이
0: 맞네.
2: 없어 우리.
1: 근데 이게 그 저쪽에서 보이는 거 명 왼쪽이 면이거든.
0: 네.
1: 왼쪽 우에는 면이야.
0: 네.
2: 어, 먹는다. 한 명은 18비안짜리 먹어야 돼. 어, 딱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0: 한 그릇.
2: 한 그릇 하면 딱 맞아.
0: 오케이.
2: 22위안이니까.
0: 교자는 못 먹겠다.
1: 어.
2: 야, 교자는 돈 벌어서 먹자 우리.
0: 그래. 오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준빈이는 닭이고.
1: 아, 이것도 닭이고 이것도 닭이야.
2: 그냥 아예 싸고 칼국수 먹을게, 9위안짜리.
0: 9위안짜리?
1: 어, 칼국수. 이게 두 번째.
2: 오케이. 어, 두 번째 먹을게.
1: 오케이.
2: 아, 니하.
1: 이거랑, 이거. 그리고
0: 선생님 아니야,
1: 두 개.
0: 선생님.
1: 이거, 이거 두 개.
2: 양거?
1: 이거.
2: 이거.
5: 하나씩
1: 하세요. 아니,
2: 선생님.
1: 이거, 이거는 하나.
5: 就现在走吗？
2: 응, 여기서.
5: 就是这里吃啊？
2: 어, 여기.
0: 앉아.
2: 이거.
1: 이거.
0: 아, 너무 웃기다.
2: 교자도 하나 먹을까, 그래도?
0: 그래? 그, 먹을 수 있어? 돈이 되나? 스몰, 월, 이거 못 먹어. 스몰.
2: 어, 이거. 이거.
0: 쓰거.
2: 이거.
0: 쓰거. 아, 잠깐만, 주면.
2: 쓰거.
0: 다, 아, 하.
1: 잘 됐어? 잘 오나 모르겠다.
5: 你好那个嗯像那个没有了啊
1: 샹?
2: 뭐가 없대요 뭐가
1: 메요래 뭐야 아 없어 오케이
2: 이거
1: 해보자 오케이
2: 이거
0: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가 붙어 한 개
2: 교자 위에 뭐였는데 근데
0: 한번 볼게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라 메뉴 이름이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가
1: 와 대박이다
2: 되게 작품인가 보다
1: 그런 것 같아

0: 아, 근데 나 걱정이다.
1: 왜?
0: 1800원짜리 시켜가지고.
1: 돈이 모자랄까 근데...
0: 아니, 양이 너무 적을까봐.
1: 양이 적을까봐? 내가 어디서 뭐 훔쳐올게, 이따가.
0: 이거 괜찮으면 그냥 매일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싸니까.
1: 그래.
2: 그래도 돼. 근데 여기서 알바하면 되잖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먹고, 그냥 여기서 자고.
0: 그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아요?
3: 这是谁的？这上面一个。
2: 아, 위에 거?
1: 위에 거.
2: 오, 이거 맛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0: 맛있겠는데?
2: 엄청 맛있겠는데?
0: 야, 이게 1800원이야.
2: 오.
0: 진짜 싸다.
1: 먹어봐. 궁금해.
0: 어, 같이 먹자, 같이.
2: 먹어, 먹어.
0: 원래. 왜 좀 또 어른 앞에서.
2: 아니, 상관없어.
1: 조심해.
2: 어때?
0: 아. 야, 말하다.
1: 그러면은 내 거 먹어보고 내 거가 나오면 나랑 바꿔 먹어.
2: 이거 줘봐봐.
0: 나 이거 막 엄청 저기 한 건 아니야.
2: 맛있네.
1: 맛있어.
2: 맛있어.
0: 아, 나 먹을게 이거.
2: 무조건 솔사 났다. 어. 너는 그러면.
0: 무조건 솔사 났다고?
2: 솔사 난다고.
1: 용사.
2: 오, 맞다.
0: 어이구, 이것도 마라구나.
1: 아, 다 무조건 마라. 응?
0: 마라 만둣국이야.
2: 수프는 비슷한 것 같아.
0: 응, 똑같아요.
1: 내 생각에 육수는
2: 아프네요. 아, 그거보다 좀 크게 안, 어? 안
0: 아니,
2: 매워.
0: 그게 아니고 이거 먹고 마비되신 거 아니야?
2: 맛있는데?
1: 오, 다행이다.
2: 먹어봐봐, 이거.
0: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1: 국물 좀 먹어.
0: 그냥 말하다, 그냥.
2: 맛있는데? 이거?
1: 순한데?
0: 그러니까 매운 게 마라가 아니라 그냥 마라.
2: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0: 이거 3,000원.
2: 어? 3,000원?
0: 응.
2: 아,
0: 2,800원.
2: 그래도 이게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0: 어? 뭐지?
2: 어, 또 이거.
0: 그래, 이거야.

0: 자리 손잡자야.
1: 이게 왜 자리 손잡았을까?
2: 아, 이거는 또 맛이가 틀려.
3: 맛이가 틀려?
2: 어,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너. 이거 먹어.
3: 아니, 아니, 괜찮아.
2: 아니,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봐봐. 그지?
3: 잠깐만. 얘가 조금 더 나빠.
2: 나 지금 이거를 먹어, 이걸 먹어.
3: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2: 나도 이거 먹어도 돼. 상관.
3: 아니, 어차피 마라를 적응해야 되니까. 먹게. 바꿔드실까, 그럼?
2: 어, 그럼. 그래, 해. 그래.

0: 네, 이미 희어가 마비됐어. 진짜 싸다.
1: 그러니까.
0: 너무 싸다.
1: 1800원.
0: 1800원짜리. 1800원 난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
1: 그럼 준비랑 여행할 때 이렇게 어? 내 스타일 아닌 음식이 나올 땐 넌 어떻게 했어?
0: 아 일단 이렇게까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아, 새로 시키지. 특히나 식당에서 자기 시킨단 말이야. 지금 돈 없을 때도 그렇게 했어.
2: 넌 언제?
0: 돈 없었던 적 있었어?
1: 아 그럼.
0: 바로 잘 된 거 아니었어?
1: 아니야.
0: 나 볼 때 신인 때 나온 거 봤는데 그때부터 이미
1: 그렇게 TV 나와도 출연료가 너무 낮았지. 한 번 나가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 투잡했었어. 맨 처음 신인이었을 때는.
0: 뭐 했는데?
1: 돌잔치 MC 보면서 그 코백도 같이 했었지. 그러다가 돈 번지 나도 얼마. 나도 저도 30 넘어서 그나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3: 그렇지.
1: 오빠도 근데 가난했던 적이 있으세요?
3: 나는 있지. 그래서 엄청 많지.
0: 아니 근데 유도로 성적을 엄청 잘 나왔잖아요.
3: 잘 나와도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 주지. 나도 부산 시청에 있을 때 한 달에 50? 50만 원?
1: 아무것도 못했겠다.
3: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 식단이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거든. 나는 소름 하나까지 그 5만 원 같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격투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한 거지. 30 넘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밥을 사게 됐어 이제. 30 넘어서.
0: 나도 30 넘어서 그랬는데.
3: 아 그래?

0: 다 서른 넘었었네.
1: MC 보동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MC 보동이 뭐야?
0: 돌잔치 MC.
2: 지금 여기서? 이따 방에 가서 해드릴게요, 제가.
0: 하루에 한 3만 원 벌면 먹겠는데?
3: 혼자? 아니면 다 같이?
0: 1인당 만 원씩.
3: 그렇지. 이게 다, 어? 다 해서 얼마지?
0: 만 원, 만 원, 만 원 안 되죠. 세 그릇 7천 원. 아.
3: 야, 여기서 매일 먹어도 돼.
0: 저희 알바 한 20분만 하고 여기서 계속 한 끼씩
3: 먹자.
2: 그래도 나쁘지 않아.
0: 3시, 3시 20분, 20분에서 3시 1시간씩만 하자. 1시간 계속 먹어서.
2: 1시간에서 먹어도 되잖아.
0: 3시에. 3시에.
3: 좀 돈 남았잖아. 네, 돈으로. 네.
0: 후식 먹으러 가자, 그럼. 그럼 배움의 길로 올라가서 야시장 가볼까요?
3: 아까 8층이라고 했었잖아.
2: 어, 배움의 길로 가서 8층에 올라가면 야시장인데.
3: 아, 좋지. 가자.
0: 지금 이제 대답을.
4: 坐电梯到8楼.
2: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3: 여기서 8층 가란 말이지.
2: 맞아요, 네. 오빠.
3: 여기서. 아. 와.
2: 오, 나이스 타이밍. 8층에 올라오면 왔는데. 8층에 올라오면 왔는데.
0: 안 찾는다, 진짜.
2: 일단은 무조건 움직여.
0: 어? 아, 여기, 나오는 길이다.
4: 아, 여기서 나와. 아, 야, 여기서 나온 거 같아.
5: 근데 또 찾았어.
0: 야, 좋다.

0: 야시장을 어떻게 가나요?
1: 한번 물어볼까?
0: 어, 내가 이거 물어봐놨으니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1: 니하오.
0: 니하오.
2: 모르지.
3: 아마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가도 없어도 그냥 가실 거잖아요.
2: 일단 올라가야지. 아. 아무래도 산 쪽으로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네.
0: 그러네요.
1: 다운독이네. 괜찮아?
0: 어.
1: 원래 걸음이 빠르세요, 형님?
3: 나는 이게 엄청 천천히 걸고 있어.
1: 아, 배려해서? 아, 배려한 게 이 정도예요?
3: 저는 한 5km, 6km.
1: 배려한 게 이 속도구나. 아하.
3: 어, 이제 왔다.
0: 와,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인가 보다.
1: 이래서 8층으로 가라 했구나, 뭐.
0: 좋은데?
3: 오. 아.
0: 근데 나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다들 못 먹었잖아. 이거 꼬치 하나씩 때 먹어.
1: 아니, 얼마나 하려나?
0: 물어볼게. 꼬치 하나에 얼마예요?
1: 우와.
0: 도이부치.
4: 어, 이거, 이게 자, 이거.
1: 那个，好多钱一串是谁？没得。看看呀。肉串儿。来，看我的，看看。好多米得了。三元。啊？是三元。三元。三元不了。一个三元。100元。嗯。啊，那我搞。哦，那我搞了不？拿着是木架，对不对？对，拿着是木架，拿着木吧。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那个。不麻辣，不麻辣，麻辣不。麻辣。
3: 不不不不不不不不要麻辣，不要麻辣，不要。哈哈哈哈哈！这上网，不上网就旁边的房间还包邮。哎？啊，谢谢，没有声音，没有人接，我在忙。여기서먹을건지？好啊，没有那么多，맛있다고。看看有没有声音的，那个怎么样？一个都没有。好吃，好吃。啊，알아서여기서아주도먹으라고。아，이거안지라고。아，그래。기다리자 그러면.
1: 궁금하긴 하다, 근데 나 근데
3: 그러니까,
1: 좀 언어 쪽으로 좀 뭔가 아, 못 참겠긴 해.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고 싶긴 해.
0: 아,
1: 답답하긴 해.
0: 너의 그게 있구나.
1: 아, 근데 이런 분들 안 통한 적이 없어서. 어.

0: 이렇게 안 됐던다고 했나, 예전에.
1: 그러게.
0: 그 에티오피아 원주민 마을 갔을 때.
2: 그러면 안 되지.
0: 말이 아예 안 통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니, 거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플이 소용이 없어. 내가 보니까 나 정보 걸 퇴사할게. 그냥 바디랭귀지 걸로 갈게.
0: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1: 아, 이거 진짜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2: 그러니까
0: 진짜 정성스럽게 굽나봐.
3: 엔터테나네, 엔터테나.
2: 어, 왜?
3: 근데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1: 아, 그래, 일단은 아, 지켜보자. 소상공인 아니, 마음을. 일단,
0: 여기 다 말아요?
3: 몰라. 근데 약간 옆에 있는 껍데기도 우리 거 같은데 아닌가?
1: 한 상을 내주시려나 봐. 뭐야, 어떻게 우리 돈 없는데.
3: 어, 왔다.
1: 뭐가 왔어?
3: 와, 어우, 이거 와우. 맛있어? 어, 맛있다, 내 이거.
2: 진송!
0: 아, 진송! 진송이 뭐야? 진송? 진송? 제가 죄송!
1: 저희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2: 我们是兼职生所以没有钱我也正义说不收这个不要就是这个通票来认得吧
4: 谢谢非常感谢你的宝足就是我的快乐呀看我摸吧吧哦直接
3: 어때?
0: 여기 드세요.
3: 매워? 아, 매워? 매워? 아, 매워?
1: 완전 말아요.
3: 누가 못 먹겠다.
1: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말아에 적셨어.
3: 와.
1: 와. 완전.
3: 와.
1: 완전 말하지. 오.
3: 근데 맛있긴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다.
0: 나 못 먹어요 이제.
1: 너무 맵다. 그 딱 마라샹궈의 유부나 두부피 먹는 느낌이야. 혀가 너무 얼얼해.
3: 마비가 돼서.
1: 마비된다 이거. 혀 마비된다. 준비는 어떻게 해?
0: 아 근데 충칭은 마라만 먹나 진짜?
1: 마라밖에 없나 봐. 준비 나도.
3: 왜 왜?
2: 香港你考虑一串
3: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 한자만.
0: 따근?
2: 고기가
0: 맛있으면 계속 주겠다고. 형님, 지금 거 충분합니다.
3: 배불러.
1: 이거 약간 완자 닭고기?
3: 닭고기는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닭고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지?
1: 양고기.
3: 야, 양은 아니야.
0: 양 아니야.
3: 양 말고.
0: 양 냄새가 아예 없어.
1: 돼지가
3: 돼지야? 아, 와, 이게 돼지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1: 돼지 맛이 안 나.
0: 마라 때문에.
3: 그래 다 말아야.
2: 내일 다 화장실 가겠다.
1: 내일 완전 화장실 가겠다.
0: 나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은데?
1: 아, 쉽지 않겠는데?
0: 얼마지?
3: 이게, 아니, 이거 좀 빼야 돼.
0: 두샤오.
2: 두샤오,
0: 잼.
2: 빨리 돌아라.
0: 아.
2: 아이. 고가세, 고가세, 라. 고가세. 고가세. 아, 잼, 잼. 아, 잼.
0: 多少钱？多少？不要钱。谢谢。

0: 谢谢,
1: 谢谢,
0: 谢谢,
2: 谢谢,
3: 轻笑声, 再为我送温暖, 你为我,
2: 아니 근데 충칭분들 되게 삶 좋다
1: 너무
2: 진짜.
1: 사람이
4: 그러게. 어,
2: 길 물어볼 때도 그렇고.
1: 다 자영이야.
5: 노래방 기계 있다.
1: 자유 자유.
4: 아 오빠 여기 술독이 있다 술독. 치시와. 아, 아 먹어봐도 돼요?
1: 오케이 하나 먹어봐야지.
5: 이거 한 잔에 한 잔에 6위안.
1: 그럼 얼마예요? 한 잔에?
5: 한 잔에 1,200원.
2: 와 진짜
5: 어 잠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4: 아니
1: 조금만 주시는
4: 이만큼 주셨어
5: 아 병에 그건가
4: 어 왜지 와 아니었어 아 그거 할래
5: 뭔데 그거
2: 몰라
5: 뭔데 뭔 줄 알고 마셔
1: 쓰레기
5: 술이야
4: 아 이거 그 딱 그 백술마 백술
1: 와 향 좋다
4: 고량주 느낌의 어 뭐 마시고
1: 오이시 우와 오 너무 맛있다
4: 오이시
1: 오이시야
5: 딘텐
1: 오이시
4: 안 내봐
1: 그렇게 세지가 않아 알코올도 세지가 않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이거
4: 고량이 들어갔대 아아
5: 까오량
4: 6위안 8위안 12위안 아 한 병에
1: 와, 엄청 싸네.
5: 우리 그 이제 돈이 요거 한 병 살 돈 남았거든.
1: 딱 있어.
4: 어떻게 할래? 살래 말래?
1: 살까? 사면 되지, 사면 되지. 나눠서 먹자 그래.
4: 그래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봐.
5: 와. 오.
4: 쉐쉐쉐쉐.
1: 그래요. 가자 우리.
6: 와, 가자 셰프.
4: 바이바이. 어우 약간 마라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1: 그렇지
5: 우리 지금 3개 먹었는데 3개 다 마라잖아
4: 마라국수, 마라도상면, 마라만둣국
5: 마라꼬치
4: 마라꼬치, 마라고기
5: 어우 광고에서 마라 냄새 난대 되게 알차다
4: 사람 냄새 나다
1: 맞아
4: 어.
5: 아 지금 14,000원으로 뭘 한 거야 와 말 없이
4: 멈춰서 있네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 오빠!
1: 왜?
4: 어? 이거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5: 이거 언제 붙였어?
4: 이거 원래 여기 붙여 있었던 거야?
5: 아, 잠깐만, 나 못해. 아, 뭐야. 아,
1: 뭐야?
4: 고층 빌딩 청소래요.
5: 아, 고층 빌딩을 어떻게 해?
4: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23위안을 줄지, 30위안을 줄지고, 업무 시간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래. 출근 장소가 롯스시티 1층 로비 앞이래. 얼마나 고치고 너 못해
5: 몇 층인데?

0: 오래 했을 때 고등부증 말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등부증을 할 수가 있지?
1: 절대 싫은 거 그럼 절대 하지 말아요.
2: 높은 거 못 올라.
3: 아 그런 거
2: 고등부증이 심해서.
4: 어떻게? 반장님 이 고층 빌딩 청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1: 아는 거는 그 건물만 알아.
5: 여기서 보여.
1: 여기가.
5: 여기서 여기 말고 그네가 그나마 난 거지.
0: 뭐가 나와요?
5: 아니 여기라면 생각해봐.
0: 아 그러니까 저기
5: 여기라면 생각해봐.
4: 갑자기 무슨 소리 되겠어.
5: 여기야. 그치?
6: 여기라면 생각해봐.
1: 잘 됐잖아. 자, 이제 지금 생각해봤자 의미 없거든. 가봐야지. 그렇잖아.
4: 오빠는 보니까 뭐 검색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검색해? 어차피 내일 갈 건데 그걸 왜 생각해?
0: 그렇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죠.
5: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거기서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를 느껴요. 그랬다 한번 해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1: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해.
0: 일단은 뭐 난이도 따라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일이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
4: 7시에 딱 이 소파에서 만나기로.
1: 오케이.
0: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형님?
1: 와 그때마다 다르지. 나는 좀 독일에서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4: 아 맞네.
1: 아, 어떻게 되지?
4: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쉬자.
1: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아까 꽃 그게 아저씨한테 또 가서 카메라 들고 가면
0: 7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0: 오빠 굿모닝.
1: 택시를 부를까?
2: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일하러 가볼까? 신발 똑바로 신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만나면 내가 엄마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근데 준비나 X를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이 항상 오이처럼 나오겠다.
1: 그런 거만 안 하면 돼. 니하. 야, 일하러 가는구만.
2: 밥값은 해야지.
1: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일을 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3: 그렇겠네.
1: 돈이 없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짜.
2: 오늘 돈 열심히 모아야지.
1: 오늘은 내가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2: 저거잖아, 저거.
3: 여기, 거기, 거기 거잖아.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2: 그니까.
3: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1: 진짜 높은데? 긴장되네. 끔찍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0: 진짜 대박이에요.
1: 설마 설마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네요.
2: 난 다른 예능에서 막 창문 닦고 그런 건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런 류 아닐까?
1: 그렇진 않겠지? 저분들인가?
2: 니하오.
1: 니하오.
2: 니하오.
1: 니하오.
4: 아, 我是这边云端乐园的那个项目负责人。
3: 따라오라고.
2: 欢迎你们。
3: 오케이.
2: Let's go.
3: 아, 근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고 여기 오픈하는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찍 오라고 했구나. 우와.
2: 오.
1: 우와.
2: 시시.
3: 조심.
1: 이거 입금.
2: 엄청 깜깜해. 준비라, 너 괜찮겠냐?
1: 벌써 떨리는데?
2: 귀가 웅웅할 거래.
3: 빨리 가니까. 왔다, 우리 거.
2: 우리 거? 어? 저거야?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 저거 아니겠지? 지금 내가 잘못 본 이거 아니겠지? 이거 입고 하는 거 아니겠지?

0: 아니 잠깐만 나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오자마자 이런 걸
1: 이거는
2: 어떻게든 배우면 되겠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0: 아니
3: 아 근데 안 무서워 봐봐
2: 이게 여기는 그냥 여기잖아
0: 아 여기 떨어져도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형님
1: 근데 저 줄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2: 그거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코치 기다린다고 했었잖아
1: 이게 지금 배워서 가능한 일인 거야?
0: 안 되지 난 저기 이모님들이랑 같이 친해져 볼게 안 지내

0: 안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얘기해가지고 커피라도 조금.
1: 아, 먹을게.
2: 그 감성 아시는구나.
0: 그 저희, 느낌이 아, 인사만 드리고 약간 아 커피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3: 아 라이터 야, 우리 现在 开始 找会了.
0: 야 커피
1: 저희요?
0: 커피 준다고?
3: 今天呢那个我们早上的一个就是保洁清洁工作的话也是会有我们三位韩国朋友
1: 같이 청소하는 선배님들.
4: 아 예.
1: 아 안녕하세요.
4: 你好，你好，你好。好，一会儿的话，我们首先是会去到就是我们的屋顶。对啊，我们会去到这个地方。啊，여기。首先，对这个地方的一个地面进行一个清洁。

0: 여기 아니죠? 여기 맞죠?
1: 这个是他们需要专业的人做那个事情，来这些参加，哎，这个，근데 이거는
2: 진짜 아닌 것 같아.
3: 자격증 있어야 돼.
2: 아무래도.
1: 아, 이거这是大家的一个工作服。啊，OK，OK，OK。要不给他们准备一件我们这个？여기로.
0: 아니 교복 같아 교복.
2: 그렇지. 진짜 교복 같아.
0: 가오. 가오. 가오. 가오. 我是豪。 아하.
2: 많이 통화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 这里有一份那个安全责任声明书，或者有精神类疾病的，是不能从事我们这个工作的。
2: 아프면 얘기해라고.
3: 어디든 아프면. 아. 오케이.
0: 나 지금 말아먹어서 배 아픈데 괜찮아요?
1: 아, 잠깐만 인사.
2: 그럼 괜찮대.
3: 그럼 저는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1: 제가 매우 괜찮아.
2: 이거 저기 괜찮아.
1: 제가 매우 괜찮아.
2: 오케이.
3: 알겠습니다.
2: 자,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준모란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것처럼 해봐. 나는 달팽이처럼 움직여. 나도 달팽이처럼 움직여. 자,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1: 재밌다.
0: 정음아, 나처럼 해봐.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
1: 고릴라?
0: 응, 봐봐.
1: 아. 우와.
0: 나도 고릴라처럼 움직여.

0: 나처럼 해봐.
1: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
2: 할아버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0: 츠. 츠, 츠, 츠, 츠.
2: 아, 글자가 안 생기네. 아.
3: 뭐든지 문장이야.
2: 나는 처럼
1: 움직여요.
3: 나는 할아버지처럼 움직여요.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1: 한글처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처럼 읽어보세요.
2: 츄, 츄, 츄. 어, 어, 어. 츄, 츄, 차.
1: 러.
2: 러.
1: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럼, 럼, 럼.
3: 처럼,
1: 처럼,
3: 처럼.
2: 끝! 우리 정말 할아버지 같다.
0: 어? 아, 헬리콥터 소리.
1: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일래.
2: 신나겠다. 해보자.
1: 나는 헬리콥터.
2: 안 돼.
0: 뭐가 없어졌지?
2: 친구들 알려줘.
0: 아, 악어가 한글처럼을 먹어버렸네.
2: 이제 헬리콥터처럼 움직일 수 없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좋아.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처럼, 처럼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4: 둘. 처럼의 문을 찾자.
7: 여기야.
4: 처럼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5: 간다.

0: 치읓을 찾아야 해. 축구 연습 중이군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있어. 슛! 슛! 골! 야! 잠깐. 치읓을 본 것 같아. 도와줘.
1: 멈춰라. 시간.
0: 고마워. 찾았어. 축구의 치읓.
2: 수선아.

이번엔 리유를 찾아야 해. 리코더 소리가 아름답군. 누가 불고 있지? 오, 저분이군. 아니, 저건 내가 찾던 리을이야. 찾았어. 리코더의 리을.

리을이 어를 만나 록.

0: 다친 미음을 찾아야 해. 찾았어. 담요의 다친 미음. 하! 돌아와 한글. 하! 하!
1: 다친 미음. 받침 미음.
2: 처. 러.
0: 받침 미음.
3: 처럼
4: 받침.
5: 처장 완료. 처. 러. 국민정음의 손으로.
6: 처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등장 완성!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헬리콥터처럼 움직인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나는 로봇처럼 움직여요. 또 무엇처럼 움직여볼까?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1: 나도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0: 악어도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1: 끝.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찾았나요? 한번

0: 더 들어보세요. 나는 헬리콥터보다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흐흐.
1: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나는 고릴라처럼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이고 싶어요.

축구의 치읓이 어를 만나 쳐. 리코더의 리을이 어를 만나 러. 러가 담요의 받침 미음을 만나 럼.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철엄이 나왔어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나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0: 장은아.
1: 사랑해.
0: 어? 후민아,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2: 내가 더 많이 사랑해.
0: 내가 더 많이 사랑해.
2: 내가 훈민이를 더 많이 사랑해.
0: 아이 참, 내가 정음이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어? 뭐든지 문장이야. 나는 너를 만큼 사랑해.
2: 나는 너를 손바닥만큼 사랑해.
0: 에게? 나는 너를 배만큼 사랑해.
2: 어? 나는 너를 입만큼 사랑해.
0: 그렇게나 많이?
2: 응.
0: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나는 너를.
2: 나를?
0: 하늘.
2: 하늘?
0: 그래, 하늘. 나는 너를 하늘.
3: 야.
0: 안 돼!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2: 아, 맞네. 악어가 한글 만큼을 먹어버렸네. 아. 괜찮아!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만큼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만큼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4: 만큼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6: 간다!

미음을 찾자. 오, 멋진 말이군. 아니, 저건 찾았어. 말의 미음.

0: 한글용사 만두 하나 드시고 가세요.
1: 만두요?
0: 방금 쪄서 맛있어요.
1: 오, 만두. 어? 찾았어. 만두의 받침 니은.

0: 아침 니은. 아침 니은.
1: 이제 키읔을 찾자.
0: 한글용사. 나는 제가 콩나무 이야기책에 나오는 제기예요. 그리고 이건 마법의 콩이에요.
1: 마법의 콩?
0: 여기서 키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오, 고마워요. 야, 차! 콩나무잖아. 찾았어. 콩나무의 기억. 나와라, 한글! 키읔이 을을 만나 크.

받침 미음을 찾자. 오! 침대에 받침 미음!

0: 받침 미음. 받침 미음.
1: 뭐?
0: 받침 니은.
1: 그.
0: 받침 미음.
1: 만큼
2: 합체. 저장 완료. 만큼 훈민정음의 손으로.
3: 만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넣으면. 문장 완성!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4: 우와,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3: 그래, 하늘만큼!
4: 우와, 나도 너를 하늘만큼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하늘만큼 사랑해!
1: 나는 할아버지를 하늘만큼 사랑해요.
0: 정말?
1: 그럼요.
0: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에게 사랑해.
0: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어? 한글만큼이 어디로 갔지? 말에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만두에 받침 니은을 만나 만. 콩나무의 키읔이 으를 만나 크. 크가 침대에 받침 미음을 만나 큼.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만큼이 나왔어요.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 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거 어디에 있지?
1: 뭐가?
0: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1: 같이 찾아보자.
0: 응.
1: 어. 여기! 어?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대한민국!
0: 우와! 국민이 잘 찾는다! 사막은? 사막은 어디에 있어?
1: 사막은... 여기! 우와. 사막은 여기에 있어!
2: 템! 남극은 어디에 있지?
1: 남극은...
0: 어디다?
1: 여기! 펭수 고향 남극은 여기에 있지!
0: 우와! 아, 나 사막이랑 남극에 가보고 싶다.
1: 나도! 아,
0: 뭐든지 문장이야!
1: 나는... 에? 가요.
0: 후민아, 응.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자. 응.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1: 그래, 뭐든지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0: 내가 말해볼게.
1: 응.

0: 나는 사막에 가요. 여기가 어디야?
1: 우와, 우리가 사막에 왔다.
0: 우와,
1: 모래밖에 없어.
0: 우와,
1: 엄청 넓다.
0: 정연아, 저기 봐. 낙타가 있어.
1: 안녕.
0: 그런데 너무 덥다.
2: 이제 남극에 가자.
0: 응.
2: 나는 남극에 가요.
1: 우와. 우리가 남극에 왔다.
0: 우와.
3: 안녕.
0: 펭귄아, 안녕.
1: 펭귄아, 안녕.
2: 어디 가니?
3: 어? 우리 수영하러 가.
2: 너희도 같이 갈래?
0: 우리는 너무 추워.
2: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0: 그래도 여기 남극은 너무 춥다.
1: 흥민아,
0: 나도 너무 추워.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1: 응.
0: 나는 집. 안 돼.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맞아. 악어가 한글 애를 먹었네. 안 돼.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집에 가요. 어떡해.
2: 한글 애를 찾아와야지.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좋아.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애. 애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4: 애 문을 찾자.
6: 여기야!
3: 애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이응, 보이지 않아?
1: 내가 위에서 찾아볼게.
0: 헛차!
1: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우리의 이응.
0: 고마워. 이응을 찾으러 가자.
1: 좋아.
0: 헛차! 찾았어. 우리의 이응.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해. 이응이 애를 만나 애.

0: 헛! 헛! 에? 에? 에?
1: 저장 완료! 에!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나는 집에 가요.
1: 집에 도착했어.
2: 추웠어.
1: 집이 최고야.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4: 냠, 슝,
3: 우잉. 한글 애가 어디로 갔을까? 악어가 먹었을 거야. 다시 만들어야겠네. 에, 나는 집에 가요.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집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집에 가요.
4: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집보다 가요. 나는 집에 가요.
5: 나는 집에 가요. 훈민이와 정음이가 어디에 갈까? 우리는 사막에 가요. 우리는 남극에 가요. 어? 한글 애가 어디로 갔지? 오리의 이응이 애를 만나 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애가 나왔어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0: 나에게 말해봐. 여기 좀 봐.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오늘 집으로 갔어.
1: 나쁜 호랑이.
0: 엄만 줄 알면 어떡해? 누가 오누이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2: 어떡해.
3: 뭐든지 문장이야.
4: 내가 에게
0: 말해요. 아, 다행이다. 우리가 오누이에게 말할 수 있겠다.
4: 응. 내가
3: 오누이에게.
0: 아, 안 돼. 뭐가 없어졌지?
4: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애개를 먹었네.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3: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에게, 에게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에게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에게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달콤한 아이스크림.
1: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한글 이응을 찾았거든.
0: 응?
1: 찾았어. 아이스크림의 이응.

0: 천사다.
1: 안녕. 저건 기억? 찾았어. 그네의 기억.
2: 이제 에게를 쓰자. 에게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3: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이응이 애를 만나 애. 기억이 애를 만나 개.

0: 헛! 헛! 에? 개? 에? 개? 에게?
1: 합체! 저장 완료! 에, 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에게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얘들아, 엄마가 왔다.
1: 엄마다.
2: 안돼.
3: 응?

0: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1: 아이 추워. 어서 문 좀 열어다오.
2: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1: 얘들아, 엄마라니까.
0: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진짜 호랑이잖아? 우리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1: 얘들아.
0: 어서 도망가.
3: 우리도 가자.
1: 응. 아니, 도망을 가다니 분하다.
4: 할아버지 차례. 에게 내가 친구에게 말해요.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친구야,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5: 냠, 냠.
4: 안 돼.
5: 에게 꿀깍. 슝.
4: 우잉,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에게.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끝.
5: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보다 말해요.
4: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0: 혼민이가 오누이에게 할 말이 있대요. 어? 한글 에게가 어디로 갔지? 아이스크림에 이응이 애를 만나 애. 그네의 기억이 애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에게가 나왔어요. 내가 오누이 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 에게 말해요. 내가 오누이에게 말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에어컨이 쌩쌩.
9: 우와!

0: 건 온도가 너무 낮아요.
1: 어? 왜요?
2: 왜요? 낮으면 좋아 좋아 더 좋아요.
1: 맞아요.
0: 에어컨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1: 정말요?
0: 그럼요, 그럼요. 저. 리모컨으로 찍, 찍, 찍, 찍, 찍. 적당하게. 자, 이렇게 적당하게.
3: 네, 아유,
0: 그래요.
3: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 근데 얘들아. 이게 온도를 올리니까 아우 나 좀 더운 것 같은데.
4: 나도.
1: 더운 것 같은 게 아니라 더워 너무 더워. 그렇지 덥지.
2: 그러니까 온도를 좀 팍팍 낮춰.
1: 낮춰.
3: 안돼. 에어컨 온도는 지금 정도가 적당한 거 알아?
1: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냥 시원하면 좋은 거지. 어?
2: 맞아.
1: 그치?
2: 그치?
4: 그런가?
2: 맞아.
5: 야, 그래. 그럼 우리 빨리 낮추자.
3: 아, 난 안 돼.
5: 잠깐만.
3: 아,
1: 시원해.
5: 시원해.
2: 이거야.
1: 시원해.
2: 저기 그 바람도 강풍으로.
1: 강풍으로
2: 좋아.
6: 그래, 아파.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라. 그러면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이 냉방병에 걸리지. 에어컨 괴물 출동!

0: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좋아?
1: 그럼 더 센 바람으로 세게 해주지.
2: 좋아.
0: 초강력 에어컨 바다.
3: 더 세게 틀어달라며.
4: 아니야 아니야.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더니 나 머리가 아파.
5: 나는 배가 이상해.
3: 기침도 나.
6: 그게 바로 냉방병이라는 거거든.
0: 세게.
7: 냉방병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에어컨 괴물 용서하지 않겠다.
0: 에어컨 합동 통풍기야.
3: 좋아.
0: 시베리아 바람보다 더 차가운 초강력 냉방 모드 작동.
7: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바람도 약해지고 냉방병도 다 나았어요.
6: 에어컨 괴물 뭐해?
3: 그래 빨리 초강력 냉방 모드.
0: 냉동 모드. 좋아.
7: 그렇게는 안 되지. 에어컨 온도는 올라가라. 번개.
6: 좋아. 안돼
7: 안 되겠어.
0: 번개. 하. 샴바!
7: 번개!
6: 야!

0: 가긴 어딜 가? 어? 도망가.
1: 도망가! 같이 가!
2: 다행이야.
3: 아. 자. 자, 이렇게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바깥 온도와 차이가 나지 않게 적절하게. 이제 알았지?
1: 네!
4: 범죄맨!
3: 아.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덥다고 에어컨을 막 차갑게 틀면 냉방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에어컨 사용하고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기로 범죄맨과 약속!
1: 약속!
3: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친구들! 안녕! 우리 모두 함께하는 달성! 달성! 퀴즈!
1: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와라.
0: 야! 야! 우와! 바닥에 딱지가 일곱 장 있네요.
1: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딱지 세 장이 날아갔어요.
0: 오호, 그렇다면 딱지 몇 장이 남아있을까요?
1: 뚝딱이는 알지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함께 번개맨을 외쳐요.
0: 번개맨!
2: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그거 아는 친구 있나? 어, 우리 친구 아주 씩씩하게 손 들고 있군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바닥에 남은 딱지는 몇 장이죠?
3: 네 장.
2: 더 크게?
3: 네 장.
2: 네 장 정답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딱지가 네 장이 남아있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0: 우리 친구 진짜 잘하네요. 그런데 또 바람이 부네요.
1: 아빠, 아빠, 어. 바람에 국기가 펄럭여요.
0: 어, 그래요? 자, 저 펄럭이는 국기 중에 우리나라 국기는 몇 번일까요?
1: 친구들, 번개맨을 외쳐요.
0: 번개맨!
2: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기는 몇 번일까요?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2: 어, 우리 친구 아주 번개맨 옷을 다 입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정답은요?
3: 1번.
2: 정답 1번? 1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1번이 우리나라 국기죠. 잘했어요, 친구.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1: 우린 더 재미난 퀴즈로
0: 다시 돌아온다! 예! 여기까지 알쏭달쏭 퀴즈 끝!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폭풍이 준 선물.
2: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리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어, 마침 저기 오네요.
6: 빵은 아리 너희 엄마가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잘 만들지?
7: 네, 우리 엄마가 만든 빵 진짜 맛있어요.
6: 맞아.

0: 슝슝.
1: 그렇게 아리는 밀가루를 날려버린 북풍을 따라 아주 열심히 달려봤어요.
0: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밀가루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어쩌나? 이제 다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을 텐데.
2: 네? 그럼 어떡해요? 맛있는 빵 만들어드리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0: 미안하게 됐구나. 잠깐. 아, 좋은 생각이 슝슝.
2: 어?
0: 짜잔.
2: 이게 뭐예요?
0: 내가 이 요술 보자기를 선물로 줄게.
2: 요술 보자기요?
0: 그러니까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라고 하면 빵도 과일도 슝슝하고 짠 생긴다고.
2: 오, 정말요?
0: 그럼. 자, 선물. 조심히 가렴.
2: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1: 아리는 요술 보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 해가 져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죠.
2: 저기, 그런데 여관비가 너무 비싸네요.
3: 뭐? 비싸긴 뭐가 비싸? 아, 그럼 싼 집 찾아가.
2: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잘게요.
4: 아유, 그럼 어떡해. 밥은 먹었나? 밥값 따로, 반찬값 따로, 물값도 따로 받는데.
3: 그렇지, 그렇지.
4: 에, 참.
2: 아, 그건 괜찮아요.
3: 뭐야, 뭐야. 왜 돈도 없는 손님이 오고 난리야.
4: 에이, 들어갑시다.
3: 아유, 들어가자요.
4: 에이,
2: 네, 가세요.
4: 정말. 아유, 손님이 와도 참.
3: 빨리 가요, 빨리.
4: 아유.
2: 그럼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볼까? 자, 으쌰, 으쌰.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 우와, 진짜 음식이다. 우와, 맛있겠다. 빵도 있고, 치킨도 있고.
5: 먹어야지. 엄마, 세상에. 봤어?
4: 봤지.
5: 요술 보자기라니 너무 신기하잖아.
6: 저건 꼭 훔쳐야 돼.
5: 그렇겠지.
6: 박정기 씨,
5: 가자.
3: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 어머나, 음식을 싸가지고 온 거야?
2: 아, 네.
3: 아니, 무슨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 어디서 싸가지고 왔어? 저기서 싸가지고 왔어?
2: 아, 네네네. 어,
3: 저기.
2: 네,
3: 저기서.
2: 네,
3: 이 치킨도 싸갖고 왔네.
2: 조금 주실래요?
3: 아니. 돈 주고 봐야지. 저쪽에도 맛집이 있고.
2: 빵도 있는데.
3: 아예 빵도 안 먹었는데.
2: 아,
3: 저쪽을 보면 저쪽 빵집이 있거든.
2: 와, 저기 빵집이 있어요.
3: 아유, 좀 저녁에 먹으면 살죠.
4: 그래.
3: 저녁에 많이 먹지 말고 빨리 자라고.
4: 그래, 좀 쉬어, 빨리.
3: 아, 빨리.
2: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히 주무세요.
3: 나도 자야지. 자.
1: 아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 잘 잤다.
2: 배고프니까 맛있는 아침 먹어볼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아침을 다오.
7: 뭐야? 음식이 왜 안 나오는 거지? 아, 북풍님 정말.
2: 북풍님! 북풍님!
0: 어, 그래.
2: 어디 계세요, 북풍님?
0: 나 여기 있다. 슝슝. 아, 바쁜데 무슨 일이니?

0: 이거 안 되거든요.
1: 그럴 리가. 어디 보자고. 어? 잠깐 잠깐. 이건 내가 준 요술 보자기가 아닌 것 같은데.
0: 네?
2: 어, 이상하다.
1: 여기 분명히 파란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럼 내가 다른 걸 주겠어. 어디?
0: 매.
1: 아유, 그래.
0: 우와, 귀여운 냥이다.
1: 이게 그냥 냥이 아니에요. 잘 보라고. 요술냥아, 돈을 다오.
0: 매.
1: 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돈을 주는 요술냥이라고. 그럼 안녕.
0: 감사합니다.
1: 오, 바쁘다 바빠.
0: 잘 가요. 가자야. 우와, 진짜 신기한데. 지금 한번 해볼까? 요술냥아, 돈을 다오. 봤어?
3: 봤지? 저것도 꼭 훔쳐야 돼. 작전개시!
0: 우와! 우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어!
4: 배 아파요?
0: 어우, 내 배가!
4: 화장실, 화장실!
0: 배가!
4: 아니면 병원?
0: 어!
4: 약 먹었어요?
0: 배가!
4: 배가?
0: 어우!
4: 어떡해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은 드셨어요?
0: 약도 안 드는 배가!
4: 어떡하지?
0: 내 배가!
4: 뭐가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0: 아우, 내 배가!
4: 큰일
3: 나요!
0: 아우, 내 배!
4: 어떡해요?
0: 배가 아주 쏙 들어갔다고. 내 배가 나 괜찮아요. 배가 아주 쏙 들어갔어. 쏙! 알겠어? 아우, 내 배 예뻐.
3: 하하! 네. 어, 들어갑시다.
0: 들어갈까요?
3: 아이, 들어갑시다.
0: 이상하다.
3: 아이,
0: 매, 배, 안녕.
3: 네. 안녕, 들어갑시다.
0: 가세요. 매, 매.
4: 진짜 이상하네. 아니다. 얼른 집에 가야지. 아, 맞다.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엄마 선물도 사가야지. 요술냥아, 돈을 다오.
0: 네.
4: 돈을 다오.
0: 네.
4: 돈을 다오. 북풍님, 정말? 이리 와봐. 북풍님! 북풍님!
1: 어,
4: 어디 계신 거예요, 북풍님?
1: 왜 그러니, 왜? 나 바쁘다니까. 왜 자꾸 불러, 왜?
4: 아니, 요술냥 이상해요.
1: 무슨 요술냥이 이상해? 어머? 얘는 내가 준 요술냥이 아닌데?
4: 네?
1: 아, 이상하다. 아, 왜 자꾸 이러지? 아, 좋아! 그럼 이번엔, 와! 이 요술방망이를 선물로 줄게. 근데 말이야, 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알았지?
4: 네네네.
1: 좋아. 자, 그럼 난 이만 가자. 안녕.
0: 잘 가요. 안녕.
5: 아리는 여관으로 돌아와 북풍이 알려준 대로 요술방망이를 놓고 몰래 숨었어요.
4: 저기에 숨어야겠다.
0: 아우, 난 이제 부자다. 부자다. 요술냥의 요술보자기. 어머. 여보. 이게 뭐야? 이게 혹시 요술방망이?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건 뚝딱하면 뭐든지 다 주는 거야?
3: 맞지, 맞지.
0: 어머, 웬일이야.
3: 이것도 꼭 훔쳐야 돼.
0: 우리 거다. 우리 거야.
4: 어쩐지.

0: 아이고,
1: 아이고,
0: 누가 좀 멈춰봐요.
1: 가슬보장이랑 요술량 돌려주면요.
0: 거기 있는 거 가져가요, 빨리. 빨리 가져가.
1: 아이고, 아이고, 다시 찾았다.
2: 이렇게 아리는 요술냥과 요술보자기를 모두 찾았답니다. 모두 모두 박수!
0: 아이, 박수 치지 말고! 아이, 좀 멈췄으면은, 좀 이것 좀 멈춰줘요, 좀!
1: 앞으로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부리면 멈춰줄게요.
3: 욕심 안 부려요. 이제, 아유, 절대 안 부려!
0: 약속! 약속!
1: 요술방망이야, 멈춰라! 약!
3: 아유, 잘했네.
0: 드디어 멈춰.
3: 아유, 고마워요.
0: 아유, 고마워요.
2: 친구들,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면 언제고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남의 물건 탐내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2: 좋아요. 네, 지금까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길길.
6: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척척척.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줄무랑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있다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얘들아, 박스맨을 불러줘.
12: 박스맨.
13: 너무 커.
14: 와, 뭐야? 얘들아, 오늘 박스는 엄청 크다, 그치? 우와, 야, 이게 뭐야? 우와, 야, 오, 오. 야,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도로로롱 하프?
13: 응? 그게 뭐야?
14: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12: 흔들어봐야 돼요.
14: 한번 흔들어볼게. 잠깐만. 오우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너무 선율이 아름답다. 그럼 도로롱 하프 어떻게 생겼을까?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오픈해볼게.
12: 네, 저 것도 있겠죠.
14: 네, 자, 한번 가보자. 지우 것도 있나 한번 보자. 자,
12: 와. 누구 있을까요? 있을까?
14: 박스가
12: 있을까요?
14: 엄청 커. 자, 한번 공개해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완전 귀엽다. 이거 지울까? 자, 그리고 쥐야 이건 정엽이 거. 우리 아저씨 건 박스. 자, 아저씨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하프 선수, 아, 하프 선수 하프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잡고 뜯었던 것 같아.
12: 아, 그렇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14: 어, 정엽이도 한번 뜯어봐. 그렇지, 그렇지.
6: 나는 도로롱 하프나라에서 온 하프요정이에요. 뮤직박스에 하프를 소개하러 왔답니다.
14: 와, 하프요정이요? 저희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하프요정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6: 그럼요.
14: 자, 얘들아 듣고 싶지?
12: 네. 박수!

0: 막 음악에서 듣던 그 소리지. 어땠어? 정해봐. 우리 요정님 연주.
1: 뭔가.
0: 어. 너 거의 반했는데 지금 완전히. 푹 빠졌구나. 어머, 나도 아저씨도.
1: 아니, 전 안 빠졌어요.
0: 아저씨 빠졌거든.
1: 전 안 빠졌어요.
0: 아니, 너무 너무 우아하고 너무 좋았어. 아, 역시 요정님 연주를 들으니까 아저씨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요정님, 그러면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2: 그럼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합보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0: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선생님.
2: 왼손으로 손바닥을 펴서
0: 예.
2: 엄지손가락으로 한 음씩 하고 막아볼게요.
0: 아,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막는 거래. 막고.
2: 네.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고, 막고. 잘한다. 잘한다. 오! 아유, 잘했네. 선생님, 우리 애들이 그래도 좀,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따라하죠?
2: 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네. 검지로, 도로롱, 도로롱.
0: 이걸 할 수 있지. 이거 재밌다.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앵콜.
2: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0: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누군가한테 반했을 때.

0: 와, 하프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얘들아. 진짜 몇 개 더 알려주세요.
1: 이번에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방법으로 트리를 배워볼 건데요.
0: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1: 네.
0: 알려주세요.
1: 해볼게요.
0: 자, 잘 봐.
1: 검지를 넣고 하나씩.
0: 그걸 하라고요? 유정님이 애들을 야골짓이래요. 애들이 그게 될까요? 일단 해보자,
2: 지유,
0: 얘들아.
2: 지유 되는 거.
0: 지유 되네?
2: 네.
0: 아, 천재다, 천재. 야, 잘한다, 너네 잘한다. 그러면 우리 요정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백조처럼 춤을 한번 춰보는 거 어때?
3: 네.
0: 아저씨랑 셋이서 같이 춤 한번 춰보자.
3: 네.
0: 요정님, 저희 백조처럼 춤출 테니까 멋진 연주 좀 부탁할게요.
1: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봐. 나와서 우리 요정님의 멋진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춤을 한번 춰보자. 자, 준비됐죠? 자, 음악 주세요.

뮤직박스 스페셜.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악기 특집. 아주 특별한 악기를 소개하러 왔다.

첫 번째 박스는? 어? 이 소리는 그래. 그래. 이 박스야, 이 박스, 긴 박스. 어? 친구들, 어떤 악기인지 알겠어? 한번 열어볼까? 짜란! 바로 리코더야. 멋진 음악 한번 더 부탁해.

얘도 리코더 박스처럼 길쭉하게 생겼네. 잠깐만 열어볼까. 아!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의 막대기처럼 생겼던 그 악기. 짜란! 붐 웨커!

0: 돼요.
1: 박스맨, 악기는 어디 있어요? 아이, 발냄새, 박스맨. 악기 줘, 악기. 악기 주세요. 어? 한 번만 더. 손, 손, 발, 발. 아! 손, 손, 발, 발. 친구들, 우리 손과 발로 멋진 리듬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2: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뭐든지 뮤직 빡! 스페셜 2탄! 어떤 악기일까요? 처음 보는 악기가 있었어? 시시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란 악기도 있었니? 앞으로 뮤직박스에서 소개될 재밌는 악기들 기대해줘.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오늘은 이만 끝!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뮤직과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여행이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1: 재밌겠다.

0: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2: 이번에는

0: 가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0: 저기 어때?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4: 같이 놀자.
5: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소이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잠깐, 잠깐만. 손을 씻고 온 거야? 우리 강아지가 더러워지면 어쩌라고 그래.

이제 나왔는데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고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